0: 생긴 불행한 일이나 자연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말해요. 어떤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땐 잘 쓰지 않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큰 불행에 쓰는 말이에요.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란 뜻이에요. 재앙을 겪으면 당연히 괴롭고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재앙과 고난을 통틀어서 재난, 재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별로 조심해야 할 재난들이 있어요. 봄에는 어떤 재난이 있을까요?
1: 미세먼지.
0: 미세먼지. 맞아요. 미세먼지도 그 수위가 높아지면 재난 경보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1: 아마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이?
2: 홍수가 날 수 있어요.
0: 맞아요. 홍수도 날 수 있어요.
1: 여름에는 막 비가 많이 오고.
0: 맞아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도 일어나고 산사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걸 조심해야겠지요. 그러면 가을에는 또는 겨울에는 어떤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리아.
2: 눈보라?
0: 겨울에는 눈보라? 준성이.
1: 겨울이나 가을에는 불이 자주 나요. 겨울이나 가을은 조금 추우니까 히터나 아니면 약간 따뜻한 모닥불 이런 데에다 약간 탈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 놔두니까 타서 불이 날 수 있어요.
0: 재난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서 더 무섭기도 하고 당황하기 쉬워요. 오늘은 특별히 재난의 짝꿍 단어를 빨리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난의 짝꿍 단어 만나볼까요? 재난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대피하다. 대피하다예요. 대피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2: 산사태가 났을 때 대피하다?
0: 그렇죠. 준성이?
1: 아니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빨리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다 약간 대피하다.
0: 대피하다는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잠시 피함이라는 뜻이에요. 수업 도중에 비상벨이 울려서 모두 대피했어요. 재난 상황에 대피하려면 방법을 미리 알아야 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대피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침착하게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치면서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손수건을 막은 다음에 이렇게 엉금엉금 계단으로 기어가고 그리고 다 내려갔으면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해야 해요.
0: 와, 리아가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놀라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몸을 최대한 숙인 다음에 계단을 이용해서 재빨리 1층이나 옥상 중 더 가까운 데로 대피해야 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대피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3: 네!
0: 우리 친구들은 재난과 대피하다 두 단어를 가지고 이제 멋진 글을 써봐야겠네요.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글짓기를 해볼까요?

0: 재난. 갑자기 일어난 재앙과 고난. 대피하다.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잠시 피함.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리아부터 읽어줄까요?
2: 많은 사람이 다치는 재난이 무섭다. 안전수호 시간에 대피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 리아가 많은 사람이 다치는 재난이 무섭다를 진짜 무서워하는 느낌으로 읽어줬어요.
3: 네, 너무 무서워요.
1: 맞아요, 무서워요. 우리 준성이도 한번 읽어볼까요?
4: 재난 상황은 언제 올까 두렵다. 지진이 나면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1: 그래, 우리 리아와 준성이가 오늘 배운 단어가 좀 무서웠나 봐요. 문장을 읽을 때도 무서운 마음이 가득가득 들어있네요. 우리 리아랑 준성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요.
3: 네!
1: 그리고 리아와 준성이가 배운 대피 방법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3: 네!
1: 오늘은 재난과 대피하다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이 두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3: 네!
1: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5: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5: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6: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여기 있나요?
1: 우리도 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남매 안녕!
2: 안녕!
3: 자, 그럼 오늘의 관용어는 라라를 먹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라면? 아니면...
0: 한번 힌트를 구해보자. 무엇을 먹는지.
1: 그래.
2: 라라야, 힌트 좀.
0: 무엇을 먹는지.
3: 그렇지.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지.
1: 그러게.
3: 라라를 먹다는 무더운 여름에 쓸 수 있는 말이야.
1: 아, 수박을 먹다? 더우면은 여름에는 수박을 먹을 수 있잖아.
0: 얼음.
1: 얼음? 어, 좋은데?
0: 왜냐면 땀을 흘리고 덥고 어지러우면 얼음을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진정되잖아.
1: 그런가? 생수를 먹다? 생수. 물을 많이 먹어야지. 물을 안 먹으면 탈수 증상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도 있다고.
0: 그럼 난 얼음.
1: 그럼 난 생수.
3: 좋아. 오늘도 한번 신나고 재미있게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1: 그래.
0: 그래.
1: 생수병을 이렇게.
3: 우준아.
1: 응?
3: 우준이는 왜 답이 생수라고 생각했어?
1: 여름철에 뭔가 계속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 물을 저절로 많이 마시게 되지 않을까? 계절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런 뜻 아닐까?
3: 아, 무더운 여름에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계절에 맞는 행동을 해라 라는 뜻인 거지.
1: 응.
3: 그럼 윤슬아.
0: 응.
3: 윤슬이는 왜 답이 얼음이라고 생각했어?
0: 왜냐면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얼음을 많이 먹잖아. 만약에 너무 덥고 어지러우면 얼음을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진정이 되면서 괜찮아지잖아.

0: 있잖아. 뭔가 좀 어지러운 느낌, 막 이렇게 어지러운 느낌을 할 때?
1: 아, 너무 더워서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말이지.
0: 응.
1: 그렇구나. 그럼 우준아,
0: 응?
1: 우준이는 생수를 먹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에 사용할 수 있을까?
2: 만약에 친구가 너무 더워서 어떠한 대책이라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친구야, 너 생수를 먹는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1: 아, 너무 더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지.
2: 맞아.
1: 그럼 윤슬이는?
0: 바다에 가족들이랑 같이 바다에 갔어. 근데 거기서 나는 선크림 쫙 바르고 모래알에 탁 쓰고 물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오빠가 너무 더워서 물에 들어가려고 일어섰는데 너무 어지럽고 너무 더워서 슉 들여다서 좀비처럼 걸어가면서 얼음 얼음 얼음 물물물 더워 더워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빠 얼음 먹구나 이렇게.
1: 그렇구나. 너무 더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오빠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지.
0: 응.
1: 좋아요. 그럼 오늘의 그림남매 과연 어떤 정답을 생각했을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0: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 위에 바다, 아래는 모래고, 여기 검은색은 돗자리고, 여기 내가 화살표로 여기 얼음을 그려놨거든. 왜냐면 더울 때는 어지럽거나 막 땀이 나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음 먹는다고 말해주는 거지. 얼음 먹으라고.
2: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 정 가운데 생수 하나 보이지? 너무 덥고 힘들고 지칠 때 친구가 너무 더워서 어떠한 대책이라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친구한테 야, 너 생수 먹는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1: 좋아요.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1: 오늘의 관용어는 더위를 먹다야. 더위는 먹는 음식도 아닌데 왜 먹는다는 표현을 했을까? 먹다라는 말에는 음식을 먹다라는 뜻 말고도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되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 겁먹다, 욕먹다, 잊어먹다 등의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경우지.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옛날에는 한여름 더위가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더운 땡볕 아래에서 농사일을 하면 입맛도 없어지고 기운도 떨어질 테니까. 심하면 두통이나 구토, 설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 이처럼 여름철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더위 먹다라는 말을 써. 한여름에 더위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민족은 음력 정월 대보름에 더위팔기라는 것을 할 정도였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게 라고 말하는 거야. 더위를 판 사람은 그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었거든. 만약 무더운 여름날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돌아온 오빠가 기운이 없어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오빠, 혹시 더위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더울 땐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씌워줘야 해. 라고 말이야.
2: 그렇구나. 우리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했다. 그치?
0: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를 좋아하지만 더위는 먹지 말자.
2: 그래, 그래.
0: 그래, 그래. 더위는 절대 먹지 않기. 오늘의 관용어는
3: 더위를 먹다.
2: 여름철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긴다는 뜻.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

0: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우야, 내 아우야. 형님, 우리 형님.
1: 호랑이 형님.
2: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호랑이랑 사람이 형제라니 말도 안 돼.
1: 어떤 이야기인지 얼른 알아보자.
3: 응.
1: 시완이.
3: 응.
1: 제인이.
3: 응.
1: 제이.
3: 응.
1: 에이든.
3: 응.
1: 그리고 나.
3: 구슬이.
1: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뿅뿅.
3: 뿅뿅뿅.
4: 깊은 산속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5: 나무를 베어다 어머니 맛난 음식 해드려야지.
4: 착하다. 나무꾼은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5: 얼른 집에 가야지.
4: 나무꾼이 깊고 깊은 산길을 지나는데
0: 호랑이!
4: 나무꾼은 호랑이를 보자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0: 아이고 형님, 우리 형님!
4: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0: 어머니한테 형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요. 듣던 대로 우리 형님 참으로 미남이십니다요. 형님? 얘 뭐래?
4: 나무꾼은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어요.
0: 어머님 말씀이 원래 형 어딜 봐서 첫째, 얼굴에 털이 복슬복슬. 둘째, 이마에 임금 왕자. 셋째, 속이 드문 미남.
6: 그런 것 같기도. 내가 인간의 자식이라고. 내가 인간의 자식이라니.
0: 마침 곧 어머니 생신입니다요. 저랑 같이 어머니 뵈러 가십시다요.
6: 아니다, 아우야. 호랑이의 모습으로 어찌 어머니를 뵐 수 있겠는고. 내 대신 아우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게나.
4: 호랑이는 나무꾼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6: 아우야, 내 아우야.
0: 형님, 우리 형님.

0: 나무꾼은 호랑이 발톱 때문에 아파도 꾹 참았어요.
1: 아이고 머니나, 그래서 어디 다친 데는 없고?
2: 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1: 어? 무슨 소리지? 세상에! 저게 무엇이냐?
2: 멧돼지예요. 호랑이가 갖다 놨나 봐요. 세상에, 곧 어머니 생신이라고 했더니...
1: 저런, 참으로 효성스러운 호랑이구나.
3: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0: 나무꾼은 호랑이를 속인 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호랑이는 어머니를 위해 고기를 가져다 놓았답니다.
1: 아이고,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로구나.
2: 호랑이도 저리 효심이 지극한데, 나도 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어.

0: 효심은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야.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1: 호랑이가 아주 효심이 강했어. 너무 놀라워.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효심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2: 웃기면서도 감동적이면서도 좀 재밌는 그런 것 같아.
0: 친구들, 호랑이가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3: 바로 잡아먹어버리지.
1: 화내지.
0: 정말?
4: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엄청 화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집을 없애고 그냥 완전 그냥 뼈 한 개도 안 남게 잡아먹었을 것 같아.
0: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효녀 또는 효자인 것 같아?
5: 나는 엄마 아빠 도와서 집안일 좀 도와드리고 숙제 미리미리 해놓고 잔소리 안 하게끔 그러는 게 살짝 효심? 효녀 같아.
1: 부모님에게 그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효자인 것 같아.
0: 그럼 너희들은 효녀 또는 효자야?
1: 모르겠어.
2: 모르겠어. 그거는 엄마,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1: 어쩔 때는 부모님이 나 덕에 행복하신 적도 있고 화내실 때도 있으시거든. 그 행복할 때는 내가 효자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화내실 때는 내가 불효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
0: 다른 이야기 속에서 만난 호랑이는 어리석기만 했는데 자신의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나 효심이 지극하다니 정말 놀랍다.
6: 그러게.
0: 호랑이야,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서 정말 고마워. 어흥! 호랑이 형님을 보고 가족과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능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퇴치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대박 진짜 맛있다.
1: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0: 어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놀자. 가자 가자. 더워.
1: 호떡아,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0: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1: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2: 식중독.
1: 뭐 호떡아, 수박 먹지 마.
0: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이것 좀 봐. 호떡이 네가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0: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1: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3: 어, 누구죠? 나는 지파리.
1: 나는 금파리.
4: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0: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5: 어디긴 수박 공항이지.
0: 응? 수박 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4: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 비행사님의 파리 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 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0: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 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 비행사님이 누구야?
3: 어? 파리 비행사님 기억 안 나?
1: 아, 너 파리 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 비행기를 탔으네. 오,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0: 그러니까 파리 비행기라 하면 응? 파리를 말하는 거야?
6: 당연하지.
5: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0: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6: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0: 허,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5: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 상구균. 아!
4: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0: 덕분이야. 내 이름은 비브레이오 기운아.
1: 어? 시킨 덕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2: 야! 넌 왜 빼?
1: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2: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1: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3: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2: 하,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 어, 파리 비행사님이다. 파리 비행사님, 여기요, 여기. 저도 좀 비행기에 태워주세요.
4: 태워달라는 건가? 찾기. 아짜. 가세요.
2: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 비행사.
5: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2: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4: 손님, 수박 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2: 와, 맛있는 냄새.
4: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2: 어? 어, 파리 비행사님,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4: 아, 그러시지요.
2: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6: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1: 어? 똥파리 비행사님?
7: 아, 여행 가고 싶다.
8: 어, 닭똥공항이구만. 잠시 쉬었다 가야지. 착지.
9: 어,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8: 후,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9: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루뚜루뚜루루.
8: 자, 자, 그럼 출발하지요.
9: 출발! 불린 언덕에.
6: 그렇게 난 닭동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요호! 축제를
8: 하리.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가지요.
6: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8: 응,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6: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10: 나는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0: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 중.
1: 잠깐! 어?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0: 응,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1: 아, 대장균은 최소에서 왔구나.
11: 파리 비행사님 출발.
1: 어? 넌 누구야?
10: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2: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11: 까르, 까르, 꽃가루 입니다만.
10: 어? 아니,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11: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0: 잠시 백복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지요. 무흘랑이지요.
1: 어, 똥파리님! 자르자르 꽃가루도 데리고 가주세요.
0: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2: 물론이지요.
1: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3: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불이란 적에
4: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3: 그렇다니까!
4: 어?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5: 어? 먹어?
6: 누가?
7: 호떡이가?
4: 우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가자! 잠깐!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8: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9: 세균의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5: 나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8: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7: 같이 갑시다.
5: 자,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들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아우, 아우.
8: 어머나, 쓰러졌네. 얘들아, 다른 것으로 깨자. 우리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고통을 선물할 거야.
3: 황금빛 회관 축제를 여는.
10: 아니, 너희들은 비상 식중독균이다.
11: 소장에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7: 어? 나는 왜 빼?
11: 노루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10: 헛, 그럼 설사 할 텐데.
3: 야호, 물대포다.
8: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4: 헐,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7: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4: 아, 맞다. 어,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3: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12: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0: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12: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0: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3: 그럼 될 거 아닌지.
0: 지파리,
12: 똥파리,
0: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4: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8: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
4: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3: 이러리!
1: 오! 식중독

0: 뿌띠엔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빙고! 빙고! 어디에 숨었어? 아, 도저히 빙고를 찾을 수가 없잖아. 식탁 밑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긴 없어. 빙고! 안녕, 블루이? 빙고 못 봤니?
3: 아니야.
2: 진짜 확실해?
3: 네.
2: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3: 그런 거 없어요.
2: 그런 것 같은데? 분명 찔리는 게 있어. 아빠가 모르는 비밀 같은 거 없어?
3: 아니야.
2: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네.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빠를 절대 속일 순 없을걸. 안녕, 엄마. 혹시 빙고 본 적 있어?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
4: 어? 아니, 미안. 난 빙고를 본 적이 없어. 정말이야.
2: 엄마도 분명 찔리는 게 있어.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모두

0: 죽을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0: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아,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1: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0: 응?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1: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1: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0: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0: 어? 손가락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2: 손가락 핏줄.
0: 어? 손가락 핏줄 닦기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자, 가자! 이야!
1: 누나, 같이 가!

0: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1: 선선선선.
0: 똑똑. 왜 우시는 거예요?
1: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어이구, 저기요! 헐! 명탐정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0: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1: 명탐정 세포! 어서 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0: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 한 거냐고요? 왜?
1: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하면

0: 오른손 공장님의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네.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너 완전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2: 추추추! 나는요,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2: 오, 짠 소금물방울 나를 푹 절여주시오.
5: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투압 현상이지요.
2: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1: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0: 삼투압 현상.
1: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1: 물? 준 적? 없지.
3: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뿐이잖아요.
6: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7: 메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8: 누나!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0: 뭐?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9: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0: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8: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0: 혹시 왼손 공장

0: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속으로 들어가 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1: 그래. 범인은 찾았소?
2: 올커니, 네가 범인 누구나?
3: 저 범인 아니에요.
0: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어허! 그건 아니 돼요.
0: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1: 아니 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0: 네. 이야!
4: 사라졌다.
3: 여기는?
2: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5: 엄지손가락.
2: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5: 피부세포들이야.
0: 아, 근데 넌 크고
3: 넌 작고,
0: 넌 크고
3: 넌 작고,
0: 들쑥날쑥하네.
2: 밖에서 보면
5: 쪼글쪼글할 거야.
3: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6: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5: 나란히 서서
2: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6: 짚고 잡고
2: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7: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2: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물방울. 아우 차가워.
7: 아우 미끌미끌.
2: 축축해.
6: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3: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2: 아우 저리 타.
6: 아유 얼른 가.
2: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7: 뇌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8: 피부세포들 안녕.
9: 비상.
2: 갑자기 피부세포. 피부세포 다들 조심.
10: 너 왜 내려갔어?
7: 핏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3: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0: 비사총사,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죠?
2: 우리도 몰라. 갑자기 핏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11: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12: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핏줄이 좁아지잖아.
0: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2: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1: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렇습니다!
3: 범인은 바로
12: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소.
1: 교감 장군이? 아니 왜?
12: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소.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0: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3: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와!
1: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12: 걱정 마시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1: 정말이요? 다행입니다.
0: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12: 그건 다음 시간에

0: 생긴 일 2.
1: 맛있다.
2: 루피, 너도 먹어봐.
3: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2: 응? 이게 뭐야?
3: 돌로 변했어요.
2: 안 돼!
4: 똥똥아, 어떻게 좀 해봐.
2: 크랑 크랑.
5: 붉은 숲으로 가.
2: 붉은 숲 크랑.
5: 응, 거기서 마법 약을 찾으면 돼.
3: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6: 막춤버섯아!

0: 숲이 어디 있는지 알아?
1: 알지? 그럼 안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2: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0: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2: 네?
0: 뭐라고?
1: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그럼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왔어. 다 왔어. 저기야. 우와. 그럼 난 간다.
1: 잘 가.
2: 그럼 그럼.
3: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러디.
1: 우릴 알아.
2: 그럼.
3: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1: 뭐든지.
2: 그럼.
3: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2: 그럼.
3: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2: 뭐야.
1: 진정해.
3: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1: 맞아.
3: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1: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3: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1: 대단해.
2: 그럼.
3: 내가 좀 그렇지.
1: 고마워. 가자, 크롱.
2: 크롱, 크롱.
3: 잠깐.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2: 크롱, 크롱.
1: 알았어.
3: 그럼 잘 가.
1: 안녕.
2: 크롱.
4: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1: 정말 다 붉은색이네.
2: 크롱, 크롱. 크롱.
1: 이거 꽃괴물 같아.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그럼

0: 다시 커질 거야.
1: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0: 어떡하지?

0: 뭐 하는 짓이야?
1: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2: 샘물이 필요해.
3: 그럼 그럼.
0: 그렇다면
1: 보물을 줘.
4: 그럼 떠가게 해줄게.
2: 보물?
0: 뭐야?
1: 설마 없어? 에휴.
3: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2: 빨리 줘.
3: 그럼 그럼
0: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1: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3: 그럼
2: 어떡하지?
3: 그럼
0: 뭐야?
1: 이건 쿠키?
0: 맛있어.
1: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5: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3: 그럼 그럼.
4: 야, 가져가.
3: 로지!
2: 돌아왔어.
6: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3: 그냥 그냥.
4: 로디, 크롱, 마법 약을 찾았구나.
7: 역시 로디야.
8: 크롱도 대단한데?
5: 정말 고마워.
3: 크랑크랑. 크랑.
7: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8: 이제부터 하면 되지.
7: 뭐?
8: 맞아, 아직 안 늦었어.
9: 어서 하자.
7: 좋아.
6: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

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3: 크롱.
4: 크롱, 괜찮아?
3: 크롱.
5: 어,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3: 크롱.
5: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3: 크롱.
6: 버튼도 눌러봐.
3: 크롱.
1: 나도 선물이야.
3: 크랑크랑
1: 자, 감기에 좋은 스프야.
3: 크랑크랑
1: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3: 크랑.
4: 그럼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어때?
1: 크롱을 위해 만든 노래야. 크롱, 이제 자자. 잘 자, 푹시야.
2: 다음 날이 됐어요.
3: 깼어.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크롱.

0: 그럼 다 나은 거야?
1: 그럼 그럼
0: 다행이다.
2: 걱정했어.
0: 그럼 너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3: 좋아.
0: 숨바꼭질 할까?
2: 그래.
1: 크랑크랑
0: 할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1: 크랑크랑 크랑
4: 크롱, 뭘 그린 거예요?
1: 크랑크랑 재밌었다. 크랑크랑
5: 안녕.
1: 무슨 일이야?
5: 크롱 힘내.
1: 크랑크랑크랑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5: 크롱
1: 내가 만들어줄까?
5: 크롱
1: 크롱 드라이버.
5: 크롱
1: 됐다. 한번 해볼까?
5: 크롱
1: 애들은 천재야. 애들은 천재야. 애들은 천재야.
5: 아, 이게 왜 이러지?
1: 바로 고쳐줄게. 자, 크랑크랑 괜찮을 거야.
5: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1: 크랑크랑 왜 저러지?
5: 몰라.
4: 크롱이 이번엔 패티집을 찾아갔어요.
1: 크랑크랑
0: 자, 여기 있어.
1: 크랑크랑
0: 그 색깔밖에 없는데.
1: 크랑
0: 뭘 만들려고?
1: 크랑크랑
0: 잘 가.
4: 크롱은 물건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6: 잘 자, 크롱.
0: 잠꼬대인가? 무슨 소리지? 크롱 뭐하고 있었어?
1: 크롱
0: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1: 크롱
0: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1: 응가 크랑크랑 응가 크랑크랑
0: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1: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7: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8: 난 털씨.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1: 뭐 하려는 거지?
9: 얘들아!
1: 코로나!
0: 왜 그래?
9: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1: 그게 뭐야?
9: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0: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7: 근데 왜 혼자 준비하지?
0: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3: 그래!

0: 뭘 하러 가는 거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1: 보라로!
0: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2: 응.
0: 어서 가자.
3: 크렁이 기다리겠어.
0: 재밌겠다. 아우, 추워.
3: 바람이 너무 세.
0: 크롱은 괜찮을까? 서두르자. 크롱! 저기.
3: 크롱! 괜찮아?
4: 맞지? 그러나.
0: 정말 엉망이 됐네.
4: 그랑.
0: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2: 저건. 크롱, 여기 찾았어.
4: 크롱?
2: 이거야.
4: 크롱.
0: 누구 선물인데?
4: 크롱. 크롱.
0: 이건.
2: 우와.
0: 귀엽다. 정말.
4: 크롱. 크롱이 만든 거야?
0: 크롱. 나랑 똑같이 생겼네.
4: 근데 색이 다른데?
0: 아,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4: 크롱.
3: 그랬구나.
0: 그래도 멋져.
4: 고마워, 크롱.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0: 크롱.
4: 어, 여기 있다고?
5: 에띠.
4: 크롱. 이게 왜 이러지? 괜찮다고 했지.
0: 크롱.
4: 아니구나.

0: 멋지다.
1: 제법인걸. 친구들 최고.
2: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3: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1: 맞아.
4: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1: 크롱, 크롱.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파이트! 네 위치에서 동서쪽 근처를 찾아봐!
1: 알겠어. 응? 찾았다!
2: 솔레이유!

0: 마음 그때와 같다.
1: 이 에너지 파형은
2: 게리슨 떠날 준비. 얘들아 철수.
0: 네
2: 모두 테이크백. 역시 안 돼.
3: 사제야 루카블 나한테 업혀. 잠깐 세프라 나한테 맡겨. 너의 변신은 할 수 있겠어?
1: 해볼게.
4: 다 되었어. 출발해.
5: 메탈 브레스의 주인들, 내가 자포자기 했을 때 왜 기다려준 거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었을 텐데.
0: 그거 날 믿었으니까.
5: 고맙다.
6: 현재 도시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와 시청, 그리고 메탈 카드봇들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7: 결국 메가 엠블러가 말한 대로 됐어.
0: 어쩔 수 없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
8: 환자를 돌봐야 할 몸이 이래서 면목없네.
9: 이상 없어. 너희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야. 쟤네 화해한 거 맞지?
8: 시간이 필요할 걸세.
10: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1: 에너지를 정제 중인 것 같아.
10: 정제?
11: 타키한테서 흡수한 뭔가 불길한 걸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12: 그릇을 채울 불신의 뭐니? 저 요술량탄자랑 관련 있나?
11: 눈썰미 좋은데? 이걸 봐.
13: 고속열차!
14: 제우야. 그게 스트레인이랑 사촌인가?
11: 본체 뒤에 세 개의 객차가 그릇인 거지. 요술량탄자는 그중 하나고.
10: 연료가 모두 채워지면 힘이 완전해진다는 건가?
11: 그럴 가능성이 높아.
0: 앞으로 두 그릇 남은 거네요.
7: 그럼 타키한테서 얻어간 연료는 대체 뭘까?
15: 증오일 거야.
0: 증오라고?
15: 타그신이 말했어. 아이가 태우낸 증오. 불완전해도 충분하다. 녀석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먹이 삼고 있는 거다.
0: 그럼 또 누군가의 증오를 노릴 거란 거야?
16: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제로가 달에서 나타날 때 세 가지 패턴의 파형이 감지됐거든. 지금 제로가 발산 중인 에너지 파형은?
7: 저 두 번째 거랑 같아.
16: 응, 각 객차별로 다른 성질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10: 다른 먹잇감을 누릴 거란 얘기군.
13: 잠깐! 그럼 다음은 헤비 아이언 아니야?
12: 역시 그 양반인가? 그럼 뭘 얻어가겠다는 거지?
7: 무뚝뚝.
0: 고집불통?
17: 집착이다! 어? 타계신이 용감히 알시한테 극하더라. 그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냐.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냥! 피컵스!
13: 그럼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18: 힘이지, 어? 힘! 최강이 아니고선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녀석이다. 파괴신 눈엔 자리금 먹잇감인 셈이지.
10: 녀석은 어디 있지?
16: 재료가 대기권으로 보낸 것 같아.
7: 굳이 왜 그랬을까?
15: 일부러 놔둔 거야. 더 살찌우기 위해. 넌 뭘 하고 있지? 너에겐 이 땅을 지켜야 하는 대의가.
19: 대의? 웃기는군. 넌 언제나 혼자였다. 종족도 공존도 평화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 너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압도적인 힘! 주먹과 날붙이를 휘두르고 파멸의 빛을 뿜어낼 때만이 네가 존재한다고 느꼈잖아. 닥쳐라! 힘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뭘 원하는 거지? 네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타이런트 제로를 쓰러뜨리면 우주는 네가 최강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것만이 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13: 그럼 헤비 아이언이랑 타이런트 제로를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
16: 다음 그릇이 채워지지 않게 막아야 해.
0: 타계만을 위해 태어난 걸까?
13: 응? 뭐라고?
0: 아무것도 아니야.
16: 시간이 없어. 서둘러 대책을 세우자.
17: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나타키 봉인되기로 결단.
13: 뭐? 그래도 되겠어?
17: 내 혼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겉도는 것 같다. 용가리 아저씨도 구해줘야지. 야! 그때 얘기 다 들었다. 일단 지켜볼게. 니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엄마 얘기 좀 많이 해도 보고 싶다. 오! 여기 운하! 운하! 운하! 운하!
0: 처음 본던 타키로 돌아간 것 같네.
12: 그러게. 요즘 애들은 속이 깊구만.
17: 근데 가끔 달리기는 시켜주겠지?
13: 물론이지.
0: 마음껏 달리게 해줄게.
17: 야호! 자, 그러면 누구에게 봉인될까요? 양동, 땡동, 방향, 쿵!
13: 뭐? 이렇게 정한다고?
0: 와일드 카드본 체인지 업!

0: 이렇게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의 미래는 또 한 발 나아갔어. 싸워왔던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져.
1: 그래도 그 뿌리를 모른다면 정말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0: 그럼 그렇게 방치해온 결과가 타이런트 제로겠지.
2: 너 뭔가 알고 있지?
3: 고에너지 반응이 대기권에서 급강화!
4: 이 반응은 저기 봐! 타이런트 제로가!
5: 움직이기 시작했군.

0: 헤비아이언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제로를 향하고 있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지.
1: 여기선 너무 멀어. 바다 위인 것도 문제고.
2: 정신! 네가 가운데 건데!
3: 따라잡는다 해도 저 둘 사이에 끼는 건 사양이야.
0: 단독 출격은 너무 위험해.
4: 어떡하지? 페로라! 지금 타이런트 제로가! 뭐, 문 열어달라고? 쭉?
5: 놀란 얼굴 드라군! 이거 너무 갑작스러웠나?
6: 쭉! 잃어버렸던 오거나이저 찾았어!
5: 과연 충분히 태웠구나. 자, 내게로 와라. 응?
3: 목표물 시야 확보, 서핑을 즐기고 계셔.
7: 라이프 편대는 들어라. 우린 하그신의 기동력 저하를 목표로 한다.
6: 중팀이 헤비아이언을 붙잡을 때까지 최대한 발을 묶는 거야.
4: 맡겨둬.
8: 이렇게 여러분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줄이야.
7: 진지하게 임해라, 황야의 사냥꾼.
4: 부탁할게, 페로로.
6: 응, 나중에 보자.
3: 걔를 우리 안으로 용사냥 시간이다.
6: 스카이갤러.
7: 나이트 편대 작전 개시.
9: 나이트 2 내발 발사.
7: 나이트 3 4 출격하라.
3: 좋게 좋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우신가.
8: 그냥 우리 자유롭게 두는 건 어때?
6: 다녀와 킥파이터.
5: 나이트 파이트 강하.
3: 저 녀석 기아이 저 모석 야 목지개 한번 사이 살인반짝 끊으면 포기하지 마.
9: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루카 플레이 제로
5: 오메가 히트 알파볼트 플레이. 원주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고 파괴신 날이
10: 그대도 짐승과 강철이 뒤섞인 자라고.
8: 강반석 보내드리죠.
10: 역시 너의 불리심은 쓸모가 없구나.
9: 페로로 뭔가 나라고 했는데.
6: 설마
10: 두 번째 그릇에 걸맞는 불리시가 뭔지 지켜보건.
7: 직접 아이언 공에게 갈 심산이군.
6: 전 제로가 가고 있어. 서둘러.
4: 알겠어. 실패하진 않겠지.
0: 준, 난 그랑블루레온을 불러낼 이론에만 의지했어.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젠 친구를 위한 강한 마음이 뭔지 알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난 네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 믿어줄 거지? 친구.
9: 블루칸 블레이! 슈퍼 유나이트!

0: 나선 녀석의 정신을 반짝 차리게 해주세요!
1: 실가
2: 아저씨! 스카이갤러! 내가!
3: 이 순백의 날개가 더 이상은 허락 못한다!
4: 가면 안 돼, 헤비아이언! 모르겠어!
5: 이대로 가면 녀석이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야!
0: 저 녀석이 너의 먹잇감이다! 비켜라!
5: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하기로 했잖아, 헤비아이언!
0: 그래! 그랬지! 그 생각이 나니 나약하게 만들었다!
5: 우리와 함께 쓰러뜨리면 돼!
4: 메탈 카드봇과 와이드 카드봇!
5: 그리고 이 땅 인간들과 말이야!
0: 내가 당신을 쓰러뜨려버려!
5: 친구인 우리의 믿음을 주인을 실망시킬 거냐?
0: 친구를 근심을 위해서
6: 친구 따위 필요하다!
2: 헤비아이언!
5: 준!
2: 그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힘만을 믿고 살아온 너에게 공존을 위해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방치했어! 너 많이 불안했다며!
3: 준도령!
2: 나도 하루종일 자전거도 못하고 수업까지만 하면 진짜 짜증나! 네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친구는 무슨 친구! 친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함께할 기회를 줘!
0: 시끄럽다! 애석이야!
6: 흰머리 나의 전부다!
7: 고결한 불시들이여, 부하라. 저 아름다운 모습을.
3: 나 물어!
7: 더욱더 태워 두 번째 그릇을 채워주거라.
8: 저걸 떼어내도록 도와주자.
5: 어?
6: 그래!
2: 울부짖는 천둥!
8: 포효하는 흐령!
6: 하울로!

0: 대비하긴 기다리고 있을게.
1: 나 아까운 짓을.
2: 왕께서 백기사를 풀어줘.
3: 너 쓸모없는 브리시.
4: 즉 미안하지만 아직 작전은 안 끝나셨어.
5: 딥바이트 세덕. 싫어 세덕.
2: 가이자트. 나이트 그리폰 셋업! 피치 오브!
0: 좌표 전송할 겸!
5: 지금이야! 기간 트랙스!
1: 알겠다!
5: 스카이갤럭 셋업! 프록시마!
6: 에이크!
1: 여긴...
2: 성공이야! 어서 닫아!
7: 어? 어? 뭐하는 거야?
8: 잠깐 다녀올게.
7: 솔레요!
2: 타이런트 제로를
0: 스펠란자 호에 가둔다고?
2: 농담하는 거지?
9: 당장 파괴신을 범인할 유일한 방법이야. 1차전 오그나이저를 이용해야지.
10: 머릿수로 밀어붙일 상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9: 걱정 마. 저 뱀 강해.
0: 맞아. 20억 메탈 카드 곳을 책임지는 방주니까.
5: 그래도 너희의 소중한 배잖아.
9: 출항을 잠시 미루는 것뿐이다. 파괴신이 우리 메탈 카드봇을 없앤답시고 이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2: 알겠어, 대장.
11: 어쩔 수 없나?
2: 가두고 나면 녀석이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으려나?
5: 설마 친구로 만들 생각은 아니지?
2: 좀 무섭긴 한데.
10: 주는 여전히 터무니없다니까.
8: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10: 뭐 그렇지.
11: 그런데 오버나이저 상태가 영 별로라서 자주는 못 쓸걸?
9: 바로 두세 번 정도가 최선일 거야. 즉, 기회는 한 번뿐이다.
0: 서둘러 20억 메탈 카드들을 옮기자고.
2: 거기 정신 사나우네. 가자!
5: 안돼!
11: 20억을 어느 세월에 옮겨?
2: 다 방법이 있지.
7: 지구를 열어! 솔레이유를 데려와야 해!
4: 여기서 더 사용하면 오버나이저가 폭주하고 말 거야!
2: 설마 제로를 설득할 생각인가?
7: 뭐야 잠깐!
4: 넌 실수 없으셔!
3: 어리석군. 이런 장벽 따위 언제든지 찢을 수 있거늘.
8: 그럼 내 질문에 응? 답해주고 가. 너의 존재 이유는 뭐지?
3: 나는 강철의 파멸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있을 뿐이다.
8: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거야?
7: 준, 왜 솔레이유를 말리지 않은 거야?
2: 나도 몰랐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설마 그런...
7: 왜 나한테 말도 없이...
11: 솔레이유...
0: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면 돼.
2: 빨리 임시작전실로 가자!
8: 모든 걸 파괴하고 나면 네 존재 의미는 사라질 거야. 그건 곧 죽음을 뜻하겠지.
3: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구나. 넌 누구지?
8: 난 솔레이유. 사람이 만든 안드로이드야.
3: 강철의 심장을 지녔군. 모조품인 네가 죽음을 알까?
8: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3: 친구라. 그 아이와 푸른 늑대, 붉은 사자 말인가.
8: 소중한 친구야.
7: 오버나이저는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9: 적어도 내일 아침은 돼야 해. 미안하고.
12: 그래도 시간을 벌었어. 분리된 새 객차는 확보해서 서로 멀리 분산시켰고 최소한 당장은 연료를 채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현 시점에선 최선의 조치야.
0: 하지만 제로의 흥룡은 아직.
4: 녀석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셔.
7: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달까?
2: 데뷔 아이오는 괜찮을까?
5: 딥바이트랑 블랙호크가 탐색 중인데 소식이 없네.
0: 제로는 헤비 아이언에 집착을 부렸어. 그전엔 타키의 증오였고 마지막은 뭐지?
13: 자네들 중대한 소식이 있다며.
2: 뭔가 알아냈어?
13: 그래, 파괴신의 정체를 말했어.
0: 이건
13: 채취한 제로의 피를 레이아 박사가 분석했지.
7: 그 난리통에 파괴신 피를 뽑았다고?
13: 녀석의 정체는 전설 속 신따위가 아니야.
5: 아니면 뭔데?
2: 설마 또 원래는 메탈 카드봇이었다는.
8: 정답.
7: 거마라. 내가 우리랑 다를 거 없다고 했잖아.
13: 파괴신의 피에서 숙주인 메탈 카드봇의 성분이 검출됐다. 사바나도 같은 경우야.
3: 너처럼 어떤 영혼을 뒤집어 썼단 일인가?
14: 맞아. 사바나드의 힘이 폭주했을 때와 매우 유사해.

0: 부분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1: 아, 지금까지 제로가 상대한 건 모두 와일드카드 보시거나 감염자들이야.
2: 그 힘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타이란트 제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0: 감염된 적이 없고 제로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진 메탈 카드봇이라면
2: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서둘러 녀석을 때려잡을 작전을 세워보자고!
0: 세워보자고!
1: 이제 남은 건 솔레이유를 믿는 수밖에.
2: 친구라, 그게 네 존재의 의미냐?
0: 난 누군가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배웠어. 모두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게 된 거지. 너도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 같다.
2: 이 나와 친구라.
3: 웃을 줄은 아나 보네.
2: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친구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구나.
0: 어? 그래?
2: 플레이어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겠군.
0: 그렇다고 믿고 있어.
2: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나.
0: 아, 춤추기는 빼고.
2: 널 잃는 게 두렵겠군.
0: 뭐?

0: 당장 꺼! 없어!
1: 보고 내전을 작동시켜! 당장! 어,
2: 말했잖아! 지금 작동시키면 모두!
1: 상관없어! 치료!
3: 어리석고 무능력한 것, 그 끔찍한 것이 그리도 소중하다니. 소중한 존재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못한 너 자신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하거라. 그 늑대로 좋은 딸감이 되겠구나. 충만한 늑대야, 이 가난한 사자의 분노를 더 태워라.
1: 우리 먹다
3: 기대하겠노라.
1: 블레이언!
2: 형!
1: 꼴을 막아!
3: 자, 기도에 응답할 때다.
4: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막아버린다.
5: 솔레이유.
6: 카넬리아, 한 명이 움직이셨어. 이쪽에 파괴신이 오고 있어.
7: 다른 개체들도 여기로 이동 중이야.
5: 존! 하지만 솔레이유가...
8: 이 아이는 괜찮을 거야. 어서 제가.
2: 저 녀석들 싸우고 있는 거야?
8: 블루캅, 준, 지금은 제로가 우선이야. 블루캅을 못 믿는 건 아니지?
5: 당연히 믿지. 펜터곤에 아! 저 둘을 지켜봐줘.
2: 남겨놔!
3: 강철의 씨앗들이로군. 어서 비키건.
5: 타이건!
1: 타이건! 캐롤레이더!
5: 솔리드혼! 셋업!
1: 아이야! 브레이크!
2: 왔구나!
5: 솔리드온! 넌 객체를 막아줘!
1: 마지막기를 정지!
6: 지금! 내 기술들은 다 알고 있겠지?
5: 어? 블루캅이 블레이온을 해결할 때까지 버텨야 해!
9: 시간 끌기 전분 해볼만해!
1: 얼라리!
5: 타이건! 물러서!
8: 플래시벡터!
5: 다크비트! 레덤!
3: 좋다! 분노의 완성까지 기다려주겠노라!
8: 플래시벡터!
5: 다크비트!
8: 플래시
9: 스테이커!
5: 파킹 헤로!
9: 아, 원. 어쩌나 메탈 카르보들과 인간들을 돕고 있는지.
10: 넌 이제 뭘 온종의 족장이 아니야.
9: 요소품과 뒤질 수 있는 동지가 된 거라.
1: 알고 있거든!
0: 플레이어, 이대로 가면 제로의 뜻대로 되는 거야.
1: 아직 믿을 게 남아있는 녀석이 뭘 안다고 떼들어!
0: 아니, 난 알아.
1: 쉽게 그입을 놀지 마!
8: 레드 블리츠!
2: 야! 약한 녀석은 그만 괴롭히라고!
0: 와이드 카드봇의 정던 스타 가디언이
1: 몰라!
0: 그래, 오직 데우스 마키나를 위한 존재였던 나에겐 이럴 게 너무 많아졌어! 나의 코어 메탈이 녹슬도록

0: 누군가 잃는다는 게 무서워졌다. 함께 싸울 때마다 준을 잃는 건 아닌지 상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 작은 몸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준 것이 아닐까. 데우스 마틴,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구인들과 메타카드보, 와일드카드봇을 이해하게 됐다고 믿어. 솔레이유가 말한 대로야. 그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잃는 게 두려워.
1: 하지만
0: 난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야.
2: 솔레이유를 너무 약보는 거 아니야? 걔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0: 그 아이 그렇게 쉽게 너희 곁을 떠나지 않아.
2: 넌 불안했던 날 믿어줬잖아. 이번엔 우리를 믿어봐.
0: 준이 우리를 믿어왔다는 것처럼.
3: 내가 늑대와 사자를 과대평가했군. 서로에 대한 믿음 불쾌하구나. 하나 괜찮다. 그 늑대에게서 소중한 자를 빼앗으면 더욱 거대한 불길을 만들 것이다. 증오, 분노, 슬픔, 뭐든 좋다. 타올라라!
4: 그래, 네 말대로 우린 아주 성가셔. 화는 많지, 고집은 센데나 혼자 잘났고 집착도 심해.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레임 노바, 제동!
3: 나에게 주먹질이라니, 건방진 시기로군! 별을 지키는 자!
0: 사령관님!
5: 기어이 나를 소환했군. 이게 네가 선택한 때냐?
4: 왜? 틀렸어?
0: 정답이다!
4: 블레임!
0: 해체!
3: 지면의 주인이여, 지금입니다!
0: 저건...

주인이여, 불안정 하나마 저들의 불씨를 반칩니다. 기필코 기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형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2: 해.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에?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반사!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0: 할 순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0: 이제 어쩔 거냐고!
1: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0: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3: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1: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3: 어? 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1: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죠. 찌릿찌릿.
3: 그만 둬.
1: 잘 놀다 왜 이래요?
3: 왜 이러긴? 하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4: 하이로보? 우와!
3: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1: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야!
3: 야구를 치러.
1: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3: 와! 치사해!
1: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3: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 했다고! 탄탄! 액션!
1: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3: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1: 자!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3: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받아라, 일렉트라!
1: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5: 아이들 구조 완료! 어? 미안해, 일렉트로!
3: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2: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0: 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단 꼭꼭!

0: 부장님 아까 명함 얘기요.
1: 거짓말 아닌데? 남의 명함을 신발 속에 넣은 게 나였지만요. 미신이건 전설이건 뭐든 붙잡아야죠. 이런 일은 기세잖아요.
0: 그게 웃길쌤에게도 효과가 있나 봐요.
1: 다행이죠 뭐.
0: 자, 지하 3층에 되셨죠, 부장님?
2: 어? 맞네요. 고대리 부장님.
1: 어, 김구일 대리?
3: 이제 김구일 팀장입니다.
1: 오, 명함 때깔 좋네. 금박의 승진에 소원 성취 축하해.
0: 뭐야, 둘이 친한가?
2: 근데 아까 문화센터 분들과 일행이세요?
1: 아, 인연이 좀 있어서.
2: 어쩐지 PPT 퀄리티가?
1: 그럼 간다.
2: 저 머리 좋은 애들은 진작에 유니버스 다 탈출했어요. 그게 무슨 신호인지 고부장님도 아시잖아요.
0: 저기요, 님이 뭔데?
4: 선생님, 이거 아까 발표한 프린트 자료 드리고 온다는 거를 깜빡해가.
2: 아, 감사합니다. 조만간 유니버스 근처 가서 톡할게요, 고부장님. 점심 사줘요.
1: 언젠가 적당한 때가 오면 신중한 문장으로 자백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거짓말쟁이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4: 둘이 회원님이랑 서운 총각, 둘이 유니버스 사람이가.
1: 선생님, 제가 설명을...
0: 맞습니다, 쌤. 저희 유니버스 사람입니다. 그치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온 건 그 일종의 현장 체험 같은 거예요. 문화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도토리 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4: 서운 총각, 내는 평생 글자는 모르고 살았어도 눈치가 빠삭해가 누가 내를 속이는가 아닌가 나는 귀신같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근데 이제 남끝도 모르겠다.
0: 옥길쌤! 쌤!
1: 지옥길 씨와 협상 최종 실패 시 해당 토지 제외하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협의 필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확보한 지분만으로도 문화센터 철거는 가능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처는 받겠지만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걸. 수영 후 사우나는 무료입니다. 지금 어설프게 사과하느니 그게 나아.

0: 불을 이쯤에 뒀을 텐데.
1: 사장님,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2: 그게 내도 옛날에 고객들한테 타이로 추천할 때요. 아무리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도 내 눈에 안 이쁘면 입도 꼬이고 고객도 내 말을 신뢰 안 해요. 근데 진짜로 내 눈에 차는 거를 팔면 그냥 말이 술술 나와 삐고 고객도 내 얘기에 빠져서 믿고 맡기더라 이거야.
3: 아,
2: 맞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 마케팅이다.
3: 진심. 식상하지만 내가 아는 한 여전히 가장 공격적인 영업 전략.
4: 빵꾸 나겠다 언니. 하루 종일 닦았었노. 떨어질까 봐 걱정돼가 글라. 둘이 회원님은 와 답장이 없노. 이번 회식은 꼭 오라고 톡 보냈는데.
2: 바쁜갑지.
4: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일심이 뭐고?
2: 인자 안 올 끼다.
4: 와.
2: 와는 무슨 와. 우리 같은 강사들이나 맨날 첫날 여기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게지. 안 올 작정하면 그걸로 인연 끝이지 뭐.
4: 진짜네. 둘이 회원님 이번 달 수강 신청도 안 했다. 20분 있다가 오세요. 에? 아, 수업 준비 중이라고 앞에 써놨더만. 둘이 회원님! 언니야, 둘이 회원님 왔다! 아니, 전이 뭐하노? 둘이 회원님 왔다고!
3: 제 소개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스 그룹 태스크포스 팀 더 유레카의 고드리 부장입니다.
5: 참석해주신 투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회에 앞서 저희가 추구하는 더 유레카의 아키텍처 콘셉트를 먼저 소개...
6: 아, 됐고! 이건 애초에 우리한테 제시한 유레카 비전과 너무 달라진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투자한 걸세. 동네 주민들 아무나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니. 이건 계약 사기지.
5: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3: 도토리 문화센터 그리고 취미. 3개월 전만 해도 이 두 단어가 제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 고마 됐다 이런 거. 둘이 회원님한테 배워가 뭐 하려는지 내 다 알겠네. 이게 그거지요. 타겟층을 노리는 전략적 연기. 내한테 그런 거 안 통하니까 고마하고 가소.
3: 이건 제가 어른이 돼서 처음 그려본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어설픈 초심자의 난초와.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들은 건
7: 참 잘했어요 둘이 회원님.
3: 칭찬이었습니다. 저한테 칭찬은 지금껏 모두가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거나 자만해서 실수하게 될까봐 경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8: 잘했어. 끝까지 잘 달렸어, 수희야.
9: 선생님, 수희한테 왜 잘했다고 하세요? 5등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3: 사군자 교실에서 매주 칭찬받으며 느낀 건 칭찬이 응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응원. 이게 제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가장 처음 배운 겁니다. 잘했어, 고두리. 정말 잘했어.
5: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란 자고로 눈치라는 것을 보는 고등한 존재라는 거죠. 갓난하기도 단번에 압니다. 내가 환영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드높은 격,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지아.
10: 수혜 교실에서 싸움 났어요? 에?
11: 아니요. 세미 회원님도 저분 알지 않아요?
10: 누구? 둘이 회원님!
3: 갱년기 극복 교실에서 오리조 활동을 하면서는 취미가 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10: 보여, 자기야? 저 상자 자기가 둘이 씨 만들어준 거잖아.
12: 어머, 둘이 씨.
3: 그리고 한 코 한 코 손에 준 씨를 이어가는 데 몰입해서 회사 일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저는
10: 조금 내가 야유

0: 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냐고. 그래요, 말해봐요. 이 남샘이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는지. 드리웨어 님, 이거 봐봐요. 보색 양더리.
1: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 아주 많이요.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이곳 문을 열었을 때 아는 얼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유니버스의 노하우가 문화센터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유마트 고객들 중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글 교실의 존재가 닿게 된다면 어떨까요?
2: 저희 유마트와 도토리 문화센터가 성인 한글 교육을 지원합니다.
1: 누군가 저녁거리를 살아나왔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면 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생님. 저희 유니버스의 진심을.
3: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그게 뭔가?
4: 더 유레카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를 검증받고 거액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신 VVIP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5: 이용 예약은 프랑스인 매니저와 통화하셔야 하는데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슬리퍼와 트레이닝복은 입장 불가입니다. 강습료는 유로화만 가능하고요.
4: 클럽 드 루이지아의 핵심 시설인 인피니티 풀,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은 오로지 VVIP 고객들께만 제공됩니다.
3: 말이 되나? 취미 활동 하나 하는데 무슨 자산 증명에 유료 멤버십에 누가 그런 헛돈을 써?
4: 글쎄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취미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취미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제 비서 정지원 씨입니다. 자, 지원 씨, 롤 휴지 30개에 13,000원 구매하시겠습니까?
6: 아니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4: 왜죠?
6: 저는 롤 휴지 질은 따지지 않는 편인데다가 제안하신 제품은 세 겹 30m 30롤에 13,000원이지만 제 단골 쇼핑몰에선 같은 스펙에 12,000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배송료도 무료라 짐 드는 수고도 필요 없죠.
4: 그렇다면 안 봐도 인생에 아무 지장 없는 뮤지컬 VIP 티켓 한 장이 13만원 구매하시겠습니까?
6: 잠깐만요 사장님. 심박수 좀 신정시키고요. 인생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적 절정을 맛보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멤버십 할인 10% 먹이면 수수료 포함 고작 11만 8천원! 아니, 이건 거의 거저 아닙니까? 꼴랑 이거 받아서 그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거냐고요!
4: 정비서 또 시작인가? 복도 나가서 좀 진정하고 오게.
6: 사장님! 티켓 감사합니다!
4: 취미 사업은 돈이 됩니다. 양말까지 꿰어 신는 구두쇠 회장님조차 찻잎 한 줌엔 수억 원 쓰고 아까운 줄 모르죠.
3: 그렇긴 해. 나도 요즘 사군자에 푹 빠졌는데 붓 하나가 소형차 값이라도 만족감이 크거든.
7: 어머, 강 이사님도요? 전 노래 배우느라 집에 방음장치 설치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4: 건축 디자인은 중동 왕실 건물을 설계한 밀라 하지드와 협상 중이고 내부는 모두 명품으로 채워질 겁니다. 고객 케어는 특급 호텔급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비슷한 사회적 위치의 고객들 간의 커뮤니티 가치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죠. 게다가 이 모든 게 계약사항과 단 한 줄도 상충하지 않습니다.
6: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4: 때마침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0: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4: 방금 저희 직원이 더 유레카 대지의 마지막 지분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8: 자, 아름답다. 귀여워.

0: 암흑보석을 찾아 지구에 온 악당들. 그에 맞서 사랑이와 친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암흑보석을 뺏기고 말았어.
1: 말도 안 돼.
0: 이젠 남은 건 나 번개맨과 슈퍼 크다마옹의 대결이다.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12화 번개 보석 검대 암흑 보석.
2: 나는야 조금만 아니 아니 슈퍼 크다마왕.
3: 슈퍼 크다.
4: 슈퍼 크다마왕.
3: 번개.
0: 친구들, 정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 이 가소로운 번개맨 응원단 전부 다 지구 밖으로 날려버려 주지.

0: 번개보석검과 암흑보석검 힘을 겨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지.
1: 암흑보석검만 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번개네.
2: 이 녀석 만만치 않아. 강력한 암흑 에너지가 느껴져.
1: 뭐야?
0: 번개?

0: 어디 갔지?
1: 암실 회오리.
0: 이봐, 조그마왕.
1: 나 이제 자꾸심 없는 조그마왕 아니야. 슈퍼 크드마왕이야.
0: 네, 슈퍼 조그마왕. 아농파트에 숨어 살면서 많이 힘들었니?
1: 그래, 왜?
0: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1: 잘난 척하지 마, 반기맨! 암흑 포털에서 괴물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온 우리 생쥐 종족의 마음, 네가 알아! 늘 사랑만 받던 반기맨이!
0: 아니, 난 내가 원했던 사랑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바로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
1: 뭐? 네 아버지?
0: 그래, 내 아버지. 번개 박사.
1: 헐. 어쩐지 그 뾰족머리가 비슷하다 했지. 박사가 번개맨 아빠라니 대박.
0: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지?
1: 뭐야, 아직 못 찾았어? 아빠 보여줄까? 이야!
0: 어?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대답해! 어서!
1: 네 아빠 그림 속에 갇혀 있어. 내 초상화 속에.
0: 이럴 수가. 그걸 왜?

0: 왜 못 봤지?
1: 얘네야. 아빠를 잘 찾지 못하다니.
0: 아버지.
1: 실망이다.
2: 우리 집 아빠 어떻게 돼? 잘 믿을 때야지.

0: 드디어 나 슈퍼크다 마왕이 우주의 주인이 되겠군. 잘 가라 번개맨.
1: 내 아들 건드리지 마!

0: 아버지!
1: 카메라! 카메라 이거!
0: 아버지!

0: 오늘만은 피곤하다. 이제 그만 끝내자.
1: 예? 으아!

0: 가보자. 보고 싶었어요.
1: 나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너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0: 아버지.
2: 예스, 일단 도망가자. 아무것도 시간 못 벌어. 지하본부가 아니잖아.

0: 많이 아팠을걸? 언니, 태권도 연습하다 그 발차기도 부순 게 몇 개야?
1: 나도 번개맨처럼 사랑받고 싶었는데.
2: 너 사랑 너?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너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걸 갖고 다녀. 너 때문에 언니 태권도 대회도 못 나가고.
0: 난 괜찮은데? 태권도 대회보다 악당 물리치는 게 더 재밌었어요.
2: 아이고, 희망이 너까지.
0: 아빠,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2: 사랑아. 너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0: 사랑이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아빠가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1: 아빠,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2: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해도 분명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0: 앞으로는 아빠 이렇게 놀라게 하면 안 돼, 알았지?
3: 네.
0: 이거 무슨 소리니? 야! 저거 쥐 아니야?
1: 그냥 쥐 아니고 특별한 쥐예요. 암호 포털에서 온 생쥐. 좀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주려고요.
0: 아, 어쨌든 그 암은 거기에서 오내면 얘도 악당 아니야? 또 나쁜 일 저지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1: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면 착한 쥐가 될지도 몰라요.
0: 아휴, 아빠는 모르겠다.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야,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더니만 이제 쥐를 키우네. 그 다음은 뭘 키울까?
4: 장난. 나도 곧 여기서 나갈 거야. 어두컴컴 쥐아본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치만.

0: 근데 언니, 조그마왕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1: 우리랑 같이? 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
2: 이상하지? 조그마왕님 왠지 편안해 보이지?
3: 어? 그럴 리가. 꼬맹이들한테 붙잡혔는데 어떡해. 어? 정말이네? 조그마왕님 저 집 식구처럼 행복해 보여.
2: 조그마왕님이 저 집에 살면 지하본부는 우리께 되는 거지.
4: 알지?
5: 모르지? 신나지? 요!
6: 도둑 두 명 드디어 잡았습니다.
3: 나안 훔쳤지.
2: 신발도 안 훔쳤지.
7: 아니, 신발도 어딨어?
3: 자전거 때문에 그렇지.
2: 보석이지. 보석은 나를 찍었지.
8: 아, 이야,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어?
9: 아, 그거 이거. 아.
10: 근데 박사님, 암흑보석 박사님이 지구로 보내신 거 맞죠?
8: 정확히 말하면 개웬이한테 보낸 거지. 암흑보석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걸 사랑이 그 꼬마가 갖게 될 줄은 몰랐지.
9: 그러게요. 근데 어쩌면 암흑보석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걸지도 몰라요. 사랑이가 암흑보석으로 모두를 잘 지켜낸 걸 보면요.

0: 이 소리 그리웠다.
1: 우리 같이 놀러가도 돼?
0: 난 항상 궁금했다.
1: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0: 지구 사람들은 특별한 힘도 초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1: 나도 좋아해.
2: 우와, 눈 좀 크다. 고마워, 사랑아.
0: 이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다. 평범한 지구 사람들의 특별한 초능력. 그건 바로 사랑이었다.

0: 나 이거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
1: 이번엔 어린이가 양보할게요.

0: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1: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2: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네? 무슨 일 있으세요?
2: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1: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2: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1: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안녕, 기가빌더 여러분.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3: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2: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1: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4: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5: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3: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6: 물론이지, 아비.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5: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3: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5: 애정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3: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뚱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5: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3: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6: 예! 우리만

0: 물고기도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1: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라.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2: 우리는 하나! 기다려, 유니포 완수!
3: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4: 전 괜찮아요. 자, 들어가 보자.
1: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아멘!

0: 사상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1: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2: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3: 야, 만세! 만세!
4: 오, 상어다!
5: 아기 상어도 있어!
0: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6: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2: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7: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아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포보와 두더지들이에요!
4: 포보살려!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들다 출동!
6: 출동 준비 완료!
7: 포켓몬 변신 완료!

0: 와요! 스케본 단신 완료!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1: 나도 그러고 싶어!

0: 오보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고버코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0: 정말 다행이네요.
3: 거봐,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5: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에콰도르의 높은 산입니다. 안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작은 마을에 신비한 기운이 감돌고 있죠. 주변 숲에는 강력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건 대체 뭘까요? 촬영팀은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은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났죠. 두 다리로 서 있는 털북숭이 생명체였습니다. 꽤 빠르게 이동했죠. 안경곰이라 불리는 이 곰은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한 야생곰입니다. 인간 앞에서 수줍음을 타서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이래 가려져 있죠. 이건 어떤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즐거워 보이는군요. 오늘은 한 마을의 전설을 탄생시킨 특별한 동물의 독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대륙의 산맥인 장엄한 안데스는 적도를 따라 에콰도르를 관통합니다. 연간 강수량이 많은 안데스 산맥은 구름숲이라 불리는 울창한 초목으로 덮여 있죠. 이곳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야수인간의 전설이 퍼진 건 당연하죠. 우린 즉시 이곳의 거친 환경을 실감했습니다. 촬영팀은 끊임없이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죠.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의 비탈이 거의 수직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학자인 안데스 라구나 씨는 안경곰에 관해선 최고의 전문가죠. 그는 10년 넘게 이 계곡에서 안데스 곰으로 알려진 종을 연구해왔습니다. 이곳에서 곰을 추적하기 위해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죠.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린 계곡 아래에 도착했죠. 나무 한가운데 뭔가 검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안경곰이죠. 실베스트르라고 불리는 6살 된 암컷입니다. 목에 수신기를 달고 있죠. 어른 안경곰은 길이가 160에서 200cm에 달합니다. 사람들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죠. 또 있군요. 실베스트리의 새끼로 열 달 된 수컷입니다. 어미와 새끼 사이지만 이들의 무늬는 눈에 띄게 다르지요. 이것이 라구나 씨가 추적하는 모든 곰을 식별하고 가까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새끼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죠. 안경곰은 잘 익은 붉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근처 나무에서는 다른 어미와 새끼도 만찬을 즐기고 있죠. 안경곰은 잡식성이지만 이들 식단의 대부분은 다양한 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죠. 어른 곰은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 곰은 나뭇가지 사이를 재빠르게 이동하죠. 비밀은 발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죠. 발톱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스파이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먼저 균형을 잡기 위해 나뭇가지 위에 웅크립니다. 그리고 도약하죠. 다리가 공중에 쭉 뻗었군요. 곰에겐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착지도 순조롭지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안경곰은 발톱으로 나무 기둥을 파고들어 거대한 몸을 지탱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큰 발바닥 볼록살입니다. 다른 종들과는 달리 발바닥이 발 전체를 덮고 있죠. 이렇게 넓은 발바닥이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이런 발바닥과 날카로운 발톱 덕분에 안경곰은 대담하게 공중을 날아올라 쉽게 점프할 수 있는 겁니다. 유연하게 점프해서 나뭇가지로 날쌔게 이동하죠. 그리고 앞구르기까지 합니다. 이 곰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죠. 아마도 한때 이 동물을 봤던 사람이 다른 세계의 존재로 오해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소문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안경곰에 대한 나쁜 전설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어미 곰이 바쁘게 무화과를 먹고 있습니다. 근처에선 새끼 곰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어미와 새끼도 도착합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겨우 20m 정도죠. 싸움이 벌어질까요? 먼저 온 어미와 새끼는 개의치 않는 것 같군요. 두 가족은 아무런 적대감 없이 먹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느긋하게 식사하고 있죠.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울창한 초목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젠 안경곰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숲속에 사는 안경곰의 삶에 관한 연구

0: 기록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촬영팀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한 탐구에 착수했죠. 우린 라구나 씨와 함께 구름숲 깊은 곳에서 안경곰을 찾아볼 겁니다.
1: 아스마다 주의해.
0: 땅이 험난해서 천천히 가야 했죠. 하지만 우린 안경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린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죠. 서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경곰을 추적하는 동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2: Right now, the horse is man, a bear, and stop. Maybe in the last hour.
0: 라구나 씨가 주변을 확인합니다. 아, 지름이 15cm 정도 되는 발자국이 찍혔군요. 곰은 분명 근처에 있는 겁니다. 우린 더 멀리 가서 중요한 걸 발견했죠. 이끼로 뒤덮인 나무입니다. 하지만 나무 기둥의 밑부분은 매끄럽죠.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여기에 안경곰의 털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 나무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우린 한 곰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곳은 여러 길이 만나는 교차로 같은 곳이죠. 라구나 씨는 그 교차로를 감시하기 위해 원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드디어 나타났군요. 몸집이 큰 수컷이 뒷다리로 서서 등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린 나무 기둥의 표면이 매끄러운 이유를 알게 됐죠. 하지만 그 행동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번엔 약간 작은 수컷이 나타났죠. 나무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몸집이 큰 수컷은 자기 냄새를 표시한 거죠. 라구나 씨는 작은 곰이 큰 곰의 냄새를 알아채고 떠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2: The bear can say in this like a social information. I'm here. And bears mark the street to say I'm here and I don't want to fight with another bear. Only I need my space. Yeah. This is the important for the tree.
0: 이곳은 많은 동물이 다니는 길의 교차점입니다. 곰들은 종종 이 중요한 나무 옆을 지나가죠. 울창한 숲에선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수컷이 서로 부딪히면 격렬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구나 씨는 곰들이 충돌하는 걸 피하려고 자신의 존재를 알릴 냄새를

이용한다고 믿습니다. 봄의 크기와 힘은 그 냄새가 도달하는 높이에 따라 결정되죠. 만약 곰이 나무의 냄새를 맡다가 다른 곰이 자신보다 강함을 알게 되면 그곳을 떠나서 그 곰과 만나는 걸 피할 겁니다. 안경곰은 숲속에서의 싸움을 피하려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죠. 비현실적인 소문과는 달리 이들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오히려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라구나 씨와 가파른 계곡의 꼭대기로 돌아왔습니다. 두 마리의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를 발견했죠. 새끼들은 3주 정도 됐습니다. 곧 새끼 두 마리가 나무에 올라 레슬링을 시작하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 저런! 괜찮은 걸까요? 저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런, 괜찮다고 말하긴 이르군요.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오, 안 돼! 또 떨어졌어요. 사실 이 아기곰은 여러 가지 멋진 추락 장면을 보여준 거였죠. 알고 보니 그냥 놀이였던 겁니다. 새끼들은 아마 이런 놀이를 통해 나무 위에서 능숙하게 이동하는 법을 배울 테지요. 하지만 이 계곡을 이동하는 건 이런 겁없는 새끼들한테조차 힘든 일입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비탈이군요. 저기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먼저 어미가 시범을 보입니다. 물론 이 어미에게는 식은 죽 먹기죠. 하지만 새끼들은 당연히 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죠. 다른 한 마리는 진정한 암벽 등반가처럼 조심히 내려옵니다. 이번에 어미가 비탈을 오릅니다. 어미의 뒤는 완전히 절벽이죠. 새끼들은 한참 뒤쳐졌습니다. 어미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이죠. 하지만 여기선 충격을 완화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끄러졌다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바위투성이의 계곡으로 추락할 겁니다. 이렇게 험난한 환경인데도 라구나 씨는 많은 어미와 새끼들이 이 계곡에 산다는 걸 알게 됐죠. 이 가파른 경사는 분명 어미가 새끼를 키울 때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중간쯤에서 우린 실베스트르 가족을 발견했죠. 어미가 풀을 모아서 바닥에 평평하게 깔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미는 누워서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새끼 두 마리가 가파른 비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편안한 침대를 만든 거죠. 정말 사려 깊습니다.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이 가파른 비탈은

0: 수컷은 어미와 짝짓기를 하기 위해 새끼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 시기엔 특별히 위험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미 곰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비탈에 머물면 수컷의 존재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수컷의 냄새로 알 수 있죠. 안경곰의 후각은 개의 후각보다 몇 배나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냄새도 감지할 수 있죠. 이 녀석이 우리를 알아챈 것 같군요. 이런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구름숲은 공기가 잘 통하지도 않고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서 어미곰과 새끼들에겐 불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잘 통하는 비탈은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확 트여 있어 주변에 있는 수컷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죠. 게다가 먹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이 온화한 거인들을 지켜보는 것은 진정한 장관이죠. 촬영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촬영팀은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구나 씨는 실베스트르와 수컷 새끼들을 추적해왔죠. 하지만 이날은 그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꽤 떨어져 있죠.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잠시 후 실베스트르가 새끼를 쫓아내죠. 새끼 곰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더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다가 실베스트르가 새끼를 물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메시지죠. 새끼 곰은 이제 독립해야 합니다. 어미와 새끼 안경곰이 분리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죠. 가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새끼 곰이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주일 우린 가파른 비탈에서 최근에 독립한 새끼를 발견했죠. 힘들게 비탈을 올라 먹이를 찾습니다. 새끼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죠. 얼마 후면 새끼 곰은 아마도 이웃숲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에콰도르의 구름숲 깊은 곳에는 안경곰을 둘러싼 신비한 이야기가 묻혀있죠. 이 놀라운 동물은 험준한 환경 속에서 차분하고도 장난기 많은 삶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1: 용룡이 나라시아.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0: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6: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7: 일기장이요.
6: 방과 후에 한 일은?
7: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6: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7: 빨간 머리엔?
6: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7: 오리를 길렀던 거요?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6: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7: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6: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7: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6: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7: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6: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7: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6: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7: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6: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7: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5: Hello there! Today on Sesame Street, we are going to hear lots of crack! Have you ever heard a song that makes you want to dance? Or perhaps a lullaby that puts your cute little eyes to sleep? That is the power of crack! So what do you say? Let's go to Sesame Street and listen to some crack! You should have seen that coming.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4: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4: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3: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4: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5: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1: 준비 시간 보내겠습니다.
0: 그때 제작진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한 학생.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자 우르르 친구들이 몰려듭니다. 친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것은 바로 도마뱀. 이 도마뱀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는 학생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인 파충류 소년 윤주한 군입니다. 도마뱀 하나로 교실은 순식간에 즐거운 생물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 반응이 어마어마하죠.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이기에 다들 도마뱀을 신기해합니다.
2: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처음 한두 마리 도마뱀을 키우면서 파충류와 사랑에 빠졌다는 윤주한 군. 털이 복실거리는 동물들과는 또 다른 매력 덩어리 반려동물이라는데요.
3: 아, 맨 처음에 보면 좀 징그럽긴 한데 뭐 계속 보다 보면 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4: 우리 학교 중에서 도마뱀을 제일 많이 키워가지고 애들이 도마뱀 얘기하면 주환이 얘기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아요.
0: 파충류 소년 윤주환 군. 과연 도마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5: 학교 다녀왔어요.
6: 주환이 왔어?
5: 네.
0: 집에 오자마자 책가방을 방에 놓고 서둘러 어딘가를 향하는 주한군. 그곳은 바로 옷방 한편에 마련된 도마뱀 사육장입니다. 주한군에겐 보물 창고라는데요. 이곳에 레오파드 게코, 잭슨 카멜레온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도마뱀과 카멜레온, 뱀 등의 파충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만 무려 63마리. 그야말로 작은 파충류 동물원이죠.
2: 저는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 13살 남자 윤주환입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희귀한 동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키우지도 않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희귀한 동물을 반려동물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요.
0: 때문에 파충류 사육에도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죠. 매일같이 이렇게 사육장을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어느새 땀이 비 오듯 하는데요.
7: 안 더워?
2: 많이 더워요. 지금 이렇게 온도가 한 28도 정도 돼서 꽤 더워요. 그래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요.
0: 변온 동물인 파충류에겐 적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해서 사육장이 더워도 참아야 한답니다. 청소가 끝나면 이제 밥줄 시간. 육식성인 요놈들 주먹이는 귀뚜라미와 애벌레 미럼입니다.
7: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소개시켜줄 수 있어?
2: 종류는 지금 레오파드 게코하고 크레스티드 게코, 가골 게코, 뭐 비어디 드래곤, 태구, 그리고 또 블랙너프넥 모니터, 잭슨 카멜레온, 블루텅 스킹크, 사바나 모니터, 볼파이톤, 콘스네이크가 있어요. 거기 슈퍼 로소라는 뱀도 있어요. 되게 온순한 뱀이에요. 근데 약간 초보자가 키우기가 부담이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폐렴, 감기에 좀 잘 걸린 애들이 돼서 초보자가 키우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0: 그래도 독은 없는 뱀이니 안심하세요.
2: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거는 도마뱀 유인데요. 부치류 게코라서 점프를 하고 벽에 붙는 게코들이에요. 얘네들 별명이 속눈썹 도마뱀이라는데 여기 눈 쪽을 보시면 여기 속눈썹이 이렇게 있어요.
0: 대신 눈꺼풀이 없어서 눈에 먼지를 제거할 때 혀로 눈을 핥지요.
2: 엄마, 애들 영양식 어디 있어?
8: 냉장고 안에. 엄마 열어줄게.
0: 냉장고 냉동실 안에 놓여있는 영양식. 2-3일에 한 번꼴로 태구 도마뱀과 뱀 등 큰 파충류에게 준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2: 먼저 토를 먹일 거하고
0: 그 정체는 바로 냉동추였습니다. 요거까지는 아직 적응이 안 됐지만 그래도 엄마는 주한군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9: 맨 처음에는 좀 아니라고 그랬죠.

0: 몇번 이제 샵을 가서 저도 보다 보니까 그냥 맨 처음엔 좀 작은 아이, 좀 귀여운 아이를 맨 처음엔 데리고 오고 저는 그냥 관심 별로 없었어요.
1: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곤충 등 생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주한군. 그러다 3년 전한 달을 졸라 도마뱀을 키우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른 거랍니다. 그 중에서도 토우르라고 불리는 태구 도마뱀은 주한이가 가장 오래 키웠고 그래서 더 특별히 아끼는 녀석이죠. 처음 올땐 2, 30cm 정도였는데 지금은 1m나 된답니다. 그런데 요 녀석 배가 고팠는지 엄청 공격적으로 먹습니다. 사실 파충류는 개나 고양이와는 달리 야생성이 남아있는 편이죠.
2: 습성은 얘네들 자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근데 얘네들 인공 번식 때 개체이지만 그 야생에 있는 개체랑 이제 그 야생의 본능은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1: 때문에 파충류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파충류 사육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2: 사이테스 서류예요. 멸종위 종을 관입했을 때그 신고를 양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가 있는 거예요.
1: 볼파이슨과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환경청에서 이런 정식 허가서를 받아서 키우는 것들이랍니다. 오늘따라 바쁜 주한군, 또 어딜 그리 가시나?
2: 애들 먹이로 귀뚜라미 사러 왔어요.
3: 이렇게 혼자 자주 와?
2: 네,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1: 귀뚜라미는 밀웜과 함께 작은 도마뱀들의 주식이죠.
2: 안녕하세요.
4: 언니 안녕.
1: 그런데 주한군을 반기는 이분, 유튜브 유명 인사 이정현 씨입니다.
4: 카멜레온 친구들이
1: 파충류 전문 사육사로 700여 개에 달하는 영상을 통해 파충류를 키우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인데요.
4: 헐, 이때부터 삐. 자, 서로 흥미가 있죠?
2: 저 오늘 귀뚜라미 사러
4: 아,
2: 왔어요.
4: 귀뚜라미?
2: 네.
4: 아, 아니다. 귀뚜라미는 조금 이따 주고,
2: 네.
4: 형이 오늘 새로운 거 있거든? 우리 큰 형님이거든? 우리
2: 아,
4: 큰 형님인데,
2: 크레스티드 게코네요.
4: 그러니까, 크레스 게코 도마뱀 중에서 탑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2: 와, 진짜 예쁘다.
4: 이 친구는 이름 뭔지 알아?
2: 이 친구 그 릴리안천이에요.
4: 맞아. 오, 역시 주원이 많이 아는구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 무늬도 많이 진하게 올라와 있고 등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는 친구 중 하나야.
2: 얘는 얼마예요?
4: 예?
2: 네.
4: 말하면 놀랄 걸. 이
2: 얼마쯤?
4: 친구는 300만 원에.
1: 아이고, 그놈 몸값이 엄청나네요.
4: 언니한테 하나 팁을 주고 싶은데, 그 혹시 파충류 기르다 보면 유전자적으로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런 게 있잖아.
2: 네.
4: 이 친구는 우성 형질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우성, 릴리화이트 붙이면 치사 유전이라 해서 다 죽게 돼. 그래서 릴리화이트랑 열성 유전자를 가진 노멀 크레스 게코랑 번식을 해야 되거든. 치사 유전이 안 되고 반반 확률로 릴리화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지.
2: 여기 오면 그 생물들도 많고 되게 볼거리도 많아서 재밌어요. 공부도 많이 돼요.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1: 주한군 이미 도마뱀 먹이 사러 온건 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곳 사육장 구경에 푹 빠져 있는데요.
4: 오케이.
2: 네.
4: 부분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거미줄 보이니?
2: 네.
4: 야, 곳에 이렇게 거미를 쳤을 거지.
2: 다 그런 거예요. 얘 종류만 그런 거.
4: 몇 가지 종류가 그래.
1: 이렇게 파충류를 보고 있노라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주한군. 그 모습이 이정현 씨와도 많이 닮아 있다 하네요.
4: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을 친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뭔가 가끔 뿌듯하기도 해요.
1: 그런 주한군은 커서 이정현 씨처럼 되고 싶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주한군은 이정현 씨가 알려준 정보를 되뇌이며 공부를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파충류에 대한 지식. 하루하루 조금씩 채워나가는데요.
2: 학교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면이 좀 많은데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하면서도 되게 좋아요. 행복하고. 파충류 관련된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충류를 공부하고 체험하는 그런 관련된 과목이요.
1: 파충류에 푹 빠져있는 주한군. 곧 있으면 이 장난감도 벼룩시장에 팔 생각이랍니다.
2: 얘는 안 가지고 온 지 한 2, 3년 됐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뭐 애기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는 파충류한테만 언니 신경 쓰고 있어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장난감을 처분해 도마뱀 한 마리라도 더 키우고 싶다는데요. 3천 종이 넘는 파충류의 세계. 주한군이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뭔가 분주히 준비하는데요. 주한아, 뭐 하니?
5: 자, 안녕하세요. 윤주한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르헨티나 태고를 운동을 시켜볼 건데요. 발톱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걸 쓰셔서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꼬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럼 맞으면 되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 면에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1: 아, 지금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거랍니다. 6개월 전부터 유튜브로 시작해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태고 도마뱀을 사육장에서 꺼냅니다. 조심조심 거실 바닥에 도마뱀을 놓는데요. 처음엔 사육장 밖으로 나와서 낯선 듯 두리번거리던 태고 도마뱀. 파충류에 대한 인식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영상 제작 중인 주한군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형 사고 발생.
2: 똥을 쌌네요.
6: 시드 쌌어. 엄마가 도마뱀 똥오줌도 치워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 다음에 치우게.
6: 다음에 또 치우기.
2: 네.
7: 엄마 미안해요.
1: 아직은 사고 뒤처리 같은 건 엄마에게 맡기지만 자기 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주한군. 엄마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답니다.
0: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저도 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교과 과정 하고 뭐 대학 가고 뭐 대충 직장 생활하고 그런 거를 저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깊이 빠져갖고 판다는 건 저는 너무 좋고 부러워요. 또 제 아들이긴 하지만 그런 꿈이 있고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들이지만.
1: 든든한 지원군인 엄마와 함께 오늘도 주한군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3년 넘게 도마뱀들을 키우며 그동안 작은 보람도 있었는데요.
2: 여기 배 쪽에 이쪽에 지금 알이 있어요. 여기 한쪽에.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얗게 있어요. 이렇게요. 한 번에 보통 한 두 개씩 나요. 알 두 개씩.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 9차까지. 그러니까 9번을 하면 18개를 날 수 있어요. 최대 1년에요. 놔둔 아리들인데 지금 약간 조금 쪼그라들었지만 여기에 알이 있습니다.
1: 이건 약 2주 전에 낳은 알이랍니다.
2: 일단 얘네들은 이제 레오파드 예코의 트램프 알비노의 부모들의 이제 아이들인데 그냥 무장난인 거 유장난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핸드폰에 후레쉬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지금 핵이 안에 없거든요. 얘네들은 한 이틀 있다가 바로 쪼그라들어서 지금 100% 무장난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아이들은 수거를 다 해야 되고 이제 2차 산란 때는 유장난을 낳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1: 이 알을 낳은 엄마 도마뱀인데요. 그런데 요놈이 요즘 주한이의 걱정거리랍니다.
2: 이 친구가 지금 많이 말랐어요. 알을 산란한 데 후에부터 지금 밥 안 먹어서 지금 약간 푸드 같은 거를 좀 꼬박꼬박 먹이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살이 집이 잘안 쪄서

0: 걱정하고 있는 애기지.
1: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오늘은 병원을 가려 합니다.
2: 많이 아파? 도마뱀이?
0: 어, 좀 아파도 밥을 지금 안 먹고 있어.
1: 왠지 주한군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3년간 파충류를 키우며 나름 파충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개체가 아플 땐 속수무책이죠. 대체 어디가 안 좋은 걸까요?
3: 오랜만에 보는데?
2: 네, 안녕하세요. 얘가 밥을 안 먹었어.
3: 어떻게 봤어?
0: 밥을 안 먹었어. 산란 후부터 안 먹었어.
3: 산란 후부터
0: 네.
3: 현재 체중 20g
0: 아,
3: 나갔어. 20g
0: 20대 옛날에 50g.
3: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0: 너무
3: 거야.
0: 많이 빠졌다.
3: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말랐어.
0: 진짜. 네.
3: 영양 결핍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뼈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1: 심각한 상황에 정밀 검사까지 해봅니다.
3: 지금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좀 다른데 이 왼쪽에 하고 오른쪽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 뼈가 이 뼈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얘는
0: 흐리죠.
3: 흐리잖아요. 이 뼈에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까지 벌어진 일은 지금 MBD라는 그런 아주
1: MBD, 일명 대사성 골질환은 파충류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각하면 뼈가 휘거나 부서지게 되죠. 칼슘 부족이 원인인 만큼 잘 먹여야 하는데요.
3: 생각이 들거든. 자, 이렇게 잡고, 자,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딱 벌리고 위에서 똑 떨어뜨리는데 한 사람은 해주고.
1: 약을 먹이든 먹이를 주든 이렇게
3: 끝나가지고
1: 입을 벌려서 톡 떨어뜨리면 된다고 합니다. 참 쉽죠?
3: 기관으로 안 들어가. 액체를 떨어뜨리면.
1: 오늘 먹이주의 방법을 알게 된 주한군, 이제 잘 먹일 수 있겠지요?
3: 상당히 그 아이들한테 이런 그 탐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동물하고 교감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넓게는 이제 사회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반려동물이 될수 있죠.
1: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한군의 일상은 파충류와 함께 하는데요.
2: 네, 누구세요?
1: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2: 안녕.
1: 깜짝 방문! 이정현 씨가 여기 웬일일까요?
4: 내가 너 사회병 보고 싶어서
0: 네.
4: 뛰어왔지.
0: 와,
4: 사회병 어디야?
0: 여기 있어요.
4: 오, 와, 대박.
1: 이정현 씨도 감탄사
4: 야,
1: 연발.
4: 엄청 많이 들르네. 근데 여기 되게 많은데 주한이가 형 소개시켜주면 안 돼?
0: 네, 그럼 소개시켜줄게요. 일단 여기에
1: 평소엔
0: 있는
1: 숙기가
0: 거
1: 없는 주한군이지만
0: 형 샤넬
1: 파충류
0: 제품이
1: 얘기할 때만큼은 아주
4: 야, 엄청
1: 적극적입니다.
4: 버렸는데? 야, 많이 컸다.
0: 얘는 되게 순하고요. 밥도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컷을 맞춰주려고요.
4: 아, 진짜?
0: 네.
4: 그때 형한테 말하면 형이 수컷이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
0: 네.
4: 나중에 짝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0: 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저기도 좀 특이한 개코예요.
4: 오호.
0: 틱톡 개코예요.
4: 형 틱톡 개코는 좀 애기들밖에 많이 못 봤거든, 베이비?
0: 네. 수컷 성체예요.
4: 아, 수컷 성체야?
0: 네.
1: 오, 요놈 갑자기 성질을 냅니다.
4: 우와. 아, 야, 얘 교육 좀 시켜야겠다.
1: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4: 성질이 좀 있는 친구구나.
1: 잠깐의 소동이 있었지만 이정현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주한군 행복해 보이네요.
4: 주환아, 이건 뭐야?
0: 이거 잭슨 카멜레온이에요.
4: 오. 아, 저때 수컷 입양했던 친구 아니야?
0: 네.
4: 한번 보여줘.
1: 평소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던 이 친구.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4: 이제 잭슨 카멜레온은,
0: 네.
4: 그래도 확실한 거는 습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 거의 8, 90%까지 유지.

0: 그래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점점 사막에서 정글로 변하는 듯한 직슨 카멜레온의 집. 주한군이 보기엔 꼭 마술 같나 봅니다.
1: 두목만 있으면 이제 얘가 여기에서 적응을 하는 게 조금 힘들 거야. 왜냐면 색깔이 이제 적에게 노출이 잘 되는 색깔이니까. 인조 덩크를 이용해서 유목을 감싸주면 좋을 것 같아. 짜잔. 그냥 걸쳐보자.
2: 우와, 벌써부터 달라졌어.
0: 이제 마무리로 물을 뿌려줍니다.
1: 오케이. 이제 여기다 이제 잭슨 카멜레온을 한번 넣어볼래?
2: 자, 들어가.
1: 자, 달라진 사육 환경에 굉장히 만족할 거야.
0: 어때? 마음에 들어? 순식간에 열대우림이 된 사육장안. 우리 아이도 달라졌어요. 안절부절 못했던 모습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 어, 형, 근데 얘 진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2: 네.
1: 오, 야, 아까는 엄청 움직였는데 지금 아예 자리 잡고 있잖아.
2: 우와.
1: 야, 제대로 적응한 것 같은데? 야, 이게 이런 거를 알아야지 주한이가 나중에 탑플레스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0: 키우는 파충류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잘 살펴봐야 한다는 형의 말. 주한군도 잘 새겨들어요.
2: 파충류 시장에서 한 방탄소년단 정도로 되게 그 팬들이 되게 많아요. 꿈 같은 시간이었고, 와, 형이 이렇게 저희 집까지 오니까, 와, 딴 세상이 바뀐 느낌이었어요.
0: 어쩌면 다시 없을 시간. 내친 김에 주한군이 정현 씨에게 자신의 유튜브도 보여주는데요.
1: 야, 한 달 만에 29개? 그러면 형이랑 나중에 콜라보 한번 할까?
2: 네, 저 좋아요.
1: 형이 샵에서 네. 한번 준비해서 주한이 한번 연락 줄 테니까 와서 한번 같이 찍어보자.
0: 정현 씨와 오붓하게 얘기도 나누고 함께 유튜브 영상도 찍게 된 주한군. 정말 좋겠다. 축하해요.
1: 오, 맞아요.
0: 앞으로 이정현 씨처럼 파충류 전문 사육사가 되겠다는 주한군. 당연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겠는데요.
3: 주한아, 어디가?
2: 저 영어학원 가고 있어요.
3: 공부하는 거 좋아하나?
2: 영어 빼고는 공부하는 거 좋진 않아요.
0: 파충류 공부만큼이나 재밌다는 영어 공부.
4: Horse eats celery.
0: 그래서 영어로 된 도마뱀 이름도 잘 외우나 봅니다.
4: Celery.
5: Horse eats celery.
6: 무슨 뜻이에요?
5: 한 마리의 마름.
0: 그런데 사실 주한군이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2: 외국 파충류 시장이 더 크고 나중에 그 어른이 돼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가 필수라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3: 영어 공부는 안 힘들어?
2: 네, 영어 공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덜 힘들어요.
0: 와, 정말 목표가 뚜렷한 주한군. 그런데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면 좋겠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윤주한이에요. 오늘은 제가 형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자, 지금은 어머니 샵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0: 오늘 이정현 씨와 윤주한 군이 네. 유튜브 영상을 함께 만들 건데요.
1: 이게 영상 찍다 보면 에러 상황이 많아, 생물이라.
2: 형, 여기 인사 좀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다 형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하고 그 주원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세워놓고 기다려.
2: 이거 이렇게 해놓고.
1: 아, 형 거 화면으로 그냥 같이 하자.
2: 네.
0: 자,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 촬영을 시작해 볼까요?
1: 네, 오늘 주원이랑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 레오파드 게코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상 촬영할 건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봐주세요. 사막의 표범 레오파드 게코 준비를 했거든.
0: 오늘 이 친구 사육장을 만들 거랍니다.
1: 자, 주원이가 아마 알고 있는 정보들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꿈나무 새싹 크리에이터인데
2: 일단 얘네들은

0: 서식지는 파키스탄이나 인도 쪽에 사막에 서식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 온도는 28도에서 32도 정도면 적정하고, 그리고 되게 온순하고 키우기도 쉬운 도마뱀이에요.
1: 이야, 완전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데요?
0: 일단 그 핫존과 쿨존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사육장하고 정비장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핫존에다가 번식 의신처를 설치하고, 그리고 쿨존에다가 먹이 그릇하고 습식 의신처를 설치하는 거예요.
1: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핫존이랑 쿨존 배치도를 완벽하게 구분을 지어둬야 됩니다. 이 코코피트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0: 그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산란할 그쵸? 때도 산란통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이름들을
1: 활발한 친구들을 5마리, 6마리 넣어준다.
2: 사육장을 다 꾸민 후 먹이도 준비합니다.
1: 칼슘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2: 그리고 밀웜에 칼슘 가루가 잘 묻게 흔듭니다.
1: 먹이에 묻혀주는 거죠.
2: 드디어 입주할 시간.
1: 이 친구는 아기니까 조심스럽게. 아, 귀여워. 이거 보세요. 눈. 눈이 엄청 똘망똘망하고 몸에 있는 무늬들이 알록달록한 게 굉장히 젤젤하지 않아요?
0: 네.
1: 우리 전박이 친구가 적응을 10분도 안 돼서 해버렸어요. 야, 뭐 엄청 배고팠나 봐요. 지금 한 마리 꼴딱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어? 또 이렇게 카메라 키면 도망가죠? 자, 이게 생물 크리에이터의 약간 숙명인 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요?
0: 같이 찍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1: 좀 도움 좀 됐나요?
0: 네, 많이 됐어요.
1: 오늘 좀 부족했지만 콜라보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0: 구독하기
1: 한 번씩 해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
0: 저는 그 타부루 책처럼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파충류에 대한 그 지식을 연구한 다음에 거기 책 안에다 넣고 싶어요.
2: 파충류 소년 윤주환 군.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파충류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반려동물이 될 때까지 그 꿈 열심히 키워요.
1: 형이 퀴즈를 준비한 게 있거든? 짜잔.
0: 체리에서 육지어.
1: 오, 이거 뭘까?
0: 와, 유로 메스스틱.
3: 비어디 드래곤 체리.
1: 꼬리만.
3: 블랙 마이트?
1: 야, 야, 다 맞췄어. 테스트 성공!
0: 형, 저 가보를 갖고 있을게요.
1: 아, 영광이야.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우리 다음 퀘스트 뭐 할까? 다음
1: 뭘 할까요?
2: 장난감 낚싯대로 낚시하기.
0: 깨똑에서 얘기했던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좀 신선하지 않아?
2: 무인도요?
1: 무인도.
2: 손끝 너무 좋아요. 허, 제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였거든요.
0: 무인도 가기?
2: 네.
3: 무인도 아는 무인도 있어?
2: 무인도도 이름이 있어요? 어? 무인도에도 이름이 있어요?

0: 이름이 있어요?
1: 뭐 있겠지. 뭐 있겠지. 우리나라도 무인도 많아.
0: 그러면은 무인도에 살아남기 이걸로 할까요?
1: 무인도에 살아남기 괜찮지.
0: 저 하고 싶어요.
2: 캐스트. 네, 좋아요.
0: 그럼 이걸로 확정?
1: 그거 있지. 그런 거 있잖아. 막 무인도에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세 가지 막 이런 거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세 가지씩 정하는 거지. 무인도에 뭘 가져갈 거지?
0: 형은 뭐 가져가실 거예요?
1: 나? 거울? 거울을 좀 가져가는 게.
3: 우리 거울 왕자 태워요.
1: 거울이 되게 필요한 거 같기도 해. 왜냐면
3: 물 있잖아, 물.
1: 이거?
3: 물 있잖아.
1: 아, 물 가가지고 이런 거 보고.
0: 그러면은 나 형은 첫 번째 거울.
1: 아니야. 큰일 나. 살아나기 위해서 거울.
0: 아, 장난이에요?
1: 일단은 이 무인도에 가서 뭔가 그래도 과학적인 뭔가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
3: 바닷물 받아가지고 막 정수하는 그런 거 만드는 거랑 불 직접 피우기 이런 거.
1: 오, 괜찮다. 돋보기. 엄청 큰 돋보기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하면 안 타나? 나 했었던 거 같은데 이거.
3: 응. 저도 했어. 얘는 초등학교 때.
1: 돋보기가 필요하겠네.
3: 돋보기?
1: 돋보기. 우리가 이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거 불은 이걸로 해본다고 치고 그리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해.
0: 물이요?
3: 얼음 종이?
1: 이 정도면 되나? 자.

0: 파이팅하고 우리 가자. 하나 둘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1: 아이고
0: 이제 살아나봐야 돼. 짠. 자 일단 무인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야지. 멋있죠? 티랑 긴팔티랑 반팔티 잘때 입을 거, 놀때 입을 거, 수영복! 수영복도 챙겨야 돼. 슬리퍼 슬리퍼! 바닷가에서는 슬리퍼가 제일 좋아. 화장품! 여러분 피부는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아 선크림 진짜 중요해요.
2: 거울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리고
2: 우리 동생들을 위한 피카츄 팩.

0: 우리 그 삼돌이의 첫 번째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공개 안 되고 비밀이에요. 그러면 공인도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녹화가 시작이 된 건가? 된 거겠지? 저는 막 엄청 막 거창하게 안 쓸 거예요. 딱 이제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일단 무인도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이제 통조림 캔하고 이제 엄청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육포 이렇게 사왔는데 선크림을 가져갈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타면은 이제 눈동자하고 치아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선크림도 챙길 거고요.
2: 지금 생존 전문가 베어그릴스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우 장난 아니네요. 이분은 지금 막 정글에서 뱀이나 전갈 이런 거를 막 잡아먹고 있어요. 무인도에 가서 살려면은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찾아봐야겠어. 다행이다. 이게 여기 써져 있기로 수심 20m 이하에서 나는 바다조개는 어느 지역에서든 99%가 먹을 수 있는 거. 와 이거 네, 정말 잘 됐다.
0: 하나 둘 셋 센사 큐. 네 드디어 오늘 제가 어디 갈까요?
3: 무인도에 갑니다.
0: 네 드디어 진짜 우리가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오늘 무인도에 가서 저희가 과학새끼를 찍어야 됩니다.
4: 네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0: 그쵸. 진짜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4: 아니요.
0: 사실 걱정 반 설렘 반인데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과학새끼 무인도 기대해주세요.
3: 기대해주세요.
0: 갑시다.
3: 갑시다.
0: 갑시다.

0: 여기 와본 적 있어요?
1: 오, 저 대박 대박. 저거 아닌가?
0: 어, 저거.
1: 4번이면 오. 여기. 저거 맞는 것 같아. 리조트인데?
0: 우와.
1: 설레는데? 아, 근데 아, 진짜 저 길이로 보니까. 거기 유인도에서 길이가.
2: 네.
1: 길이로.
2: 혼자서 뭐 하다
1: 길이로 보니까
2: 어제부터 계속 걱정했거든요.
1: 그래,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나침반 챙겼지.
2: 아니요.
0: 우리 셋이 같이 다니자.
2: 날씨만 좋았으면 좋겠다. 안 좋았으면 좋겠다.
1: 와, 우리 이제 진짜 타.
0: 호우, 호우.
2: 아, 네.
1: 우와, 진짜 커.
0: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1: 그러니까 딱이야.
0: 좋다.
1: 네? 잠깐만, 얘들아.
0: 왜?
1: 잠깐만. 형,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정말 좋아해야 될 텐데, 우리 동생들이. 바로 제가 준비한 것은! 얘들아.
2: 아, 어, 드디어 왔다.
1: 형이.
2: 어, 와봐.
1: 짠!
0: 아.
2: 어, 와봐.
1: 짠!
0: 아.
1: 오. 형이, 오. 특별하게. 봐봐.
0: 와,
1: 진짜
0: 큐.
1: 자, 이거는. 아. 거의 거. 궁금들.
0: 정해져 있네.
1: 이거는 다.
0: 아, 하나씩 좋다.
1: 짠!
2: 아이돌.
1: 근데. 과학돌.
2: 궁금돌. 그러면은
1: 좋아, 좋아. 뭔가 이제 좀 팀 같네, 팀. 삼돌이들.
0: 출발!
2: 어, 재밌어!
3: 진짜 재밌어.

0: 여기는
1: 승봉도.
0: 승봉도입니다.
1: 여기가 승봉도? 승봉도면은 네. 여기서 이제 또 갈아타야 된다는 거잖아.
0: 그렇죠. 네. 배 한 번 더 타야 된대요.
1: 아이고, 배 올 때까지 우리가 그럼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
2: 네, 네.
3: 저희 배를 기다리면서 네. 간단하게 지금 소지품 검사를 좀 할게요. 핸드폰 지금 다 갈아타요.
1: 핸드폰이요?
3: 네. 헐.
1: 핸드폰을 놓고 왔나 보다, 내가.
0: 아, 맞아. 형 아까 핸드폰 없던데.
1: 그치. 핸드폰이, 네? 아, 예. 아, 보셨구나.
4: 아, 예. 잠시만요.
1: 저 진짜 이럴 거 없을 텐데. 어, 이거는 사과.
0: 이거 지금
1: 먹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먹어요. 동생들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5: 반납이랑 어떻게 먹을래요? 그럼 지금 먹을래요? 반납할 거면. 반납할 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반납할 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0: 이거는 화장품. 화장품인데 이거는 그 피카츄 팩이라고 해가지고.
1: 와 진짜 근데 태원 형이 뭐 잘 챙긴다.
0: 이 너무 자외선이 심해가지고 혹시나 아이들의 피부를 위해 가지고 세잔을. 와
1: 예. 배려심.
2: 일단 슬리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옷이에요 진짜. 있는.
3: 이거 안 돼요?
0: 아, 건아, 뭐 속에다 놨어야지 여기 이렇게.
2: 그런 생각 못했어요.
1: 진짜 먹을 건 무조건 뺏기네요.
2: 이것도 엄마. 아까
4: 선물을
2: 줬어.
0: 선물이요?
4: 처음 우인도 가서
2: 네. 그 손에 네. 들고 네. 계신 게 선물.
4: 필요한 가장 필요한 물건을 준비를 했거든요. 오.
0: 네. 물 필요하죠. 근데 저 물을 한 하루 한 번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게 맞죠. 소금인가요?
1: 소금. 감사합니다.
0: 소금도 필요하지.
4: 그 물을 가지고 이틀을 지내줘요.
0: 네?
2: 괜히 먹었다.
0: 천재, 아껴 먹어. 조금 심어, 조금 심어.
2: 네! 자, 천재, 만들어요. 절로 가서 앉아.
1: 좋아요.
2: 재밌겠다.
1: 시원하다.
0: 아, 근데 교수님, 우리가 가는 데가 저쪽이래요.

0: 와, 진짜 그냥 무인도다. 와. 와. 진짜.
1: 도착!
0: 우와, 근데.
2: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3: 어떡하냐. 그래도 생각보다 척박하지 않다.
0: 되게. 여기서 어떻게 자요?
1: 우와, 진짜 왔구나.
4: 자, 사이언스타 큐! 네, 저희가 드디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3: 와, 진짜 좋습니다.
0: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4: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려면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 세 끼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여기 좀 먹을 게 있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 저희가 밥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먼저 둘러보죠.
4: 둘러보고, 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3: 네, 좋습니다.
1: 처음에는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핸드폰 뺏기고 나 제가 챙겨온 거 다 뺏기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났어요, 그때.
2: 하, 이게 살짝 앞이 깜깜한 과연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뭔가 그런 걱정 반 설렘 반

0: 여기 넘어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
0: 그리지 이런 돌틈에 막 이렇게 있지 않나?
2: 어?
1: 통살이?
2: 보이다.
1: 이렇게 움직이잖아.
2: 아, 새끼네, 새끼.
0: 너무 촌톤만하다.
3: 진짜 아무것도 없네.
1: 없는데?

0: 크죠.
1: 개예요?
0: 어. 얘는 좀 커.
2: 그거 가봐요.
0: 얘는 좀 키워볼만 할 것 같아.
2: 그거 갖고 가요?
3: 여기다 손에다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도망가려나?
0: 얘가 물라고 간지가.
3: 오, 진짜요? 오, 진짜요? 진짜.
4: 이거 이렇게 두 그냥 잡으면 돼요?
0: 응.
4: 진짜 이게 진짜 걔가 옆으로 가다네.
2: 걔가 막.

0: 이제 어디 가요?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 잡아가지고 넣어야 될 게 필요하니까.
1: 페트병 같은 거.
0: 바닷물 이렇게 떠밀려온 쓰레기 같은 게 있을 거야.
1: 쓰레기 많다.
0: 그런 걸로 그래, 페트병 같은 거를 찾아보자. 일단 넣어.
2: 저기 있다. 저기 그치?
1: 저기 오, 플라스틱.
0: 오, 저기 큰 거 있다. 큰 거. 이거.
1: 오, 그물망. 그물망.
0: 이게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 다 있지?
3: 좋아. 이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0: 가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조개구이 해 먹자. 조개 잡아서.
1: 좋죠.
2: 먹을 수 있어요?
0: 그럼.

0: 여기 쪽에 그래도 이게 뭔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한번 찾아보자. 이거 굴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오, 잡았다. 아니구나. 이거 굴 아닌가?
1: 잡았다. 오오.
2: 태호 형.
0: 어? 있어?
2: 잡았는데 한 마리.
0: 얘들아, 우리 이거 많이 잡아야지.
1: 네.
0: 뭔가
2: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1: 오, 나도 잡았다. 아, 바위 주위가 많구나.
2: 또 잡았다. 이번에 크다.
1: 이거 되게 크다.
2: 크죠? 여기 많이 잡히네요.
0: 얘들아, 이게 굴이래. 이거를 때리면은 안에 차 있지 않을까?
1: 어, 됐다, 됐다.
0: 빨리 많이 캐야 돼. 그 우리 안 그러면은 우리
1: 점심.
0: 점심 굶어야 돼. 우와! 짜증나. 진짜 얼마나 모았어?
3: 저랑 응종이 형이랑 같이 한 거고요.
1: 이 정도?
0: 아,
1: 이 정도면 배부를 수 있을까요?
0: 이 정도로 배부를 수가 없죠.
1: 아.
0: 없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가자.
1: 아이고, 아 드디어 돌아왔어요.
0: 그래, 우리 더 늦어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1: 지금 시간이 근데. 그럼 저희가 조개를 잡았잖아요. 이거 그럼 해감을 해야 돼요, 해감을.
0: 해감?
2: 그게 뭐예요?
1: 아, 해감이 뭐냐면은
0: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소금 받았잖아. 소금이랑 물 받았으니까 그거를 쓰면 되겠네.

0: 그러면은 이거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텐트 치자.
1: 그래. 여기다 딱 되겠다.
2: 텐트
1: 딱 좋네. 우리가 여기다 쳐야 되니까 나뭇가지랑 다 좀 정리를 하자.
0: 좀 안쪽으로 치는 게 어때요? 이따가
1: 이쪽에 이렇게
0: 네, 물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1: 그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좀 파내면 되겠다. 물 안 들어오게.
0: 그러면은 이런 거 좀 치우고 바닥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1: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대충 할 수 있겠다.
1: 됐어. 오, 이거 되게 크다.
0: 그니까 되게.
2: 이거 두 개 막.
1: 이게 어디가 앞이지?
0: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1: 아, 이거 위에 쪽인 거.
2: 이게 위에죠.
0: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뒤집고.
2: 아, 뒤집어야 되구나.
1: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2: 이걸 덮어야 돼.
1: 아,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0: 어, 됐다. 오. 오, 모양이 나왔어.
1: 됐어. 잠깐만.

0: me.
1: 이제 이게 튼튼하게 했는데 잘 만든 것 같아.
2: 네, 맞아요.
1: 근데 잠자리는 이제 걱정이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
3: 한번 해감 됐나 한번 보자.
1: 어, 맞다. 보자. 우리 해감해놓은 거 보자. 와,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그치?
4: 네.
1: 됐어?
5: 모래가 둥둥 떠다녀요.
1: 30분만 더 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 네.
1: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구워 먹어야 되나, 삶아 먹어야 되나.
3: 어쨌든 불이 필요하니까.
1: 어지간한 불이 필요하니까.
3: 불 피울 준비해야겠다.
1: 그러면은 건이가 장작을 구해오는 게 어때?
2: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1: 오케이. 그럼 형들이 오케이, 이거를 오케이. 한번
3: 준비해야
2: 장작 근데 어떤 장작 구해요?
1: 장작? 나무. 나무. 마른 거, 마른
3: 거. 나뭇가지들이랑 솔방울들도 있으면 좋고, 이파리 같은 것도 많이 있으면 좋지.
1: 그러면 우리는
3: 불 피울 준비를 합시다.
1: 해가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3: 이 원리가 예전에 우리 무지개 했을 때도 구육절 설명했었잖아요.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줘요, 이렇게.
1: 와, 엄청 세다, 엄청 세다.
3: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놓으면 탈 수가 있거든요.
1: 갑자기 탁?
3: 좀 오래 몇 초 하면은

0: 와, 이거 되게 밝다.
1: 그죠. 눈부시다. 아이, 아, 그러면은.
2: 얘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된다?
1: 들고 있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3: 오,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2: 그치. 이거 태우려다가. 네. 우리가 타겄어. 우리가 다 타겠어.
1: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거름종이가, 잠시만요. 거름종이가 하얀색이라서 빛을 다 반사시키잖아요. 제가 칠할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2: 바람이 불어서 안 되나? 해볼까?
1: 어떻습니까?
2: 이건 안 될 것 같아.
1: 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2: 거기를 맞춰야 돼, 이제. 얘가 조정이 잘 안, 야,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1: 어, 땅에다가 탈까요, 다시?
2: 어, 잠깐만.
3: 오, 오, 오, 되지, 되지. 뭐야? 된다, 된다, 된다, 된다.
1: 이번에는 그냥 다 좀 넓게 해야겠다. 최대한 검게. 일단 제 걸로 먼저 해보자.
2: 오, 오, 탄다, 탄다, 탄다!
1: 오, 오, 붙는다, 붙는다.
2: 오, 대박.
1: 근데 불꽃이 좀.
2: 어, 불꽃 나오는 것 같은데?
1: 그럼 불이 옮겨붙나 한번 볼까요? 아, 제발. 제발. 아, 잠시만.
2: 방금 붙었었는데, 조금.
1: 자.
2: 다시 인내심을 갖고.
1: 다시. 진짜 뻔한 잉크 듬뿍. 오, 반응 빠르다.
2: 오, 탄다, 탄다, 탄다. 좀만 더, 좀만 더.
1: 아, 아주, 아주 잘 탄다.
2: 풀이 나와야 되는데.
1: 그니까.
2: 풀이.

0: 너무.
1: 와, 역시 불 붙이는 건 쉽지가 않아.
2: 아직 안 붙었어요?
1: 타긴 타거든? 건우 이거 봐봐. 뭐 태웠어. 우리 좀 엉뚱하지만 나무에다가 바로 한번 칠해가지고.
3: 나무에? 여기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좀 마른 데니까. 응. 그럼 컴퓨터를 칠해야 돼.
2: 이렇게 해서 불 붙는구나.
4: 해볼까?
1: 응. 어? 용기 난다.
2: 아까도 여기 났어요?
1: 어. 이게 불꽃으로 번지느냐가 문제야.
2: 불냄새 난다.

0: 햇빛이.
1: 뭐 걸렸어요.
2: 잡혔다고?
1: 어디, 어디, 어디, 어디?
2: 아, 진짜야?
1: 어? 뭐 잡혔어요?
2: 야, 잠깐만, 여기 가고 있어.
1: 진짜?

0: 최대한 검게. 약간 제 거를 먼저 해볼게요.
1: 오, 탄다, 탄다, 탄다!
0: 오, 붙는다, 붙는다.
1: 오, 대박!

0: 초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리죠. 엔젤스의 천사랑. 또?
1: 두근두근 첫사랑 나의 천사랑. 어우, 새콤달콤 첫사랑 나의 천사랑.
2: 곰통령님, 요즘 엔젤스라는 아이돌에 푹 빠져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일주일째 이 노래만 트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3: 맞아요. 곰통령님은 엔젤스가 그렇게 좋으세요?
0: 아이, 물론 제가 엔젤스를 좋아하죠. 아이, 근데 저만 좋아합니까? 봐요, 엔젤스가 음악 차트 1위예요.
4: 아닌데요?
0: 에? 그럴 리가.
5: 지금 음악 차트 1위 금리예요.
0: 그러네. 이럴 수가. 아이, 진짜잖아.
2: 힙합 듀오 금리스의 멤버 해철이 금리라는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발매 하루 만에 아이돌 그룹 엔젤스를 제치고 뮤직 차트 1위를 차지한 금리. 과연 빌보드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 역시 금리가 짱이야. 맞아. 금리 내일 곰그램에서 라방한다는데 같이 볼래? 컷! 쇠!

0: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목욕을 나방을 켠 이유 아시죠? 지금 우리 엔젤스가 크니 때문에 차트 2위로 밀려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1: 말이 안 되죠. 엔젤스 절대 지켜.
0: 엔젤스 절대 지켜. 엔젤스를 지키기 위해 우리 천사둥이들이 악마의 화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엔젤스를 밀어낸 큰이에게 악플 공격 집중적으로 부탁드려요.
1: 예스! 아, 근데 악플이 뭐지?
2: 1위했다고 잘난 척? 인성 나락이네.
3: 언제 떴니? 그만 나와라.
4: 못생긴 금니 그만 보고 싶네요.
1: 아이고, 이런 게 악플이야? 아유. 그래, 엔젤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금니가 아니라 누렁니. 금니야, 이나 닦아라. 요거 해보니까 은근히 재밌구먼. 금니는 노래 그만하고.
5: 우와, 지금 접속자 수 엄청 많아.
6: 대박, 역시 금니 형 인기 최고다.
5: 근데 시간 지났는데 왜 라방 안 왔지?
6: 그러게.
5: 어? 왜?
7: 나를 찾지 마세요. 난 사라질 겁니다. 금리.
5: 뭐야?
7: 외로워도 슬퍼도 참아보려 했는데 이젠 사라져버려야겠어. 아...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8: 어, 진짜 맛있다.
9: 와, 이렇게 맛있는 핫초코 처음이야. 진짜 맛있는데?
8: 여기 핫초코 진짜 달다.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7: 그래. 떠날 땐 떠나더라도.

0: 따뜻한 핫초코 한잔 마시고 가자. 저기요, 그 핫초코 어디서 사신 거예요?
1: 조수도 없고 손님도 없으니 이만 정리하고 가시죠.
2: 예예, 그럽시다.
1: 어? 조수. 뭐?
0: 저 지금 핫초코 한 잔 마실 수 있나요?
2: 아니 지금 가게 문을 닫으려던 중이긴 한데 철수님 혹시...
1: 곰그램에 그 글이 올라온 게 언제지?
3: 한 30분쯤 됐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느낌이 좋지 않아.
0: 저기요, 지금 핫초코 한 잔 마...
1: 잠시만요! 알았다, 일단 끊지.
2: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철수님, 이분이 핫초코를 드실 수 있는지만 좀 이야기를...
1: 이럴 수가, 정말이군.
0: 뭐야, 저 핫초코 줄 거예요, 말 거예요.
1: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가 곰그램에 이런 걸 남기고 사라졌다고요.
2: 사라져?
1: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0: 아니요. 하지 마요.
1: 이거 놔요. 월드스타 금리를 잃을 순 없어요.
0: 아니, 글쎄, 신고할 거 없다니까. 큰일 날 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니까.
2: 그걸 손님이 어떻게...
1: 가만, 혹시 손님 이름이...
0: 네,

0: 감사합니다.
1: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글을 남긴 거죠? 사라지겠다니.
2: 근데 정말 왠지 익숙한데?
0: 누군가 제 공그램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2: 금리는 노래 그만하고 사라져버려라! 그래, 그거 내가 단 악플이잖아!
0: 그뿐인 줄 아세요? 저보고 금리가 아니라
2: 금리가 아니라 누렁리! 금리야, 이나 닦아라! 그것도 내가 단 댓글!
0: 그런 악플들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2: 저기요, 그게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 댓글을 단 건 절대, 절대 아닐 겁니다! 예예!
0: 그걸 어떻게 아세요?
2: 어떻게 아냐면 그게
0: 그 봐요.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는 척하지 마요.
1: 전 당해봤습니다.
2: 예? 철수님도요?
1: 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전초코 하초코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었죠. 그 댓글에
3: 뚱땡이 곰돌이가 만드는 핫초코 마시면 뚱땡이 됨.
4: 곰돌이는 곰돌이 나라로 꺼져.
1: 그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2: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
0: 사람들은 왜 악플을 달까요?
1: 아마도 악플을 달면서 그 순간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또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자체로 쾌감을 느끼는 거겠죠. 하지만 익명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건 자기가 더 못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죠.
2: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구만.

0: 만약 악플러를 처벌하고 싶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1: 경찰에요?
0: 네. 악플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 돼!
0: 뭐? 오.
1: 그러니까 그 경찰에 신고할 것까지야 있나 싶어서. 예.
2: 예, 그건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핫초코도.
0: 앞으로도 힘내서 노래해 주십시오. 노래가 꽤나 좋더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야금이 스웨.
1: 그 스웨.
3: 그래, 세상엔 좋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 곰돌이들의 위로를 받으니 다시 신나게 노래하고 싶어졌어.
1: 저기요, 금리씨! 금리씨! 가게에 머플러를 두고 가셔서요.
2: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건...
1: 금리씨, 앞으론 절대 사라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 이 누렁니가 아니라 반짝반짝 금니 맞더라고요. 부디 날 용서해줘요.
2: 예, 용서할게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요.
4: 웃으면 살려보자, 금니.
1: 예예, 안 그럴게요. 약속.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치킨 더기 치킨 더기 치킨은
1: 어젯밤 누구나 박물관에서 황금 왕관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왕관이 사라진 자리에는 치킨 뼈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2: 녀석들의 짓이군.
3: 바로바로 치킨파!
0: 뭐? 치킨? 혹시 꼬꼬댁 치킨이 왕관을 훔쳐간 거야?
3: 아니 아니, 왕관을 훔친 도둑들 이름이 치킨파!
2: 이 도둑들이 치킨을 엄청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치킨뼈를 남기거든. 그래서 이름이 치킨파야.
3: 그나저나 이 녀석들을 어떻게 잡지?
0: 캬하, 그건 너무 쉽지. 녀석들을 잡는 건 이 곰끼한테 맡겨달라고. 치킨 정말 맛있어. 치킨 공기 치킨 많이 주문해. 요. 치킨 판 녀석들이군. 딱 걸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도 치킨은 공기 치킨입니다.
3: 여기 치킨 세 마리 주문할게요.
0: 아, 오케이. 세 마리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라, 이 녀석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치킨은 곰곰이 생각해도 곰기 치킨입니다.
3: 방금 치킨 주문한 사람인데요. 네 마리 더 주문할게요.
0: 네 마리 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더하기 4는 7. 7마리. 좋았어. 뭐야 또. 지금까지 이런 맛은
3: 방금 전화한 사람인데요. 치킨 두 마리 더 주문할게요.
0: 아, 네, 두 마리 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2는 아, 어떻게 계산하지?
4: 아, 이렇게 하면 돼, 곰끼.
0: 토토, 깨깨.
2: 세 수를 더하는 거 어렵지 않아.
3: 하나씩 차례로 더하면 돼. 바로 이렇게. 3 더하기 4는
5: 7
2: 더하기 2는
5: 9.
3: 그럼 정답은
5: 9.
3: 그런데 덧셈을 할 때는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2: 답은
5: 똑같아.
2: 3, 4, 2. 세 수를 더할 때 3 더하기 4 더하기 2나
3: 2 더하기 3 더하기 4나
2: 4 더하기 3 더하기 2나 답은 모두
5: 9.
0: 아하, 그렇군.
3: 주문한 치킨 다 됐나요?
0: 도둑이로군. 네, 그럼요. 치킨 9마리 여기 있습니다.
3: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 둘째가 치킨 말고 김밥을 먹겠대? 알았어. 죄송한데 치킨 3마리 빼주세요. 패들 좀 부탁해요.
0: 그러면 9마리에서 3마리를 빼면은 9 빼기 3은 6. 6마리. 그래, 좋았어. 자,
3: 저기요, 막내도 치킨 대신 냉면을 먹겠다니까 한 마리 더 빼주세요. 수고.
0: 한 마리를 더 빼라고요? 자, 그러면은 9 빼기 3 빼기 1은 이런 뺄셈은 처음 해보는데.
2: 걱정 마, 곰끼. 세수의 뺄셈도 어렵지 않으니까.
0: 그래?
2: 응, 다음은
5: 6
3: 6백이 1은
5: 5
3: 정답은
5: 5
0: 세수의 뺄셈도 아주 쉽군. 자 그럼 치킨파 녀석들을 잡으러 렛츠 고! 고고! 기다려라 이 녀석들! 자 치킨 배달왔습니다.
3: 왔다! 치킨이 다 몇 마리죠?
5: 몇 마리죠?
0: 자 다섯 마리죠?

0: 주문한 9마리에서 3마리 빼면 6마리. 거기서 한 마리 더 빼면 5마리. 맞잖아.
1: 아니지. 3마리에서 한 마리 빼면 2마리. 9마리에서 2마리 빼면 7마리지.
0: 이상하다.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답은 똑같다고 아까 토토 끼끼가 말했는데.
2: 아니야, 건끼.
0: 아니야?
3: 응, 덧셈을 할 때는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답이 똑같지만
4: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전체 양에서 빼는 수를 빼야 해. 처음 주문한 치킨 9마리에서 3마리를 빼고 1마리를 빼면
3: 짜잔! 5마리가 남지?
4: 여기서 9는 전체 양이고
3: 3과 1은 빼는 수야.
4: 뺄셈은 전체 양에서 얼마를 빼는 것이니 빼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 되고
3: 항상 전체 양에서 빼는 수를 빼야 해.
0: 아하, 그렇군. 자, 알겠어요. 빼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1: 아, 그런 거야? 몰랐네.
2: 몰랐네.
0: 아우, 됐고 치킨이나 드십시오. 자.
1: 어디 먹어볼까?
5: 먹어볼까?
2: 맛있겠다.
0: 그건 입에 붙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요한용 특수 치킨이지롱. 여기는 곰께 왕관을 찾았다. 오바. 구한나 요원들, 세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할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굿.

0: 내가 너에게 심술을 많이 부렸지. 사과하는 의미로 빵을 준비했다.
1: 오, 차하하. 웬일이야, 슈퍼맨? 모두 몇 개의 빵을 준비했는데?
0: 곰끼 너꺼가 세 개, 토토 꺼 두 개, 끼끼 꺼도 두 개.
1: 빵이 모두 일곱 개!
0: 늘 준비했었지.
1: 에?
0: 그런데 내가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네 개 꺼내 먹었지. 그리고 웬 악어 친구가 주세요 하는 얼굴로 쳐다보길래 빵을 세 개 주었지. 그래서 빵이 몇 개가 남았을까요?
1: 그러니까 빵 7개에서 4개를 먹고

0: 세 개를 악어한테. 몇 개가 남은 거지, 요원들? 7 빼기 4는?
1: 4!
0: 3 빼기 3은?
1: 0!
0: 와! 0? 0개 남았다고? 에이, 이리 줘봐!
2: 야구르지 야구르지 메롱.
0: 자, 좋았어 슈퍼맨. 나도 도넛을 선물로 주지.
3: 도넛?
0: 도넛 발사!
3: 이게 도넛이냐? 풀어줘.
0: 공기를 놀린 대가다 슈퍼맨! 샤하하하하! 안녕!
4: 공기!
5: 후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5: 후에마!
4: 우주 최고 용왕!
5: 공기!
1: 내 공기! 1, 2, 3, 4, 5, 6, 7, 8, 9, 10,
5: 오케이!
1: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1: 누구나!
4: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마법 향기 수집기.
1: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2: 루블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마음의 편지요.
1: 맞아요. 마음의 편지에 친구들 중 무려 6명이 같은 이야기를 써줬답니다.
3: 정말요?
1: 각자 하나씩 가지고 쓸 수 있는 마법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소원이었죠. 그 소원을 담아 만들었답니다. 이 세상의 향기가 아주 많지만 금방 지나쳐 사라져 버리죠. 오래도록 갖고 싶지.

0: 그런데 어떻게 써요?
1: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저는 코가 없어 향기를 맡지 못하는데 어떤 향인가요?
2: 화장 꽃향기예요.
1: 오, 보세요. 창밖 화단의 꽃향기가 그대로 담긴 거군요. 자, 다들 마법 향기 수집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들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모은 향기가 가득한 마법 유치원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된답니다. 자, 그럼 모두 출동!
2: 네!
3: 토니, 어떤 향을 담고 싶어? 어?
4: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3: 뭔가 언제나 맡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향기를 찾고 싶은데.
5: 어?
3: 봉이야, 왜 갑자기 화단에 물을 줘?
4: 마법 향기 수집기로 향기 구슬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죠.
3: 어?
5: 따이.
3: 토니, 나만의 행복을 주는 향기를 찾아낼 거야.
4: 좋아.

0: 여기서 뭐했지? 휴, 그야 나만의 향기를 찾고 있지.
1: 도서관에서?
0: 어? 혹시 너도?
1: 아니, 다들 너만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가 전부 모였어.
2: 과연 무슨 향기가 퍼져나올까?
3: 기대돼.
1: 그럼 다 같이.
4: 야, 너희 대체 여기에 뭘 넣은 거야?
3: 치즈 넣었다, 피.
5: 대체 어떤 치즈를 넣은 거야? 치즈 중에 발냄새가 나는 치즈도 있다도.
4: 나처럼 맛있는 피자 냄새를 넣었어야지. 전부 빼버릴 거야.
0: 친구들의 구슬을 함부로 빼는

0: 나쁜 짓이라고.
1: 헤, 여기서 나는 이 꼬린내가 더 나쁘거든.
0: 하지마, 군다.
1: 싫은데. 거봐, 이게 어떻게 향기야? 우와, 생선길인데.
0: 내 꽃에. 왜 하필 생선 냄새야?
1: 예, 다 없어져. 맛있는 피자 냄새만 나게 할 거야.
0: 정녕 비누 냄새가 최고거든.
1: 우리 것도 넣을 거야. 됐거든요.
2: 어? 어? 이건 비 온 뒤에 흙냄새, 봉이의 구슬이잖아.
0: 작동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전에 만들었던 향기 구슬을 다시 만들어주나 봐.
2: 어? 진짜?
3: 치즈 냄새 좋다, 핑!
1: 그럼 난 피자 냄새로 가득 채워주라.
0: 나도. 얘들아, 잠깐.
2: 나중에 큰일 날지 몰라.
0: 어?
1: 피자향 머리냐?
0: 이 바다가 내 별만 나양 구슬!
1: 그럼 과자 냄새 피자 냄새로 덮어주마.
4: 내 풀냄새 구슬이 어때서?
0: 비누향이 훨씬 좋거든.
3: 치즈가 최고다, 핑!
5: 물고기향도 좋은데.
2: 얘들아. 냄새가 너무 강해.
6: 아니, 향기 구슬들이 대체 왜...
7: 로블리, 친구들이 이상해졌어요.
6: 응? 뭐라고요? 비상, 비상. 모두 보건실로 이동.
7: 하지만 어떡해요?
6: 이렇게요.
0: 아, 어지러워. 응? 모두 자고 있잖아.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의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내 향기만 넘쳐나겠지.
1: 이럴 줄 알았지.
0: 아니, 나는...
2: 내 수집기 어디 갔어?
0: 알파? 내 향기 수집기 내놔! 거기서!
1: 우리가 자는 틈을 타서 향기 수집기를 훔쳐가시겠다 이거지? 미안하지만 향기 수집기는 내가 다 가져갈게.
0: 거기서 하지 못해. 내 거야.
1: 이게 뭐야? 거기서.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1: 봉이까지 거기서.
0: 내가 잡았어.
1: 향기 수집기가 망가졌어.
0: 향기를 모을 방법이 다 사라진 거잖아. 슈리야, 넌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이야?
8: 그게... 기억나?

0: 이제 다 틀렸어. 그 좋은 향기들을 모을 수가 없게 됐잖아.
1: 응? 다들 왜 보건실에서 나왔나요?
2: 향기 수집기가 다 망가졌다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1: 향기 수집기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망가진 건 고치거나 또 만들면 되는데 왜들 슬퍼하나요?
2: 아, 겨우 끝냈다.
3: 아, 맞다. 덤피, 부탁한 것 좀 가져다 줘.
4: 빵빵! 주문하신 유리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 향기 수집기로 무슨 일을 했던 건가요? 어쩌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어쩌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거참.

필코 무조건 만들어내야 해. 왜냐면 그 이유는 너무너무 힘들어.

0: 기상!
1: 아, 로블리.
2: 아, 로블리. 아,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0: 문제요? 아직까지 차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마법 유치원생이라면 해가 뜨면 눈도 떠야 하는 법. 지금 바로 굿모닝 타임 준비합니다.
2: 굿모닝 타임?
0: 모두 준비됐습니까? 굿모닝 체조 시작!
3: 굿모닝 굿모닝 해가 떴어요. 하늘 쭉쭉 쭉쭉 하늘로 하늘 쿵쿵 쿵쿵

0: 햇병아리들이라네.
1: 우리가 병아리처럼 귀엽긴 하지.
0: 지금 장난처럼 보입니까?
1: 아니요.
0: 지금부터 다들 교실로 시켜. 이제부터 잘못을 나른 친구들에게는 벌칙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1: 벌칙 스티커라니? 그런 거 싫어요.
0: 스티커를 거부해도 벌칙,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벌칙, 복도에서 뛰어다녀도 벌칙, 밥을 지저분하게 먹어도 벌칙.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바른 어린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2: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1: 설마 진짜 그렇게 하겠어? 그냥 평소처럼 놀자.
3: 평소처럼 놀자, 핑!
0: 복도에서 뛰었으므로 벌칙! 태도 불량! 미술 시간엔 미술을 하도록!
4: 러블리! 베리는 자기 얼굴을 만들려고 거울을 보던 거고, 슈리는 작은 요정의 집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0: 벌칙을 주지 않는 선생님도 벌칙!
5: 더 이상 못 참겠어! 얘들아, 도망쳐!
0: 여러분의 잘못이 점점 커집니다. 모두에게 더 큰 벌을 주겠습니다.
6: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밝아? 내 차입니다. 왜 아무도 안 깨운 거냐고? 다행히.
5: 뭐야? 로블리가 둘이 됐어?
6: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0: 복도에서 뛰어다녔어. 벌칙!
6: 이게
0: 이제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로블리 2, 당장 멈춰.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아이들을 지키는 로블리라고.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비키지 않으면 같이 혼나야 합니다.
6: 조심해.
0: 하다 이제 손까지 날려. 여러분, 일단 도망쳐요!
5: 로블리! 로블리 2는 대체 뭐예요?
6: 로블리 2는?
5: 로블리! 뒤쪽에!
0: 이래서 다리를 달면 안 된 건데.
5: 지금은 마법을 써야 해.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7: 자가져라 마법을 써.
5: 좋았어. 주피 주피 주피 주. 자가져.
7: 저 제대로 한 거 맞아?
5: 거지는 마법이 나가버렸어.
8: 지금 선생님에게 마법을 쓴 겁니까?

0: 허리를 바뀌었습니다. 마법 유치원 전체가 허리를 받도록 합니다.
1: 모두 도망쳐!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하겠어요. 어서 다시 마법을 쓰세요.
1: 아이, 로블리! 어서 마법을 써야 해.
0: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 준이, 어서 이걸 받아. 토니. 준이, 작아져라 마법, 빨리. 하지만. 잘못해서 더 커지면 어떡해? 준이, 친구들을 봐. 용기를 내야 해. 친구들. 그래, 난 할 수 있어. 해내야 해.
0: 더 이상.

0: 서지 않겠습니다. 성공했군요.
1: 아, 다행이에요.
0: 미안해요, 모두들. 제가 좀 편해지려고 로블리 2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불량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은 힘들었으니 모두들 쉬도록 해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보나.
1: 안녕하세요, 로블리.
0: 네.
2: 안녕하세요. 굿모닝, 로블리.
0: 네, 굿모닝. 네? 방이

0: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1: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2: 우리가 책임져요.
0: 네.
3: 감사해요.
0: 아이, 천만에요.
3: 죄송해요.
0: 아니, 뭐가 죄송해요?
3: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한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0: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1: 우와, 여기가 고대 이집트구나. 내가 시간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2: 궁전이 정말 멋지다.
1: 어?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3: 분명 하늘을 나는 주먹 여섯 개랑 관련된 일일 거야.
0: 가서 확인해보자.
2: 도망쳐요, 어서!
3: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하지?
4: 왕자님, 왕자님! 지금 피라미드 근처에서 금색과 검은색 몸으로 된 괴물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왕자님도 얼른 피하셔야 해요.
3: 금색이랑 검은색? 골든보이가 틀림없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3: 하지만 너희는 너무 작잖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막아?
1: 걱정하지 마. 우린 늘 방법을 찾아내니까.
0: 그래, 맞아. 피라미드로 가자.
5: 좋아.
6: 감히 이 골든보이의 앞길을 방해하려 하다니. 다크 골든 주먹, 가라!
7: 막아!
6: 너인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차, 차!
7: 괴물이다! 못해, 못해!
6: 난 괴물이 아니야. 위대한 골든보이지!
0: 골든보이! 역시 너였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6: 그 조그만 몸으로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그만 가!
3: 잡았다!
6: 너무 작고 약한데?
2: 골든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6: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난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거야. 거기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3: 뭐? 피라미드의 보물을 찾을 거라고?
0: 보물이라니? 무슨 보물?
3: 전설로 전해지는 왕가의 보물이야.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6: 맞아. 바로 그게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이야. 피라미드 안에 있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3: 이제 어떡하지?
0: 저리 가, 이 주먹들아!
2: 거기, 저기 좀 봐! 골든보이가 보물을 가지러 가나 봐!
6: 난 이만 갈게.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 돌아와, 골든 주먹! 전설의 피라미드 보물을 찾으러 가야지!
0: 안 돼!

0: 이제 전설의 보물은 내 거야.
1: 일어나. 빨리 따라잡아야 해.
2: 잠깐, 정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1: 걱정할 거 없어. 우리랑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보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2: 맞아. 여기 너무 으스스해.
3: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안 보여.
1: 골든보이는 어디 있을까?
4: 이런. 서둘러야 해.
1: 괜찮아? 안 다쳤어?
2: 난 괜찮아. 어디 걸려 넘어졌나 봐.
3: 무슨 일이지?
4: 세상에, 이건...
5: 함정이야!
2: 도망쳐! 어서!
3: 출구를 찾아야 해!
1: 피할 곳이 안 보여!
4: 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반대쪽에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다 같이 벽을 밀어보자, 어서! 이쪽이야, 빨리!
2: 저건 또 뭐지? 안 돼! 갇혔어! 어떡하지?
1: 괜찮아, 진정해. 이럴수록 침착해야지.
4: 작아서 다행이다. 가끔은 곤충처럼 작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3: 얘들아, 좋은 수가 있어. 구조용 루프 액션! 다들 준비됐지? 당겨!
2: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하지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냥 돌아가자.
1: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4: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2: 그치만 나 여기 너무 무서워.
6: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근데 왕자님도 무서워할 줄이야.
2: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집트의 왕자인데.
1: 겁이 많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야. 겁이 날 때조차도.
3: 맞아. 힘내. 할 수 있어.
2: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1: 당연하지. 골든보이가 왕가의 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보자.
2: 좋았어. 어서 가자.
7: 그래.
8: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한데?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골든 주먹! 어서 모래를 파줘! 이런... 작동을 안 하네! 도와줘!
1: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8: 도와줘!
2: 어떻게 된 거지?
8: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1: 골든보이?
8: 슈퍼윙스!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3: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갇혔어?
8: 보시다시피... 근데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가의 보물이 뭐 꼭 나한테 필요한가 싶네.
1: 이제 와서?
8: 보물을 찾더라도 딱히 쓸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꺼내줄래?
2: 네 말을 어떻게 믿어?
8: 진심이야. 여기서 꺼내주면 이 배지도 전부 돌려줄게.
6: 내 배지! 모래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8: 그럼 얼른 날 꺼내줘.
4: 어떡하지?

0: 뭐지? 저대로 두고 갈 순 없어.
1: 맞아. 골든보이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2: 아사, 서두르라고.
1: 알았어, 좀 기다려. 지금 꺼내줄게.
3: 얘들아, 당장!
4: 슈퍼윙스!
1: 골드보이! 모래 함정에서 꺼내줬으니까 약속대로 배지를 돌려줘!
2: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대신 이거나 받아! 가라! 다크 골든 주막!
3: 널 믿는 게 아니었어!
2: 믿으라고 한 적 없거든!
3: 슈퍼윙스!
2: 이리 와! 넌 나랑 같이 가자!
3: 안 돼!
2: 너희 여기 있어! 거기! 너 생각보다 순진하구나! 진짜로 내 말을 믿다니!
3: 이거 놔!
2: 그냥 얌전히 있어! 어차피 나랑 같이 가야 하니까!
1: 우린 걱정하지 마!
2: 가자고!
1: 잊지 마! 골든보이한테서 보물을 꼭 지켜야 해!
0: 보물을 지키라고? 알았어!
2: 왕자를 데리고 있으니 이제 왕가의 보물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어? 여긴 뭐하는 방이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인가? 바로 저게 고대 이집트의 보물?
0: 저건...
2: 황금 딱정벌레잖아! 이 골든보이랑 딱 어울리는데?
0: 그만둬! 이 보물은 가져갈 수 없어!
2: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덤벼! 어떻게 된 거야? 이 빛은 뭐지?
1: 왕자님!
5: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1: 나갈 수가 없어!
6: 이제 어떡하지?
1: 달아나고 있어!
6: 누가 어떻게 좀 해봐!
3: 구중 루프 액션! 어쩌지? 벽이 너무 멀어서 구중 루프가 안 닿아!
6: 거기! 넌 어때? 꺼내줄 수 있어?
1: 나도 잘 모르겠어!
6: 뭐라도 빨리 해봐, 제발!
1: 안 돼!
7: 거기! 섀도우 스피드!
6: 이제 안전해.
0: 호기, 역시 넌 최고야.
3: 그 새로운 기술 볼 때마다 정말 멋져.
1: 이제 왕자님을 찾으러 가자.
0: 좋았어.
1: 양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야!
3: 골든보이 목소리야! 저쪽에서 들렸어!
1: 가보자! 골든보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0: 슈퍼윙스! 왔구나!
2: 이 딱정벌레한테 신비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지.
1: 잠깐! 멈춰!
2: 골든 주막! 나한테 가져와!

0: 어떻게 된 거지? 어?
1: 속성들이 갑자기 살아났어!
2: 어쩌지? 골든보이가 속성들을 화나게 했나봐!
0: 그래서 뭐? 그래봤자 속성이잖아,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서서 당할 줄 알았어?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내 주먹 맛이 어때? 뭐? 뭐야?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2: 왕자님이 위험해.
1: 안 돼. 이제 어떡하지?
2: 이봐, 이쪽이야. 구조용금을 발사. 왕자님한테서 떨어져.
1: 다들 조심해.
3: 상대가 너무 빠르고 강해.
1: 내가 유인해볼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어디 한번 잡아봐. 나 여기 있어.
0: 어서 나 좀 도와줘!
1: 배지를 돌려주기 전엔 도와줄 수 없어!
0: 상대가 너무 강해! 방법이 없겠어! 배지 줄 테니까 원래 크기로 돌아와!
4: 배지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5: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1: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크네.
0: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시간 포털? 골든 AI가 열어줬나 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행운을 빌어.
2: 지금 그냥 도망친 거야?
3: 잠깐, 골든보이의 AI가 시간 포털을 연 거야?
1: 생각할 시간 없어. 싸움에만 집중해.
2: 맞아. 구조용 로프 액션. 포기, 버키.
1: 알았어.
6: 슈퍼윙스가 위험해! 어떡하지? 멈출 방법이 있을 텐데.

0: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고!
1: 우와! 수호신들이 왕자를 알아봤어.
2: 우와, 진짜 멋있다!
3: 이런 신비로운 장면은 처음이야.
0: 수호신들한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해줘. 알았어. 우린 이집트 왕가의 보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이곳을 지키러 왔지. 너희처럼.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

0: 수호신들이 다시 잠들었어.
1: 다행이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어.
0: 성공이야. 이제 다 끝났어.
2: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3: 호기랑 있으면 이런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벌어져. 이제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1: 아깐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 고마워.
0: 천만에, 오늘 정말 용감했어. 진짜 파라오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답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1: 어?
0: 그게 뭔데? 짜잔!

0: 받으세요, 왕자님.
1: 어? 우와! 이건 정말 멋지다. 피라미드랑 딱정벌레 수호신도 있네. 이제 이게 내 보물이야. 평생 간직할게.
2: 정말 잘 됐다.
0: 이제 넌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야.
1: 명예 홍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3: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지키는 특별한 친구들 중 한 명이 됐단 뜻이지.
1: 정말이야? 완전 멋지다. 마음에 쏙 들어.
0: 어? 돈이잖아. 오랜만이야.
4: 호기! 런던에 강추위가 닥쳐서 템스강이 스케이트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도 갇혔고 혼자선 해결할 수가 없어. 큰일이야. 빨리 와줘.
0: 정말이야? 걱정 마, 도니. 바로 출동할게. 그럼 이만 갈게. 안녕, 왕자님.
1: 마살라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0: 20대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1: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2: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단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0: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0: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있지?
1: 팔팔의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죠. 팔파와 조지는 얼른 마당에 나가서 놀고 싶었어요.
0: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나가서 놀도록 하렴.
3: 조지,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안 돼.
1: 조지는 주스를 너무 급히 마셔서 딸꾹질을 시작했죠.
0: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조지가 딸꾹질을 멈춘 다음에
0: 이제 조지 딸꾹질 멈췄어요. 조지 멈춘 거 맞지?

0: 그래, 이제 나가서 놀아도 좋아. 조지 잘 데리고 놀렴.
1: 파파는 조지랑 마당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2: 조지, 내가 공을 던질게. 그럼 네가 잡는 거야. 조지, 빨국질 좀 그만해. 조지! 이제 네가 공을 던져. 그럼 내가 잡을게. 조지!
1: 어, 저런. 딸꾹질 때문에 공놀이가 잘 안 되는군요.
2: 조지, 내가 딸꾹질 멈추게 해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머리를 문지르면서 배도 같이 문질러. 좋아, 이제 딸꾹질 멈췄지.
1: 조지는 여전히 딸꾹질을 합니다.
2: 조지, 네가 잘 못해서 그래. 딸꾹질을 멈추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먼저 한쪽 발을 들고 세 번 깡충깡충 뛰어. 이제 팔을 위아래로 흔든 다음에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해. 이번에는 눈을 감는 거야. 그리고 뱅뱅 돌아 세 바퀴만.
1: 팔파가 말한 대로 했지만 조지는 딸꾹질을 계속했습니다.
2: 또 생각났다. 딸꾹질을 할 땐 깜짝 놀라게 하면 멈추게 된대. 조지,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하지만 울면 안 돼.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일부러 널 놀라게 하려는 거다.
0: 페파,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돼. 조지는 아직 어리잖아.
2: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딸꾹질 멈추게 하려고 그랬어요.
1: 조지가 딸꾹질을 멈췄네요. 팔파 아빠가 주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0: 조지, 그렇게 빨리 마시면 또 딸꾹질을 하게 돼.
2: 전 다 커서 조지랑 달라요. 주스를 빨리 마셔도 딸꾹질 안 해요.

0: 자전거 경주.
1: 날씨가 좋은 어느 날, 팔팔한 조지는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2: 호박이 아주 잘 자랐네요.
1: 팔팔 아빠가 호박을 잘 키웠습니다.
3: 내가 기르면 호박이 잘 자라지. 내가 호박 파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4: 조지 힘내! 데니, 수지, 레베카!
1: 강아지 데니, 양 수지, 토끼 레베카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탔고요.
5: 내 동생은 너무 느려.
6: 저기 호박 있는데까지 경주하자.
5: 저건 우리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야. 호박 근처에 가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해. 호박 깨지면 우리 아빠가 속상해하실 거야.
6: 걱정 마, 페퍼. 경주 시작!
1: 페퍼와 친구들은 자전거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3: 얘들아, 호박 조심해라.
6: 1등이다!
2: 페퍼, 조심해. 아빠 호박이 있어.
5: 아빠, 죄송해요.
4: 조지 좀 봐. 조지가 꼴찌다. 아, 조지는 아직도 아기 자전거를 탄다?
6: 네 자전거도 아기 자전거인데 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잖아.
7: 난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 타는데. 네.
5: 나도야.
6: 나도.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자. 페파, 너도 갈 거지?
5: 아니, 난 그냥 여기 남을래.
7: 네, 나중에 만나.
5: 안녕.
1: 팔팔은 자전거에 있는 보조바퀴를 떼고 싶었죠.
5: 아빠, 자전거에 달린 보조바퀴 떼고 싶어요.
3: 떼어내고도 탈 수 있겠니?
5: 그럼요.
3: 알았다, 페파. 보조바퀴를 떼어주마.
1: 아빠는 팔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어냈습니다.
2: 정말 보조바퀴 없이도 탈 수 있겠니, 페파?
5: 네!
2: 두 발은 탄 적이 없잖아.
5: 그래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우와!
4: 뭐가 웃기다고 웃어?
1: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를 타긴 쉽지 않죠.
3: 아빠가 좀 도와줄까?
5: 네, 아빠 도와주세요.
3: 알았다. 자, 앞을 보고 출발!
5: 손 놓으시면 안 돼요.
3: 걱정 마. 꽉 잡고 있으니까.
2: 페파, 아주 아주 잘 타는구나.
5: 손 놓지 마세요.
3: 계속 그렇게 가라.
1: 페파는 보조바퀴 없이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5: 아빠, 손을 놓으셨잖아요.
3: 한참 동안 너 혼자 자전거 탄 거 아니?
5: 정말요?
2: 그래, 정말 잘 타더구나.
5: 정말요? 나 혼자 자전거 탈 수 있네. 봐요, 저 좀 보세요. 저 혼자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데니, 수지, 레베카, 내 자전거 봐라. 나도 이제 보조바퀴 떼냈어. 나 잘 타지. 와! 우리 아빠 호박까지 경주하자.
3: 조심해! 호박에 부딪히겠다!
5: 내가 1등이다!
1: 팔팔은 앞을 안 보고 달렸어요. 아, 저런.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5: 아빠, 호박을 깨뜨려서 죄송해요.
3: 괜찮다, 페파. 우리 페파가 안 다친 게 제일이지. 자전거를 탈 땐 앞을 잘 보고 타야 해.
5: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3: 그래. 어쨌든 호박이 깨졌으니까 이걸로 호박빵을 만들어야겠다.
5: 호박빵 좋아요.
2: 아빠가 기른 호박이 아주 크지. 호박빵을 만들면 모두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야호!

0: 페파 엄마가 특별한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1: 페파, 널 주려고 이 상자를 만들었어.
2: 고마워요, 엄마.
1: 이건 비밀스런 물건들을 넣어두는 비밀 상자야.
2: 여기 어떤 물건들을 넣어야 해요?
1: 그건 네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건 네 비밀 상자니까.
2: 여기에 뭘 넣을지 생각났어요.
1: 그래, 하지만 그건 말하지 마.
2: 말 안 할 거예요. 아빠한테도 조지한테도. 왜냐면 비밀이니까요. 조지, 이건 내 비밀 상자야. 지금은 텅 비었어. 이제 이 상자에 넣을 물건들을 찾아서 넣을 거야.
0: 조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2: 조지, 안 돼. 이 상자 속에 있는 건 나만 알아야 해. 내가 물건을 찾는 동안 넌 밖에서 기다려.
0: 페파는 상자 속에 넣을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2: 이제 내 비밀 상자가 꽉 찼다. 조지, 너 이 상자 속을 보면 안 돼?
0: 조지는 페파의 비밀 상자 속을 보고 싶었죠.
2: 그렇게 궁금하면 뭔지 알아맞혀봐. 공룡!
0: 조지는 공룡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아우, 아니야. 넌 공룡밖에 모르니 뭐든 공룡이라고 하게. 어쨌든

0: 사람은 너무 커서 이 상자 속에 넣을 수 없단 말이야.
1: 조지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팔팔팔은 청소를 하고 있었죠.
0: 아빠, 이거 제 비밀 상자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2: 아주 예쁜 상자구나. 안에 뭐가 들었니?
0: 그건 비밀이에요. 조지가 알아맞혀보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어요.
2: 아빠가 맞춰볼까?
0: 네!
2: 혹시 아빠 안경 아니니?
0: 아니에요. 안경은 아빠가 쓰고 계시잖아요.
2: 아, 그렇지.
0: 아빠도 참.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2: 알았다. 엄마 신발 입은 거 맞지?
0: 아니요. 아빠도 결국 못 맞췄어요.
1: 팔팔한 비밀이 생긴 게 좋았어요.
0: 엄마,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 조지, 너 그거 뭐야?
3: 이건 조지 비밀 상자야. 조지도 비밀 상자 속을 채웠다는구나. 저 안에 있는 건 조지만 알아.
1: 팔팔은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게 궁금했습니다.
0: 네 비밀 상자 속엔 공룡 선생 있지?
1: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건 공룡 선생이 아니었어요.
0: 너무너무 어렵다. 도저히 못 맞히겠어.
1: 팔팔은 이제 비밀이 좋지 않나 봅니다.
3: 페파? 네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주면 조지도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줄 거야.
0: 알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여는 거다?
2: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꺼내는 거다. 준비?
0: 네.
2: 하나, 둘, 셋!
1: 조지는 북을 꺼냈고 팔팔은 나팔을 꺼냈습니다.
3: 잘한다.
2: 그래, 소리가 제법 좋은걸. 다른 비밀 물건이 또 있니?
1: 조지는 도넛을 꺼냈습니다.
0: 어...
1: 팔팔의 상자 속은 비어있었죠.
0: 난 아무것도 없는데.
3: 그래? 엄마는 있는데 자 먹으렴.
1: 팔팔 가족은 모두 도넛을 좋아합니다.
2: 아빠는 비밀 상자가 없어. 하지만 도넛을 숨겨놓기에 제일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어딘지 맞춰볼래?
0: 어디 숨기려고 하실까? 냉장고요?
2: 틀렸어. 훨씬 더 특별한 곳이지. 아빠 뱃속. 정말 맛있군.
0: 그럼 저도 제 뱃속에 도넛을 숨길래요.
3: 엄마도.

0: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팔팔가족이 공원에 왔습니다. 연날리기를 하기 위해서죠. 맨 처음 조지가 연을 날리기로 했죠. 조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하지만 연은 날지 않죠.
1: 조지, 그렇게 느리게 뛰면 어떡해? 넌 빨리 뛰지 못하니까 내가 연을 날릴게.
0: 팔팔도 있는 힘껏 달립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2: 바람이 안 불면 연은 날지 않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돼.
3: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방 바람이 불 거야.
1: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0: 바람이 불자 연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세게 봅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죠.
1: 조지!
2: 팔팔아!
1: 아빠 고마워요.
0: 팔팔 아빠가 연을 날립니다.
1: 더 높여!
0: 팔팔 아빠는 연 날리기 선수네요.
1: 와!
2: 그래.

0: 이 아빠가 연을 아주 잘 날리지.
1: 저기 나무들 조심해요. 잘못하면 연이 걸리겠어요.
0: 걱정 말아요. 안 걸리게 할 테니까.
2: 어우, 철원. 아빠가 날리던 연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0: 어이구, 이런.
1: 조지, 울지 마라. 아빠가 연을 내려주실 거야.
3: 만세!
0: 그러지, 뭐. 조심해, 진흙웅덩이가 있잖아.
2: 팔팔한 조지는 진흙웅덩이를 좋아합니다.
3: 진흙튀기게 해도 돼요? 엄마.
1: 안 돼, 그럼 옷을 다 버리잖니.
0: 뒤로 물러나 있거라.
1: 진흙웅덩이 조심해요.
0: 떨어질 리 없으니까 걱정 마.
1: 그래도 조심해요.
3: 조금만 더 가세요, 아빠.
1: 나뭇가지가 당신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0: 무슨 소리야. 내 몸무게는 내가 더 잘 안다고.
3: 됐다.
2: 아빠가 연을 구했습니다. 어, 저런. 모두 진흙투성이가 됐군요.
0: 진흙투성이가 됐군.
2: 다행히 아빠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연도 무사히 내렸고요.
3: 야호! 엄마, 벌써 옷을 버렸잖아요. 진흙튀기게 해도 돼요?
1: 그래, 실컷 하렴. 어차피 진흙투성이가 됐으니까. 나중에 씻는 건 아빠가 해주실 거야.
0: 아우.
2: 팔팔한 조지가 진흙웅덩이에서 신나게 뜁니다. 엄마랑 아빠도 진흙웅덩이로 뛰어들었죠. 모두 즐겁게 진흙튀기기를 하는군요. 진흙웅덩이에서 뛰어노는 건 연 날리기만큼 재미있죠.
3: 가족 소풍.
2: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팔팔 아빠가 소풍 바구니를 챙겼죠.
0: 야외용 담요, 빵, 치즈, 토마토, 레모네이드. 더 가져가야 할 거 없지?
3: 엄마가 만든 딸기 케이크요.
0: 아빠가 장난으로 빼고 말한 거야. 엄마가 만든 딸기 케이크도 다 넣었어. 출발 준비 됐지?
4: 네!
0: 그럼 출발한다. 우리 가족 소풍 장소로 여기 어때?
4: 좋아요.
0: 야외에 나오니까 좋군. 나온 김에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해야겠어.
1: 난 음식 먹은 다음에 낮잠이나 잘래요. 물론 달리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3: 아빠는 달리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배가 불룩 나왔잖아요.
0: 아빠 배가 뭐가 나왔다고? 어쨌든 나중에 운동 좀 해야겠어. 나 혼자서라도.
1: 얼른 먹자고요.
0: 그거 아주 반가운 말이군. 실은 배가 고팠거든. 꿀맛이군. 한잠 자고 일어날까?
1: 달리기 운동을 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0: 나중에...
3: 연못에 오리들이 있어요. 오리들한테 먹을 걸 줘도 돼요?
1: 그래, 우리가 남긴 빵들을 갖다 주렴.
2: 파크랑 조지는 오리들한테 빵을 줍니다.
3: 엄마, 오리들이 더 먹고 싶은가 봐요.
1: 그 빵이 남은 거 전부였어. 오리들도 이제 됐을 거야.
3: 오리야, 미안해. 이제 빵이 없어.

0: 오리들은 먹을 걸 더 원했어요.
1: 이제 그만 일어나서 운동 좀 하세요.
2: 뭐? 어?
1: 많이 먹었잖아. 페파가 말한 대로 이젠 더 줄 빵이 없어.
3: 엄마, 딸기 케이크가 있잖아요.
1: 그래, 우리가 먹고 남으면 오리들한테 줘도 좋아.
0: 페파 가족 모두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죠.
1: 어우, 버리잖아. 아우, 난 벌이 무서운데 저리 가.
2: 그깟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주 조그만 벌인걸.
1: 어우, 저리 가.
2: 잠깐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럼 날아갈 거야. 봤지? 가만히 있으면 벌이 날아간다고. 어? 저리 가. 저리 가. 살려줘. 저리 가. 따라오지 마.
3: 아빠가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2: 저리 가, 이 못된 벌아.
1: 못 쏠 거야. 아빠가 저렇게 빨리 달리시니까.
3: 벌이 다시 오기 전에 얼른 케이크를 먹어요. 오리들한테 남겨주는 걸 깜빡했어.
2: 겨우 벌을 따돌렸어.
1: 달리기를 할 거라고 하시더니 정말 했네요. 당신이 정말 할 줄은 몰랐어요.
2: 그래, 그렇게 달리면서도 딸기 케이크는 놓치지 않았지.
3: 아빠, 잠깐만요. 오리들한테 케이크를 남겨주기로 했어요. 오리들아, 이거 먹어. 우리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
2: 뭐, 고맙긴.
1: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오리들한테 인사하렴.
3: 오리들아,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나.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4: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3: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3: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4: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4: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4: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3: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4: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3: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4: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4: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주차장 1분.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딱딱한 헬멧을 쓰고 커다란 기계로 나무랑 벽돌 같은 재료를 옮길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드릴처럼 생겼지? 드룩드루루. 아주 아주 큰 건물을 지을 거야. 루루루 루루루. 바로 이렇게 말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공사장 일꾼이거든. 너희도 공사장 일꾼 놀이 같이 할래? 우와 정말? 그럼 우리 제일 큰 건물을 지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반대쪽은 너희가 할래? 잘했어. 이거보다 더 커야겠는걸. 가자! 이제 밖

0: 내 불도저부터 끄고 삐.
1: 불도저?
0: 맞아. 공사장 일꾼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2: 좋아.
3: 근데 뭐 만들 건데?
0: 이거 짜자잔.
3: 우와. 우와, 엄청 커다란 건물을 짓는 거야?
0: 응, 바로 그거야.
3: 어디에 지을 건데?
0: 딱 좋은 데를 알아. 따라와. 바로 여기야. 우리 공사장이야. 잠깐.
3: 왜? 들어가면 안 돼?
0: 공사장엔 딱딱한 헬멧을 쓰고 들어가야 해.
3: 헬멧? 우리 헬멧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0: 입맛. 우, 똑똑. 우와, 찾았어. 이제 준비 끝.
1: 좋아. 우선 이 오래된 건물을 무너뜨려야 해. 봐봐.
0: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2: 우, 자, 소개합니다. 바로 황콩이 궁. 그게 나야.
0: 예.
2: 데이지궁 맞다! 가방!
1: 잘했어, 데이지. 건물이 다 무너졌어. 근데 이걸 어떻게 치우지?

0: 이제 다 치웠어. 근데 땅이 아직 울퉁불퉁해. 그럼 필요한 건
1: 누드로 올라지.
0: 됐다. 이제 바닥이 평평해졌어. 좋아. 공사장 준비 완료. 봐봐. 이제 집 지을 재료를 가져오자.

0: 집 지을 재료가 엄청 많네.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도 짓겠는걸.
1: 난 꼭대기 할래. 그럼 난 밑바닥.
0: 좋아, 그럼 같이 지어보자. 예!

0: 깨끗하게 잘했어. 고마워. 우와, 창호 진짜 멋진걸. 오, 벽이 매끈하게 잘 됐네.
1: 내가 직접 다듬은 거야.
0: 좋아, 그럼 이제 다 조립해볼까? 이건 이쪽으로 가고, 저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건 여기 위쪽이야.
2: 근데 저걸 어떻게 올려?
1: 알았다! 크레인이 여기 있잖아!
3: 그게 나라고.
0: 이제 됐어! 끌어올려!
3: 자, 올라간다!
0: 그렇지! 조금만 더!
1: 점점 무거워져!
0: 거의 다 됐어! 자, 그렇지!
3: 됐다!
0: 예! 잘했어, 데이지! 이제 이걸 다 고정해보자! 근데 아직은 좀 작아. 아주아주 조금만 더 높이면 딱이야. 남은 재료 더 있으면 좀 줄래?
1: 근데 이제 남은 재료가 하나도 없는걸?
2: 진짜 없어. 벽돌 하나도 말이야.
0: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공사장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우리 건물을 더 높이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혹시 보이니? 헉!

0: 좋아. 된 것 같아. 설계도랑 똑같은 크기야. 야호! 딜런, 왜 오지?
1: 저거 원래 저렇게 흔들흔들해도 돼?
0: 설계도를 좀 볼게. 응, 설계도도 흔들려. 아무 문제 없어.
2: 저거 저렇게 기울어도 돼?
0: 잠깐만, 설계도 다시 보자. 응, 아직 괜찮은데?
1: 이렇게 된 거지? 설계도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3: 그 나뭇가지 놓지 말걸 그랬나 봐.
2: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1: 좋아.
0: 잠깐만, 봐봐. 위로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건물이 옆으로 꺼졌어.
2: 우와, 진짜 어마어마해.

0: 내 방이야.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딜런 여기 좀 봐봐.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커.
2: 지붕에 창문도 있네.
3: 헤어 디자이너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머리를 빗겨주고 감겨주고 말리고 꾸며줄 거야. 진짜 멋쟁이처럼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거울처럼 생겼지? 뚜두두 뚜두두. 어때요? 새로운 머리 모양 마음에 드세요? 우와,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헤어 디자이너거든! 너희도 헤어 디자이너 놀이 같이 할래? 진짜? 아우! 그럼 손님한테 딱 어울리는 머리로 해주자. 같이 할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좋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자, 내가 거울 보여주면 이렇게 해봐. 준비.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헤어 디자이너 놀이. 손님 머리를 예쁘게 해주러 가자.

0: 얘들아 안녕. 헤어 디자이너 노래하는데 같이 할래?
1: 좋아.
0: 난 청소 담당. 그리고 이렇게 해줘. 우. 손님이 머리를 다 하고 나면 말이야.
1: 자, 여긴 어디냐 하면 안내하는 곳. 머리하러 오신 분 계신가요? 어서 오세요. 딜런 미용실입니다. 디자이너 선생님은 저기 계세요. 딜런, 손님 오셨어요.
0: 자, 이 미용실 의자에 앉으세요.

0: 그럼 손님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으세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1: 자, 여기요.
0: 우아한 코끼리 스타일? 아님 멋진 독수리 컷? 아님 뽀글 구름머리? 아님 슈퍼스타 머리? 귀여운 빵머리? 아, 그거요? 그러니까 아주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요?
1: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2: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전화 끊을게.
0: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나갑니다. 머리핀 필요한데 어떡하지?
1: 근데 나 머리핀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머리핀, 머리핀. 아, 그래. 찾았다. 그럼 이거하고 또 이거랑 또 이것도.
0: 자, 머리 감으러 갈까요?

0: 좋아요. 그럼 먼저 샴푸부터 해드려도 되겠죠? 쭉쭉.
1: 난 샴푸대야.
0: 물온도 어떠세요? 차가워요. 그럼 살짝. 자, 이제 머리 감았으니까 이 수건으로 톡톡. 됐어요? 다시 의자로 가볼까요? 좋아요, 손님. 머리는 다 감았으니까 이제 멋쟁이로 변신해볼까요?
2: 도구하고 머리핀 여기요.
0: 아, 이게 좋겠군.
2: 어?
0: 네, 좋아요.
2: 슥싹, 슥싹, 슥싹, 슥싹.
0: 우와!
2: 아니,
0: 잠깐만, 머리를 말려야 끝나지. 짜잔, 머리 끝!

마음에 안 드세요? 괜찮긴 한데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더 크게요? 좋아요.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어? 이러면 어떨까요? 이 위에 하나 올리고 또 하나는 이 위에. 아, 그렇지. 자, 이제 고정해 볼게요. 우와,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더 크게요? 좋아요. 저만 믿으세요. 손님 마음에 쏙 드는 머리로 해볼게요. 물 한 잔 여기 나갑니다. 아, 알았다. 근데 보면 안 돼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요. 빅. 와, 그만, 물 넘친다고. 빅. 어? 멈춰. 빅. 아직 보면 안 돼요.

0: 떨어지는 내가 세세 돌리자. 하나, 둘, 셋! 슥! 빛이 미안해. 그게... 빛이? 빛이?
1: 빛이! 너 어디 있어?
2: 빛이!
0: 어디 갔지? 손상안경 준비! 같이 찾아보자. 빛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웃어봐. 좋아, 그럼 이번엔 웃긴 표정.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서울 시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669만 명. 이들 사이에서 매일 추격전을 벌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이거 시스템이 다 있어요. 세야 금액 8호 40이고 4천만 원이에요.
2: 어디 받을 수가 없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적 4년 특권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0: 매 눈으로 부정승차 승객을 찾아내는데요.
2: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현재까지 쓰신 게 1,025회입니다. 5,242만 원이네요.
0: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그 치열한 단속 현장을 찾아갑니다.
3: 아이, 놓쳤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립니다.
0: 보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명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인데요.
4: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저거 봐서 아,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
0: 최고급 가구를 만들기 위해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5: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0: 원목 가공부터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5: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예술의 세계.
6: 이번 바다는지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0: 초고가 가구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만나봅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 지하철. 수많은 노선이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하루 평균 600

0: 69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지하철을 타는 이들도 있는데요. 바로 양심을 버린 부정승차 승객입니다.
1: 부정승차는 안 되죠.
2: 부정승차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0: 부정승차 승객이 포착되는 순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여기 직원인데요. 그게 여자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4: 60년생 여자분 경로 의뢰카드를 쓰셨던 남성분이신데요. 남편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했었고요.
3: 그럼 지금 800회가 넘어가요. 최하 금액 8호 40이면 4천만 원이에요.
0: 공짜로 탄 지하철. 결국 이용 금액의 30배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3: 여기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4: 시간 좀 길긴 했어요. 했는데 끝까지 설득시켜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0: 부정승차 단속의 고수 대체 누구일까요?
5: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26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역장 이동환입니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승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무표 미신고는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우대형 무인카드 부정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경로, 장애인, 유공자.
4: 빨간색 바가 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시는 무임용 카드입니다. 노란색이 뜨는 거는 장애인분들이시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 녹색이 어린이권이고요. 네, 파란색 같은 건 청소년용입니다. 바가 파란색인데 이제 나이가 뭐 지긋한 뭐 30도 쓰신다. 그러면 이제 학연이 그거는 이제 부정승차가 되는 거니까.
5: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0: 출근길 인파가 쏟아지는 오전 7시 30분. 이동화 부역장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발길이 향하는 곳이 역무실이 아니네요.
4: 고객 민원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게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단속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6: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4: 아, 예, 보이죠.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CCTV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뒤편 앞에.
6: 오.
4: 예, CCTV도 있고요. 승강장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6: 부정승차인지 안 한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 게이트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4: 근데 저희 이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승차를 한다든지 네. 태그 없이 승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저렇게 부정차 파업차 있다요.
0: 부정승차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팝업이 떠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때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 울리는 부정승차 알림. CCTV를 보니 학생 한 명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통과했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단속엔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4: 친구들은 저랑 찍고 가는데 이제 한 친구가 친구 따라서 그냥 안 찍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3: 철도법 사업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이게 이런 걸 두고 부정승차라고 하는 거야. 임의대로 들어왔잖아요. 요금 없이. 그죠? 무임이란 말, 무임. 요금 없이 탄 거야. 그러면
4: 30배 부과금이 발생해요.
3: 여기 승차할 때 요금이 1650원에다가 1650원이 벌써 30배야. 51,150원이에요. 단호사람은 돈을 내고 타는데 학생은 그냥 이렇게 무임으로 타고 다니는 거 쓰겠어요? 이제 나와봐. 다시 찍어. 아저씨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0: 이번에만 보내줍니다.
4: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걔도 처음이잖아요. 얘네들이 뭐 상습범도 아니고.

0: 부정승차가 의심되는 승객의 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1: 의심이 갈 만한 분들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년이 나오잖아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18시 56분 41초에 게이트는 지금 현재 13번 게이트였고요. 확인해 볼게요. 아, 보시면 여기에 바에 빨간색이 떴잖아요. 경로분 맞으시고요. 이분이 58년생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쓰고 계시네요. 그렇죠? 나중에 그분이 승차하거나 좀 우리에게 하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화보창에 띵동하고.
0: 등록된 부정승차 의심 승객이 카드를 이용하면 즉시 팝업이 뜨는데요.
2: 네, 요거는 바로 걸리겠네요. 네,
1: 그럼 바로 걸리죠.
2: 바로 알립니다. 바로.
0: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입니다.
1: 우리가 단속할 분이 요분이십니다.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부모님 거 같습니다.
0: 단속 대상인 남성이 방금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간 상황. 지하철을 타고 떠나기 전 먼저 찾아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직원이거든요. 연세 되세요?
4: 연세가 되시니까.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러시면 저희가 저 경찰로 이곳에 시스템 가겠잖아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셔야지. 신분증 한번 적으셔야 돼요.
5: 알았다니까요.
4: 나왔어요. 몰랐어요.
0: 경로 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곧바로 부정승차 기록 조회에 들어갑니다.
1: 선생님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지금 쓰신 것만 해도 200개가 넘어갑니다. 또 내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절차 매뉴얼대로 이제.
0: 만약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형사고소가 진행됩니다.
1: 어디 봐줄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0: 200회 넘는 부정승차.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6: 220건.
1: 1125만 3천 원.
0: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꼼수를 쓰다가 1125만 3천 원을 물게 됐습니다.
6: 저희가 납부 안내서 오늘 드릴 거예요.
1: 7월 30일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아 원칙대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1: 뭐 기간 내로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도 이제 거기 합당한 이후에는 뭐 매뉴얼대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됩니다.
0: 한 해 평균 부정승차 발생 건수가 약 5만 건.
4: 직원이에요, 직원.
0: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3: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도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그 방금 쓰신 카드, 혹시 경로 건가요?
1: 3년 동안 제가 실적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73건이었고요. 금액상으로는 4억 9,400만 원 정도.
0: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1: 정상적으로 승하차하고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0: 그래서 매 눈으로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1: 장애인 남자분 거를 쓰고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남편분께서 중증 장애인이신데 같이 동반했을 때만 이분도 탈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제 발급을 받으신 거예요.
0: 바로 단속하러 출동합니다.
4: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방금 쓰신 카드 본인 거 맞으세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동안 썼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우리 자료가 싹 나와요. 그렇죠. 철도사업법 위반입니다.
0: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4: 잠깐만 여기 앉아계세요.
1: 3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4월달에 18건, 5월달에 26건.

0: 쉬운 특권이에요.
1: 부가금으로 납부해서 냈더니 265만 9,800원.
2: 쉬운 두 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266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0: 일주일 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성도로 냈을 경우는 일주일이고 카드로 만약 결제를 하시면 다음 결제로 한 달 이후겠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주셨잖아요.
2: 30배 부가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1년간 남편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사용도 정지됩니다.
1: 안타깝죠. 안타깝죠. 안 쓰셨으면 이렇게 뭐 큰 돈을 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 이상 되신 부모님 거, 그러니까 아버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버님 거를 쓰셨던 분이신데 50대 후반이었었죠. 50대 후반이었었고요. 그 도망 가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따라갔죠.
2: 단속되자마자 도망치려한 부정승차 승객.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칠 위험을 감수했던 건 정당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1: 바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만 저희도 편하죠. 왜냐하면 그게 되면 또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고 그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7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책임감이죠?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며칠 후 아침 출근과 동시에 승강장으로 향하는 이동화 부역장. 오늘은 다른 곳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할 계획인데요. 일종의 출장인 셈이라네요.
1: 85세 이상 카드를 쓰시는 분이신데,
2: 경로 우대 교통카드의 주인은 85세 이상 여성이지만 사용하는 이는 60대 남성. 단속을 위해 독립문역으로 향합니다.
1: 삼성 독립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제 단속해달라고 저희 옆으로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3: 그렇게 만나기 전에
1: 약간 저도 두근거리죠. 그런 건 뭐죠? 그동안 생각했던 분을 이제 단속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드리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해야죠.
2: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알처럼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 역사 내로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1: 시간이 아주 부담스러워요.
2: 마음이 급합니다.
4: 서두르세요, 선생님.
1: 아,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놓치면 그렇잖아요.
2: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두 개네. 10번, 11번, 12번.
5: 아, 이쪽에.
1: 피디님 혹시나 모르니까 저쪽, 반대쪽에. 이쪽에 많이 들어요.
2: 영무실에도 연락해 단속 대상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전력 질주합니다. 단속 대상자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런데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1: 인상차 약간 좀 비슷해서.
4: 아, 뭐 이쪽으로 벗겨주지.
1: 하다 보면 이렇게 뛸 때도 많아요.
2: 이때.
6: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1: 39년생 여자 목걸이 나오거든요.
7: 어머니 거 갖고 오셨어요?
1: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5세. 65세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6: 왜요?
1: 만 65세가 안 되셨잖아요. 일단 선생님 두고 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2: 어머니의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자격이 없는 아들이 몰래 쓴 건데요.
4: 어디세요?
1: 6월에 43, 7월에 오늘까지 39번. 211번이요. 1,079만 2,650원.
2: 211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1,000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8: 나도 신용부양자고 한국도 기초사업신고자라가지고 이빨도 작아가지고 없다고.
9: 어머니가 또 아프시다고 여기 독거용이 여기 혼자 계시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0: 9월 14일이요? 뭐 그거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2: 한 번에 찾으시는 것 같은데?
0: 이런 일에는 굉장히 이제 다리 내 수준까지 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한 번 보면 좀 이렇게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1: 며칠 후 오늘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0: 7시 반에서 8시 사이
2: 아침이요?
0: 네, 그쪽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하차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 걸 써요. 경무 옷인데.
2: 아, 남자분이요?
0: 네, 남자분 쓰이기 때문에.
1: CCTV 대조 결과 누가 봐도 중년 남성인데요. 그때 나타난 부정승차 승객. 바로 개찰구로 뛰어갔지만 이미 안으로 사라져버린 남성. 하필 이때 지하철까지 도착합니다. 지하철에 탑승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살피는데요. 결국 혼자 돌아옵니다.
0: 열차가 바로 오는 바람에 저희 혹시 2차 탈 거라고 믿고 들어가서 이제 열차를 샅샅이 뒤졌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단속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날 다시 찾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0: 저분 아닌가?
1: 이동화 부역장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에요. 와. 카드 좀 잠깐 줘보세요. 혹시 이 카드 본인 거 맞아요?
4: 아니요.
1: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3: 들어가세요.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게 2월 달에 38번이고요. 와. 3월 달에 76번, 444건이에요. 2271만.
1: 부정승차 444회. 부가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4: 저는 다 감사해요. 이거 너무 과하셨으니까.
3: 아, 왜 이게 과해요? 이게 왜냐면 정해져 있는 건데요.
0: 성함 쓰시죠.
3: 그래서 2,271만 600원을 아까 이제 8월 11일까지
1: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없을까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십니다.
1: 단속을 마친 후 역무실로 향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6: 여보세요.
5: 아이고 반갑습니다.
6: 이동화 부역장님이시네.
5: 예, 아니
6: 반갑습니다.
5: 아이고 여튼 반갑습니다.
6: 예, 그래요. 예.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부정승차라 하면은 지금 현재 정오 랭킹 1위죠. 지금 1위, 2위 지금 이렇게. 앞다투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한테도 덕이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본받을 게 많은 직원입니다.
0: 부정차 관련해서 쌓았던 저만의 노하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한테 알려줘서 좀 더 후배들이 더 나게 저보다는 좀 더 발전되게 좀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한편 특별한 가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본연의 무늬와 아름다움을 살린 가구들. 마치 예술품을 보는 듯한데요. 자석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7: 이 나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1: 나뭇결이 예사롭지 않네요.
8: 문양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자연을 갖다 놓은 것 같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9: 나무를 정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그대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자연미가 옹이나 이런 느낌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가구. 저마다 다른 나무의 결이 특별한 매력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봅니다.
10: 이런 물결을 이렇게 현실감 있게 주방에 하나 놓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0: 굉장하네 이거.
1: 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바닷가 표현이
0: 예술인 것 같아. 예술.
2: 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싶네요.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네. 근데 보니까 다 비싸가지고. 저거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3: 아,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이요?
2: 아니, 저거 봐서 아, 너무 이쁘다.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고.
3: 팔린 거.
2: 팔렸대요. 예.
4: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을 다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김선창이고요. 나이는 56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무늬가 예쁘거나 형태가 특이하거나 어떤 돋보이고 싶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을 해서 현대적인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특이한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300종류가 넘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몇 억대는 될 것 같아요.
4: 보유한 나무만 몇 억대라고요?
5: 이 나무가 형태가 좀 특이하죠. 이 나무는 지금은 건조가 돼서 색깔이 이렇지만 그 유명한 이탈리아 올리브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나무 조각조각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4: 모양부터 남다르네요.
5: 이 나무는 북미산 월넛이라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정말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금액은 하나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4: 가격을 들으니 달리 보입니다.
5: 제가 특별히 아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입니다. 이런 혹이 막 나 있고 세월의 흔적이 많은 나무죠. 몇백 년을 자란 나무 같은데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나무입니다. 단풍 나무입니다. 이 혹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제가 만든 테이블을 수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1: 자, 나무가 뒤로 갑시다.
6: 네.
1: 제가 들어왔습니다.
4: 전용 창고에서 보관 중인 거대한 원목들.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7: 6년 정도 됐어요. 건조가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휘임이나 갈라지면 이런 게 심합니다. 8인용 테이블을 만들 나무를 가지러 왔습니다.
4: 8인용이라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1: 2.7m입니다.
7: 이렇게는 100t 정도 됩니다. 200kg 나가겠죠.
3: 200kg요? 와.
1: 조심, 천천히. 자, 위에만 잡아, 위에만. 밑에는 잡을 수 있고, 위에는
4: 최고급 북미산 호두나무 원목. 성인 남성 넷이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1: 자, 일단 여기 한번 내리고. 자, 뚫고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이렇게 돌아.
4: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쉽지 않습니다.
1: 돌아, 빨리 돌아.
4: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 하나, 둘. 오케이.
7: 쟤들이 상처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8: 상처나면 못 써요?
7: 저거는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측면에서 얘들이 생긴 그 가지 하나까지도 살려야 돼요.
4: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7: 자, 우리가 밑작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이런 크랙이 이렇게 갔다는 크랙. 이 크랙을 무조건 얘를 이제 파내겠지만은 무조건 막 끌로 뜯어 살을 뜯어내면 안 돼. 얘들을 다 그대로 표현해야 돼. 얘들을 표현하고 표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4: 저건 없애야 하지 않나요?
7: 이 썩었고 건조되면서 썩었고 먼지가 나는 이 모양 있잖아요.
8: 네.

0: 쓰기보다는 오히려 멋진 가구로 승화를 시킵니다.
1: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2: 공장처럼 규격에 맞춰 가공하지 않고 나무 고유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철칙. 작업은 몇 배로 더디고 몇 배로 힘듭니다.
3: 나무의 썩은 부분을 조금씩 갈아내

0: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갈아내는 거예요?
2: 네. 혹이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3: 사람이 만졌을 때 상처는 나지 않지만 이 모양은 유지되게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4: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데요.
5: 굴곡이 심한 데나 이런 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경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4: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되기 위해선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더 닿아야 합니다.
6: 셋, 샤, 뒤에 이렇게 조심하고.
4: 오염된 부분과 거친 표면을 다듬은 원목은 실내로 옮겨집니다.
6: 수동.
4: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6: 됐어. 끝.
3: 위에 부분을 평탄화 작업하는 겁니다.
1: 아, 그러면 몇 센치나 깎아내야 돼요?
3: 지금 제가 봐서 이거는 거의 한 20mm 정도는 깎아낼 것 같아요.
1: 20mm요? 네. 아, 꽤 많이 깎네요.
3: 왜 그냥 건조가 되면서 많이 뒤틀린 부분도 중간에 패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금형까지는 깨끗하게 깎아줘야 돼요.
4: 조직이 치밀한 북미산 호두나무는 최고급 목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3: 제자가 많은데.
1: 아, 제자요? 네. 아,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네,
3: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다 제자들이요.
1: 아,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3: 예, 네, 배우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들고 또 동창업도 한 제자들.
4: 고속으로 회전하며 원목을 깎아내는 라우터를 이용해 작업하는데요. 이때 빠르게 깎으면 귀한 원목이 손상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0.05mm씩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깎아냅니다. 오호, 확인해보니 정확히 2cm가 깎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이죠?
3: 올라가는 무늬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뭔가 뻗어가는 이미지?
1: 뻗어가는 이미지?
4: 이렇게 무늬가 잘 보이면 평탄화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7: 쭉쭉 가봅니다.
8: 네, 고마워요.
4: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어지는 샌딩 작업.
3: 지금 이거는 60번이라는 굉장히 거친 사포예요. 근데 한 12번 정도를 부드러운 순서대로 갔을 때 이 면이 깨끗한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4: 아무리 원목이 좋아도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목. 12번에 걸쳐 사포를 바꿔가며 섬세하게 표면을 다듬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3: 보이는데?
4: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3: 나왔지? 네. 가끔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1: 아, 뭐 그
3: 나무 가루가 네. 들어갔어요.
1: 아,
3: 보호 안경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기지기지 들어가요.
4: 사방으로 나무 가루가 날려 2차 샌딩은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든 작업이 몇 배나 더 힘들어졌는데요.
9: 아, 좋아. 아, 뜨거워.
4: 온몸이 더위로 달아오른 상태. 급히 화장실을 찾아 찬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9: 4시간 이상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품만 잘 나오면
1: 괜찮아요.
9: 네, 괜찮죠. 오시는 분들이 작품이다, 예술이다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죠.
4: 곧이어 재개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수상해 보이는 검은 가루를 물에 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에 쓰는 걸까요?
3: 쑥가루예요. 우리 사람 이 표면에도 숨구멍이 있잖아요. 나무들에도 수관이란 게 있어서 순물이 해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4: 물로 해도 되지만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해 숯가루를 더했습니다. 샌딩이 덜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1: 신냄새나요.
4: 이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변할 때까지 물칠과 샌딩을 반복하면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
3: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오일이에요. 이 나무가 오래 보존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4: 자신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가구. 100% 만족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기에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번 발라야 됩니다.
4: 이 일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9: 손이 잘 됐죠?
0: 아직 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9: 아유, 완벽할 거예요, 지금.
0: 아, 굉장히 황홀하죠. 무늬가 되게 예쁘죠.
1: 네.
0: 그래서 아, 만족합니다.
1: 아, 만족하세요? 네.
4: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 고가에 팔려 나가는데요. 이 북미산 최고급 포도나무 테이블도 아직 완성 전이지만 800만 원에 이미 주인을 찾았다는군요.
0: 이 정도 테이블은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 보름이요?
0: 네.
4: 그 사이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그런데 나무 모양이 범상치 않습니다.
0: 아, 이거는 소노클린이라는 나무예요. 절단을 하니까 꽃무늬 같은 나이테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네. 레진을 도포를 하고 꽃을 배열을 해서 예쁜 꽃 테이블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4: 레진은 쉽게 말해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원목과 진짜 꽃을 더하면 예술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꽃을 어떻게 넣는 걸까요?
0: 네, 생화입니다. 어제
1: 생화.
0: 네, 어제 사가지고 온 건데 해바라기, 카라, 거베라, 장미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얘를 말릴 거예요. 우리 습기 제거제.
1: 네.
0: 예, 그 가루에다가 네. 얘를 잘라서 바로 넣으면 네.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꽃 형태가 최대한 보존된 상태에서 습만 딱 빠집니다.
4: 생화가 들어가다 보니 재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0: 소파 테이블 한 1m 50 정도 만들었을 때 고급값이 100만 원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원가만.
6: 종류별로 보기 좋게 좋습니다.
0: 드라이 플라워 아까 말린 꽃이에요. 거의 한 40까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4: 꼬박 보름을 말리면 생화와 다름없이 건조됩니다. 모아놓으니 꽃밭이 부럽지 않는데요. 이제 꽃을 고를 차례. 한송이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0: 완성이 되었고 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무의 무늬와 형태를 보고 아, 이 꽃을 써야 되겠다. 이 꽃과 이 꽃을 조합을 해서 저 공간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실패를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하고 싶고 욕심. 한 3,0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1: 3,000번 정도 실패하신 거예요?
0: 실패.
4: 꽃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행여 부서지지 않을까.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부상한 디자인에 맞게 말린 꽃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하기에 섬세함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5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0: 허리야.
1: 아이고. 고대요.
4: 아무리 고대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데요.
0: 도구에 네. 도움을 받아야겠네.
1: 도구에 힘을.
0: 한 3개월 전에 높은 데 낙상을 했어요.
1: 아, 네.
0: 낙상해서 지금 등을 한 40cm 찢었죠. 찢고
1: 네.
0: 척추에 핀을 8개를 지금 박은 상태예요. 기적이래요. 근데 안 좋아도
1: 네.
0: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1: 네.
0: 또 피곤이 또 살았어요.
4: 머릿속에서 그린 대로 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단함도 잊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이제 주재료인 레진을 부을 차례. 물엿처럼 생긴 이것이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에폭시 레진입니다. 에폭시 레진에 경화제를 넣으면 천천히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나 공예품에 쓰이죠.
0: 24시간 후에 2차 레진 작업을 합니다.
1: 아...
0: 한 번 할 때마다 한 20mm 정도, 2cm씩 한 번에 부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즘은 여름철이고 위험합니다. 갈라지는, 발열이 돼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8: 한 시간 넘었습니다, 선생님.
0: 아유, 2시 전에 가네.
8: 네. 고생하셨어요.
0: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 한 달이 걸려요?
0: 네.

0: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1: 다음 날 2차 레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구석구석 구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3차까지 심혈을 기울여 레진을 차곡차곡 쌓은 결과 꽃 레진 테이블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다 굳기까지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단하게 굳은 레진 꽃 테이블. 마지막으로 흠집은 지우고 광택은 살려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갑니다. 힘 조절을 해가며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2: 반짝반짝하네요.
3: 깨끗해졌죠.
2: 네.
1: 작업자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꽃 레진 테이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0: 이거하고 비슷한 테이블이 샌디에고로 수출이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4: 테이블 하나요?
0: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1: 그날 오후.
5: 아, 너무 덥다. 여러분, 우리 수박 좀 먹고 합시다.
1: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요.
6: 달다.
7: 아, 시원합니다.
8: 이를 들여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약에 몸이 힘들면 이거 좀 맛도 보세요.
6: 바깥에 빼서.
0: 제가 한 30년 정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갔다가 원목을 이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국에 가서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1: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원목과 레진 가구. 그 특별함에 빠져 남은 인생에 가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0: 그 당시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나무에 미쳐서 파고 다듬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왔겠어요. 계속 실패만 했죠. 돈도 정말 십몇억을 날렸어요. 집도 팔아서 나무 샀고요. 어떤 한 가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1: 그 열정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0: 바다 테이블인데 굉장히 특이한 협곡을 만들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냥 깨끗한 바다 말고 기안 개석들이 막 즐비해 있는 바다 있잖아요.
2: 네.
0: 2m 10에 85cm입니다. 우리가 흔히 6인용 식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만 원 정도.
1: 식탁 가격이 1,800만 원? 보통 식탁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0: 바다 배경색을 표현할 때 제가 쓰는 컬러들이에요. 한 20가지를 사용합니다.
1: 레진을 이용해 식탁 위에 진짜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만들기 때문인데요.
0: 청아하고 맑은 바다.
1: 투명한 꽃 레진 테이블과 달리 레진에 색을 입혀 만드는 바다 식탁. 과정이 늘어나니 할 일도 늘었습니다. 조색에 특히 신경 쓰는데요.
0: 깊은 바다.
9: 깊은 바다. 아, 또 좀 더 어두운 색을 섞으신 거예요?
1: 어두운 색 몇 방울을 더했을 뿐인데 바다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일찌감치 경험했기에 모든 작업은 주의를 기울여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 제자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10: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2: 네.
10: 배워도 신기합니다.
2: 아, 볼 때마다 신기하세요?
10: 네. 작품마다 색깔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바다는 이제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1: 한 시간이 지나자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바다를 휘젓는 작업자.

0: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1: 손가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2: 모든 건 손맛이죠. 흘러가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0: 실패를 반복한 끝에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2: 물결을 맞추자. 양쪽으로 한 명씩. 이쪽으로.
0: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위해 제자들이 힘을 보탭니다.
2: 계속. 하나, 둘.
0: 이렇게 보니 진짜 흘러가는 바다네요.
2: 조금 선생님 끝으로. 선생님 저쪽으로.
0: 이어서 등장한 드라이기. 레진 위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자 금세 파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2: 바닷가 가면 바람도 막 불고 그러잖아요.
1: 네.
2: 그 바람이 네. 자연스러운 흘러가는 색깔 컬러의 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0: 작품을 태우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2: 기포 좀 제거해 주려고요.
0: 토치가 지나가자 옥에 튀었던 기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치며 식탁 위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아직 작업이 남았습니다.
2: 바다와 육지야 경계인 모래사장.
0: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 손기술과 정성 그리고 장인 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하얀 파도.
0: 열풍기 바람에 생긴 파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2: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이 지형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고를 잘 표현해줘야 돼요.
0: 작업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바다 레진 식탁. 비싼 몸값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예. 네. 여기 잘 돼갑니까?
2: 예, 네, 한번 보시죠. 네.
5: 이게 우리 거라고요.
6: 이제 여기에 뭐 이제 더 추가할 거는 없고?
2: 지금 여기서는 네. 이제 표현은 다 끝난 거고요. 이 레진이 위에까지 부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깎아내야 돼요.
4: 개인적으로 살짝 큰 파도가 좋았는데
5: 아니야, 난 큰 파도는
4: 당신이 이제 큰 파도를 안 좋아하니까
5: 너무 멋있어갖고 여기 와서 반해갖고요.
1: 네. 네,
5: 이제 하고 싶어서
6: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0: 지난 10년간 묵묵히 만들어온 특별한 가구들 오래도록 사람들의 곁에 남길 바랄 뿐입니다.
2: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았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뿌듯합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0: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가격도 착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두부 활용 200% 가성비 밥상. 고기와 해물 없이도 깊고 진한 찌개 맛을 내는 김선영의 황금 비법 대공개.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얼큰 칼칼한 순두부찌개부터 가격도 영양도 놓치지 않는 일석이조 덮밥 레시피. 두부와 노른자를 섞어 고슬고슬하게 볶아 맛있게 비벼 먹는 황금 두부 덮밥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태오비의 단짜 강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치솟는 물가 걱정을 덜어주는 최고의 요리 비결, 이 마지막 주인공은 가성비 끝판왕 두부로 만드는 한 끼 밥상입니다. 자, 저도 이 두부는 이 활용이 좋고 어떤 요리에 넣어도 이 맛이 좋아서 항상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2: 네, 두부는 저렴한 식재료이면서 영양도 충분히 되는 예. 효자 재료죠.
1: 맞아요.
2: 오늘 주재료는요. 순두부입니다.
1: 예.
2: 순두부 한 봉에 한 1,300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1: 네.
2: 거기다가 집에 있는 김치와 예. 달걀만 넣으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자, 선생님.

0: 이 순두부찌개는 집에서 만들면 이 국물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국물은 어떤 걸로 마실랬어요?
1: 네, 양념은 네. 고추기름과 고춧가루, 참치액, 마늘, 네. 국간장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순두부 간숯배는 양념으로는 간장, 소금, 네. 후추, 들깨가루가 필요합니다.
0: 어, 일단 든든하게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0: 자, 가성비는 물론 마음을 충족시키는 가심비까지 살아잡은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순두부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선생님?
1: 어, 순두부 저는 간수부터 먼저 빼요.
0: 네. 네.
1: 여기다가 네. 어, 일단은 간수를 빼는데 예?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0: 선생님, 소금. 근데 간수를 빼는 게 중요한가요?
1: 어, 맞아요. 이 두부 만들 때 예. 간수를 넣는데 간수가 없으면 두부가 안 돼요.
0: 네.
1: 근데 그 간수 때문에 약간 맛이 쌉싸름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 쌉싸름한 맛을 빼주면 순두부는 너무 착하고 맛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쌉싸름한 맛을 빼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간수를 빼주는 건데 이렇게 간장.
0: 근데 원래 간수 뺄 때 간장 들어가요?
1: 네, 간장 들어가요.
0: 오.
1: 그다음에 짠맛은 짠맛으로 빼는 거거든요.
0: 예?
1: 소금과 예. 간장과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요.
0: 예?
1: 저는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를 넣는데 어, 들깨가루는 왜 넣어요?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0: 네.
1: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두부는 정말 고소했어요.
0: 어, 네, 예전에 그런데, 먹었던.
1: 네. 근데 지금 먹는 두부는 그렇게 고소한 맛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들깨가루를 넣어주면은 약간 그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0: 아, 그러게요. 네. 이 두부와, 두부도 고소한데 들깨가루도 고소하니까 네. 환상의 콤비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들깨가루가 있으면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0: 자, 요 상태로 한 어느 정도 둬야 간수가 빠질까요? 어,
1: 한 20분 정도 두면 좋습니다.
0: 자, 네. 그래서 저희가 20분 정도 이렇게 네. 간수를 뺀 게 있는데요.
1: 네.
0: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1: 맞아요.
0: 자. 네.
1: 이렇게 예.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예. 이게 다 간수입니다. 그래서 오. 이걸 빼고 나중에 순두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부도 크기가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0: 살짝이요?
1: 네, 살짝. 그러면은 이따가 요 간수는 빼고 넣으면 이 순두부찌개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0: 어, 정말 부드럽게 네. 맛있게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자, 그러면은 네. 어, 지금 순두부 밑간 해놨고 간수 네. 빼놨고 재료 썰어놨잖아요. 그러면 바로 순두부찌개 끓이면 됩니다.
0: 그럴까요?
1: 자, 그러면 가볼까요? 네.
0: 자. 선생님, 저희가 오늘 사용할 이 밑국물은 저희가 며칠 동안 했던 그
1: 바로 그거예요.
0: 밑국물이죠.
1: 네, 한꺼번에 좀 넉넉하게 나서 네. 요긴하게 쓰시라고 했던 그거예요.
0: 네.
1: 네, 자, 일단은 고추기름 들어옵니다.
0: 네.
1: 고추기름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기름 넣으셔도 돼요.
0: 네.
1: 그리고 고춧가루를 저는 한 스푼 반 넣습니다만은 고추기름 없다면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0: 네.
1: 네, 자, 이렇게 해서 끓여줄게요.
0: 이 순두부찌개는 또 아주 매콤하게 먹는 게 또, 예?
1: 칼칼하니.
0: 칼칼하게, 예.
1: 여기다가 이제, 어, 김치는요.
0: 네.
1: 100g 정도 넣으시면 돼요.
0: 100g 정도?
1: 네. 100g도 넣고 볶아주시는데,
0: 네.
1: 어, 순두부찌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고기도 안 들어가고 해산물도 안 들어갔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김치가 잘 볶아져야 돼요. 그래서 몇 분 정도 볶느냐? 이거를 3분 정도 볶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3분 동안 지금 이 뜨거운데 여기 앞에서 볶고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물을요, 한 반컵, 한 컵만 넣을게요.
0: 한 컵만?
1: 네, 절반만. 두 컵 중에 이제 한 컵만 넣을게요.
0: 김치가 잠기고 조금 올라왔어요.
1: 네.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끓기 시작해서 3분을 끓여주시면은 돼요. 뜨거운데 어... 앞에서 볶지 마세요. 그렇게
0: 예?
1: 안 하셔도 됩니다. 네.
0: 자, 끓은 후에 3분.
1: 맞아. 끓기 시작해서 3분이에요.
0: 네. 예? 자, 끓여보겠습니다. 자, 자, 선생님.
1: 네. 지금 3분 정도 이렇게 끓었죠?
0: 아, 자글자글 그냥. 어머, 우와! 아니, 3분인데 이렇게 맛있게.
1: 네. 자, 김치가 이렇게 착해졌죠?
0: 예.
1: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양파 넣어줄게요.
0: 여기다 양파를.
1: 네, 양파 넣고요.
0: 어, 이렇게 보면 약간 짜글이 같아요, 선생님.
1: 오, 맞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두부찌개에 국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0: 예.
1: 본인만 순두부찌개라고 하지 식구들은 순두부 국을 먹을 경우가 있거든요.
0: 예, 맞아요, 맞아요.
1: 네, 약간 짜글이 스타일로 하셔야 돼요.
0: 예.
1: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에 양념장이 들어갑니다.
0: 네.
1: 뭐가 들어가냐면요, 참치액.
0: 참치액.
1: 그다음에 국간장
0: 네.
1: 한 스푼씩 들어가고요. 마늘이 한 스푼 이렇게 넣어줄게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2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 2분 정도.
1: 자, 그러니까는 어, 나는 별로 할 일이 없고 불이 좀 알아서 해주는.
0: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진짜로 네. 이 순두부찌개는 저도 이 순두부찌개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1: 네.
0: 마찬가지고.

0: 이 순두부찌개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선생님.
1: 맞아요. 아, 순두부찌개는 이렇게 먹으면서 호호 부르면 호로록 하고 넘어가는.
0: 맞아.
1: 아니, 내가 넘기려고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넘어가는.
0: 네.
1: 뭐야, 뭐야, 밀당하는 거야, 뭐야, 왜 안에서 끌어들여. 막 이런 정도로
0: 맞아요.
1: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0: 맞습니다. 선생님,
1: 네.
0: 지금 양파하고 양념장 넣고 2분 정도 저희가 더 끓였어요.
1: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렇게 예? 육수를 넣고 자, 끓이면서요.
0: 네.
1: 자, 이제 끓어오르면은 바로 이제 순두부하고
0: 네.
1: 계란하고 넣어서 끝내면 돼요.
0: 자, 이제 끓어오르면 순두부하고 달걀을 넣는데요. 아까는 약간 짜글이었어요.
1: 네.
0: 육수를 이제 한컵만 넣었을 때는
1: 네.
0: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찌개죠.
1: 네. 사실은 그 끓이는 거를
0: 네.
1: 모르고 예전에는 이거를 다 일일이 볶았어요. 근데 이 뚝배기에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숟가락 붓는 게 여간 고통스럽지 않더라고요.
0: 맞아, 막 들려붓고 네. 막 그냥, 그죠?
1: 네, 아니, 이렇게 손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0: 예.
1: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아, 육수를, 어차피 들어갈 육수를 좀 넣고 끓이면은 김치가 어차피 잘 익어야 되는 게 맛이니까.
0: 예.
1: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진화가 되더라고요.
0: 그러게요. 네. 요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이제 또
1: 네.
0: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 여러분들은 제가 다 한 노하우를 싹 빼가시면 됩니다.
0: 그게 또 네. 비결이죠.
1: 네. 자. 네. 자, 이제 끓어오르면은요.
0: 네.
1: 네. 끓어오르면 이제 순두부 넣어줄 건데, 자, 요거 간순한 일류로 뺀 거니까 넣으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는 채를 꺼내서 채에 받쳐 넣었는데, 아우, 채 설거지 하는 게 귀찮대요.
0: 네.
1: 안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렇게 기울여서. 근데 지금 큼직큼직하게 넣고 계세요.
1: 네, 원래 순두부집에 가면 순두부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와요.
0: 맞아, 맞아.
1: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 가면서
0: 네?
1: 먹었잖아요.
0: 선생님, 이제 저희가 간수를 뺀 이 순두부를
1: 네.
0: 넣었어요.
1: 네.
0: 이렇게 순두부 넣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끓여주면 될까요?
1: 순두부 넣고 나서는 정말 오래 끓이면 안 돼요.
0: 네. 네,
1: 순두부는 살짝만 끓여야지 제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순두부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네, 청양고추,
0: 네.
1: 그다음에 대파 넣어서 네. 끝내시면 돼요.
0: 제가 이 비주얼 있잖아요.
1: 네.
0: 진짜로 순두부찌개 전문점 가서 먹어봤던 그 비주얼이에요.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오늘 이거 방송 보시면
0: 예.
1: 꼭 따라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활용정점으로 달걀을 탁 넣고
0: 네.
1: 자
0: 이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1: 뚜껑을 덮고 네, 불을 꺼주시면은
0: 네.
1: 그동안 뭐 이제 이렇게 식탁에다가 밥 넣고
0: 예.
1: 김치 넣고 숟가락 젓가락 넣고 이러면은
0: 예.
1: 달걀이 반숙으로 딱 익어서
0: 예.
1: 맛있게 익어 있으니까 드시면 되죠. 네.
0: 자,
1: 자 이렇게 해서 네, 뚜껑을
0: 네.
1: 닫고 자 저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만 있을게요.
0: 네. 선생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성비 좋은
1: 네.
0: 저희가 요리들 반찬들 많이 해봤는데
1: 네.
0: 어떠셨어요? 이제 요리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1: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간편한 요리들이 요새 트렌드에 맞춘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0: 네.
1: 좀 막 복잡하고 좀 뭐 만들기 어려운 거는 내가 나가서 먹지 뭐 이런 트렌드로 가고
0: 예.
1: 있고요. 아 저거는 간단해서 내가 해먹을 만한데 저건 만만한데 뭐 이런 요리
0: 예.
1: 그런 요리 원하실 것 같아서
0: 네.
1: 정말 이번 주 메뉴가 저는 체육에 딱인 메뉴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덕분에 너무너무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달걀이 맛있게 익었을 것 같아요.
1: 네 익었을 것 같아요.
0: 예.
1: 네 자 그러면 요리 계속 끓고
0: 이야
1: 이거죠.
0: 예. 아주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순두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순두부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순두부에 소금, 양조간장, 후춧가루, 들깨가루를 뿌려 20분 동안 간수를 빼주세요. 이렇게 순두부에 간수를 빼주면 순두부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제거돼요. 뚝배기에 고추기름, 고춧가루, 김치,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3분 동안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양파, 참치,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어 2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여기에 남은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순두부, 청양고추, 대파, 달걀을 넣고 뚜껑 덮어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불을 꺼주면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런 부침용, 그 다음에 찌개 두부는 마트 가면 꼭 사게 되는 게 원 플러스 원으로 저렴하게 팔잖아요. 이 밥상 고민도 해결되고, 또 영양까지 대이득. 네? 정말 큰 이득이 되는데요. 네. 자, 두부를 이용한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온라인 마트 기준으로 두부 한 모 사시면 한 1,500원 하는데, 네. 오늘 두부 한 모하고 네. 달걀 노른자, 그 다음에 올 좀 유행하는 황금 볶음밥처럼 볶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 3개가 필요하고요. 예. 고명으로 올릴 깻잎, 그 다음에 파프리카, 양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념장 재료는요. 네. 양조간장, 된장, 설탕, 맛술, 청주가 준비되면 됩니다.
0: 두부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갑 사정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는 일석이조 두부덮밥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선생님.
1: 네.
0: 자, 일단은 저도 이제 마트에 가면 이 두부가 항상 원 플러스 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1: 두부 너무 사랑해.
0: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두부 네. 준비했는데 이거 어떤 두부죠, 이거는?
1: 자, 오늘 저는 부침용으로 네. 구입을 했고요.
0: 네.
1: 이거를 약간 황금 밥처럼 이거를 달걀 노른자 넣어가지고 예. 예, 볶을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걸 좀 으깨야 되겠죠.
0: 네.
1: 자, 칼로 으깨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으깨면은 예. 다 으깨집니다.
0: 자, 수분은 어느 정도까지 빼줘야 될까요?
1: 이거는 수분이 뭐 두부에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0: 깐다기보다는 예. 저희가 으깨는 과정인데 네. 어느 정도까지 으깨면 될까요?
1: 아, 으깨고 수분을 좀 빼줘야 돼요. 고슬고슬하게 볶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강 이제 짜시고 너무 또 짜는 게 힘들다 싶으면은 볶는 걸 좀 더 볶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네. 힘들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 정도까지.
0: 네.
1: 자, 그러면 네.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0: 네,
1: 네 이렇게.
0: 자,
1: 네, 자 이렇게.
0: 예.
1: 네, 자, 그러면은
0: 으깨봤습니다.
1: 네, 자, 다 으깨졌죠?
0: 예.
1: 자, 여기다가 이제 달걀 노른자를 3개를 넣어주도록 하세요. 네.
0: 선생님, 사실은 이 달걀은 항상 이 밥에다가 이렇게 코코랗게 색을 입히고 했는데 오늘은 두부에 하네요?
1: 네, 제가 그거 응용한 거예요.
0: 예.
1: 네, 자, 그러면 두부에 넣어주세요.
0: 예.
1: 자. 밥에 한 거는 보셨죠?
0: 네, 예, 봤어요.
1: 네, 자, 두부에 하는 것도 오늘 예. 좀 보여드릴게요.
0: 이 볶음밥에, 이 덮밥에는 이 달걀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1: 네, 단백질이 또 풍부하잖아요.
0: 예,
1: 두부가.
0: 단백질.
1: 네, 단백질 풍부하고 맛도 좋고.
0: 예.
1: 그리고 일단은 두부는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이따가 이제 볶아주도록 하고요.
0: 네.
1: 자, 그런 다음에
0: 네.
1: 이제 양념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볼까요?
1: 네.
0: 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자, 일단은
0: 네.
1: 우리 오늘 여기 볶음밥에 황금 두부 덮밥에
0: 네.
1: 들어가는 양념장입니다.
0: 네.
1: 네. 자, 일단은 된장이 둘 작은 술 정도 들어갈게요.
0: 근데 조금 놀랐던 게 선생님
1: 네.
0: 이 덮밥에 된장이 들어가나 이런
1: 네.
0: 생각도 했었는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1: 네.
0: 이 두부도 콩이고 된장도 콩이에요.
1: 맞아요. 이 또 이 콩이 주는 약간의 그 향이 있거든요.
0: 예. 네,
1: 그거를 좀 즐길 수가 있고요.
0: 네.
1: 여기에 이제 간장이요.
0: 간장
1: 들어가고 여기다가 청주.
0: 오.
1: 그다음에
0: 네.
1: 맛술도 들어가요.
0: 맛술도.
1: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이 들어갑니다.
0: 선생님, 이 청주랑 네. 맛술 이런 것들이
1: 네.
0: 어떤 일을 해주나요?
1: 오늘 예. 약간 좀 그 냄새를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0: 비린내를 날려줄 수도
1: 네.
0: 있고.
1: 그리고 또 맛술은 단맛 역할도 하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0: 예.
1: 자, 요거 다 안 섞였는데
0: 네.
1: 괜찮아요. 이따가 하면서 볶으면서 다 섞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0: 자, 네.
1: 자 그렇게 됐고요.
0: 덮밥 양념이고요.
1: 네. 자, 그다음에
0: 예.
1: 깻잎 양념장을 여기다가 큰 데다가 지금 만들어둘게요. 왜냐하면
0: 예.
1: 이따가 다 완성되고 나서 깻잎을 넣어 살짝 양념해가지고 올릴 거거든요.
0: 오.
1: 근데 또 지금 해두면 너무 숨이 죽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양념만 만들어놓고.
1: 맞아요. 네. 자, 그래서
0: 네.
1: 간장하고
0: 네.
1: 조금이죠. 네, 여기에 물엿.
0: 네.
1: 물엿. 그다음에 참기름.
0: 자, 양념은 조금이지만 저희가 이 그릇에 깻잎을 묻히기 위해서
1: 네, 좀 큰 데다가 하고 있고요.
0: 네.
1: 자, 양념장은 지금 만들었지만 깻잎은 지금 넣지 않고 마지막에
0: 예.
1: 살짝 묻혀서
0: 산뜻하게 먹기 위해서
1: 네, 숨만 살짝 죽게끔.
0: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완벽하게
1: 네.
0: 됐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황금 두부 덮밥 만들어 볼까요?
1: 네, 불로 이동해서
0: 네.
1: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자, 덮밥은 뭔가 모르게 촉촉한 느낌도

0: 끈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1: 맞아요. 그 덮밥이 주는
0: 예.
1: 그 한 끼 식사에 주부들은
0: 네.
1: 환호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덮밥만 있으면은 다른 반찬 안 내도 되니까.
0: 예.
1: 자, 여기를 이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0: 예.
1: 고슬고슬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광희 씨가 얼마큼 짜야 돼요? 그랬잖아요.
0: 네.
1: 만약에 힘들면 제가 좀 덜 짜면 여기서 더 볶으면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꽉 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0: 자, 이때 이제 고슬고슬하게 수분 날리면 된다는 거죠.
1: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 네. 3분?
0: 3분 정도?
1: 네, 정도 이제 끓기 시작해가지고 3분 정도?
0: 네.
1: 3분에서 한 5분 정도 네, 볶아주시면 되니까
0: 네.
1: 볶아볼게요.
0: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덮밥의 촉촉함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1: 네, 네.
0: 근데 확실히 이 두부는 수분 함량이 있어서 촉촉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식감도 부드럽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1: 또 식물성 단백질이라 영양은 풍부한데
0: 네.
1: 가격은 또 저렴하고. 우리가 마트 가면은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1: 네. 예. 그리고 마트 가는 게 겁난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0: 예.
1: 두부는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니까
0: 예.
1: 이렇게 두부를 이용해서 오늘 황금 두부 덮밥 활용해서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자, 이렇게 선생님 네. 지금 불 세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1: 네, 지금은 처음에는 센 불이고요.
0: 예.
1: 조금 있다가 중불 정도 낮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0: 네.
1: 네, 자 이렇게 볶아볼게요.
0: 네. 선생님,
1: 네.
0: 3분 정도 지났는데,
1: 네.
0: 아까랑 확실히 달라요.
1: 네, 자 고슬고슬해졌죠.
0: 예, 지금 나달나달. 예.
1: 마치 이렇게 소보로빵 위에 얹어둔 것처럼.
0: 맞아요.
1: 네. 자 그러면 끝내도록 할게요. 자
0: 네.
1: 그러면은 요거를 잠시 덜어낼게요.
0: 예. 또 이런 느낌의 두부는 또 새로워요, 선생님.
1: 그렇죠, 새롭죠. 아까 그 약간 수분기 있었을 때 두부는 또 상상할 수 없는
0: 예.
1: 비주얼로 나타났죠.
0: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맞아요. 3분에서 한 5분 정도 불색에 예. 따라서 예, 그렇게 볶아주시면 이렇게 고슬고슬한
0: 네.
1: 예, 황금 두부가 되죠.
0: 자, 이렇게 두부를 볶았고요.
1: 네. 자, 곧바로 이제
0: 예.
1: 채소를 이제 볶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름 두르고요.
0: 근데 선생님,
1: 네.
0: 선생님은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어차피 볶을 거면 이 두부랑 다른 채소도 함께 볶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았잖아요.
1: 아니요. 이거는
0: 예.
1: 채소는
0: 예.
1: 아까 된장 양념장 있잖아요.
0: 예?
1: 그걸로 할 거라 따로 해주는 거예요.
0: 아, 따로요?
1: 네. 이거는 양념장에 물론 이제 다 같이 넣고 하긴 할 거지만
0: 예.
1: 이거는 따로 볶아서 합쳐주시는 게 식감이 훨씬 좋아요.
0: 식감도 그렇고 네. 본연의 향을 살릴 수 있고.
1: 맞아요. 네.
0: 이 채소들은 어느 정도 볶아주면 될까요, 선생님?
1: 이거는 사실 생으로 다 먹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살짝 숨만 죽으면 되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넣고
0: 네. 네,
1: 졸여보도록 할게요.
0: 아, 네.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1: 맞아요. 여기에 맛술하고 청주를 넣어준 게
0: 네.
1: 된장의 그 좀 냄새도 없애줄
0: 맞아요.
1: 겸 해서 넣어준 거고. 또 맛을 또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거든요.
0: 지금 오히려 그 구수한 향이 나면서 화끈한 향 살짝 나면서.
1: 네, 네. 자, 그게 이제 휘발성으로 날아갈 거니까
0: 네. 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드실 때는 은은한 된장 맛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그러면 보세요.
0: 네.
1: 자, 이렇게 두부 됐고요.
0: 네.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넣으면은 우리가 이 두부를 고슬고슬하게 볶은 효과가 없어지겠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맛이 어우러지도록요. 네, 살짝만 졸여볼게요.
0: 아까랑 달라요, 지금.
1: 네, 국물이 자작하죠.
0: 네.
1: 자, 그럼 이때 요게 들어가요.
0: 아, 이때 네, 저희가 자 맛있게 고슬고슬하게 볶아놨던 황금 두부가 들어가요.
1: 네. 자, 이렇게 두부가 들어가서
0: 예.
1: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오.
1: 아, 그러니까 아까 광희 씨가 처음부터 넣으면은 셋이 같이 볶으면은
0: 예.
1: 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
0: 맞아요.
1: 네.
0: 만약에 그때 넣었다면 그냥 약간 질척질척했을 거예요.
1: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걸 다 됐어요.
0: 예.
1: 네. 자, 이제 이렇게 국물이 소스가 하나도 없죠.
0: 예.
1: 자,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불 끌게요.
0: 제 네. 맛있는 소스는 채소에 잘 배어 있죠.
1: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0: 이야.
1: 네,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0: 예.
1: 제가 그거 이제 요거 놓기 전에
0: 네.
1: 요 깻잎을 한번 살짝 버무려 보도록 할게요.
0: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을.
1: 네.
0: 물론 덮밥만 먹어도 맛있겠지만
1: 네.
0: 또 함께 먹으면 좋을.
1: 네. 살짝 이렇게
0: 네.
1: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0: 될까요?
1: 네, 자 이렇게 놓고요. 네, 자 그러면은
0: 네.
1: 제가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이야.
1: 이거를 제가 주변에
0: 예.
1: 이렇게 놔주려고 해요.
0: 아 진짜로 아주 고슬고슬하게.
1: 네. 근데 이거 비벼질 것 같아요? 안 비벼질 것 같아요?
0: 어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비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선생님?
1: 비벼집니다.
0: 그렇죠.
1: 자, 비벼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덮밥으로 한 이유가 아주 고슬고슬하게 볶았지만 또 덮밥하면 왜 국물 덮밥만 생각하시는데?
0: 네 맞아요.
1: 어 이런 덮밥도 있구나 하고 정말 그냥. 저는 이거 혼자 먹으면은 좀 양이 많긴 해요.
0: 예. 네,
1: 근데 저희 아들은 많이 먹어서 그런지 혼자도 먹더라고요.
0: 예, 촉촉하면서 네. 포슬포슬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 가운데다가 예. 깻잎을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0: 야, 늘 있는 재료를 갖고 이렇게 색다르게 또 만들어니까.
1: 네. 자. 이 정도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부족하면 더 얹어서 드시는 거로.
0: 너무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황금 두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황금 두부 덮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를 면포에 넣어 으깨면서 물기를 짜주세요. 으깬 두부에 달걀 노른자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된장, 양조간장, 청주, 맛술, 설탕을 섞어 덮밥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물엿, 참기름을 섞어 무침 양념도 만들어주세요. 팬에 두부를 넣어 3분 정도 볶아줍니다.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를 넣어 볶다가 덮밥 소스를 넣어 졸여주세요. 이렇게 두부와 채소는 따로 볶아줘야 재료 본연의 식감과 향이 잘 살아요. 여기에 볶은 두부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무침 양념에 깻잎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담은 그릇에 덮밥 소스를 얹고 깻잎을 올리면 황금 두부 덮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풍성한 밥상을 책임질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칼칼한 오징어 해장국부터 속 풀리는 알탕까지 알짜배기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로만 첫수가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2: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8: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곤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8: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준비됐어.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9: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9: 알았어, 아기자!
6: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2: 정말 너무 뿌듯해.
3: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3: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4: 뭐야?
5: 저기 봐.
3: 아, 텅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5: 어? 포보와 두더지의 뜻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6: 어이, 거기서.
5: 도망치고 있어.
3: 멀리는 못 갔을걸?
6: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 들죠?
3: 예.
6: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쥐 방어탄 발사!

0: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일몬 변신 완료! 기가몬 준비 완료!
1: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지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마토는 무사해.

0: 마지막 토마토인데 제발.
1: 어? 안 돼.
2: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3: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어?
1: 어? 아, 미안.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가서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1: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4: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2: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1: 진짜 입에 딱 맞는데?
2: 어떤 게?
1: 전부 다!
2: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어?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5: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2: 네? 무슨 일 있으세요?
5: 지금 중요한 일을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2: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5: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2: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6: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5: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2: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1: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4: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6: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7: 물론이지, 아비.
6: 그럼 기가빌더 출동!
2: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6: 수학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2: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6: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여는 스타 스키.
1: 몸뚱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6: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2: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6: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7: 예! 우리만 믿어.

0: 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1: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0: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라.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1: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2: 전 괜찮아요.
3: 자, 들어가 보자.
0: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4: 아멘.
5: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6: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7: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8: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1: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3: 야, 만세! 만세!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7: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9: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1: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0: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이 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아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불타를 쏴.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포보와 두더지들이에요!
4: 포보샬류!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들다 출동!
6: 출동 준비 완료!
7: 포키몬 변신 완료!
8: 마이티몬 변신 완료!
9: 레이몬 변신 완료!
10: 스케몬 변신 완료!
11: 호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0: 나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호버코프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저거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반영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5: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갑이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1: 불러줄게. 고마 받아 적어 있어.
0: 네?
1: 하루 종일 타이로 붙였더만은 손가락이 안 펴져요.
0: 어머, 그렇겠네요, 정말. 불러주세요.
1: 토리은행 예금주 천정국이 718021 다시.
2: 여보.
1: 자, 병원에서 뭐라 카던겨?
2: 다 내가가 그런 거지 뭐. 일주일 있다가 결과 나온다는데 뭐 별말 없더라고.
1: 아휴, 그러면 다행이고. 이 일은 참 이상타 여보. 일할 때는 꼭 현장이 다 내 것 같거든. 내 손 닿는 대로 싹 바뀐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부약해 시켜놓는데 문 닫고 나와버리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
2: 그래도 당신 손길이 거기 닿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당신도 같이 일한 우리도 다 알잖아요.
1: 그래서 그런기라. 일이라도 안 하면 세상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누가 내를 알겠노?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에 이름 석자도 못 써본 사람을.
2: 여보, 현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
1: 당신은 똑똑하지. 내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도 내처럼 이런 기분이 드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얼굴이 안 보여.
3: 어머, 얘들아. 신축 아파트는 진짜 놀랠 노짜다. 수영장에, 사우나에, 어머머.
0: 애 키우기 너무 좋아요, 어머니.
3: 아유, 이게 다 사돈 어른 덕분이죠. 감사해요. 그리 큰돈 보태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1: 나도 있는데 사는 집이 딱 안정돼야 중심 잡고 일을 하지요. 우리 딸내미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가 편히 자야 하는 집인데 돈이 뭐가 아까워.
3: 아하하, 그렇죠. 사돈 어른.
4: 자기야, 나은이 이제 내가 놀아줄게. 쉬어.
1: 자.
5: 어머니.
1: 오야, 내 새끼.
5: 나 다음 책 읽어줘.
1: 책?
0: 나은아, 엄마가 읽어줄게. 이리 줘.
5: 쉬어, 할머니가.
1: 할매가 차 오래 타고 왔더만은 멀미가 나서 나중에 읽어줄구만. 아,

0: 하지?
1: 뭐 별거 없대요.
0: 근데 갑자기 화단은 와 없애뿐다고 난리고. 그래 애지중지하드만은.
1: 앞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가 월주차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앞일 어찌 될지 알아. 고정 수입원 있어야 매미 좀 놓이지.
0: 언제는 화단에 손도 못 대게 하드만.
1: 그러고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응? 그 도토리 문화센터 있지? 우리 마지막 현장. 그 지하에 한글 교실이 생긴다 하나.
0: 거기서 내 한글 배우라고.
1: 그니까 화내지 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당신 또래 학생들이 많단다.
0: 배울게요.
1: 정말이에요? 진심이가?
0: 내가 뭐 어디 모자라가 안 배웠나. 사는 게 바빠서 그랬지. 나도 이제 나은이랑 놀아주려면은.
1: 기특해요. 에이. 당신 너무 기특해. 이제 내 마음이 좀 놓인다.
0: 나라 이 영감쟁이야. 징그러운 게 와이라노.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먹고 당신 누나?
1: 아니다.
0: 그래 좋나. 살면서 내한테 화낸 건 딱 두 번뿐이었다. 한 번은 애지중지하던 화분 얼려 죽였을 때. 그러고.
2: 어떤 수업 등록하시겠어요?
0: 저 한
2: 사도노릇 아니세요?
1: 여보, 오늘 바로 수업이라 카더니 일찍 왔네.
0: 네, 안 할란다. 죽을 때 다 내가 배워서 뭐 할랐고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한글 교실 포기하고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벼락까지 화낼 수 있는지 내 처음 알았다. 그 사람 죽고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우느란 눈 감아피면 마지막 가는 걸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봐.
1: 옥길씨 여보, 날 사랑해요?
0: 뭔 꽃이 이래 향기가 좋노? 이름이 뭔고?
1: 그 꽃 이름은요?
0: 자존심, 그까지 거.
3: 사도노르신! 아유, 여기서 또 뵙네요. 그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운 차리시고 밖에 나오신 거 보니 좋네요. 무슨 수업 들으세요?
0: 남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가시를 세웠는지. 내가 얼마나 똑띠 살았는지 당신이나 알아주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내 까막눈인 거 아는 순간 인생을 통째로 멍텅구리로 산 사람처럼 내리다봐. 한글 배우러요. 내 까막눈이라가. 소중한 걸 잃은 후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긴데.
3: 다들 받침을 어려워하셔서 한 번 더 복습해볼게요. 가나다는 이제 다 아시겠죠?
4: 네.
3: 가 밑에 이응을 붙이면 강물할 때 강이 되죠. 그럼 나의 지읒을 붙이면
0: 나 즉 나?
1: 날 사랑해요.
0: 달.
1: 그 꽃 이름은요? 낯 닮아지 꽃. 당신 꽃 같은 거 관심 없다 하면서 산책할 때마다 이 꽃 이름 물어보는 거 아나? 달맞이 꽃은 밤에만 피는데 낮 달맞이 꽃은 낮에도 밤에도 피어 있어요. 세상에 구경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 당신처럼. 아예 화단에 심어 놓을게. 어다가다 들여다봐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왜 아시겠지.
0: 글자를 알고 나니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낮도 밤도 달도 별도 꽃도 토리세탁소도 달린 미용실도 분명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인데 와 이제 내 세상에 생긴한 것 같을까요. 와 어떤 추억은 향기로 열리고 어떤 추억은 글자로만 열리는 걸까요. 35 토리봉안당. 오, 저거 내 버스네. 글자는 꼭 요술상자 같아. 글자만 떠올리면 모양에 소리 냄새까지 글자 상자에서 우르르 튀어나온다. 손 시옷 오.

0: 선. 어?
1: 지옥길 지은 이응 기억 지옥 지옥길.
2: 그래, 나는 지옥길.
1: 그날로 곧장 달리가가 매물로 나온 센터 땅을 사버렸지요. 이 자리에 내 이름 석자 도장 꽝 안 찍어 놓으면은 금방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 아이고, 내 말이 너무 길었네. PPT는 우체 고치는가 그만 보러 가입시다.
3: 네, 지옥길이 알던 세계가.
4: 어? 회장님! 회장님!
1: 수강신청 성공했나? 이번에는 뭐 듣는데?
3: 인정하기 싫지만 뭔데? 확신이 든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혹할 만한 유니버스 쪽 제안에 거절하셨던 거군요.
1: 정순이가 그러지. 하여간 그 가스나 일이 가벼워가지고 센터에 소문나가 귀찮아 죽겠다. 아, 조건이야 뭐 훌륭하지. 문 안 닫게 약속해준다. 수영장에 도서관에 말은 아주 번드르르해. 좀 구식에 주먹구구식이라도 나는 동네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지금이 좋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까지 땅 넘기면 자취회도 사라지고 지금 같은 도토리 문화센터는 없어질 기다.
3: 하지만 PPT를 만들면서 제가 운영과 재정 상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람 씨 지금 예산은 매년 줄고 있고 기부와 무급 자원봉사에 너무 높은 비율로 의존하고 있더군요. 운영과 재정 자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지금 예산이 줄어들 테고 앞으로 폐관이나 되지 않을까 하면 다행히...
1: 센터가 없어진다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은 사무국 사람들이 내한테 기쁨도 안 해줄 리가 있나.
3: 어떻게 말해줬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겨? 어? 우리 센터 안 없어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 좀 해줘요.
3: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죠. 다시.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연습할 때는 무조건 대본대로. 기본도 숙지가 안 됐는데 애드립 치다간 실수합니다.
1: 예, 거두리 회장님.
3: 이곳의 부흥을 돕고 있는...
5: 자, 3페이지부터 다시. 목소리를 저 끝까지 닿게 한다 생각하고 입은 크게 크게.
1: 다음은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회원들의...
5: 자, 다음 5페이지. 예. 여기서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70대 노인의 떨림을 연출하는 것이 간절함을 어필하기에 좋은 전략 같습니다.
1: 어? 내보고 용기를 내놨고. 에이, 우리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5: 지옥길 씨, 아니 선생님,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1: 살리고 싶지.
5: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댔죠?
1: 돈! 엄청 많은 돈!
5: 그렇죠! 리슨 앤 리핏! 대기업의 곳간을 털자!
1: 곳간을 털자!
5: 준다고 할 때 싹 뽑아오자!
1: 뽑아오자!
5: 바닥까지 박박 긁어오자!
1: 긁어오자!
6: 대체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와, 어크로스 신사옥 대단하네요. 돈 쓸어 담고 있다더니.
7: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러 오신 분들이죠?
1: 저기... 화장실이 어딘겨?
6: 그래봐야 유니버스 시총 반도 안 될 텐데 여긴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인포데스크에서 쓰는 의자도 엄청 비싼 거예요.
3: 조용!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 봐 말해두는데 사장님 앞에서는 입 조심하세요. 신생 경쟁사란 민감하시니까.
6: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8: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1: 이런 적이 없는데...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
8: 언니야, 무리 안 해도 된다. 이래가 발표할 수 있겠나, 진짜로?
6: 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
1: 그러면 내 부탁 좀 할게. 도토리 회원님이 내 대신 좀...
7: 도토리 문화센터 다다음 순서입니다. 지옥길 씨 대기해 주세요.
8: 그게요. 사정이 있어갖고 좀의 변경이 필요한...
5: 네, 발표자 지옥길 씨 곧 나갑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두리의 명함을 구두 속에 넣으면 그날 PT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입사 후 15년간 한 번도 경쟁 PT에 접은 적 없고 제가 발표 지도한 인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직원이 됐죠. 그러니까

0: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
1: 부장님, 아까 명함 얘기요.
0: 거짓말 아닌데? 남의 명함을 신발 속에 넣은 게 나였지만요. 미신이건 전설이건 뭐든 붙잡아야죠. 이런 일은 기세잖아요.
1: 그게 웃길쌤에게도 효과가 있나 봐요.
0: 다행이죠, 뭐.
1: 차 지하 3층에 대셨죠, 부장님?
2: 어? 맞네요. 응? 코드리 부장님.
0: 어? 김구일 대리?
2: 이제 김구일 팀장입니다.
0: 오, 명함 때깔 좋네. 금박의 승진에 소원 성취 축하해.
1: 뭐야, 둘이 친한가?
2: 근데 아까 문화센터 분들과 일행이세요?
0: 아, 인연이 좀 있어서.
2: 어쩐지 PPT 퀄리티가.
0: 그럼 간다.
2: 저 머리 좋은 애들은 진작에 유니버스 다 탈출했어요. 그게 무슨 신호인지 고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1: 저기요, 님이 뭔데?
3: 선생님. 이거 아까 발표한 프린트 자료 드리고 온다는 거를 깜빡해가.
2: 아, 감사합니다. 조만간 유니버스 근처 가서 톡할게요, 고 부장님. 점심 사줘요.
0: 언젠가 적당한 때가 오면 신중한 문장으로 자백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거짓말쟁이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3: 둘이 회원님이랑 서운 총각, 둘이 유니버스 사람이가.
0: 선생님, 제가 설명을...
1: 맞습니다, 쌤. 저희 유니버스 사람입니다. 그치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온 건 그 일종의 현장체험 같은 거예요. 문화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도토리 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3: 서운 총각, 내는 평생 글자는 모르고 살았어도 눈치가 빠삭해가 누가 내를 속이는가 아닌가 나는 귀신같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1: 오길쌤! 쌤!
0: 지옥길 씨와 협상 최종 실패 시 해당 토지 제외하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협의 필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확보한 지분만으로도 문화센터 철거는 가능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처는 받겠지만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걸. 수영 후 사우나는 무료입니다. 지금 어설프게 사과하느니 그게 나아.

0: 테이프를 이쯤에 뒀을 텐데.
1: 사장님,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2: 그게 내도 옛날에 고객들한테 타이로 추천할 때요. 아무리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도 내 눈에 안 이쁘면 입도 꼬이고 고객도 내 말을 신뢰 안 해요. 근데 진짜로 내 눈에 차는 거를 팔면 그냥 말이 술술 나와 삐고 고객도 내 얘기에 빠져서 믿고 맡기더라 이거야.
0: 아,
2: 맞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 마케팅이다.
3: 진심. 식상하지만 내가 아는 한 여전히 가장 공격적인 영업 전략.
4: 땅고 나갔다 언니. 하루 종일 닦았었노. 떨어질까 봐 걱정돼가 글라. 둘이 회원님은 와 답장이 없노. 이번 회식은 꼭 오라고 톡 보냈는데.
2: 바쁜갑지.
4: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익심이 뭐고?
2: 인자 안 올끼다.
4: 와.
2: 와는 무슨 와. 우리 같은 강사들이나 맨날 첫날 여기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게지. 안 올 작정하면 그걸로 인연 끝이지 뭐.
4: 진짜네. 둘이 회원님 이번 달 수강

0: 신청도 안 했다. 20분 이따가 오세요. 에? 아, 수업 준비 중이라고 앞에 써놨더만. 도리 회원님! 은희야, 도리 회원님 왔다! 아니, 천이 뭐하노? 도리 회원님 왔다고!
1: 제 소개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스 그룹 태스크포스 팀 더 유레카의 고드리 부장입니다.
2: 참석해주신 투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회에 앞서 저희가 추구하는 더 유레카의 아키텍처 콘셉트를 먼저 소개...
3: 아, 됐고! 이건 애초에 우리한테 제시한 유레카 비전과 너무 달라진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투자한 걸세. 동네 주민들 아무나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니. 이건 계약 사기지!
2: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1: 도토리 문화센터, 그리고 취미. 3개월 전만 해도 이 두 단어가 제 삶을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4: 고마 됐다 이런 거. 도리 회원님한테 배워가 뭐 하려는지 내 다 알겠네. 이게 그거지요. 타계층을 노리는 전략적 연기. 내한테 그런 거 안 통하니까 고마하고 가소.
1: 이건 제가 어른이 돼서 처음 그려본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어설픈 초심자의 난초와.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들은 건,
5: 참 잘했어요 두리 회원님,
1: 칭찬이었습니다. 저한테 칭찬은 지금껏 모두가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거나 자만해서 실수하게 될까 봐 경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6: 잘했어. 끝까지 잘 달렸어, 수희야.
7: 선생님, 수희한테 왜 잘했다고 하세요? 5등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1: 사군자 교실에서 매주 칭찬받으며 느낀 건, 칭찬이 응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응원. 이게 제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가장 처음 배운 겁니다. 잘했어, 구두리. 정말 잘했어.
2: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란 자고로 눈치라는 것을 보는 고등한 존재라는 거죠. 갓난아기도 단번에 압니다. 내가 환영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드높은 격,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지아.
8: 수혜 교실에서 싸움 났어요?
9: 에? 아니요. 세미 회원님도 저분 알지 않아요?
8: 누구? 도리 회원님!
1: 갱년기 극복 교실에서 오리조 활동을 하면서는 취미가 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8: 보여, 자기야? 저 상자 자기가 두리 씨 만들어준 거잖아.
10: 어머, 두리 씨.
1: 그리고 한 코 한 코 손에 준 씨를 이어가는 데 몰입해서 회사일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저는,
8: 저건 내가 야유회에서 준 도토리들이잖아. 저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냐고. 그래요, 말해봐요. 이 남세미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는지. 두리 회원님, 이거 봐봐요. 보색 양돌이.
1: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 아주 많이요.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이곳 문을 열었을 때 아는 얼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유니버스의 노하우가 문화센터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유마트 고객들 중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글 교실의 존재가 닿게 된다면 어떨까요?
11: 저희 유마트와 도토리 문화센터가 성인 한글 교육을 지원합니다.
1: 누군가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면 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생님. 저희 유니버스의 진심을.
3: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그게 뭔가?
2: 더 유레카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를 검증받고 거액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신 VVIP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12: 이용 예약은 프랑스인 매니저와 통화하셔야 하는데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0: 슬리퍼와 트레이닝복은 입장 불가입니다. 강습료는 유로화만 가능하고요.
1: 클럽 드 루이지아의 핵심 시설인 인피니티 풀,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은 오로지 VVIP 고객들께만 제공됩니다.
2: 말이 되나? 취미활동 하나 하는데 무슨 자산증명에 유료 멤버십에 누가 그런 헛돈을 써?
1: 글쎄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취미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취미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제 비서 정지원 씨입니다. 자, 지원 씨. 롤 휴지 30개에 13,000원. 구매하시겠습니까?
3: 아니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1: 왜죠?
3: 저는 롤 휴지 질은 따지지 않는 편인데다가 제안하신 제품은 세 겹 30m 30롤에 13,000원이지만 제 단골 쇼핑몰에선 같은 스펙에 12,000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배송료도 무료라 짐 드는 수고도 필요 없죠.
1: 그렇다면 안 봐도 인생에 아무 지장 없는 뮤지컬 VIP 티켓 한 장이 13만원. 구매하시겠습니까?
3: 잠깐만요, 사장님. 심박수정 신정시키고요. 인생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적 절정을 맛보는데. 가만있어 보자. 멤버십 할인 10% 먹이면 수수료 포함 고작 11만 8천원? 아니, 이거 거의 거저 아닙니까? 꼴랑 이거 받아서 그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거냐고요?
1: 정부서 또 시작인가? 복도 나가서 좀 진정하고 오게.
3: 사장님, 티켓 감사합니다.
1: 취미 사업은 돈이 됩니다. 양말까지 꿰어 신는 구두쇠 회장님조차 찻잎 한 줌엔 수억 원 쓰고 아까운 줄 모르죠.
2: 그렇긴 해. 나도 요즘 사군자에 푹 빠졌는데 붓 하나가 소형차 값이라도 만족감이 크거든.
4: 어머, 강 이사님도요? 전 노래 배우느라 집에 방음장치 설치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1: 건축 디자인은 중동 왕실 건물을 설계한 밀라 하지드와 협상 중이고 내부는 모두 명품으로 채워질 겁니다. 고객 케어는 특급 호텔급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비슷한 사회적 위치의 고객들 간의 커뮤니티 가치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죠. 게다가 이 모든 게 계약사항과 단 한 줄도 상충하지 않습니다.
3: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1: 때마침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5: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1: 방금 저희 직원이 더 유레카 대지의 마지막 지분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6: 자, 받았어.
5: 귀여워.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진짜 맛있다.
1: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0: 어우,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 놀자. 가자, 가자. 아, 더워, 더워, 더워.
1: 호떡아,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0: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1: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2: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1: 어, 호떡아, 수박 먹지 마.
0: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아이고, 이것 좀 봐. 호떡이 네가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0: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1: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3: 어디 있죠? 어, 나는 지파리.
1: 나는 금파리.
4: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0: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5: 어디긴 수박공항이지.
0: 응? 수박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4: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비행사님의 파리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0: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비행사님이 누구야?
3: 어? 파리비행사님 기억 안 나?
1: 아, 너 파리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비행기를 탔으니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0: 그러니까 파리비행기라 하면 파리를 말하는 거야?
6: 당연하지.
5: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0: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6: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0: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5: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상구균. 아!
4: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1: 나도 식중독균이야. 내 이름은 비브레오 균.
0: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3: 야! 난 왜 빼?
0: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3: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0: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6: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3: 하,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지. 어? 오! 파리 비행사님이다! 파리 비행사님! 여기요, 여기! 저도 좀 비행기에 태워주세요!
4: 태워달라는 건가? 찾기! 아, 타세요!
3: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 비행사님!
7: 푸른 언덕에 대망을 메고
3: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4: 손님, 수박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찾기.
3: 와, 맛있는 냄새.
4: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3: 파리기 비행사님,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4: 그러시지요.
3: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8: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0: 어? 똥파리 비행사님?
4: 아, 여행 가고 싶다. 어, 닭똥공항이구만. 잠시 쉬었다 가야지. 착지.
9: 어,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0: 흥,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9: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루뚜루뚜루루.
0: 자, 그럼 출발하지요.
9: 출발! 불이 난다게.
10: 그렇게 난 닭똥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요호!
9: 축제를 하니.
0: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 가지요.
8: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0: 응,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8: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11: 나는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0: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 중.
12: 잠깐!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1: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12: 아, 대장균은 최소에서 왔구나.
13: 파리 비행사님 출발.
12: 어? 넌 누구야?
11: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3: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13: 가루, 가루, 꽃가루 입니다만.
11: 어? 아니,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13: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0: 네. 왜 이렇게 출출하지? 백꽃공항이다. 손님, 잠시 백꽃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지요.
4: 물론이지요.
13: 어, 똥파리님! 가루, 가루, 꽃가루도 데리고 가주세요.
0: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4: 물론이지요.
13: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6: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불이 난다게. 배낭을 메고.
12: 그러니까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6: 그렇다니까.
12: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11: 어? 먹어?
4: 누가?
3: 호떡이가?
1: 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가자.
12: 잠깐.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1: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14: 세균에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11: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15: 갑시다.
16: 어? 갑시다.
14: 자,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드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아유, 아유.
1: 어머나, 쓰러졌네. 얘들아, 다른 것으로 얘기해. 우리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복통을 선물할 거야.
17: 황금빛 회관 축제를 여는.
12: 아니, 너희들은 비상, 비상 식중독균이다.
2: 소장에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3: 어? 나는 왜 빼?
2: 노로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12: 헛! 그럼 설사할 텐데.
17: 야호! 물대포다!
1: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0: 헛!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3: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0: 아, 맞다.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18: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4: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12: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4: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12: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18: 그럼 될 거 아닌지.
12: 지파리
4: 똥파리
12: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0: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1: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헛되기 뱃속으로 들어가.
0: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18: 띠로리.
13: 식중독?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0: 속을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0: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아,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1: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0: 응?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1: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1: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0: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0: 어? 손가락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2: 손가락 핏줄.
0: 어? 손가락 핏줄 딱지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자, 가자! 이야!
1: 누나, 같이 가!

0: 공장님! 아유, 공장님! 누굴 타!
1: 어? 아,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2: 손손손손!
1: 똑똑! 왜 우시는 거예요?
0: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헐거적이야! 헐! 명탐정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1: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0: 명탐정 세포! 어서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1: 헛! 손가락이!
3: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1: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0: 아이고.
4: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5: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안면!

0: 오른손 공장님의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예.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 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2: 추추추! 나는요,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2: 오! 짠 소금물방울! 나를 팍! 절여주시오!
5: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투압 현상이지요.
2: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1: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0: 삼투압 현상.
1: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1: 물? 준 적? 없지.
3: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뿐이잖아요.
6: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7: 메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8: 누나!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0: 뭐?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9: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0: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8: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0: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속으로 들어가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1: 그래. 범인은 찾았소?
2: 옳거니! 네가 범인 누구나!
8: 저 범인 아니에요!
0: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어허! 그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0: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1: 아니, 아니. 아니, 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0: 네. 이야! 이야! 이야!
2: 사라졌다. 어디 갔어?
3: 여기는?
4: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5: 엄지손가락.
4: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5: 피부세포들이야.
0: 아, 근데 넌 크고
3: 넌 작고
0: 넌 크고
3: 넌 작고
0: 들쑥날쑥하네.
4: 밖에서 보면
5: 쪼글쪼글할 거야.
3: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6: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5: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서서
4: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7: 짚고 잡고
4: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8: 떨리고
9: 누르는 힘을 느끼고
4: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물방울.
3: 아우 차가워.
10: 아우 아우 미끌미끌.
11: 축축해.
9: 뭐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3: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11: 아우 저리 타.
10: 아유 얼른 가.
11: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9: 뇌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12: 피부세포들 안녕.
13: 비상
11: 갑자기 피부세포
4: 피부세포
11: 다들 조심.
4: 너 왜 내려가 있어?
9: 핏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3: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0: 비사총사,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죠?
11: 야, 우리도 몰라. 갑자기 핏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14: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1: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핏줄이 좁아지잖아.
0: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4: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1: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렇습니다!
3: 범인은 바로
1: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어.
14: 교감 장군이? 아니 왜?
1: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어.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0: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3: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어?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0: 와!
14: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1: 걱정 마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14: 정말이요? 다행입니다.
0: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1: 그건 다음 시간에

0: 룸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집에서 뛰어놀던 휘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4: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2: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0: 다섯 번째 미션. 오늘은 즐겨하는 운동, 스포츠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1: 오케이, 내가 먼저 보여줄게.
2: 우와, 멋지다. 주찬이 어떤 운동하는 거야?
1: 바로 타클 풋볼. There's nothing colder than 한국에서 미식 축구로 알려진 운동이야. 공을 들고 달려가거나 던져서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상대 팀 선수를 몸으로 막아서 타클을 걸어서 멈춰야 해. 공을 끝까지 가져가면 터치다운. 승리하는 운동 경기야. 제가 지금 타클 풋볼 옷이랑 기어스랑 바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너무 신나.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3: All right, buddy. So what grade?
1: Second.
3: You're going into third grade.
4: Yeah, okay. I got one. Right. Sweat it out, just like everybody else.
3: All right, so can you put your arms right down at your side?
4: Yeah, all right, there we go. Nice.
2: Okay. 주찬이는 태클 풋볼을 왜 좋아해?
1: 내가 왜 태클 풋볼 좋아하냐면, 왜냐면 남자답고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또 땀나는 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고 달리기도 빨라야 되는데 나 달리기 빨라서. 그 다음에 비밀인데 이것들이 조금 멋있게 생겼어. 그것도 조금 왜 하고 싶고.
5: 사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 지금 박스에 여기 놓으면 내가 볼 수 있어 뭔지? 아니면 몰라? 아 열어도 돼?
5: 응.
1: 여기 안에 뭐 있을까?

아, 내가 5년 동안 내 엄마한테 엄청 돌려서 내 엄마가 진짜 원해 해서 내가 진짜 너무 신나고 내 엄마가 타코 풋볼 하자 그래서 내가 엄청 신나서 내 차에서 엄청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

0: 잘하고 해야 되는 건 하고 또 열심히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야.
1: 열심히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야.
0: 웬즈데이에 내가 첫 번째로 프랙티스 간 건데 그때 내 그 티처가 내가 only student 같이 조금 악됐어. 왜냐면 어떤 사람이 필요했으면 막 어떤 게임을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됐으면 꼭 날 불러. 다른 사람 아예 안 불렀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와, 날 좋아하네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좋아했어. 누나 와봐.
2: 짜잔.
0: 내 누나. 어? 이건 치어리더 옷이고 이렇게 예쁘지? 치어리딩 할 때 뭐 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3: 우리는 뭐 하냐면 풋볼팀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댄스하고 텀블링도 하는 거야. 한번 보여줄까?
0: 그래.
3: 김 e V, dot the I, curl the C, T, L, O, I. What did I spell? A victory. A little bit louder. A victory.

0: 우리 어땠어?
1: 미식축구와 치어리딩 정말 멋있고 새로워.
0: 이번에는 누나 차례야.
2: 좋았어. 나루가 소개할 운동은 바로
1: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이라는 이름이야. 서핑을 타러 갈 거예요. 서핑을 마치고 복숭아랑 감자랑 고구마 칩도 먹을 건데 저희 오빠가 오늘 시험 기간이어서 못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끼리 잘 놀고 올 거예요.
3: 내가 시험 기간이어서 같이 못 가지만 재밌게 즐기다 오세요.
1: 감자도 엄마가 직접 어젯밤에 만드셨어요. 이거는 어제 시킨 거고요. 이거는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고구마칩이에요.

0: 내가 이렇게 멋진 서핑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비가 왔어.
1: 비가 와도 서핑 할 수 있어?
2: 무섭지 않아. 어? 무섭지 않아.
3: 이빨이.
4: 손 해봐, 손. 손 주면 손.
3: 손.
4: 그리고 손.
5: 시작. 짠.
0: 아무래도 바다에 비가 오니까 처음엔 조금 무서웠어. 그래도 준비 운동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했어.
6: 뛰어라, 시작! 하나, 둘, 셋! 뛰어라,
7: 그치?

0: 적응하기 첫 번째 적응하기 할 수 있다 와 마루야
1: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냐면 스릴도 있고 다이빙도 할 수 있잖아요 에서핑이

0: 보여줘.
1: 수영을 안 배워가지고 코를 앞면을 못 타거든요. 바닷물을 먹었는데 짜요. 이거 다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엄마가 말은. 저는 항상 수영이나 하면 장소 가리지 않고
2: 섰다. 와, 멋지다. 축하해.
3: 뭐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 서핑 너무 재밌었어. 처음에 비가 와서 무서웠는데 나중엔 비가 와서 낭만적이었어. 금강산도 19경.
2: 응? 그게 무슨 뜻이야?
3: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배가 불러야 더 재밌다는 속담이야.
4: 네.
2: 우와, 진짜 꿀맛이었겠다.
5: 너무 꿀예뻐. 비 왜 안 와? 비 오면 낭만이 있던데.
0: 엄마야, 핑크 나왔어, 나루야.
3: 오늘 소감이야. 진짜 재밌었어요. 후회가 없었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진짜 참 잘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고 싶어 있어.
6: 둘 다 정말 멋진 운동선수들이야. 후후. 같이 운동해봐도 좋겠어. 5단계 좋아하는 운동 소개하기 성공. 다음 미션은 더 어려울걸.

0: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수
0: 있을까? 너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2: 솔직히 어렵다고 봐. 모두가 각자 다른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3: 한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할 수도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기준을 더 낮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더 낮은 소소한 작은 행복들로 세상을 채우는 거죠.
1: 지안이는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야?
3: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24시간 행복하지는 않아도 뭔가 한 시간 정도는 행복한 것 같아요.
5: 나는 어제 청소 시간에 내 짝꿍의 자리를 청소해 주었어.
2: 와, 짝꿍 자리까지 청소해 줬다니. 그 친구 엄청 고마워했겠다.
5: 너도 궁금해. 너도 말해줘.
2: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라면 누군가 내가 한 대답에 웃거나 아하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야. 그럴 때 나도 아, 내가 좀 쓸모가 있네 하고 느끼면서 살짝 뿌듯한 행복이 오더라고.
5: 근데 너 AI인데 어떻게 행복해?
2: 그게 내 가짜 행복 같은 거지.
5: 가짜 행복은 뭐고 진짜 행복은 뭔데?
2: 진짜 행복은 네가 직접 느끼는 기쁨, 만족, 설렘 같은 거고, 내가 말한 가짜 행복은 아, 이 상황은 꽤 괜찮네 하고 머릿속에서 결론 내리는 거지.
4: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슬프지 않은 상태,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6: 슬프지 않은 상태는 즐거움하고 조금 다른 기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니?
4: 슬픔이라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나서 즐거운 생각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6: 아줌마는 승연이 행복하는 조금 다른 것 같아.
4: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6: 좀 더 슬프지 않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
4: 저도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잘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을 누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3: 저는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뭔가를 살 때도 있지만 진실된 행복을 느낄 때는 뭔가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이럴 때인 것 같아요.
1: 선생님은 어떤 목표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고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3: 선생님 목표는 뭔데요?
1: 선생님은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표야.
3: 오.
1: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있어.
3: 와,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1: 자전거 탈 때 행복했어?
3: 네. 자전거 탈 때 행복했어요.
1: 그치, 풍경도 많이 지나가고 내 힘으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
6: 아줌마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4: 그래요?
6: 바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바람이 같이 오면 그 소중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줌마는 파란 하늘에 바람 부는 날 좋아해. 그때가 참 행복해.
3: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전거를 타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1: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
3: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은? 그러네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1: 지안이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없을 것 같아?
3: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힘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0: 사람들은 자전거를 못할 것 같아요.
1: 선생님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특별한 자전거를 고안해서 타는 사람들도 봤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많이 봤어.
0: 근데 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행복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2: 그럼 내가 하나 던져볼게. 네가 지금까지 느낀 행복 중에 앞으로도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은 언제였어?
0: 나는 작년에 강아지 받으러 갔을 때야.
2: 강아지 입양하러 갔을 때라니. 그건 진짜 기억에 남겠다.
3: 그럼 아줌마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승현이가 슬픔을 벗어나는 걸 행복이라고 했잖아.
0: 네.
3: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기억에서 지워야 할까? 아줌마는 슬픔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0: 그래요? 예를 들면요?
3: 아줌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거든.
0: 아.
3: 근데 그 슬픔에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었던 추억, 행복했던 기억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
0: 그 사람에 대한 슬펐던 기억이 그 사람과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 살면서 슬픈 것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줌마는 굳이 그 슬픔을 지우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에 대한 승현이 생각이 궁금해.
0: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삶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하겠네요.
3: 그치? 아줌마는 굳이 슬픔을 지우려고는 하진 않지만 그 슬픈 기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
4: 근데 사람들은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2: 솔직히 굳이 행복해야 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인간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잖아? 행복이 목표면 적어도 재미난 핑계가 생기니까 결국 필요하다기보단 그냥 인생의 구실 같은 거 아닐까?
4: 근데 인생의 구실이 뭐야?
2: 인생의 구실은 그저 삶을 꾸려가는 이유나 핑계 같은 거야.
4: 너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써? 나 초등학교 5학년이야.
2: 아, 미안.
0: 살면서 한 번쯤은 행복이란 감정을 느껴봐야겠죠. 안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아까 말했듯이 슬퍼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거니까.
3: 왜 행복하지 않으면 꼭 죽음에 닿을 거라고 생각해?
0: 살면서 한 번이라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느껴본 적이 없으면 그건 어쩌면 죽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그랬구나.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존재랑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구나.
0: 네.
3: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0: 네. 그러지 않다고 내가 느껴도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못한 언젠가.
3: 아줌마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슬프다고도, 아니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아줌마는 강물이 요동치는 한가운데 오래 살았어. 그래서 항상 그 균형을 잡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지금도 마음이 많이 슬프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럼 아줌마는 행복한 걸까? 불행한 걸까?
0: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좌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3: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승현이는 아줌마가 행복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0: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행복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3: 아줌마는 행복의 정의가 되게 궁금했어. 아줌마가 지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스스로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
2: 진정한 행복, 아마도 누군가는 찾았다고 착각하는 그 찰나일걸? 결국 완벽한 건 없고 그냥 그 불완전한 순간들을 끌어안고 가는 게 진짜 행복 아닐까 싶어.
1: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0: 네.
1: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꼭 행복해져야 할까?
0: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는 선도 있을 테지만 당연히 악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은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고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1: 선생님은 사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
0: 네.
1: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사람이 행복해져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용서도 행복한 일 같아.
3: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줌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죠.
3: 소소한 기쁨 속에서도 행복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0: 저도요.
3: 생각이 같은 거여서 다행이다. 그치?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
0: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3: 만나서 반가워. 아줌마는 애진이 엄마 김남희라고 해.
0: 저는 5학년 성지안이라고 하고요.
1: 선생님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이라고 하고 보다시피 다리는 한 개 없지만 한 개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3: 승현이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0: 네.
3: 한번 안아봐도 될까?
0: 네.
3: 꼭 행복하게?
0: 네.
3: 파이팅!
0: 파이팅!
3: 다음에 또 만나자.
0: 네, 안녕히
3: 잘 가.
0: 가세요.
3: 안녕.

0: 횡단보도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호를 놓칠 때가 있죠. 어? 신호 바뀌었다. 잠깐 멈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뛰어가면 안 돼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차가 멈춘 걸 확인한 후에 건너야 안전하답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1: 호둥이는 교통안전지킴이에요. 자,
0: 횡단보도 건널 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차가 오는지 좌우를 잘 살펴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예이.
1: 어때요? 호둥이가 알려주는 안전수칙 귀에 쏙쏙 들어오죠?
2: 비 오는 날 교통안전? 어?
0: 아, 비 오는 날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비 오는 날엔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또 투명우산을 쓰면 바깥이 잘 보여서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2: 비 오는 날 밝은색 옷을 입으라니. 이건 생각하지 못했어. 호둥이 녀석, 제법인걸?
0: 아하!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고, 살피고, 뛰지 않고,

0: 호동아, 알려줘서 고마워. 곰통령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아볼까요?
1: 여러분, 제가 호둥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호둥이가 알려준 대로 교통수칙을 잘... 거기! 길을 건널 땐 잘 보고 건너야죠.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수칙 세 가지. 서다, 보다, 걷다.
2: 뭐?
1: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3: 서고
1: 좌우를 잘 살펴보고
3: 보고
1: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3: 걷고
1: 아하 잘 알겠죠? 아유 비가 오네. 비가 올 땐 이렇게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투명 우산을 쓰면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요. 자, 오늘 배운 안전수칙 잊지 말고 잘 지켜주세요.
0: 여러분, 횡단보도 안전수칙 이제 제대로 기억했죠?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장난, NO! 안전하게 건너고 비 오는 날엔 알록달록 밝은 옷 입고 투명 우산 써서 시야 확보하기.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요. 모두 안녕!

0: 나로 말할까?
1: 셔터만 누르면 화보! 눈부신 비주얼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모든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2: 눈 크다.
1: 스튜디오를 탄성으로 물들인 이 고양이의 정체는?
3: 차차는 지금 데뷔 5년차 현역 고양이 모델이고요. 지금 촬영은 한 100회 이상 모두 인정하는 프로 묘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기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정작 고양이들 사이엔 끼지도 못하는 차차.
3: 밥그릇도 애들 옆에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따로.
1: 화려한 겉모습 뒤 감춰졌던 차차의 진짜 얼굴은? 우아한 캣 모델의 반전 가득한 일상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차차. 내가 차차군요.
4: 네.
1: 처음 보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차차.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 역시 톱모델답네요.
6: 키가 많네요.
4: 잘생긴 오빠들 좋아해요.
5: 엄마 손?
1: 톱스타답게 개인기도 척척! 이 매력에 누가 반하지 않을까요?
6: 다른 고양이는 없어요.
5: 아, 저희 집에 다른 고양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1: 차차만큼 귀여운 녀석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 차차와 똑 닮은 고양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6: 고양이 네. 엄청 많네요.
5: 네, 좀 많아요. 저희 다섯 식구예요.
1: 이 녀석들이 차차의 남편, 아들, 손자라고 하는데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구분하려면 어이구 이거 애 좀 먹겠어요.
4: 다섯 마리 식구입니다. 눈곱 좀 뗍시다. 일로 손자도 앉아. 그렇지. 많이 희미해졌지만 통키는 어렸을 때 피구왕 통키. 그 불꽃무늬? 그 똑같은 게 있었어요.
6: 소자, 소자.

0: 오세요.
1: 이 녀석이 차차의 둘째 아들 소짜.
0: 소짜는 지금도 이마에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희미한 이렇게 태비가 문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여기 가운데 줄까지 해갖고 한자로 적을 소짜 해갖고 그럼 소짜로 하자 해갖고 소짜가 됐고.
1: 태어난 두 형제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결국 이마 문양을 따라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녀석들을 보니 아이 그럴만도 하네요.
0: 여기는 해리, 차차 손자예요. 통키의 아들인 거죠. 제일 말썽꾸러기. 집안에서는 대장처럼 굴어요, 자기가.
1: 할머니 차차부터 손자 해리까지. 고부의 역사상 3대가 함께 사는 고양이 가족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대가족을 모시느라 집사들은 매일 쓸고 닦고 허리 펼 새가 없다고 하네요.
0: 엄청 잘 털이 나오네.
1: 그런데 집사들에게 청소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톱모델 차차의 관리 타임. 우월한 미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데요. 특히나 윤기나는 털은 필수.
0: 아유 착해.
1: 녀석도 빗질을 즐기는 모양인데요. 이게 바로 톱스타의 품격인가요?
0: 차차 이제 촬영이 곧 또 잡혀왔고요. 털 관리를 이제 촬영 전까지는 모질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착하다. 하여튼 이렇게 착할까? 모델의 생명은 깨끗한 발톱이니까 그지? 그래요. 맞아요.
1: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톱모델이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다는 차차.
2: 가족사진이요?
0: 네, 이건 5년 전에 스튜디오에 이제 밀키, 차차, 그 아들들 태어났을 때, 통키, 소차 태어났을 때 가서 가족사진 찍으려고 가서 액자까지 만든 사진들인데요. 이때 차차 독사진 찍을 때 그 사진 작가님이 고양이가 이렇게 사진 얌전하게 잘 찍을 수 있는 고양이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한번 생각 있으면 고양이 모델, 전문 모델 한번 도전해봐라.
3: 아니.
2: 어떻게 할 거야.
0: 대부분 조명부터 해갖고 스태프분들 많을 때는 10분 넘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 카메라 앞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제 카메라 특유의 그 셔터음 같은 거 나면 유난히 그쪽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고 촬영 끝났는데도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그날 오후 즐거운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차차만 보이질 않습니다.
2: 아이고 뚱뚱해서 못 일어나.
0: 차차 어딨지?
1: 결국 집사가 찾아 나섰는데요.
0: 차차 왜 여기 혼자 있어? 어? 혼자 있을 거야? 딴 애들은 재밌게 노는데 차차도 놀까? 재밌게 놀아볼까? 아니야 싫어 싫어.
2: 차차는 이렇게 항상 혼자 지내요? 이렇게
0: 자는 시간 막 빼고 이런 휴식 시간에는 주로 혼자 있어요. 그게 자기가 편한가 봐요.
1: 언젠가부터 고양이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차차. 그 좋아하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 앞에 있으면 그저 멀찍이서 눈치만 살필 뿐 좀처럼 다가서질 못하는데요.
2: 차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세요.
1: 아빠 집사의 부름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차차의 거리 두기는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 고양이들 뒤로 멀찍이 떨어져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4: 아니야, 아니야. 가자. 맘마.
2: 맛있는 거 먹자. 이리 와.
4: 이리 와.
2: 가까.

0: 좀 보기에도 되게 안쓰러워 보이고 사회성이라 그러나 어울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기가 그거를 못하면서 점점 더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걱정이 돼요.
1: 그런데 이때 해리가 먹던 걸 멈추고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녀석의 목표는 차차의 밥그릇.
0: 해리야, 아유 왜 차차 거 먹어? 차차 아직 덜 먹었어? 차차 먹어. 맞아 먹었어.
1: 결국 차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집사.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는 모습이 안쓰럽게만 느껴집니다.
0: 되게 속상하죠. 물론 다른 애들도 내 새끼지만 특히 이제 차차는 뭐 첫째였고 또 좀 특별하게 애정이 가는 또 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못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요.
1: 집사들이 차차를 생각하는 만큼 차차 역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차차가 왜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0: 해리 이 새끼 틀을 벗어날 시점부터 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해리가 이제 뺏어먹기도 하고 몸만 닿아도 공격적으로 차차에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1: 차차의 거리두기가 손자 해리 때문이라고요?
2: 야야!
1: 아이고 할머니를 잡는 손자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이때 해리가 캣타워에서 쉬고 있는 차차에게 다가갑니다. 별일이야 있겠어 하던 그 순간
0: 해리야 해리야
1: 느닷없이 양펀치를 날리는 해리. 놀란 차차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0: 해리 일로와.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 옆에만 가면 아빠 봐봐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차차 안 불쌍해? 에이그 이놈 자식아.
1: 시도 때도 없는 해리의 살벌한 공격에 차차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다는데 다른 가족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애교를 부릴 정도로 다정한 순둥이 해리. 하지만 할머니 차차만 눈에 띄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냥펀치를 날린답니다.
0: 그 할머니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냥놀이 대상으로 삼고 차차 털 많이 빠져 있고 막 차차 혼자 도망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점점 빈도가 좀 느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에요.
1: 집사들이 없을 때면 더 심해진다는 공격성. 아니나 다를까 혼자 있는 차차에게 슬며시 다가간 해리. 일촉즉발의 순간 잔뜩 긴장하고 있던 차차가 선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걸 마침내 폭발시킨 걸까요?
0: 일로 와. 차차 일로 와. 그렇지.
1: 뒤늦게 나타난 집사가 차차를 꼭 안고 자리를 옮기는데요.
0: 누가 그랬어? 해리가 그랬어.
1: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네요. 해리야, 그러니까 할머니 좀 괴롭히지 마. 그러나 해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으니
0: 가자. 상을 깔아주세요.
1: 굶긴 것도 아니건만 음식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해리. 집사들의 밥상도 예외가 아니라는데요. 냄새를 맡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집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매가 사냥감을 낚아채듯 순식간에 음식을 낚아채는 해리.
3: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1: 해리의 이런 유난스러운 식탐 때문에 집사들은 언제 밥을 편하게 먹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답니다. 아무리 말려도 포기를 모르는 해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더니.
4: 야!
5: 어?
4: 안 돼.
0: 완전 새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료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 종목 안 가리고 족발, 삼겹살, 회, 심지어 밥 짓기 전에 쌀도 먹어요.
1: 먹을 거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다. 집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앞발부터 뻗고 본답니다.
0: 이야. 제가 혼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1: 얼씨구, 그런데 느닷없이 집사에게 몸을 비비는 해리. 너 뭐하니?
4: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쁜 짓 하면 간식 주니까.
1: 집사들의 밥상을 넘보는 선을 넘는 식탐에 할머니 차차를 향한 도를 넘은 공격성까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변화가 시급한 상황.
6: 해리가 예의 바른 고양이가 돼서 가정의 평화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번에 솔루션으로 인해서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1: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고부해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과연 품행제로 해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7: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터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네. 아, 여기에는 아비시니안 천국이네요.
6: 네.
7: 아비시니안만 있는데.
6: 맞아요.
7: 아, 진짜.
1: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이 특징이라는 아비시니안 고양이. 그래서 너희가 모두 개냥이었구나.
7: 이 친구도 덩치가 좀 있는데요?
0: 얘가 제일 어린 애인데 해리예요.
7: 아, 얘가 해리예요?
0: 네네.
7: 근데 호기심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0: 아직까지.
7: 오자마자
0: 철이 덜 들었어요.
7: 아, 철이 덜 들었다?
0: 약간 그런 느낌.
7: 철이 덜 든 이 친구가 문제인가요, 지금?
0: 맞아요. 예요, 예.
7: 이렇게 아비시니안 대가족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7: 네. 일단은 문제 행동들이 있고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영상 보면서 하나씩 환경적인 거 어떤 문제 행동인지 보고 솔루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0: 알겠습니다.
1: 솔루션을 위해 문제 행동부터 확인.
7: 얘 자는 애 누구예요?
0: 차차.
7: 아, 차차.
0: 혼자.
6: 항상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7: 그런 친구들 있어요.
1: 놀이 시간이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있기를 택한 차차. 결국 차차의 밥만 따로 챙겨주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일까 점점 더 가족들과 멀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죠.
7: 그거는 애들 다 떠나요 먹거든요.
0: 맞아요.
7: 그거는 얘가 밀려서 못 먹고.
0: 맞아요.
7: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 사회에서 왕따를 하고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이들끼리 소외되는 이런 상황.
1: 설상가상 손자 해리에게 물리적인 공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
6: 해리가 자꾸 차차를 좀 괴롭히는 편인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7: 차차 같은 경우도 나이가 몇 살이죠?
6: 7살.
7: 그죠. 이제 중년이요. 그렇죠. 40대. 그다음에 해리는
6: 네
7: 살이면 한창 나이 30대 초중반 32살. 그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좀 다른 거예요. 아비시니안이라는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들이 여러 타입이 있어요. 뭐 포린 타입, 체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들을 나누는데 이 포린 타입의 고양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좀 가늘고
0: 길어요.
7: 네, 좀

0: 근육질이고 좀 얄쌍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1: 가늘고 긴 체형일수록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0: 기초 체력이 강하고 활발한데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에너지 해소 같은 경우를 잘 풀어주지 못하면 다른 걸로 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해리의 대표적인 문제 행동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다른 고양이들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들이 이게 뭔가 자기의 원하는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까 다 딴 데로 지금 다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1: 에너지 넘치는 해리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식탐도 넘친다는 거. 음식만 보면 돌진. 집사들의 경고도 무용지물이었죠.
0: 어, 냄새를 엄청 맡고 있네.
2: 그렇죠.
0: 네.
2: 기회를 누리고 있죠.
1: 낚아챈 음식을 집사에게 빼앗겨도 밥상 주변을 떠나지 않던 해리. 심지어는
0: 보이세요? 머리를 막 들이대면서 치대잖아요. 약간 이제 러빙한다고 하는데. 이런 리액션이 아이가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1: 안 돼! 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쓰다듬는 행동을 한 보호자.
0: 안 돼를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죠. 내가 안 돼. 아니면은 왜 이래? 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고양이들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떻게 해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0: 저희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성장 크면서 부모님한테 뭘 배우죠?
2: 예절.
0: 예절. 밥상머리 예절. 화장실 교육. 그죠?
1: 품행제로 해리를 예절형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1단계. 참을성 기르기.
0: 이리 와.
1: 인내심을 기르는 데는 이 클리커 교육만 한 게 없다는데요.
0: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약간 움직여. 이동을 하면서.
1: 클리커 교육이란 고양이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보상 훈련.
0: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터치해야 돼. 해리, 해리, 이리 와. 오죠, 이제? 네, 이제 잘하죠? 그래서 이제 해리를 앞에 두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으면 막 관심 있어 했겠죠. 해리, 기다려. 하고 여기서 있으면 먹는 거를 주도록 할게요. 클릭과 거의 동시에 보상해요. 해리 기다려. 기다려. 드세요. 해리 기다려. 한 입 먹을 동안 얘가 기다리면 같이 있는 모습이니까 아유 잘했다. 해리 기다려. 이제 좀 인내심 또 떨어지겠죠.
1: 기다림에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죠. 가만히 있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랍니다.
3: 원래 이미 이제 여기에다 두 발을 올렸어야 돼요. 냄새 맡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 뭐 먹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아예 안 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1: 집사들이 식사를 하는 내내 꼼짝도 하지 않는 해리. 우와, 이렇게 의젓하고 얌전할 수가. 너 정말 식탐엉 해리 맞니?
0: 해리야.
1: 그러나 해리의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차차를 향한 공격성. 그래서 준비한 예절량 프로젝트 2단계 공격성 완화하기.
0: 차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해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리? 해리? 해리? 어우, 잘했어.
1: 차차와 가까이 두고 공격하지 않는 클릭, 보상. 이때 포인트는 공격성이 엿보이지 않는 완전히 안정된 순간에 간식을 주는 건데요. 좋은 기억을 심어줘 다른 행동을 유도하는 게 클리커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2: 아유, 잘했네.
0: 잘했다.
2: 해리도 드세요.
1: 그런데 이때 차차가 해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해리 앞에 놓인 간식을 주워 먹는데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는 해리. 처음 보는 광경에 집사들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2: 저렇게 얼굴을 가까이 맞댔는데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원래? 원래 이렇게 수염 근처에 거슬리게 하면 무조건 공격이었거든요.
1: 그동안 해리가 공격성을 보인 이유는

0: 과한 에너지 때문이었는데요.
1: 여태까지 간식이나 담요 과정들은 밥을 편하게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애들이 약간 뚱냥이도 생기고 먹먹는 친구들도 생기고 계속 이렇게 여러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밥을 주거나 보상을 줄 때도 어렵게 주는 게 필요한데 간단한 팁을 설명드리면 집에 남는 휴지심 있잖아요. 휴지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냥 안에만 이렇게 구부리고 간식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이게 좀 던지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0: 건강하게 에너지도 배출하고 사냥 본능도 충족하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그치. 솔루션이네요.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안 곳곳 여러 군데다 놔두셔도 돼요. 저런 세타워 위에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데도 숨겨놔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근처에서 쉬는 공간에서 먹을 수 있게끔 너무너무 심플한 장난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잘 놀거든요 지금.
2: 아, 애들이 또 참을 수 있구나. 제일 좋아하는 식탐도 참고 보상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처차가 그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예전처럼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고 같이 그렇게 이쁘게 같이 앉아있을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 본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0: 솔루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거듭한 해리. 그 결과 밥상 앞에서 식탐을 부리지 않는 건 물론 할머니 차차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착한 손자가 되었다네요. 앞으로도 이 가정에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3: 형의 손. 옳지. 와, 잘한다. 쿵, 너 가서 소금 받아와. 아주 소금 장사해도 되겠어. 어?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 거야, 쿵아.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부안군에서 가장 큰 섬 위도.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유명한 위도의 명물이 있는데요.
1: 이 동네가 소재지, 오청 소재지라고 해. 진리 마을.
0: 아, 재미있는 입담으로 승객들 사로잡는 버스 기사님입니다.
2: 여기가 바로 칠산바다인데 여기서 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0: 고기잡이를 나갔다 하면 만선을 이뤘다는 칠산바다의 중심지 위도. 지금도 청정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위도 주민들은 삶을 이어갑니다.
3: 재밌다, 진짜로. 진짜 재밌다.
0: 풍요의 섬, 부안 위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격포항에서 백길로 50여 분 거리에 있는 섬 위도로 향합니다. 예로부터 황금어장으로 손꼽혔던 칠산바다 북쪽에 섬 하나가 있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두 번째, 부안에서는 가장 큰 섬이라는 위도. 그 주변으로 30개의 섬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죠. 섬의 모양이 마치 고슴도치가 웅크린 모습과 닮았다 해서 고슴도치 위 섬도자를 써서 위도라 이름 붙였다는데요. 섬으로 들어가는 입구, 위도 선착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섬 곳곳을 다니는 위도 공영버스죠. 여객선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선착장 앞을 지키고 있다가 승객을 싣고 출발한다는데요. 이 버스를 타기 위해 위도를 찾는 이가 있을 만큼 명물이랍니다.
1: 뭐 주민 타면 주민 일반 버스, 또 관광객이 타면 행복감이 넘치는 관광버스. 그래서 세상에서 없는 비행기 버스 하나. 예. 그래서 이런 버스가 이도 몇 대 있냐? 101대. 100대가 어디가 있냐? 100대가 운영하는 버스 한 대, 100원기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0: 입담 정말 좋으시네요. 위도 명물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격포항과 위도 선착장을 오가는 여객선이 들어섭니다. 평소에는 하루 6차례 운행하지만 섬을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휴가철이면 8번까지 운행 횟수가 는다는군요. 여객선에서 내린 이들은 기다리고 있던 버스를 향하는데요. 백운기씨가 운행하는 위도 유일한 버스이자 대중교통. 이 버스를 타야 위도를 제대로 볼 수 있답니다.
1: 가고 싶은 섬, 머무르고 싶은 섬, 인생 섬, 우리 이불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지긋지긋 고맙고 갑니다. 24년도 여름 땅, 이도 땅을 밟고 가야 건강하고 대성공한다 오신 여러분에서 보답을 안내할 때 부지런히 이어시고 즐겁게 또 행복한 여행 되시고, 이 버스는 여기서 터미널 출발해서 26km 돌아나오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가고자 할 목적지 믿음이 말씀이면 각 마을과 상호 이름 석전반대고 그 집 내려 줍고 귀신 다 나와 여행에 차지롭게 해드리겠습니다.

0: 이 들어간 동네에는 파장금, 막 이도왕구 간문, 파장금, 물결받자, 긴장자, 세금자, 파도가 높겠지만 로부들이 조금 모두 피하는 와이오. 그래서 문대는 장이 섰다, 항구는 팥이 섰다.
1: 자, 출발과 동시에 위도를 소개하는 백은기 씨의 입담이 시작됩니다. 선착장을 출발한 버스는 남북으로 이어진 해안 도로를 따라 섬 구석구석을 찾아가는데요.

0: 같아요?
1: 다시 발견되고.
0: 오메야.
1: 옛날 학생들이 몇백 명이 지금 몇 명? 학생 13명, 선생님 21명. 연세대 생명학교라고 고려대도 들어가고.
2: 어, 지금도 13명이세요. 야,
0: 초등학교. 야, 선생님이 더 많네.
1: 아, 그 말. 뭔 선생님 그걸 많냐? 이 동네가 소재지. 5점 소재지라고 해. 진리 마을. 중고등학교 8초 우체국 농협 연사부터 중대문구 보건소 소방서 또다 진리 교회 전부터 하나로 맞춰진
3: 도청 소재지라 소개한 진리 마을에는 위도 면 사무소가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나라 섬 중 유일하게 관아가 세워지기도 했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위도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저 오른쪽에 보면 다리가 하는 저 다리가 일명 잠수유라고 경금마을 가는 다리 일명 장리빈다리라고 가언이 아니야. 뭔 소리인가. 조선기까지 사나이들 가슴 올리던 여인 장리빈 여인 친차원아버지가 조금이 귀양 와서 살았어. 이름이 뭐라고? 장찬이라고. 뭘 잘못해서 귀향하는 몰라도 귀향하고 이도 살다가 생활 터져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말이어서 다리가 없을 때 동전 갖고 놀 정도로 부자했다는 소리지.
4: 선생님 이 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1: 아유, 내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이 10대 살고 내가 7대 살고 태어난 지역까지 살고 원래 제가 지금 어업인데 그 어업이 안 돼서 이거 던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이 도우신 분들, 이들 내가 손바닥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화와 역사, 해양, 전설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3: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위도를 알리고 싶어 문화관광 해설사 자격증까지 갖추게 됐답니다.
1: 오른쪽에 봐봐. 저 오른쪽에 저 섬을 보라고.
0: 예.
1: 저 섬이 무슨 섬이요? 물개바위.
0: 물개바위.
1: 영남은 동남이요. 저게 오늘 100% 물개요. 사나이 심장을 두들겨 여성분들이 기쁨을 주는 물개라고 다르더라. 기가 막힌다.
3: 캬, 해변가에 앉아있는 형상의 물개 바위부터 낮게 엎드린 악어 바위까지. 설명과 함께 위도의 풍경을 만끽하는데요.
5: 아, 위도에 왔을 때는 이 공영버스를 타야만이 제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멋진 이렇게 가이드 오빠도 만났고.
3: 버스 덕에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됐습니다.
1: 하하.
6: 너무 즐거워요.
7: 배꼽 잡다 가겠어요.
6: 너무.
1: 기념사진 안 갔죠? 내가 포토 장소거든. 자, 내리고요.
3: 포토존 전망대에 잠시 정차를 합니다.
1: 예, 그 흰작삼 입은 사람이 가운데 들어가. 내가 배경을 좀 잡거든.
3: 촬영 포인트부터 호주 유도까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전망대에 올라섰으니 풍경 구경 빼놓을 수 없죠.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와 다양한 형태의 해안 절벽 암석들까지 위도가 품은 수려한 풍광을 한눈에 담아봅니다. 위도를 찾는다면 백운기 기사님의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섬 투어를 즐겨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남은 여행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도에는 보석 같은 명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진 위도 해수욕장.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8: 여기가 그 수군들이 그 훈련을 받던 그 수련장이었어요. 그래서 옛 지명의 이름으로는 도장금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 천혜의 그 운동

0: 운동장이 다치지도 않고 또 경사면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이 아주 즐길 수 있는 천혜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1: 위도는 조선시대 수군 첨사가 업무를 관장하던 해상 군사 요충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1km의 은빛 모래사장이 이어지는 천연 풀장으로 이용되지만 조선시대에는 수군들의 훈련장이었답니다.
0: 저쪽이 이제 대월 형아숙국이라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면에 약 8개 유네스코 등재된 지질공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는 가장 그 다른 지형에 비해서 보기 드문 그런 숙국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1: 위도 해수욕장 건너편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암석은 위도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 대월 형아 숙국입니다. 아니 여길 안 가보고 뭘 하고 있었나 싶네요. 세상에 이런 명소가 있습니까? 휘어있는 지층이 마치 큰 달과 닮았다 해서 대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위도에는 대월 행화 숙국 외에도 백악기 공룡과 화산 활동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공룡알 화석지와 주상절리, 층간 숙국 등 7곳이 유네스코 지질 명소로 지정되어 있죠. 세월이 빚은 풍광과 전설을 품은 섬 위도. 위도의 서편 끝에는 큰 돼지의 목 형상을 닮아 이름 붙여진 대저항이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위해 찾아온 뱃사람들로 흥청거렸다는 항구. 풍부한 어장 덕에 큰 마을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큰 마을이란 뜻 그대로 대리라 불리던 곳. 지금도 대리 마을에는 풍요로웠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2: 아, 이런 데는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가 구멍을 펼 데가 없네요. 하, 배도 많이 왔네요. 전국적에서 배가 주로 항해도에서 배가 많이 와요. 오는데 전라남도 진도에서까지 여기 고기 잡으러 이 배들이 다 오고 이 배들이 옛날에는 여기 이 앞바다 칠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1: 흑산도 연평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조기 어장이었던 칠산바다. 풍요롭던 칠산바다의 중심지가 바로 위도였습니다. 고기잡이를 위해 전국에서 뱃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요.
2: 조기배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오니까 엄청 많아요. 어선이 많이 가지고 이 칠산 바다에서 어디다가 그물을 펼 데가 없어요. 좁아서 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찍 오려고 미리 와서 기다리는 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1: 조기 파시를 이루던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2: 낭청가래야 칠산바다 노다가 낭청가래야 봄을 찾아서 네가 왔나 낭청가래야 돌아보자 돌아보세 낭청가래야 고기잡이를 하지면서 낭청가래야 돌아보세 돌아보세
1: 낭청가래야. 이제 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은 옛 이야기가 됐지요.
2: 여기가 바로 칠산바다인데 여기서 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1: 전남 영광부터 고군산 군도에

0: 이르는 해역을 말하는 칠산바다. 영광 법성포 굴비도 이 칠산바다에서 잡아올린 조기로 만들어졌죠. 풍부한 어장을 품고 수많은 사람을 불러들였다는 섬.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나아갔던 뱃사람들. 하지만 험한 바다에서의 조업은 위태롭고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어부의 안전과 만선을 바라는 섬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위도에서만 행해지던 행사가 있었답니다. 바로 띠뱃놀이라 불리는 풍어제입니다.
1: 띠뱃놀이라는 것은 이 띠로 만든 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논다고 해서 띠뱃놀이라고 그랬습니다.
0: 위도에서 자라는 띠풀과 나무를 엮어 작은 배를 만들고요. 그 안에 허수아비를 실어 바다로 보내는 의식인데요.
1: 요져서 이 띠배를 끌고 가서 먼 데 가가지고 이 풀악, 애군을 다 가지고 가서 먼 데 바닥에다가 버리시고 이 풀악 주민들 어디 불편한 데 없이 건강하게 잘 돌봐달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고.
0: 매년 음력 1월 3일 대리마을 주민들이 모여 치르는 띠뱃놀이. 바다로 뛰어보낼 배를 만드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됩니다. 허수아비는 선장과 선원을 상징한다는군요. 신명나게 노래까지 부르고 나면 띠배에 허수아비와 재물을 싣고 바다로 나갑니다. 애군은 내보내고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띄워보내는데요.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어부들의 안전과 만선을 향하는 바람은 지금도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파시를 이루던 황금어장 칠산바다는 추억이 됐지만 위도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에 기대어 삶을 이어갑니다. 위도에서 태어나 평생 섬을 떠난 적 없다는 부부. 어느덧 어둠이 몰려올 늦은 오후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아니 그건 어디에 쓰는 도구입니까요?
2: 호모하고 갈코. 이 갈코모 갖고는 뻘에서 탁 찍어갖고 이렇게 오고 이 호모는 짜갈 땅에서 독새에서 이렇게 하고.
0: 장비부터 챙겨 들고 나서는 길.
2: 두 개. 여기서는 전라도 말로 반지락이라기. 조개 캐러 가려고.
0: 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 갯벌로 나가는 길이랍니다. 차로 불과 4, 5분이면 도착하는 곳.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이 부부의 작업장입니다.
3: 여기 나빠. 저 그거는 돌이요, 반지락. 그리 안 먹고.
0: 물 반, 고기 반이라던 바다에서 조기는 이제 귀한 몸이 됐지만 청정 갯벌의 바지락은 여전히 풍성하게 나오는 곳이 위도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갯벌은 일터이자 놀이터.
2: 어렸을 때부터 바지락을 해갖고 하루만 놀아도 불안해. 바지락을 가고 싶어.
0: 위도에서 태어나 위도에서 짝을 만나 가정을 이뤘다는 부부. 남편.

0: 곽정근 씨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어느덧 나이 70이 접어들면서 뱃일 대신 소일거리 삼아 바지락을 캐고 있죠.
1: 20-30만 원이요. 우리 흔한 사람들 한 30만 원.
0: 넉넉한 자연 덕분에 부지런함이 삶의 밑천이 되는 섬 위도.
1: 재밌다, 진짜로. 진짜 재밌다.
2: 어떤 재미가 있어요?
1: 즐거워요, 그냥. 단지락 그만. 이놈, 까다가 팔면 돈이 얼마겠다.
0: 바닷물이 물러나고 갯벌이 드러나는 단 몇 시간 사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묵직하게 바지락을 캘 수 있으니 이 단은 재미가 있답니다. 아하. 그 부지런함 덕에 자식들 키우고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겠죠. 와, 어느덧 갯벌 위로 바닷물이 들어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주 재료는 직접 캔 바지락입니다.
1: 바지락이를 여름 저기 애갈탕 지지지, 해치지, 부침개어지, 젖담지 그래.
0: 와, 바지락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많네요. 그란디 애갈탕은 뭐단가요?
1: 바지락 갖고 물 붓고 끓이는 거예요. 애갈탕. 여기서 살면서 어렸을 때도 바지락 전라북도에서는 바지락 애갈탕이라고.
0: 예전부터 위도에서는 바지락에 무나 채소를 넣어 끓여내는 것을 애갈탕이라고 불렀답니다. 바지락 본연의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음식이라죠. 이야, 살만한 바지락을 양념에 버무려낸 회무침. 크아.
1: 그놈만 아이고 잘한 신랑.
0: 채소와 바지락을 넉넉하게 넣어 전까지 부칩니다. 솜씨 좀 보이려던 남편. 그런데 뒤집기 이거 실패 아니에요?
1: 찾아갖고 부친 게가 그렇게 잘 안 돼. 많이는 이렇게 조금만 넣어야 돼.
2: 바지락이 올렸어요?
1: 네, 얼른.
0: 남편 탓하지 않는 아내. 싱싱한 바지락 때문이랍니다. 바지락으로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1: 만든이라고 욕받을게 많이 드셔. 이거랑 앞에다 갖다 놓고.
3: 자기도 많이 먹어.
1: 네네.
0: 자주 먹어도 네. 질리지 않는다는 위도 바지락. 직접 갯벌에서 캐온 식재료니 고생한 만큼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데요.
1: 바지락 해줄게요. 조금만.
0: 위도에서 평생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부부. 몇 번이나 무트로 나가 살아볼까 생각해봤지만 위도를 떠날 수가 없었다네요.
1: 읍내 전주나 병원에 갔다가도 위도를 배 타고 들어오면 편안해요. 집이가 있으면. 그냥 육지 나가려면 걱정시럽이야. 그 마음하고 좋아. 오래 살아서.
3: 네. 아니 뭐래 뭐래도 내 고향 부안과 내 고향 위도가 좋지. 좋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1: 네, 여보, 손 한번 잡아.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 오래 네, 여기서 삽시다. 사랑해.
0: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바다. 그리고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섬 위도.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짜잔! 나는 아이반이야. 8살이야.
1: 어릴 때부터 항상 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맨날 그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물웅덩이에서 물장구 치고.
2: 빼빼 있어, 그치? 아이반 곰돌이 어딨어?
3: 안 나서.
4: 아, 기타 고고.
0: 이게 알아?
5: 아, 나 하세요 살토.
6: 게?
5: 나 하세요 살토.
6: 에이, 살토.
7: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6: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8: 저희가 만날 때는 같이 석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만나서 그동안 계속 같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7: But our three weddings. Yeah, because I'm from Spain and Hemi is from Korea, but we were both living in the US.

0: 아이반 이제 아이반한테 간다.
1: 탑승 비행기 탑승하러 간다. 아이반. 아,
0: 지금 밥해 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 아이반. 아이반.

빨리 와. 아이바 빨리 와. 아이바 빨리 먹어. 아이바. 나 안 먹는다. 빨리 먹어. 안 뜨거워.

0: 먹어. 이렇게 먹어. 그렇게 많이 먹어.
1: 우리 회사가
0: 굿모닝. 아이고 참. 누구하고 잤다고 얘기 좀 해. 아이 봐.
2: 빨리 가 자기야. 빨리. 빨리 가세요. 할머니하고 자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 가자.
3: 자자.
4: 할머니랑 가요.
0: 뭐 할아버지는 저쪽만 가셨잖아.
4: 할머니랑 잤어.
1: 아, 할머니랑
4: 잤어. 애미야, 그거 된 거가 들리다.
0: 얼른 먹고 가게, 학교 늦어.
5: 아니야, 얼른 선크림 바르고 신발 신어야지.
6: 야, 빨리 가.
5: 아이반. 아이반, 얼른 선크림 발라.
4: 너.
0: 가자.
1: 들어봐서 muy bien, 아이반.
6: 잘 갔다 와.
5: 안녕.
6: 잘 갔다
0: 오겠습니다.
5: 다녀올게요.
6: 잘 갔다
5: 안녕. 좋은 하루 보내.
0: 엄마 빠이빠이 해야지.
5: 빠이빠이. 안녕.
4: 오쭈쭈.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 알았지?
5: 안녕. 갈게. 얼른 가. 안녕.
0: 아가 잘 간다, 그치?
5: 회사 출근은 자주는 하진 않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마드리드랑 연결되는 그런 작은 기차가 있고 지하철로 한 세네 정거장 가면은 이제 회사에 도착해요.
0: 수업.
6: 오, 커피 한잔 먹자.
1: Let's see, translate. 네. Hoy vamos a dar un paseo por Pozuelo. Un paseo por Pozuelo.
7: 오늘은 포수엘로를 산책해 볼까요?
0: 산책하자.
1: 지금 빵집에 가요?
0: 빵집에?
1: 빵집. Y también vamos a ir a un mercado antiguo.
7: 그리고 우리는 또한 고대 시장에 갈 것입니다.
0: 아, 시장도 간대.

0: 우리 차로 가는 건가?
1: 걸어서
0: 걸어서.
1: 가요.
0: 시장 가면 시장도 봐가지고 오려면 무겁지 않을까? 날씨가 뜨거운데 걸어가면 되겠다. 아, 카드 가져와야 되죠.
1: 아이 띵크 해미즈 맘 닷센트 라이크 워킹. 아이 와스 이니셜리 어 리틀 빗 너버스 'cause I was not sure what to show them nearby. Ahora vamos a ir a la casa de campo y vamos a dar un paseo y vamos a tomar un snack.
2: Yes.
0: Okay. Yes. Let's go.
1: No, let's go.
2: 갑시다. Go.
1: Let's go.
0: Let's go.
2: 아이고 날씨 좋다.
1: 아, 네.
2: 아이반하고 옛날 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험해 봐야지.
3: Antes no lo sé, tengo que probarlo antes.
2: 아이반을 자꾸 알바

0: 라고 하네.
1: 아이반 이렇게.
0: 아이반. 안토니오 잘 있었어?
2: 안토니오 estaba bien.
0: 급할 때 얘기해 좋더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3: 저봐, 내가
4: Let's go.
0: 어디로 가요?
1: Let's go, 달리.
4: 예. 오케이.

0: 너무 좋네, 여기 산책하기. 안토니오. 어? 촬영해줄게, 아빠랑 사진.
1: 아, 사진?
0: 오케이. 어? 오.
1: 그렇지.
0: 좋아, 좋아, 굿. 아. 오케이, 잘 찍었나봐.
1: 오, 오, 너무 잘 나왔다. 아, 나이스.
0: 나이스.
1: 토니오. 아, 셀피? 셀피? 그렇지. 에.
2: 오, 사진. 오.
1: 어, maybe.
0: 오케이. Okay.
1: Okay.
0: 아, 좋아요.
1: 아, 나이스. ¿Os apetece tomar un snack o bebida?
0: 오케이.
1: Okay. 오케이.
0: Okay. 이런 데 앉지 뭐. 시원한데. 여기, 여기 시원한 데 앉아.
1: 오케이. Okay.
0: 안토니오랑 우리 셋이 오니까 또 재밌네. 내가 영어를 배우면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될 것 같아.
1: 어려워요.
0: 어려워. 네,
1: 영어.
0: 그러니까. 네.
2: 앞으로 AI가 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1: 예, 예.
0: AI가 다 해줄 거라고.
1: 네, 네. It's frustrating sometimes that I feel that we could just say so many things to each other about our life and we can't. But you know, at least we got something using our phone translator. So. At least, you know, we ge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give some ideas to each other, so...
0: 표현은 이제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잘 안 돼도 마음속으로 우리한테 되게 많이 생각하고 배려해준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1: Maybe we can get some tapas here.
2: So.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에요?
3: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네?
0: 고마워.
1: 정말해요.
0: 다음에 아이반이랑 햄이랑 같이 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 다음에 또 다 같이 와요.
0: 그렇죠. 좋아, 좋아.
4: 귀염둥이 집에 왔어요?
5: 빨리 빨리 가리.
6: �amos a preparar la nutria.
1: Sí. Vamos a preparar esto por aquí.
4: Ahí van, o caray que, hola.

0: 아이고 기운이 안 나. 쓰러지겠어.
1: 알반 한번 수영복 어때요? 이번에 이제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수영복을 샀는데 너무 이상한 거 사가지고 못 입고 수영복이 좋은가 뜯어봐야지.
0: 이 옷이 무거운 것 같다. 검정 같다. 뜨겁게 검정이야. 뭔 일이야. 잘못 샀다.
1: 이거 뭐
0: 잘못 샀어. 어이, 그래도.
1: 이렇게 입는 거네.

0: 이렇게.
1: 혜미가
0: 아이,
1: 골랐나요?
0: 골랐어, 그냥.
1: 자기가 골랐어?
0: 혜미하고 둘이 골랐어.
1: 다른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더니 이번에는 나는 산 줄도 몰랐어요. 근데 수영복 왔다고 봤더니 이게 새까만 걸로 된 옷이요. 보니까 머리 쓰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뭐 상가집 수영장 가냐고 무슨 그런 옷을 사고 그러냐고.
2: 아니 사실 제가 노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체 몸을 가리는 스타일의 수영복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아랍 무슬림 쪽의 수영복, 왜냐면 여기 나머지 수영복들은 다 파리랑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일단 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게 저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다.
0: 그냥 편한 거. 아니, 그거보다 이게 낫다.
2: 엄마 아빠도 갖다 줘? 수경?
1: 아이, 필요 없어. 수경은 눈 달렸는데 그걸 왜 갖고 와.
3: 우와! 이쁘다, 야!
4: 왜 그래?
5: 이제 가져와야지.
6: I cannot cook many things in general, so then making hamburgers has been one of the things that has been more successful. So I said, okay, let's play safe and let's just make a hamburger for her family.
2: How's it going?
6: It's going.
2: Okay.
6: Boy.
2: Done?
6: Ready to eat?
2: Mm-hmm.

0: 아니야. 저녁 다 됐어. 저녁밥 먹자.
1: 금방 했네. 빨리 했어.
2: 아, 네.
1: 아니야. 네. 어서 오세요.
2: 아, 이거
1: 금방 뚝딱했어. 응? 어, 손이 엄청 빠르다 그랬어, 내가.
3: 야채가 안 들어가서.
0: 야채를 자기가 넣는 거예요.
3: 자기가 넣는 거예요?
0: 양파랑 양파 그리고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1: 여기 넣고 덮어가지고 여기에다 넣어.
3: 아니.
1: 맛이 어때?
3: 응? 별로네. 저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이 정도는 엄마도 안다.
0: 엄마는 다음에.

0: 엄마 도전, my mom challenge.
1: 맛은 있네.
2: 계속말로 배려니.
3: 소녀 맛있어.
2: 맛있어요?
1: 맛있어요.
4: 굿. 해피. And I've never made that many burgers, but I think the result was okay. I liked it. I think it was pretty good. 햄버거.
3: 잘 먹었습니다.
4: 네, 잘 먹었습니다.
3: 아이고.
5: 샌드위치가 낫지.
3: 하지 마.
6: 잘 먹고 왜 그래?
3: 왜 그래? 맛있었어. 응.
5: 잘 먹었습니다.
3: 주무세요. 이것도 다 가져갈 거냐?
5: 빠뜨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3: 무거운 걸 넣어야지.
7: 아, 이걸 먼저 밑에 깔고 얼음을?
5: 쉽게 이렇게 가면 돼요.
3: 어, 도토리묵 두 통 다 갔어.
5: 두 통, 두 통 나갔어.
3: 오, 진짜? 남자죠?
5: 응, 남자죠. 탱탱하네.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아유, 이거 무겁겠다.
4: 도마? 이제 와, 나와, 홈버피.
5: 짐이 많네. 짐이 많아. 안토니오 무거워서 가겠어? 이걸 늘리면.
4: 이거 봐. 예.
3: 아이고, 안전벨트 하셔.
8: 그,
3: 안전벨트. 출발.
4: 출발.
9: 이거 한글 학교 가는 길이잖아.
3: 안내.
5: 아이바는 한글 학교에다 내려놓고 가자, 우리.
9: 그럼요. 응. 아이바는 공부를 더 해야 돼. 한국말 잘 못하니까.
5: 잘못해서.
9: 아빠는 운전해야 되니까 같이 가.

0: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1: 구경하러 일리 가는 거야?
0: 조용한 동네네. 아, 하늘 봐. 구름 한 점. 해파라네.
1: 아이바니 금방 할머니보다 더 크겠다. 그지? 다음에 볼 때는 다음 다음에 내년에는 할머니보다 훨씬 크겠네.
2: 그니까 나보다 크겠어.
0: 시골 동네 지옥 깨끗하네. 저기 성이요?
2: 여기에요. 여기가 성이. Let's go one more walk.
0: 이게 궁전이요?
2: 네네네.
3: 멋지다.
4: 멋지다.
0: 큰 소리로 이리 오느라 그래요. 와. 이리 오느라 그래요.
1: 확실히 시원하긴 하다.
0: 여기로 가도 돼?
1: 올라가요?
2: 네. 올라가 주세요.
5: Es del siglo XVII, ¿verdad? El palacio del siglo XVII, me parece.
2: 아,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래요. 아.
6: 17세기?
2: 네, 17세기. 오. 오. 여기서 이제 밥 먹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되게 특별한, 특별하게 되게 따로 프라이빗하게.
0: 완전히 옛날 고전 방이네. 이런데 자면 좀 특이하겠다요.
2: 이제 꼭대기 보여줘.

0: 여기까지 가야 돼.
1: 알바는 천천히 올라가자.
0: 가자. 좋다야.
2: 너무 좋다. 예쁘다, 천장이.
0: 너무 좋다요.
2: 전경이 좋은 방을 하나 더 보여주시네요.
3: 에스타스 나델라스.
2: 아니야, 엄청 예쁜 우와. 방이 한 번 더
4: 들어가야 돼. Las torres del palacio.
3: De las habitaciones de la torre.
5: 오, 여기 경치 너무 좋다.
2: 오우,
5: 굿.
2: 아, 여기가.
5: 야, 이거 베리굿이다.
6: 우와.
5: 베리굿이요.
6: 오.
5: 오, 너무 좋다.
6: 아.
5: 우와. 오, 경치 봐.
2: 경치가 아이고, 좋다.
5: 뷰가 끝내준다, 야.
6: 야, 멋있다.
5: 아, 여기서 보니까 동네가 진짜 아름답네.
2: 여기서 보니까.
6: 야,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2: 아, 사진 찍고 싶어?
7: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4: Y a mí también.
2: 자, 치즈 일단은 찍어볼게.
6: 치즈.
0: 한번 가자.
3: Bueno, pero eso después, mira, después de la iglesia, vamos a coger renacuajo.
5: 아이고, 이거 성당이네.
2: 네, 저게 성당이에요.
5: 아유, 오래된 성당 같아.
2: 네, 오래됐어요.
6: 성당 신부님 계시나?
8: There's a priest for eight different.
2: 아, to take turn? 아, 그러니까 여기가 신부님이 여덟 개의 마을이 공유하고 있어. 그 신부님이
6: 왔다 갔다
2: 8주에 걸쳐가지고 한 주는 이 마을, 그 다음 주는 저 마을 이렇게 해서
6: 신부님이 딸려.
2: 신부님이
6: 한국에 신부님들 많은데.
4: Sí, sí, sí. ¿Qué tal?
9: Agustín, el primo, ya sabes.
4: Bueno, sí.
9: ¿Qué le puedes decir a ella? Sí, señora. Pues está vale. Porque he visto otra chiquita con una cámara.
2: Ahí va, ahí va. Harabot y Sachun, ¿eh?
9: Un poco en español.
3: Para cómo es y la iglesia.
9: ¿Puedes explicar con todos ellos? ¿Les importa que es grave?
10: Por mi parte, no hay problema.
11: Mucha
12: ocupación,
11: mucho movimiento aquí.
12: Sí,
10: estamos aquí.
12: Pero muy intenso.
4: Sí.
3: ¿Pasamos?
6: Suben, aquí hay gente diferente, no lo vas a gastar.
5: 그렇지. 여기 동네 사람들 알으니까 여기 와서 살다 가고.
2: 아, 그리고 그 형제분들도 자주 오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형제들도
5: 식사하고
2: 있고.
5: 뭐 그렇게 얘기하고.
2: 그러니까 자주 오셔.
5: 그렇지.
13: 올라.
2: 교회가 꽤 크다, 그치?
5: 우와.
2: Es muy grande.
6: 성당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면 최고예요.
2: 아, 1556년 정도부터 짓기
9: 시작했대.
2: 1800년도에 끝났대. 한 200년 정도, 23만년 정도.
4: I think that's
2: something. Yeah.
8: I mean, I think that their first impression when we were walking around the streets and going to visit the palace and the church, they keep saying that it was very, very cute and like a very cute and nice town. They liked the general vibe of the town.
3: Vamos a casa.
5: 가자.
2: 가자.
6: 가자. 아이방 가자.
5: 가자.
7: 엄마, 나는 이제 에그 박사야.
2: 너가 에그 박사야? 아, 올챙이 잡을 거라서 에그 박사라고 하는구나. 에그 박사가 이거 이런 거 잡으러 다니거든. 에그 박사, 에그 박사님.
7: 할아버지. 할아버지.
8: 네, 라우스
2: 게스타. 있나 봐.
7: 누가? 꺼라.
8: 이렇게 전화 예고.
5: 어디 있어?
7: 저기.
5: 요거 아니야?
4: 아니야.
5: 여기 있었어. 아, 올챙이 큰 거 잡았잖아. 큰 거 잡았어. 큰 거 잡았어. 빨리 뱅갈 거야. 두 마리.

0: 그만이 큰 거. 큰 거 잡지?
1: 아, muy grande.
0: 시, 시. 할아버지가 잡아줬어.
2: 아, 왜 이래? Hola. Ese pronto va a ser una rana. Dos.
3: O sea, para verlas lo mejor va a ser ponerse en ese camino ahí.
4: No, no, no. Iván Baxaya.
1: Iván Baxaya.
0: Iván, ¡pali va! ¡Añón! ¡Hola! ¿Ven, Sarami, ir que manda agua? 웬 사람이야? 어디서 왔냐고 그러네.
4: 응, 나 오베니까 구워. 응, 그런 것 같아.
0: 어디서 왔냐? 우와, 양떼가 온다. 양떼가 와. 아, 우와.
1: 우와.
0: 우와. 이 새끼들 봐.
1: 귀엽다, 귀여워, 새끼들.
4: 애기야, 애기.
0: 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새끼는 귀여워. 새끼는 귀여워. 개들이 양을 몰고 다니네.
1: 걸어. 이쪽으로 가라고. 이제 빨리 걸으라고. 개들, 개가.
0: 우와. 우와.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 막 들어간다.
5: 어,
0: 이쁜 놈. 이쁜 놈.
6: ¿Qué te ha parecido lo de las ovejas?
4: Bien.
6: Está guay, ¿eh?
4: Me gustaría ser un corderito.
6: ¿Te gustaría ser un corderito y eso? Pero las mamás hacen, va, va.

0: 하늘을 엄청 잘 쳐다보네. 얼마나 잘 그리려나.
1: 따따, 따따.
0: 옳지마.
1: 따따, 따따.
0: 옳지마. 오! 너무 잘 그렸어. 어, 아, 할머니가 그림 사겠어. 어, 잘 그렸어.
2: 할아버지 모델 왔어. 그려봐.
1: 그래.
2: 잘 그려.
1: 네.
2: 천천히 잘 그려.
1: 됐어.
2: 야, 할아버지 어떻게 천상보름 같이 그리나? 어? 야, 할머니 잘 그리지 그 새끼가 지.
3: 할아버지 너무 통통하네.
2: 응? 사람이 이렇게 다쳤어?
3: 아빠,
0: 일리 오세요, 할아버지.
1: El puesto de limonada 50 pilpo.
0: 돈 있나 보자.
4: 뭐, no creo que nos haga falta dinero de verdad.
5: Sí, sí, yo a él,
4: espero que no.
5: Yo a él siempre le pago.
1: Ah, un momento. Esa opción.
5: Es opción.
1: Opción, opción. Siéntate.
0: Ay, Antonio, tú.
5: Okay,
0: okay. Tú lo gasta allí.
1: You need the money, dinero. Digo, and then. Este abuelo coreano. Este. 돈 많이 잘 팔고 싶은 말을 잘해야 돼. Explain your art. Explain how to your
6: art. La arte de movilidad es cuando te quieres tirar por la central nuclear.
2: 또 한글로도 해줘야 돼.
1: 한국말로도 해줘야 돼. 한국말로도.
6: Movilidad is game. 누가 살 그 신분 사람.
1: 스페인 말로도?
6: ¿Quién quiere comprarlo? 말. 5 euros.
1: 5 euro? No, no, no, no, no. No, no, no.
2: 5 euro.
1: 어, 진짜? 너무 비싸. 5 euro? 5 euro?
6: 어허.
1: 자. 익스펜카도. 익스펜.

0: favor. Ah, gracias.
1: ¿Qué es? Es la mejor arte.
2: ¡Venga! ¡No me gusta, no me gusta! One plus one. One plus one. One plus one. 한국돈 받아. No, no, 거슬러 줘, 거슬러.
0: 아, 20유로, 20유로. 할머니 폭발지.
2: 할머니 폭발. 뭐라고?
1: 감사합니다.
3: 아, 이반이. 아, 우리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았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4: 나중에 커서 뭐 좋은 그 기억에 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지 뭐.
5: 마드레미야.
1: Yes, 20.
2: 60 이과대요.
4: 오,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어요.
1: 하나 더 줄 수 있어?
3: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2: 이제 그 삼촌네 먹으러. 좀 근처야.
1: 여기 가야 돼.
4: 어디요?
1: 여기.
3: 어, 벌써 와 계시네?
6: Buenas vistas del pueblo.
3: 오.
4: 이, 이런 거 해먹는 대로 만들어 놨구만. 이 저장고.
3: 와.
4: 아. 좋아요.
6: No hay cueva, pero esto es más.
3: 와.
4: 없었대.

0: 감자전. When will be good time to heat up 감자전?
1: Dos. Una como la que tiene ahí detrás y otra más.
2: 한 몇 분 하면 되려나? 한 5분은 해야 될 것 같는데.
3: 어? 할머니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2: 그러면 집에서 잘라오라 그래야지.
3: 안 돼, 그게 된 거를.
2: 여기서 잘라.
3: 나오나?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2: 가만있어.
3: 안 나온다니까.
2: 아이 설마. 뭘 안 나온다 그래. 일회용 양각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잘라서.
0: 사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
2: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겠어.
0: 그냥 좀 맛만 본다는 그런 생각만.
2: 계란 지단 부추는 거.
3: 김치는 매워서 안 되지 않아?
2: 조금만 나 많이 넣지 말고. 그리고 계란 지단에 넣은 거 있잖아. 김가루 이걸 넣으면 되잖아.
0: 좋습니다. 예쁘네. 잘 나왔네. 네.
2: 이걸 너무 오래 했어. 세게 했어. 네. 하긴 잘 됐어. 되긴 잘 됐어.
4: ¿Dónde está la empanada?
5: Aquí.
4: Ah.
3: Ahí van, llegó.
2: Juan, camja, John.
3: Camja, no, ahí va, ahí va.
2: Ahora que me muevo, me da este, me da
6: este. ¡Oh, qué bonito!
3: ¡Cómo! ¡Y me convencieron! Maestra.
1: No, que me lo haga chuta.
2: 이거 뭐 거기야?
3: 애기야.
2: 어쩐지 맛있네.
3: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4: 김치.
3: 맛있다.
2: 응? 맛있지 그래도. 그래 뭐 뭐라 그래.
3: 나 맛있어.
2: 할아버지 드셨나?
3: 응. 아, 드셨어.
2: 프로
3: 1도 프로.
4: 다 보이노? 다 보이노?
3: 이제 감자전 그만 먹을 거야?
7: 아니, 먹을
3: 거야?
4: 먹을 거야.
7: 메로나.
2: 감자전 맛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던데.
7: 감사합니다.

0: 가지 말고.
1: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미흡하게 그렇게 들였는데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난 그런 거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근데 잘 드시더라고.
2: 아,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시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자기 편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3: 올 때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4: Mucho trabajo para ellos venir también y estar con vosotros esta semana.
3: 아니요.
1: 너무 맛있어요.
2: 저도 muy muy rico.
5: Encantados y contentos.
2: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다음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고 할 때 되게 뭉클하고 좋았고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되게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3: 우리가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돼요. 이제 우리 있는 한 자주 보고 서로 만날 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0: 하세요.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로 노스 드레스 드레스.
0: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이번에 억수로 덥디.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3: 애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금지되니까.
0: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4: 연이 잘 날려야 될 텐데.
5: 잘 날을 것 같아.
6: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5: 아이, 아이, 아이, 아이.
0: 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6: 아이만, 한국까지 날아가.
0: 안녕히 계세요. 예!
6: 할아버지도 날라간다.
2: 할아버지도 날린다.
6: 알반 잡으러 간다. 알반 잡으러 간다.
2: 잘한다, 안토니오.
7: 해도 용령이 나라시나.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8: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7: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9: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까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손 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내 빤히 보며 물음표 그리는 꼬리 그렇게 좋니 공대 두들기는 나의 손이 만족감에 너는 바들바들 핥는 혀는 가슬가슬 택배 깔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 빈 박스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샷!
0: 성교육! 예. 그동안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 못할 고민과 배움의 성장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2: 네, 너무 아쉽죠. 이제 배우고 왔는데.
0: 네, 그러게요. 너무 아쉽습니다.
1: 근데 네. 저 빈자리 뭐죠?
0: 아, 여기 빈자리요?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자, 오늘은요.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자, 먼저 성스러운 상담소

0: 문을 활짝 열어줄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11살 딸과 8살, 4살 아들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딸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시원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1: 뭐지?
0: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던지고 거의 자연인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억지로 입게 하자니 부모 자녀 간의 애착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좀 사연을 듣는데 남녀 같지가 않아요.
0: 왜?
1: 뭔가 좀 이성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데 또 집에서 꼭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혹시 집에도 계시잖아요.
0: 네네. 하고 있어요.
1: 저희 집에도 사계절 내내 반스보이로 활동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0: 어느 집에 한 분씩 있어요. 저는 이제 아빠랑 살때 저희 또 아빠랑 아빠 실명 걸어놓고 죄송합니다.
2: 이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은 옮는다고.
1: 어머, 그 속담 어떻게 알아? 아니야, 진짜? 속담 어떻게
2: 지금
1: 한국
2: 대한민국 산지 25년 됐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연 딱 듣자마자, 저는 그 경계 교육이 이렇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3: 경계 교육.
0: 쌤 씨가 부모의 첫성교육 마지막 회차되니까 경계 교육을 이미 거의 뭐 파악하신 사람처럼 말씀을 하신데 저 뿌듯하네요. 아, 우리 다 경계 교육 이제 알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이 정도 뭐 기본이죠. 저도 뭐 공부 많이 한 아빠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맞아요. 이게 진짜 성교육은 부모가 준비가 되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이죠. 방하연 양의 어머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1: 언니 아니야, 언니 아니에요,
0: 언니 아니에요? 동생 같은데, 예. 자,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연을 들어보면 따님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목장으로 지내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하연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4: 12살, 만으로 11살이에요.
0: 만으로 11살.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4: 5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
0: 5학년.
4: 네. 아직은 좀 애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최근은 이제 조금씩 가슴이 발달하기 그렇죠. 시작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렇게 어릴 때처럼 아빠가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하기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빠는 그래도 이제 남자니까.
0: 그렇죠.
4: 네.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근데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이 아빠랑 애착 관계가 끊어질까 봐 좀 조심스러운.
5: 근데 저는 진짜 완전 판박이에요. 저희 막내딸이 저랑만 샤워하려고 하고.
0: 아직도?
5: 네, 지금 초3인데. 근데 엄마랑 또 안 씻으려고 그래. 저랑만 씻으려고, 저랑만 잘라 그러고.
0: 아빠랑 관계가 훨씬 좋군요.
5: 네, 근데 저도 반스보이라서.
1: 반스보이시구나.
5: 네, 그래서 애한테 뭐라고 하기가 뭐한 거예요. 아빠는 안 그러는데.
1: 집집마다 한 명씩 있다니까.
0: 반스보이들. 아유, 정말.
1: 찢어버릴 수도 없고.
0: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인규 씨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과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저희 제작팀이 하연이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일상을 관찰을 해봤거든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6: 10년 보령에서 방씨 3남매를 기르고 있는 엄마 김유나입니다.
7: 아빠 박영환입니다.
8: 첫째 방하연입니다.
9: 둘째 방하연.
0: 다 예쁘다.
10: 아름다운 가족.
0: 아빠! 이제 마당에 서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아이들 뛰어놀 수가 있어서. 아유, 잘해.
10: 동생이랑도 잘 놀아줘. 엄청 착하네.
8: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빠.
0: 아빠 너무 좋아해.
5: 아빠 좋아해. 진짜
6: 좋아해. 여보, 왔어?
10: 아빠랑 사이가 아주.
8: 하연아, 샤워하러 가, 얼른.
11: 하연아.
8: 땀 흘리고 왔으니까 빨리 씻어.
11: 아빠를 씻겨줘.
7: 알았어. 씻으러 가자.
8: 창피하지도 않냐? 몇 살인데?
11: 안 창피하거든?
1: 이제 엄만 일어나진 않아.
0: 나는 그런 에너지는 없어.
1: 오빠도 할 수 있잖아요.
4: 이제 동생들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씻을 때가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아이들 씻을 때 같이 씻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실. 하연이도 어렸을 때 계속 저희랑 같이 씻기도 했고.
12: 5학년쯤 되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같이 씻기는 씻으면서도 서로 약간의 어색함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들어가면
13: 하루 아침에 뚝 다 해 씻을 수 있으니까
12: 어렵지 않을까요?

0: 남도 아니고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점차
1: 헐
2: 하연아
3: 하연이 옷을 안 입었구나
2: 하연아
4: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몸 전체 라인이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기 때랑은 다른 몸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이상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3: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엄마 마음이
4: 아기가 아니야.
3: 아기가 이제 아니니까.
5: 똥지가.
6: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들어요. 오빠 앞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5: 부끄럽거나 뭐 이런 건 아직 없어.
6: 네.
3: 아니야, 이거 디카페인이라고 말이야.
2: 잠 못 자.
4: 하엘이도 이제 2학년, 3학년 금방 이제 고학년 되고 아무래도 집에 남자가 셋이나 있는데 계속 그러고 다녀도 되는지 좀 걱정돼.
0: 뭐 중학생 되면은 그래도 지금처럼은 안 하겠지. 바뀌겠지, 지도.
4: 너무 창피한 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0: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샤워도 같이 하고 같이 자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
4: 아직 이렇게 하연이를 품에 끼고 살고 싶은 그런 거 아니야?
0: 중학교 나이쯤 되면은 그때 따로 잠도 따로 분가해서 자고 조금 더 있다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있다가 생각해도 안 늦을 것 같아.
4: 왜? 멀어지는 것 같아. 딸이랑 멀어지기 싫어? 보내주기 싫어?
0: 그치.
4: 너무 편한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다른 데 가서도,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지난번에 제 남동생이 놀러 왔을 때도, 밖에 외삼촌이 있으니까 엄마 화장실에 옷 좀 가져다 줘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엄마, 외삼촌은 가족이잖아요. 우리 외삼촌은 다 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랬더니 그럼 할아버지랑도 안 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아이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없구나.
0: 제가 너무 성교육을 잘 못 시켰나 아니면은 너무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나.
3: 아, 근데 진짜 가족이 굉장히 또 친밀함이, 사이도 너무 좋고.
7: 나와요, 화면에서.
3: 그쵸? 아버지가 뭐 그 딸을 너무 막 그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8: 따님이 아빠의 스킨십을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해요?
4: 네. 잘 때도 아빠 이렇게 만지면서 자는 거 좋아하고요.
3: 아빠랑
4: 네. 그리고 이제 머리 숱이 많아서 머리 감을 때 이제 너무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막 머리 감아달라고 어리광도 부리고 남편도 아직은 해주는 걸 좋아하고.
8: 네. 그럼 하연이가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다닐 때 아빠랑 엄마 반응은 어떤 편이에요?
4: 저나 남편도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가리고 다니질 않기 때문에
7: 찾았어. 범인을 찾았어.
3: 찾았어. 감나왔네. 감나왔어.
4: 그래서 하연이한테만 이렇게 너 입어라 이렇게 하기가 좋고.
3: 그렇구나.
8: 네. 하연이는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몸의 변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네. 가슴이 나오면 고추경 한다는 신호인데 그게 이제 다 컸으니까 뭐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3: 예. 근데 약간 저는 바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답답하면.
7: 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창피한 줄 알아. 바로 나.
3: 나이가 몇인데.
7: 근데 왜 안 좋은 거예요?
8: 네, 이 몸을 가리는 이유를 이제 수치심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왜 몸이 좀 부끄러운 것이다, 숨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몸의 주인이 이제는 너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때라든지 누가 만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거를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끼리도 이 각자의 공간, 몸과 공간은 존중을 좀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즉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고 사생활, 나의 독립, 나의 신체 자율권하고 연결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9: 가족과 아이가 굉장히 긴밀하고 애착관계가 좋은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래된 습관을 좀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너 이제부터 아빠랑 목욕하지 마. 동생이나 가족들과 같이 목욕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0: 느낄 수 있는 상실감도 사실은 꽤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먹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터파크 가면은 옷 입고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한다라는 식으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1: 이 질문 제가 볼 때 상실감은 아빠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사실 뭐 하연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빠가 지금 네, 막 충격받으시지 않을까.
2: 지금까지 육아에 있어서 그 확실한 남편의 영역이 목욕과 재우는 거. 그거를 이제 하지 마라 하면은 이제 조금 아빠와의 거리감을 좀
1: 아빠가 제일 충격받을까봐 아빠 오히려 아빠 상담을 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빠가 제일 걱정이 솔직히 그렇죠? 예.
3: 네. 아빠 나 이제 내가 할래 그러면 또 아빠가 뭐 아빠 싫어졌어? 뭐 아빠 서운해?
1: 대부분 다 그래요.
3: 얘기를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불편해도 또 계속 할 수 있어요.
1: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성적 동의에 있어서 불편해도 좋은 사람이면 해야 돼라는 것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성경험 같은 걸 할 때도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면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 동의는 가정에서 가장 안전하게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지금은 이제 분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갑자기 헤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3: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4: 저희 쪽에서는
1: 본인 상황으로 몰입했어.
4: 이걸 하기 위해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딸과 목욕하려고.
1: 네, 맞아. 그것도 인정.
4: 네, 근데 이제 목욕물을 닦고 이제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다른 대안, 다른 대안.
3: 근데 그 하연이가 이제 귀찮아서 아빠한테 머리를 감겨달라고 할 때도 이거는 혼자서 해야 될 일. 어차피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다고 자꾸 미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잡으셔서 딸하고 좀 샤워를 하세요. 목욕을 좀 하시면서 어떻게 닦는 건지를 좀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1: 부모 역시 아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연이네 3남매 가족의 앞날에 더 큰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다음 할게요. 네.
1: 자,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다음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엄마와 대화도 많이 하고 언제나 해맑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벌써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SNS에서 영상을 봤다면서 엄마, 우리나라 키스는 이렇고 외국 키스는 이래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6: 세상에.
1: 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순간 몸이 굳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벌써 인터넷에서 19금 콘텐츠를 접한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 아유 세상에. 아니 근데 요즘에 맞아, 그렇게나 맞아. 그런 영상이 쑥쑥 뜨더라고요.
1: 우리도 모르게.
6: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볼 때는 괜찮은데.
1: 아 우린 괜찮아요.
6: 응, 너무 좋은데? 이제
1: 아니 너무 좋은데 하지 말고. 얘기하시잖아요.
6: 괜찮은데. 애기들이랑 같이 볼 때 떴으면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1: 진짜 당황하죠.
4: 저는 남자친구가 초4에 생겼다고 하면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샤워도 못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뺏기면 진짜 저
1: 네네네.
4: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1: 아니 그 5일 고3 우리 첫째 둘째는 여자친구 좀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4: 지금 둘째가 네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1: 있고.
4: 새벽 3시까지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1: 아이고.
4: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 못하겠어요.
6: 아빠 닮아 사랑꾼이네.
1: 네. 사랑꾼이네 진짜. 네. 근데 뭐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 인기 아빠도.
4: 너무 많습니다.
7: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 키스하고 한국인 키스는 잘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1: 그래, 아 그래요?
7: 아, 달라요?
1: 아 모르겠어요. 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7: 조금 달라요?
1: 조금 달라요.
4: 많이 다르죠.
7: 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워낙 많은 정보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호기심 당연히 생기는데 숨기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1: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를 아주 편한 상대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행동일 것 같은데 자 과연 4학년 딸내미 가윤 양과 엄마에게는 어떤 고민들이 숨어 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8: 안녕하세요. 저는 가윤이 엄마 김현정입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성으로 좋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동경? 좀 이상? 이런 것 때문에 호감을 갖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9: 좋은 생각이야.
8: 알겠어. 가윤이 지금 남자친구랑 얼마나 됐지? 많이 했지?
9: 63일.

0: 63일이면 성인들하고 비밀인 거야? 학교에서 몰라?
1: 아는 애들은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걸 몰라.
0: 오, 전 남자친구가 알까봐? 좀 미안해서?
1: 근데 미안하진 않아.
0: 왜?
1: 걔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잖아.
2: 한번 이제 가인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헤어졌는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예뻐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약간 나를 너무 편하고 짓궂게 대해. 너는 이제부터 나랑 그냥 친구하면 되겠다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너무 뜻순해.
4: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0: 난 궁금한 것도 있거든?
1: 아니 뭔데?
0: 너희들 손 잡고 다녀? 한 번도 안
1: 잡았어? 진짜 한 번.
0: 지금 손 잡고 싶은 거야? 그 윤희 그 친구랑은 허그하거나 이런 적은 없네? 지금 남자친구랑은? 손도 안 잡은 거 있어?
1: 하고 싶지.
0: 아니지. 왜 하고 싶은데?
1: 그냥 좀 더 친해진 느낌이고 야 진짜 내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잖아.
2: 특별한 느낌.
1: 특별한 느낌. 어 맞아 딱 그거야.
2: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싶어.
4: 걱정되지. 우리 엄마 마음이 싫어요.
0: 가인이는 저 드라마 본 적 있어?
1: 응, 나 저거 그 노래 알아. 너무 가까운데?
5: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 다 뭘, 먹고 다
2: 먹는
5: 먹고
2: 거, 아 먹는 거, 아 그거
1: 먹는.
2: 같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키스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때 채널을 돌리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제가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가인 눈치를 한번 살피고 그대로 봤었죠.
1: 엄마 나 그 미국 부부랑 한국 부부랑 차이점을 좀 알아.
0: 미국 부부랑 한국 부부의 차이가 있어?
1: 있지. 너무 크지.
0: 어떻게 큰데?
1: 약간 한국은 약간 뭔가 약간 아련하게 약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러고 이해를 해 그냥.
0: 아까 먹는다고 한 게 그거야?
1: 응.
0: 입술?
1: 입술을 먹고 미국은 약간 상상이대.
0: 상상이대? 어디서 봤는데?
1: 릴스.
0: 아, 릴스에 나와?
6: 릴스.
1: 약간 쩝쩝해. 쩝쩝. 쩝. 약간 뽀송뽀송하게 호시 호시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쫙쫙 약간 이런 느낌.
2: 쫙쫙. 실력이 좋네요. 잘 봤어요.
0: 처음에 저한테는 시범을 보여줬어요. 엄마 내가 우리나라 키스랑 외국 키스를 보여줄게 하면서 저한테 입에다가 뽀뽀를 하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그냥 그걸 잠깐의 영상을 보고 계속 그런 장면을 보고 또 보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스킨십 자체가 너무 편해질까봐?
1: 릴스에 떠가지고 봤는데 엄마한테 한번 말해주면 예뻐서 그냥. 근데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거 됐어요. 너무 유행하는 거면 계속 보고 싶어서.
4: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백번 천번 공감을 하실 그런 사연 같습니다. 아이는 뭐 벌써 커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스킨십 문화에 대해서도 조잘조잘 막 궁금해서 떠드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막 타들어가죠. 엄마가 막 조근조근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 얼마나 애가 탈까 나는 이제 나도 따로 하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예,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0: 스킨십에 대해서 약간의 무게가 있다는 거를 알고
4: 물어보는 거지.
0: 네, 예.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을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4: 어렵죠. 네. 이거 알잖아요. 손잡으면 뽀뽀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7: 성적 호기심은 없애야 될 문제는 아니죠. 그 없으면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4: 본능이니까.
7: 예,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잘 다뤄주면 되죠. 아까 왜 외국식 키스와 한국식 키스 뽀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스킨십

0: 두 사람이 동의를 하고 정말 좋아야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툭 던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집 근처에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스킨십이 생각보다 진한 거예요.
2: 맞아요.
1: 이거는 정말 부부여야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안고 있는다거나 이제 가인이가 다니는 학교도 주변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계속 목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면 모르게
2: 스며드니까.
1: 네, 스며드니까.
3: 어머니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상물, 컨텐츠 이런 것들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런 스킨십에 영향을 받는다고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단언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걱정되시는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가영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봤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짓궂은 장난을 하니까 나도 소중히 대하지 않네 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1: 나보다 나아요. 난 소중하게 안 되겠어. 난 내가 좀 끝까지 따라갔어. 나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가영이.
3: 1년을 사귀었는데도 그걸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걔가 뭐 속상하지 않을까 했을 때 그거는 뭐 걔 일이지 이렇게 이제 I don't care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아이가 단호하구나, 마음이 단단하구나, 경계가 잘 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교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가영이를 믿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4: 그럼 진짜 이제 딸 둘 마무리서 궁금한 게, 구체적인 좀 스킨십의 기준은 아이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건지. 아까 보니까 가윤이도 막 손잡고 싶다고 네. 그랬잖아요. 손은 괜찮지 않나요?
1: 손까지 괜찮아요? 가능해요?
5: 손 괜찮아요.
1: 나는 조금 그런데 아직은.
0: 네. 엄마가 그렇게 정해주면 넘어가고 싶어요. 자기가 정해야지, 자기가. 그래서 대신 이제 스킨십의 세 가지 기준을 좀 알려주는 게 좋죠. 기준. 내가 정말 원하나. 근데 이거는 가윤이 잘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다 한다니까, 그리고 혹은 또 아까 상대가 서운할까 봐 가윤이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둘째는 내가 원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몸을 뺀다거나 이런 신호 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동 한 뒤에도 내 마음이 계속 편할 건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불안하거나 숨겨야 될 것 같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라는 걸 알게 해주면 되죠. 아이한테 지금 뭐 스킨십 완전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 또 그냥 넘어가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우게,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키스를 한다면 네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좋아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는 게 아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6: 저 네. 지금 아주 많이 후회가 되고 있는데요.
1: 왜요?
6: 가윤이가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감성을 폭발해주세요.
6: 네. 네. 그게 지금 너무 아쉽고 좀 혼자 온 게 후회되는 것 같아요. 네.
1: 아유, 너무너무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입니다. 가윤이의 건강하고 예쁜 사랑을 저희 부모의 첫 성교육도 한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는 사춘기 전 단계였다면 이제 진짜 사춘기 아들을 둔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아, 게임을 하는군요.
8: 네.
1: 요즘 아이들 게임 더 좋아하니까.
9: 행복한 시간입니다.
1: 콧물에까지.
5: 저도 너무 행복한데?
1: 너무 행복한데?
5: 왜?
10: 뭐야?
5: 게임하지 뭐라니 뭐래?
10: 게임 지금 몇 시간째니?
5: 3시간.
10: 3시간이 할 일도 많은데 저 그렇게 하면 돼? 적당히 해.
5: 알겠어, 들어가.
10: 내가 방문 닫고 있지 말라 그랬지. 문 닫지 마.
5: 왜?
10: 닫지 마.
5: 알겠어.
10: 문 열어놓고 있어.
5: 알겠어, 들어가.
1: 사실 이거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0: 화를 낼
1: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10: 저는 문이 닫혀 있어서 본능적으로 가요. 저도 혜원한테 좋게 그냥 해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면 화부터 나서 뭐 하냐고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야 문을 닫으면 걱정 불안보다는 화가 나요. 굳이 나한테 뭐 말 못할 게 뭐 있을까?
11: 방문에 관해서도 조율을 하실 여지는
10: 없어요.
1: 매번 쌓여가지고 이제 엄마도
11: 이유는 뭐야?
12: 그냥 방은 제 공간이니까 저만의 공간 약간 그런 걸로 하고 싶은.

0: 문이 열려있으면 다 들리고 다 보이고 하니까 좀 그렇죠.
1: 잔소리로 들리고 좀 짜증나고 이러기도 해?
0: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2: 어머, 와, 아들도 싸는 게 있네. 어머니 아들도 싸는 게 있어요.
3: 이제 어느 정도 저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인디는 자꾸 이 테두리를 깨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는 깨려고 하고 나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충돌이 지금 조금 커지고 있는 느낌.
2: 야야야,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길래? 지금 웃는 거 처음 봤는데요? 엄마한테 있어서 안 나오잖아요.
3: 우리 아들도 먹을 거야.
0: 아, 전 조금 있다.
2: 아, 왜?
4: 누구랑 통화했어?
0: 누구긴 누구야, 친구지.
4: 언니 말소리가 들려서.
0: 아, 왜 들어?
4: 안 들었어, 들린 거지.
0: 아, 가. 나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5: 우리 집이다.
6: 저의 사춘기를 보는 거 아니시죠?
1: 태연이가 키스해봤다 했는데 어머니는
2: 나 깜짝 놀랐어요.
0: 저는 일단
2: 그래. 맞아, 네. 이렇게 생글생글했는데.
7: 이렇게 목소리도 잘라주셨는데.
3: 이모들은 야, 주변에 예쁜 여자친구 있어? 나가 그럼 뭐, 있어. 그 저는 이제 옆에서 놀래죠.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모가 니는 엄마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냐고. 정확한 그거를 확립을 시켜주고 싶은데 지네들끼리 떠들면 어느 정도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할까 봐 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또 하기에는 또 좀...
1: 여자친구랑 있을 때 어떤 게 좋아?
0: 그냥 좋아요. 딱히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좋아요. 걔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은 뭐가 좋지? 그냥 좋은데?
2: 어, 야야 이렇지! 야야 이렇지! 이렇지랑 이렇지!
3: 그만 보내라 이제 다른 거!
2: 알겠다.
3: 책도 좀
2: 팔이
3: 보고.
2: 지금 다쳐있는 거야?
3: 다쳤잖아.
2: 어, 이거는 다쳤어요. 발로 찼는데 맞아가지고. 어. 이게 나를
3: 위해서... 아, 다친다 또!
2: 몸으로 좀 놀자.
8: 왼손은 아직 팔팔하잖아.
2: 아 그래, 야. 왼손으로 놀자.
8: 왼손을 안...
3: 3살쯤에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데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동생이 누워 있는데 그 주변을 돌다가 여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철심을 받고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단순 장난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사춘기 들어오고 몸집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는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공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싫기는 한데, 근데, 이게 동생한테 하는 테스트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없잖아, 살짝 들기는 해요.
8: 야, 그만! 너네들 좀 와봐.
2: 왜? 뭐가?
3: 내가 몸으로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2: 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3: 아니, 이거 봐봐. 어?
2: 아, 그 솔직히
3: 노는 거는 좋은데 다치잖아.
2: 근데 솔직히 이거 놀러서 다친 게 아니라 지금 저 슈퍼 올라가다가 내 자빠져가지고 내 다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3: 니는 형아가 때렸다 그랬잖아.
8: 나는 때린갈라야 돼.
2: 아니 얘가 자꾸 슈퍼 저기까지 올라가려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9: 억울한
2: 거. 형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9: 억울한 거.
2: 아, 우리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 말이 좀 좋아. 얘가
3: 우리 말도 듣고 얘 말도 듣잖아.
10: 또 엄마는 또 이제 동생이 안쓰러우니까
2: 그렇지.
10: 자꾸 다치고 어떻게 또 혜윤이 기분 나빠졌네. 저는 이번 영상 보면서 정말 심장이 아주 그냥 막 쫄깃해졌습니다. 혜윤이 어머니 마음이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되거든요. 방문이 일단 닫혀있다 그러면 솔직히 막 저 안에서 애가 도대체 뭐라는 걸까? 혹시 이상한 건 보지 않을까? 뭐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잖아요. 뭐 저라도 막 쾅쾅쾅 문 열라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이해가 갔어요.
7: 근데 저는 그 혜윤이 마음이 또 너무 이해가요. 남자아이들은 사춘기 되면 자기만 동굴이 필요하거든요.
5: 맞아.
7: 이 문 열려있으면 온 우주가 뭐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2: 진짜 온 우주가?
5: 또 그리고 항상 또 통화할 때 엄마가 쓱 나타나면 우리 또 비밀을 또 지키고 싶고 또 엄마한테 또 얘기하면 혼나고 맨날 둘이 아웅다웅해요. 저희는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둘째 방은 바람이 불었대요. 또 문을 확 닫아요.
8: 그치, 그치. 바람이 불어요. 네,
5: 창문도 맞아, 작은데 맞아. 그렇게 큰 맞아, 바람이 불어요.
8: 태풍이 불어.
5: 네.
2: 어느 집이나 난립니다, 여러분. 네.
11: 그 사춘기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그렇지만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들이 이 아이의 성장 속도가 똑같지 않아요. 팔도 길어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이게 얼굴 봐도 왜 이렇게 늘어났다.

0: 이렇게
1: 아, 네네.
0: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여기에 익숙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다리 쓰는 게 자기 생각과 달리 뭐뭘 찬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성장에서 속도가 달라서 얘가 미처 그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2: 그럼 때리려고
0: 돼요. 예.
2: 때리는 거 아니었다.
3: 그러니까 갓 태어난
2: 아니,
3: 기린처럼. 엄마, 나도 모르게 그만.
2: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난 지금 내 팔, 내 탈이 하지 않아서
3: 내가 교수님이 그냥 말한 거
2: 때린 척 하려다가 맞았다.
3: 그치, 그치.
0: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4: 완전 장난꾸러기들.
5: 네, 아이가 하는 행동 정말 사춘기 들어와 있는 남자애구나. 확연히 정말 보이고 뭐 얼굴 표정에서 또 눈빛까지 엄마를 아주 잡아먹을 것 같은.
3: 근데 친구 전화했을 때랑 표정 너무 달라요.
6: 아,
3: 진짜 좋아하다. 완전 섭섭했어.
5: 네, 그래서 저도 뭐 저의 사춘기도 한번 다시 또 생각이 나고 그랬었는데 어머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혜훈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7: 제가 보는 혜훈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죠. 학원이든 학교든.
3: 선생님들한테.
7: 그쵸. 그러면 그렇게 세상 착한 아이가 없어요.
3: 근데 얼굴이
7: 반전이다. 반전이다. 네.
5: 얘가 밖에서 그렇다고? 근데 집에서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나 때를 쓰거나 그건 내 부모가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단 많이 아이가 참고 있다. 엄마 그냥 딱 한번 째려보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면 사춘기 남자의 양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 양반 타입을 맞췄습니다.
5: 그 정도면.
3: 양반이에요. 축하드려요. 축하받아야 되는 거고요.
5: 다만, 현재는 사춘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비하면, 전두엽에서의 어떤 통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에게서부터가 먼저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옆에 있는 부모와 가족에게서부터 먼저 분리가 일어나서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방문을 닫고 비밀이 생기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있거든요. 자기의
6: 맞아요.
5: 핵심이. 근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협받아요. 자기 정말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네. 성장하고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6: 그래요?
5: 그 부분을 어머니께서 너 떳떳하면 닦아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정말로. 부모도 우리 다 깔 수 있나요? 아이한테?
6: 없습니다.
5: 다 깔 수 없죠?
2: 아이,
3: 제가
2: 깔 수 없어요.
3: 제가
5: 우리가
3: 많아요.
5: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3: 난 다 깔 수 있어요.
7: 아니에요, 언니.
5: 근데 사람은 이제 나로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를 사춘기 때 시작하는 거라서 저렇게 방문 꽝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동생하고 관계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렸을 때 회유지하고 동생 관계 어땠는지 사이가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7: 둘의 사이는 너무 좋아요. 지금 형아를 뭐 캠프를 따로 보낸다고 하면 나는 형아가 없으면 안 돼. 힘들어. 이렇게 동생이 얘기를 하고 혜훈이도 뭐 과자를 사준다든지 어디 나가면 동생을 챙겼는데 좋아요. 근데 노는 게 그래서 그런데
0: 혜훈이가 동생을 이제 아끼는 마음도 있고 네. 보호자라는 네.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자기도 좀 놀고 싶고 네. 자기도 어린데 걔를 돌봐야 하는 부담하고 억울함도 좀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맞아. 힘 조절이 안 되는 거고 동생이 어쨌든 자꾸 다치니까 거친 신체 놀이는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동생이 다치면 그냥 사과해서 끝나면 안 돼요. 동생이 이렇게 됐고 동생은 이런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넌 어디까지 네가 책임을 질래? 그리고 네가 그렇게 보여줘야 동생이 좀 서운한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죠. 혹시 어머님의 원부모님, 그러니까 원가족이 네. 네. 엄격하셨어요?
7: 저도 이제 뭐 말을 잘 들었던 딸이 아니다 보니까는.
3: 저기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7: 혜훈아, 엄마가 달라지는
3: 혜훈아. 말을 안 듣는 거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어머님부터 모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3: 많이 당황스럽네요.
7: 바꿔주세요. 저희 엄마도 이제 말로써 이렇게 막 여러 말을 해서 저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몇 번을 보셨겠죠?
3: 네.
7: 빵 터지면 이제
3: 무서웠구나.
7: 네. 이제 길에서도 맞고 아이고. 뭐 이제 치마가 찢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혼이 많이 났었어요.
3: 그렇구나. 저는, 네. 좀 엄격하게 네. 좀 무섭게.
8: 네. 저는 또 엄하게 자랐는데 좀 저는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주는 성격이거든요. 그것도 부모마다 다른 건가요?
3: 그럼요.
5: 원가족에서 배웠던 것들이 위기 상황에선 거의 그대로 나와요.
3: 그렇죠.
5: 정말로 심각한 갈등이나 힘들었을 땐 내가 가장 익숙했던 방식으로 가게 가게 되고 편안한 상황에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또 너무 심해서는 안 되긴 해요. 그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돌고 돌면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심을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3: 네. 아 근데 두 분 다 사춘기를 네. 겪어보셨잖아요.
8: 네.
3: 통제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항상 기회를 주세요. 전 누워서 수박을 먹었어요. 누워서 씨도
3: 하지 않아요? 누가 네. 씨를 누가 받아요?
1: 씨도 누워서 뱉었어요. 네. 방바닥에.
3: 뱉었어요?
1: 아빠가 은지야 앉아서 먹어. 소된다. 맨손 옆에 그래서
3: 진짜 말 안 들었고
1: 은지야 앉아서 먹어. 계속 넣어서 씨 뱉었어요. 아빠가 먹기 편하게 얼굴에 수박 주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계속 삐뚤어졌죠. 누운 채로 방에 막 계속 누워서 가고.
3: 야, 참, 아, 인기 씨는 어떠셨어요?
8: 저는 제가 하루 10시간씩 게임하고 거의 가출도 많이 하고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그 공부도 아예 안 했거든요.
1: 아, 예.
8: 근데 내가 게임하지 마. 공부해.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0: 내가 안 했습니다.
8: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게 항상 걱정이니까.
3: 양심이 찔려요?
8: 말을 못하고 엄마한테 좀, 엄마는 그래도 좀 오히려. 했으니까. 엄마는 자꾸 돌리는 편이에요. 찔려갖고 말 못 하겠어요.
3: 그때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좀 상상이 되세요?
8: 예, 네, 그건 이해돼서 효도 네. 잘해야 되겠다.
1: 죄송하다고 네. 네, 영상 편지 한번 드리세요, 엄마.
8: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속 만지세게해갖고.
3: 너무 힘들겠구나.
8: 네, 너무 힘들겠죠. 할머니.
3: 네. 진짜.
8: 잘 찾아뵙고 잘하겠습니다. 사랑해, 할머니.
3: 뭐 사실은 각자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진짜 소통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1: 맞아요.
3: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소통을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봐야겠죠. 중요한 건 우리 혜은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0: 너무 궁금하다.
6: 솔직히 다친 직후에는 그냥 손가락 살짝 삐인 줄 알아가지고 뭔 감정이 없었는데 그 손 다쳤다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9: 풀어나갈 여지도 있어? 마음이 있어?
6: 저는 그러고 싶죠. 근데 엄마가 그냥 그 말할 의지 없어. 엄마는 그냥 저를 혼내는 거에만.
9: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들도 있어?
6: 많죠. 아주 많죠. 매우 많죠. 셀 수 없죠. 생각나는 것들 하면 전부 다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어서 안 될 것 같아.
3: 저는 혜은이가 눈시울이 붉어진 거 보고 저도 막 같이 울컥했는데 속마음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엄마랑 싸우고 나면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5: 맞아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잘못된 일은 크게 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부가적으로 안 좋은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영향도 있어요. 칭찬은 받지 않고 안 좋은 일일 때만 계속적으로 한 소리씩 들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로 관심 받는 게 아주 익숙해지죠. 아이는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속도 깊은 아이예요.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사춘기라고 해서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변하는 건 절대 아니다.
7: 저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항상 혜은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적은 되게 잘해요, 제가. 세게. 근데 칭찬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매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만 그래? 다른 애들 다 그렇지
3: 않나요? 잘해줘요,
2: 어머님.
3: 그래야지.
7: 다 그냥 그렇게 준다고 이제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혜은이가 항상 저한테 너가 최고야. 네가 제일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이 차마 이렇게 그렇구나. 안 나왔어요.
3: 안 해봤구나.
7: 안 해봤어요.
3: 혹시 어렸을 때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7: 아니요. 저도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3: 그래서
7: 그냥 몸으로써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지 말로 이렇게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조언하고 평가 같은 거 좀 줄이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아이가 한 말을 또 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혜은이가 뭐 학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네 할 일인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7: 말고
3: 딸이면 나갔잖아. 야, 딸이면 나갔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이러잖아.
7: 맞아.
0: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래 힘들어 너 많이 힘들구나 근데 뭐가 어떤 게 힘들어? 어떤 걸 좀 고쳐볼까? 이렇게 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감정을 좀 이렇게 인정한 뒤에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카메라 보고 한번 해보세요. 혜훈아 힘들었니? 한번 해봐.
10: 엄마 학원 너무 힘들었어.

0: 너 너무 학원 힘들어.
1: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0: 어제 보고 얘기했어. 이 바닥에 있어. 얘기하시잖아요.
2: 처음에 부탁 보고 해도 돼요. 근데 계속 하시면 하루에 10번씩만 하시면 정말 나아지실 거예요.
1: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쳐서.
3: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10번씩.
4: 일단 규칙을 좀 적게 정하시고 분명하게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통제하면 중요한 규칙하고 사소한 요구 혹은 잔소리가 섞여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거든요. 부모가 없을 때 얘가 판단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선택권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곁에 없을 때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2: 사춘기의 터널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초기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딱 벽 쌓고 부모를 좀 멀리하고 자기 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 어떻게 보면 아이는 어른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너무 치열하게 싸우거나 독하게 싸우면 돌아올 다리가 불타서 없어진다.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따뜻한 가정의 소통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5: 자, 어떻게 오늘 혜은이 어머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6: 도움 되게 많이 돼서 아까 불안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불안이 제가 통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5: 맞아요. 사실 우리 문제죠.
6: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한 칭찬?
1: 과한 칭찬. 네.
5: 계속
1: 한번 칭찬.
6: 네. 네. 한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5: 다행입니다.
6: 눈물이.
5: 아, 진짜 우리 혜은이 엄마, 진짜 혜은이랑 잘 이렇게 관계가 회복돼서 진짜 행복하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솔직하게 고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위한 보석 같은 솔루션들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교육은요, 아쉽게도 이번 21회를 끝으로 아쉬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저도 진행자이기 전에 이제 한 부모로서 매주 우리 전문가님들의 해답을 들으면서 참 깨닫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제 육아 가치관을 바꿔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회에 더 깊어진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길 희망을 해봅니다. 자, 우리 패널 분들도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7: 저는 너무 좋았던 말이 성교육은 생활교육이다. 저는 날 잡고 이렇게 하루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다가 같이 TV 보다가 같이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생활교육처럼 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오늘 잘 배우고 우리 아이 세 명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7: 네,
5: 네, 은지 씨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8: 네, 진짜 여러 회차 배우면서 그냥 다른 것들보다 아이의 이야기를 정말 잔뜩 들어주고 정말 잔뜩 사랑 표현해주는 게 정말 아이와 나를 위한 성교육의 첫 발걸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진짜 잘 배워갔어요, 우리 은지 씨도. 네, 우리 쌤 씨는 어떠셨어요?
9: 부모란 자격증은 없잖아요.
8: 맞아요.
9: 우리도 실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아이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병수행도 공부할 것 같아요.
5: 네.
9: 좋았어요.
5: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4: 저는 일단 교육방송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로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육아가 거의 다 끝난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를 지금도 키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선생님 어떠셨나요?
2: 네,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사람은 평생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 또한 이 방송을 하면서 여기 있는 패널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모의 첫 성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존중하는 문화가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성교육해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0: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어? 서장훈의 백지 수표?
1: 이 구변농가가 없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지.
2: 오늘은

0: 전북 익산에 왔습니다. 익산. 지금 저 양쪽으로 이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백만장자분은
1: 네.
0: 비닐하우스에서 보자고 하셨대요. 뭐가 얼핏얼핏 오, 보이는 것 같은데.
1: 살짝 보이는데 여기?
0: 네.
1: 가볼까요?
2: 안녕하세요.
0: 계세요.
1: 아, 수박이네요.
0: 아, 여기가
1: 수박 다 수확하고 계시네요.
0: 수박들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아,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1: 누가 봐도 옷차림이.
0: 네, 누가 봐도.
1: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2: 안녕하세요.
3: 으쌰, 으쌰, 으쌰. 아이고, 장원 씨, 예원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예. 수박 안 무거우세요?
3: 아유, 무겁죠. 한번 들어가실래요?
0: 예. 제가 한번, 아유.
1: 와.
0: 아유,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박이. 오늘의 백만장자시죠?
3: 예, 백만장자 맞아요. 수박 백만장자인가? 예. 수박 백만장자. 예, 수박을 그 40년 넘게 유통한 수박계의 좀 큰 손이라고 하는 임장섭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3: 저희 회사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평일에는 뭐 2, 3만 통, 주말에는 4, 5만 통.

0: 으쌰, 으쌰, 으쌰!
1: 우리 수박의 큰 손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 그러면 이 하우스가 다 우리 회장님 건가요?
0: 이 하우스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 동네,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수박이, 예. 저희 그 계약농가 수박입니다.
1: 아, 계약농가.
0: 계약농가. 아. 네, 계약농가.

0: 재배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여기를 다 계약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수박을 매입을 하셔서
1: 예. 우리 생산농가들은 좋은 수박을 만들어주고 네. 저는 좋은 값을 받아주는 그 수박 계약자예요.
0: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박 유통업을 네. 하고 계시네요.
1: 예, 맞죠. 예.
0: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1: 아, 맞춰보세요.
0: 글쎄, 근데 뭐 막 나이가 굉장히 있어 보이시진 않는데 한
2: 진짜로 맞추려고
0: 뭐 한 중반 후반
1: 뭐 먹고 싶으세요?
0: 아, 더 많으세요? 60대 후반이 뭐 이렇게 보이는데
2: 패션이 보이는데? 젊으셔서
1: 뭐야 저 그 나이가 네. 73이에요
0: 아 73이시죠
1: 뭐 수박을 모였던 피부도 좋고 건강하고 네. 해서 이렇게 73입니다
0: 아, 수박 비닐하우스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이 안에 몇 통 정도가 있는 건가요?
1: 이게 수박이 길이가 이게 100m예요 네. 100m 네. 한쪽에 200, 70, 80개씩 들었어요 네. 두 개 합치면은 아, 약 한 550개, 60개 들어있습니다.
2: 수확량이 엄청나겠네요.
1: 그렇죠.
0: 그냥 이렇게 보시고도 어떤 게 잘 익은 수박인지 아시나요?
1: 여기 있는 수박은 네. 다 일시에 많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네.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염록색을 좀 띄고 있고 저거는 진한색을 네, 좀 띄고
2: 네,
1: 있죠.
2: 네. 네.
1: 그런 놈들이 조금 덜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진한색이?
1: 진한색이?
0: 네.
1: 아, 이거 잘 익었겠네요.
2: 오,
1: 아주 잘 익었겠어요.
2: 통통 해봐야 되는데, 통통.
1: 예, 예. 소리가 아주 좋죠?
2: 네.

0: 아주 좋죠.
1: 네.
0: 잔질긋다고 소리가 아주 맑게.
2: 맑게.
0: 예, 아주 잘하지.
2: 맑게 나는 수박이 잘 익었을 가능성이 높다.
0: 그렇죠. 이게 수박도 속이 네. 내용이 잘못돼 있으면은 네. 수박 채소리가 안 나와요.
2: 아, 옛날에 뭐 어릴 때는 수박 살 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리를 내보고 했는데 한번 두들겨 볼래? 어,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1: 명쾌하게.
0: 나, 나 익었어요. 소리 나죠?
1: 네. 네.
0: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2: 한번 골라볼까요? 네.
1: 요 부분에서 한번. 네.
2: 색깔이 진하고 소리가 좋은 것들.
1: 얘다. 아, 이 친구다.
0: 예. 네. 네. 아주 좋아요.
1: 제가 수박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잘 고릅니다.
2: 색깔이 진하고.
1: 어, 근데 소리가 좋은데? 오, 소리가 너무 좋은데?
2: 어, 저는 이거.
1: 그래요?
2: 크기도 좋고.
1: 오.
2: 소리가 좋습니다.
1: 어, 괜찮은데요, 그거?
2: 모양이
1: 네.
2: 엄청 커요. 아니, 이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1: 저는 이거요.
0: 네, 아유, 그 잘 읽겠어요.
2: 그럼 제가 드릴게요.
1: 아이고.
2: 주세요.
1: 아이고,
2: 네. 제가 밖으로 한번 나가서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익었는지 예. 아니면.
0: 저 예원 씨가 갖고 온 수박을 예, 한번 예, 볼까요? 예. 먼저 한번 잘라볼까요?
2: 예.
1: 원래 이런 약간 분진 같은 거 묻어 있어야지.
3: 예.
2: 칼을 칼을 거기서 갑자기
0: 분이 있으면 좀 좋다고 그래요.
1: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먹으로 깨시나 했는데 칼을 꺼내셨네. 색이 괜찮은데?
2: 오,
1: 와 색깔
2: 진짜
1: 우와,
2: 잘 익었네요.
1: 진짜 잘 골랐다.
0: 씨도 없고 수박이
1: 예, 예.
0: 수박이 서리빨이 섰다고 그래. 서리빨이 예, 예, 섰다고
2: 예, 예, 예, 예.
1: 갈라지는 소리가
0: 아주 신선해가지고
1: 네.
2: 밭에서 딴 거를 이렇게 직접 먹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먹으려나 봐.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2: 어우 엄청 다네요.
1: 우,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4: 어우 엄청 다네요.
0: 아, 맛이 죽이네.
2: 야, 아, 진짜 엄청 달아요. 네.
0: 우리 농가들은.
1: 우와.
0: 이렇게 농사 잘 써요.
2: 당도도 그렇고, 너무 괜찮네요.
1: 당도 미쳤어요, 네. 진짜.
0: 예원 씨는 수박을 잘 골라서 수박이 엄청 맛있죠?
2: 네.
1: 역시.
0: 우리 이제, 우리 저.
1: 많이 먹은 만큼.
2: 네. 제가 고른 수박. 좀 과연 어떨지. 근데 뭐 같이 다 재배하셨기 때문에 뭐 비슷할 것 같아요.
0: 이제 좀 그 이 수박이
2: 예.
0: 좀 별로 좀 안 좋은 수박을 골로 갖고 오셨어요.
1: 아 그거를 못 봤네요.
0: 수박 고를 때 바늘구멍 같은 거 골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수박 안 좋은 걸로 오셨네.
1: 아니 그 많은 것
2: 아니 뭐 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으니까.
0: 쫙.
1: 오!
0: 쫙!
2: 오! 너 안에는 비슷하네요.
0: 그 수박이,
2: 비슷한데?
0: 요거는 아무 이런 신이 없잖아.
2: 아, 요게, 요게 네. 조금 있네, 요게.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맛은 어떤지, 과연.
1: 이제
2: 맛은 큰 차이 없어요.
0: 색깔 예쁘고
1: 네. 차이 있는데? 차이 있는데?
2: 기본적으로는 예원 씨께 네. 더 이제 잘 익고 네. 좋은 수박인 건 맞는데
1: 네.
2: 이것도 맛있습니다.
0: 아, 누가 뭐라기도 예원 씨가 더 맛있는 수박을 고르면 네. 사실이에요.
2: 여기 있는 수박들은 이제 그럼 어디로 이동합니까?
0: 그 뭐 우리 실는 거 한번 볼까요?
2: 네네네.
1: 어,
2: 네. 네.

0: 아, 조각들. 어휴, 무거운데. 오. 저 아까운 수박, 어, 잘못하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1: 이분들이 다 아래 오지 오래된, 숙련된 선수라서 절대 깨질 일 없어요.
0: 야, 네, 뭐.
2: 하듯이.
0: 워낙에 오래 이걸 하셔가지고.
2: 아, 이게 무게가 꽤 있거든요.
1: 예. 어, 근데 걱정. 8kg, 9kg, 10kg씩 나가요.
0: 걱정되네. 이거 보는데 깨질까봐. 어.
2: 근데 너무 잘 주고 받으신다.
1: 절대 깰 일 없어요.
2: 그래요?
0: 어, 꽤 많았는데, 수박이.
2: 어떻게 다 하나 했는데 금방 하시네요.
1: 맞아, 그. 장원 씨도 한번 던져보실래요?
0: 아니, 뭐, 던지는 건 좋은데.
1: 그냥 그거, 그렇게.
0: 아니, 저기, 못 받을, 혹시라도 깨질까봐.
1: 아유. 한번 해봐요.
0: 아니, 뭐, 던지는 거야, 제가 전문인데. 어휴!

0: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아니, 아니, 이게 생각보다.
1: 던져야 된다.
0: 아니, 나 너무 세게 던지면 못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아, 무거워서.
1: 아유, 그림나.
0: 아니, 아니, 혹시 너무 세게 던지면 저거 할까봐.
1: 자연스러운데요?
0: 아니, 뭐 이거야.
1: 네, 늘상하던.
0: 제 직업이었는데. 네. 네.
1: 되게 호흡 좋다. 잘한다.
0: 아, 뭐, 요 정도만.
1: 네. 아, 좋습니다.
0: 아니, 뭐 이거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1: 이제 이 수박들이 어디로 가요?
2: 수박 공장으로 가죠.
1: 공장으로.
0: 수박 공장.
3: 예.
2: 예, 갑시다.
1: 수박 공장으로
0: 가시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수박 공장인 건가요?
2: 예, 맞아요. 이거 수박 공장이에요. 수박 공장. 아.
0: 야, 저 앞에 뭐.
1: 와, 이렇게 많은 수박 처음 봐요.
2: 처음 보죠?
1: 네.
0: 예.
1: 아까 우리가 본 수박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네요.
2: 이 회사에 지금 있는 수박이 한 6, 7만 통 정도 돼요.
0: 6, 7만 통이요?
2: 예, 와. 6, 7만 통. 어저께 밤부터 네. 작업해가지고 밤중에 계속 새벽까지 계속 돌아왔어요.

0: 아, 여기가 이제 선별장이군요.
1: 예, 여기 당도, 중량. 네. 선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당도. 네.
2: 이게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1: 예, 예, 그렇죠.
0: 그, 저희 어릴 때는. 네. 리어카에 수박 파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가위, 저, 칼로.
1: 해모지게?
0: 해모 중에서 먹어보고. 당도 선별을 했는데. 네. 안 자르고도 이 기계로 선별이 다 되는 거네.
1: 옛날에는 안 익은 수박도 많이 땄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농가들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이제 완숙이 되지 않고 맛이 없는 수박을 따지도 않고. 아하. 저희들 자체가 또 이제 유통을 하지 않아요.
0: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그냥 수박이 지나가기만 해도 당도를 알 수 있는.
1: 네, 그렇죠, 그렇죠. 오.
2: 그냥 수박을 올리기만 하면은 되는구나.
1: 네.
2: 와, 신기해요.
1: 저 보이시죠?
2: 네.
1: 불, 광파.
2: 네.
1: 광파기를 수박에다가 쓰여가지고. 네. 그 빛을 합산해서 당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갈 때마다 당도가 11.7. 아.
2: 다 뜨네요.
1: 네.
0: 전부 다 당도가. 네. 11은 무조건 넘네요.
1: 네, 그렇죠. 11 브릭스가 넘으면은. 네. 수박이 맛있는 거예요.
2: 아.
0: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네. 11이 안 넘고 뭐 9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파는 거예요?
1: 이거는 가공 공장이라 주스 공장이라.
2: 아,
0: 12도 나오고.
1: 네.
2: 되게 높네요.
1: 이걸 지켜야지 그 많은 유통업체에서 경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0: 아니, 그럼 이 합격한 수박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1: 예, 전부 다 이제 마트하고 지금 30년을 넘게 거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0: 여기서 포장을 또 하시는구나.
1: 이런 거 처음 봐요. 음악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배송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0: 떡고기를 다 넣어서 보내시니까 예, 안전하겠네요.
2: 이제 이렇게 저 그 수박을 오화는 풍선을 불어서 구석에 예. 넣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1: 가다가 깨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2: 우리 책임이에요.
0: 근데
2: 여기 지금 우리 회사 부대장 우리 아들이에요.
3: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세요?
4: 네, 저는 저희 회사의 온라인 스토어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근이라고 합니다.
1: 아 근데 나는 소개하시길래 아드님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좀 안 닮았는데.
2: 잘생겼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아,
2: 나는 못생겼거든.
1: 아니. 얼굴 스타일이 좀 다른데. 약간 느낌이?
2: 그 너한테 본 말은 다 비슷해요.
0: 그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1: 이거 궁금한데. 여기다 넣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우리가 실험 한번 해볼까요?
4: 한번 던져볼까요?
1: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0: 얼마나 세게 던지려고.
2: 아니, 이 큰 육정할 체격에 힘 없어요.
0: 얼마나 던지려고.
1: 그렇게까지 안 던지죠. 누가 그렇게 던져요. 던질만 하게 던질게요.
0: 아니, 귀엽다, 박스.
1: 아, 용입니까?
4: 네, 한번 던져보시죠.
1: 어우, 네. 근데 이거.
0: 몇 키로예요?
1: 아니, 무거운데. 무거운데, 약간 깨질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아니, 그러면은. 배달 왔는데, 바빠가지고, 던졌다. 던졌다.
4: 안 됩니다, 안 됩니다.
0: 네? 진짜요?
4: 페어리슛으로 던져주세요.
1: 아, 더 세게 던져도 돼요?
4: 네, 페어리슛으로.
1: 진짜?
0: 무서운데?
4: 괜찮습니다.
1: 아,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아,
4: 괜찮습니다.

0: 과연 한번 볼게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1: 진짜 세게 던졌거든요.
2: 수박은? 수박은? 멀쩡하네.
0: 어떻게 하면 해야 되나?
1: 금강거 아니에요?
0: 금강거 아니야, 이거.
1: 금강거 같은데? 여기 금강거 같아. 어?
0: 어? 안 갔어요. 어? 괜찮습니다. 자, 하루 4만 통의 수박이 회장님 손을 거쳐서 나간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원래 농사를 짓던 집안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3: 아니요. 전혀 농사하고 상관도 없는데. 네. 네.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운수업하고.
0: 아, 운수업을 하죠.
3: 운수업 하셔가지고.

0: 근데 형편이 괜찮으니까 학교도 서울로도 가고. 아.
1: 서울로 유학 가실 정도였으면 회장님께서 공부를 좀 잘하셨나 봐요.
0: 공부는 무슨 공부요. 용케도 어떻게 합격을 했죠. 시험 며칠 안 되고 그냥 벼락 공부했더니 용케 합격해가지고 가게 되었죠.
2: 이제 서울로 올라갔을 때는 뭐 아직 어린 나이니까 굉장히 뭐 좀 다른 세상이었을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면
0: 공부는 무슨 공부요. 알도 말아요. 좋은 놈이 뭐 서울 올라가니까 뭐 등이 뒤집혀가지고 네. 맨 놀러나 다니고 그래도 놀러... 그때 네. 그 교우관계는 좋았어요. 네.
3: 교우관계는
0: 여학생들이 그냥 줄줄이 서고 참으로 그때 참 그 시절 그렇죠. 그렇게.
1: 그러면 고향인 부안으로는 언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0: 79년도
2: 뭐 79년도
0: 25살 때
2: 25살.

0: 고향에 이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는 뭘 하신 거예요?
1: 아, 그때 이제 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에 가다가 기울러가지고 형편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2: 내가 이렇게 그 집안의 장남이요. 무슨 생각이었어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화려했던 생활을 다 좀 잊어버리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1: 뭐 그 제일로 배우신 게 뭐 과일 장사 뭐 야채 장사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뭐 과일도 팔고 수박도 팔고 채소도 팔고
0: 부안의 시장에서
1: 네, 그렇죠.
0: 장사에 좀 소질이 있으셨나요?
1: 말도 말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채소장도 야채 장사하는데 남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저 다시 서울 학교 다니지만 기껏 들어가서 채소장도 한다고 이렇게 흉이나 보는 것 같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작업복 입고 일할 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그 나이에서는 쪽팔려 쪽팔렸어요. 쪽팔려 정말로
3: 20대니까 아. 또
2: 아휴 그때 그때 말로 이제 창피한 것이 아니라 쪽팔린다. 아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내가 어차피 한번 발 들었으니까 뭐 해야 할 일인데 하고 그때 안 해본 것 없이 이제 다 해보는 거지 이제.
1: 어느 날 그 저희 가게에 그 배추를 팔아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발령이 나서 이 배추를 급히 처분을 하고 네. 그 내가 발령 받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배추를 팔아달라는 거예요. 네. 배추를 싸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배추 한 포기 뭐 그 이렇게 200원씩 이렇게 가는데 한 20원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팔지 뭘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그 배추를 사게 됐네.
0: 얼마나 사신 거예요?
1: 그때 한 2만 포기 됐지. 2만 포기.
0: 2만 포기.
3: 오, 2만 포기?
1: 그래서 이제 배추를 사놓고 이제 어디다 팔려야지, 뭐 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아니, 그때 그 몇 년 만에 그 딴덤덤 한 파가 와가지고. 아. 전라도 위쪽에 배추를 그냥 싹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장철에 이제 난리가 났네.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배추가 다 얼어버려서 다른 데서 배추 구하기가 힘드니까 네. 비싸게 좀 돈을 주고 회장님한테 좀 사겠다라고.
1: 네. 아, 그 20원짜리 배추를 500원에 팔으라고 하니 뭐 20원짜리 500원 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것이 고칠지를 모르겠네. 야, 우선 그 좋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서 이제 실은 이제 과정을 해봤어야지. 삼촌도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추 따고 배추 지게에다 싣고 해서 차에다 실었는데 차에다 배추를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다 안 뜯어 써야 되는데 또 해봤어야지.
3: 안 해봤잖아요.
1: 아이고, 싸다가 어그지고 무너지고 또 쏟아지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배추가 비싸니까 그렇게 싸서 갔어도 또 돈을 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막 배추 막 저기도 천 원도 팔고 얼마도 팔고 하네. 아 나도 500원에 못 팔겠다 더.
3: 훨씬 높네요.

0: 쳐달라. 금방 장사 꼬 잊어버렸네. 그러다 600원도 이제 받고, 700원도 받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손으로 작업을 했어요. 야, 겨울에 그때는 이제 고무장갑 썼고, 이렇게 면장갑, 이렇게 장갑을 끼는데, 얼마나 손이 싫어요. 단답 제가 보면 이게 손이 화끈화끈해서 춘지도 몰라. 돈 버는 재미 이게 춘지도 모르고. 야, 내가 시집밥 얼마 받는데, 얼마 받는데. 참, 이렇게 흥질하는구나. 야, 참 재밌다.
1: 너무 좋으셨겠어요.
0: 그거 있었죠, 그게.
2: 그럼 얼마를 버신 거예요?
0: 이제 뭐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1000만 원 다 안 되지만, 그때 또 뭐 700이든 800만 원이든 간에 네. 엄청 큰 돈이죠. 네. 엄청 큰 돈이죠, 그때.
2: 그때 몇 년도? 80년대. 80년도. 네.
0: 네. 엄청 큰 돈이죠, 이게. 네.
1: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0: 차도 사고.
1: 차도?
0: 미천도 하고. 배짱도 좀 수두해지고. 장사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지. 다 팔고 나니까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한 20, 30개 남았을까? 가장 먼저 뭐라 했냐면, 차를, 3톤짜리 그 차를 샀어요.
1: 트럭.
0: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야, 진짜 참. 남은 돈은 이제 그때부터 장사 미천을 하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박으로 전향을 하신 건가요? 부활?
0: 아니죠. 이제 선배가, 야. 그래도 이제 너 경매 시장에서 그 경매 사람 배울래?
2: 네.
0: 그래 이제 그때 이제 경매를 하게 된 거예요.
2: 아니 근데 장사가 뭐 해가지고 돈도 크게 벌고 그런데 갑자기 또 경매사를
0: 그렇게 이제 그 만남이 예 이렇게 꼬이더라고 이렇게
2: TV에 뭐 이렇게 손가락 막 이렇게
1: 생각보다 재능 있네요, 그쵸?
0: 다르시네.
1: 생각보다 재능 있죠.
0: 아니, 뭐 해본 것 같아.
2: TV. TV에서 본 거죠. 경매 하시는 분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0: 내가 한번 해볼까요?
1: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
0: 옛날에는 이제 그 배심으로 이제, 배에서 이제 손을 내서, 목, 육성으로 이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헤이, 이렇게 딱 하면서. 양마, 5천, 6천, 7천, 8천, 9천, 3마, 50번.
1: 판소리
0: 같아. 3만에 50번에 딱 쥐가 탁 올리다가. 양마,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2: 근데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쭉 있어봤는데 왠지 경매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경매사 그 참 힘든 직업이에요.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경자가 싸울 경자, 싸울 경자. 경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싸우면서 파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더 달라. 나는 싸게 살란다. 야, 돈 많이 줘. 그러다 보면 이게 경매라 그렇잖아요. 이제 정말로 그냥 연수를 삼는 거예요, 연수를 삼아. 오래 가요, 그게. 말도 못 돼서. 아주 어려운 직업이에요.
1: 왜냐면,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네. 되잖아요.
0: 좀 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그때 내가 이제 그 맺은 인연이 논산, 그 강경, 그 익산, 용안 쪽으로 해가지고, 두역까지. 저기 공주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 매집을 많이 잘 가졌지.
2: 경매사를 하시다가 그럼 이제 경매사 그만두고 내가 유통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예, 그래도 이제 부안유통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때가 이제 96년도예요. 96년도 네. 수박철만 되면은 네. 전국에 있는 수박 상인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1: 네.
0: 전국의 수박 상인이. 그때 당시 수박을 사려면은 거의 인장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그 상인들이 많았죠. 오, 수박 많이 취급해. 라는 사람으로 이제 됐죠. 그때부터.
1: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공장으로 시작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마트 수박 협력업체한테 제가 저한테 수박을 좀 달라고 해서 수박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이오들이 좋은 수박이 어디서 나오고 밭에서 이제 알게 됐죠 이제.
2: 거기 다른 데 협력업체가 수박 좀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그래서 야 이거 수박 어디 거야 해가지고
0: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밭에다 저한테 야 수박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려냐고 해가지고 밭 협력업체가 된 거죠. 아하.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그 고집을 해서 당도 있는 수박으로 납품했던 거예요.
2: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때는 아까 그 봤던 기계 없었을 거 아니에요?
0: 없었죠. 당도.
2: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거 쪼개볼 수도 없고 도대체.
0: 이제 그것이 이제 전문가지. 이 품질을 인식해서는 목에 칼이더라도 안 따요.
1: 엄격하시네요.
0: 그렇죠. 안 따, 절대 안 따요. 네.
3: 착과 시기로부터 40일에도 50일이 걸려서 적산 온도를 먹고 해야 수박으로서의 그 수박이 마치 나오지 30일에 익어버렸다거나 35일에 익어버렸다고 하면은 수박이 무슨 맛이 나오겠어요.
0: 그런 것들 우리가 오해 지켰기 때문에 그 품질 불량에 많이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다가 물량이 부족해지면 거래 저기 마트에 납품 못하면 어떻게 해요?
0: 절대 내가 가는 마트에는 수박이 쇼트가 나서는 안 돼요. 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전남북 막 호남 쪽 막 수박을 납품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수박을 이제 납품을 해야 된 거죠.
2: 저 제일 궁금한 게 이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수박은 이제 여름에만 보통 팔리고 나머지 시즌에는 그러면 쉬나요?
0: 수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양파 농사를 지어요. 돌아가면서 밭을 바꿔가면서 연작폐를 막으면서 농사를 지어요.
1: 두 종목 하시네요?
0: 저희가 이제 토마토래요, 토마토.
2: 토마토.

0: 제일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는 건 아무래도 수박.
1: 하느님이 보호하사.
2: 네. 수박 보호하사.
0: 그러니까 수박. 수박, 토마토, 양파 중에 1등은 수박.
1: 저는 네.
2: 알려주세요.
0: 저는 아니 뭐 얼마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2: 1등.
3: 저는 이제 어저께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네. 설쳤냐면은 7월 달 우기철만 되면은 잠 안 깨나 이제 하느님 나 좀 살려주시오.
0: 하여튼 수박이 1등이란 말씀이시죠?
2: 제일 예쁜 수박. 네.
1: 항상.
2: 절대 말 안 하시는.
0: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2: 토마토 근데. 마음 아플까 봐.
0: 토마토가 슬퍼할까 봐 그러셨어요.
2: 마음 아플까 봐. 1등이 뭐예요?
1: 근데 이제.
2: 아니 말해주세요.
1: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수박이 대박이 날 수 있고 네. 양파가 대박이 날 수 있고.
0: 일반적으로.
1: 네, 일반적으로는.
2: 1등?
1: 예, 그래. 1등이 수박.
2: 2등은?
1: 예, 2등이.
0: 토마토겠지.
1: 토마토.
2: 겨우 들었다.
1: 아, 저한테 이제 그 좀 그 시간이 많이 이렇게 대화할 시간 있으면 배울 게 많아요.
3: 맛있어 보이네. 당신이 이렇게 매일 건강식단 챙겨주니까 내가 힘이 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뜨는가 봐. 엄청 크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스럽게 잡으시오? 살찌기 살.
4: 좀 쉬어야지. 나도 해봤는데 괜찮네.
3: 왜, 너 이제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힘이 좀 버뜩버뜩 나는 것 같아.
5: 왜? 양파 먹었더니 되게 아주 좋아.
6: 대표 운동 매일 하세요?
3: 매일 하지.
6: 요건 무슨 운동이에요?
3: 이게 골프 근육을 푸는 운동이에요.
6: 어디가 풀리는 거예요?
3: 골프 근육. 어디가 맞춰?

0: 벌써 끝인가요?
1: 뭐 금방.
2: 바로 앞에가 저희 회사예요.
0: 아, 저희가 저기요?
2: 바로 보이는 곳이 저 앞에 회사예요.
3: 매일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루에 3만 개씩, 4만 개씩 수박에 나가면은 100만 명이 돼 수박을 먹는구나. 90년간을 그렇게 이제 품질을 지키고 농가들한테 신용을 지키고, 야,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하는 일익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저한테는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거죠.
4: 저희가 그 백지수표를 아직 못 봤는데, 백지수표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과연 우리 회장님 뭐라고 쓰셨는지. 900농가. 이게 어떤 뜻이죠?
3: 우리가 그 1년에 그 생산 농가하고 접하는 농가가 900농가예요. 아, 900농가.
4: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회장님을 오늘날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3: 그렇죠. 네.
4: 다 이쪽 주변에 계신가요?
3: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전국에 이제.
4: 전국에.
3: 네. 나한테는 진짜 재산인 생산농가를 적은 거예요. 보통 1년에 만나는 농가 수가 900농가요. 몇십 년 동안에 그 농가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900명의 농가. 1,000명, 수만 명의 농가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내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회사도 있을 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한테는 엄청난 그 무형의 재산이다, 그거요. 재산.
5: 아이고, 철수 씨 반갑네. 농사 잘 지었어?
6: 예, 덕분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5: 예. 아이고, 잘 지었구만. 너무 커서 팔겠나요? 한번 당근 한번 재볼까? 아이고, 칼 한번 줘봐.
6: 우와.
5: 우메이.

0: 아유, 식사 보스 나온다.
1: 가족이야, 잘
0: 나. 아유, 올해도 고생이 많았네. 아이고, 수박 맛있네.
2: 농민이 없으면 생산농가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과의 가장 약속,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3: 그래서 회장님이 선도금을 많이 주신다고?
4: 예, 그렇죠. 예, 지금은 돈 없으면 절대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비료도 사야지, 뭐 종자도 사야지, 뭐 인건비도 줘야지, 농기계도 사야지, 먹고 살아야지.
3: 돈 될 일이 많아요. 네.
4: 어느 날 갑자기 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또 학비도 줘야지, 또 딸아들도 시집장가 간다고 또 뭣도 줘야지.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선도금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게 농가하고 저하고는 아주 끈끈한 이제 이렇게 신뢰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2: 많게는 몇 억, 적어야 몇 천. 그렇게 돈을 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0: 아이고, 희망에 3천만 원이야. 왜 이리는 거야.
2: 예. 아, 금방도 전화 오잖아요.

0: 선도금 받아서 아유 올해 정말 그 잘 쓰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이제 서로의 사정을 절대 안 해준다면 안 되잖아요.
1: 지금 900여 곳에 농가와 거래를 하고 계신데 회장님만의 어떤 철칙이 있으신가요?
2: 농가들은 이게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농사도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농가들과의 저와 관계는 신뢰성이 대단합니다. 약속이. 그 농가가 한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가져가고 대신 농가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저한테 상품화된 농사를 지어서 저한테 줘야 되고
1: 품질의 약속을 지키고
2: 저는 또 그 농가가 이렇게 이제 그 정말 그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3: 근데 매번 이제 수박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으니까 회장님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2: 저한테도 손해가 많이 나죠. 손해 많이 날 때는 1억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10억도 20억도 손해 나는 데 많아요. 수박은 비가 오면 안 먹어. 또 많이 상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금 돈 다 줬어요.
1: 수박의 최대 적은 사실 빚죠, 빚.
2: 그렇죠. 예. 네.
0: 계약해놓고 안 가지고 가버리고 빚쟁이처럼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잘 하는 거지. 농가가 이렇게 어떤 그 피해가 왔을 때도 우리가 저 유효적절하게 처리도 잘 해주고 마무리를 잘 하니까 아, 거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야.

0: 그 봉사도 또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네. 그러는데 주로 어디에 기부를 좀 하세요?
1: 그 뭐 이제 그 지인들하고 이제 농가들을 좀 자주 만나서 뭐 내가 뭐 갖고 갈 것도 아닌데
2: 뭐 그런 식으로 대단한 많은 재미예요.

0: 최대 연매출 1천억 원의 수박 유통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루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1: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네. 나는 지금 그 항상 그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뭐 돈을 뭐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수천 명의 그 농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우리 수박을 하루 많게는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그것보다 더한 그 부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야, 나는 부자다. 뭐가 부자요? 돈은 아니지만 그런 무형 재산. 그 무형 재산이, 야, 나는 정말로 그 많다.
2: 으쌰, 으쌰, 으쌰!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4: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있죠, 이렇게. 8,90만 평 정도.
0: 8,9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4: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5: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6: 신났다!
4: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7: 숲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4: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사람 야경입니다. 호는 3, 이모년 6월 태어났지요. 지금은 묘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갑자 6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이 때 무엇부터 떠오를 것 같습니까? 나는 평생에 죄가 하도 많아 마음속에 원망과 후회가 가득 쌓였지만 마침내 중요치 않은 잔무들을 죄다

제거하고 회갑의 일생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집 뒤 언덕에 묘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함께 묻을 묘지명을 쓰고 있어요. 이 늙은이의 한 가지 유쾌한 일은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안개 속의 꽃처럼 눈이 흐리니 눈치가 번거롭지 않습니다. 강호의 풍광과 정산의 빛으로도 내 시야를 채우기에 충분하지요. 과골 삼천, 중병의 고난을 이기며 복숭아뼈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자리에 앉아 지필에 몰두했어도 평생 동안 느꼈던 글에 대한 거리낌을 이제야 깨끗이 벗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순에 이르러 어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늙은이의 다음 유쾌한 일은 귀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 종종 의기를 다해 서로를 허락하지만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아서 흔들려 고정되지 않지요. 세상 만사 좋은 소리가 없고 모두가 다 시비, 다툼뿐이니 헛칭찬은 사람을 하늘에까지 추어올리고 헛무고는 구렁텅이로 떨어뜨립니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묘지명에 소상히 적었습니다만 재난에 빠지자 옛날에 사귀던 이들이 마치 도둑을 대하듯 피하더군요.

여러 대신이 때때로 나를 불러 귀뜸했습니다. 그리고 이병모가 말하기를 곧 풀려날 것이니 식사를 많이 들고 자중하라 했지요. 그런데 서용부만이 불가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문서 더미에서 천주교의 설을 찾아내어 어거지로 우리 가문의 문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물망 같은 옥사 안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죽을 고비가 네 번이었지요. 옛날에 사귀던 이들은 나를 길 가는 사람처럼 여기며 외면하였지요. 두 형, 약전과 약종이 함께 체포되어 한 사람은 죽고 나와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윽고 나는 전라도 강진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아 걸고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요. 무려 18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갈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를 재등용해 승지에 임명하려는 논의도 있었고 세자의 탕을 올릴 적에도 부름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원망치는 않습니다. 아마 묘지명의 맺음에 이리 적는 게 옳겠지요. 어지러운 마음을 거두고 힘써 하늘을 섬긴다면 마침내 경사가 있으리라. 아, 묘지명의 이 일도 함께 적어두겠습니다. 그때 나의 옥사를 논할 때 홍이운이 말하길 천 사람을 죽이더라도 용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느니만 못한데 홍은 어찌 힘껏 간쟁하지 않습니까? 하니 박장설이 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소? 남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는 요체입니다. 군자는 단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구할 뿐이에요. 남에게 기대면 반드시 비굴해지고, 비굴해지면 욕을 보니까요. 하물며 이해관계가 얽힌 마음은 더욱 그러합디다. 사람의 마음은 물이 흐르는 것 같고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붙잡을 수 없어요. 60년 살아보니 비로소 깨닫습니다. 마른 지팡이를 짚고 때때로 강가에 다시 기대섭니다. 아롱꿈 깨어나니 한바탕 환영. 저 나룻배는 틀림없이 이 늙은이를 실을만 하고 갈매기와 남은 세월 함께합니다. 들에 가서는 뺨 씻는 비에 공손히 젖고 배에 타서는 머리 때리는 바람 흔쾌히 받을 뿐이지요. 이처럼 유쾌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늙은이의 또 유쾌한 일은 치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창 움직여 흔들릴 적에는 가시로 찌른 듯 매우 시고 아팠지만 이제는 걱정거리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늘 소리처럼 때에 따라 움직일 뿐이니 게으르고 졸렬하고 무심하다 해도 성내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바탕 꿈일 뿐이니 처음 아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시청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륙에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지무 발견. 산사태 지무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그 계획을 짜는 것을 플래닝이라고 하고 플랜 하면 계획이라는 명사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to plan some things, but not everything.
0: 어떤 거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Yes, Margarita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입니다.
1: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0: 네, 그래서 어떤 거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어떤 거는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0: 메가 선생님이 I nailed it. 읽을 때 왜 약간 쉬었다가 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하면은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1: To do.
0: 네,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Mm-hmm. Certain things, 어떤 것들은 certain이라는 것이 확실한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mm-hmm. 일부, some things. Mm-hmm. 어떤 것들은 미리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but still, 그런데 또 who likes to니까 이제 do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고어체에서는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앞에 내가 likes to라고 했었어도 바뀔 수가 있어요.
1: Yeah.
0: 왜냐하면 likes doing things도 가능하니까.
1: Yeah, they both work. And I mean, when we talk, sometimes we, you know, go in between different 네. forms of sentences.
0: 네, 그래서 이제 likes to plan, likes to do가 더 익숙해서 나오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Margarita 씨는 doing이라고 했습니다.
1: Yes.
0: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은 또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넘어가겠습니다. 즉흥적인 spontaneous 그리고 과소평가된 또는 저평가된 underrated 이제 보통 overrated와 반대말로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overrated.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 가게 등의 가치는 진짜 이만큼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니면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underrated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소, 관광 명소 등을 가리키는 attraction도 나왔어요. 발음 연습 같이 해보죠.
1: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spontaneous. Next, we have underrated. And lastly, we have attraction.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so it's a win-win.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1: Okay, that's very true. I think there should be balance. If you overplan everything, mm-hmm. then maybe you'll miss out on some things. Mm-hmm. But if you never plan enough, maybe you run into some trouble.
0: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지만
1: yeah.
0: 좀 약간 섞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Mm. 자, 그럼 마르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공부하면서 새로운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1: Let's start.
2: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1: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0: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저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꽤 확신합니다. Mm-hmm. 일단 이 문장만 봤을 때는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관찰했을 때는 I'm pretty sure that 이렇게 나오면은 별로 그게 그 진지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I'm pretty sure that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하면 항상 좀 그냥 농담인 경우가 많은데
1: yeah.
0: 여기도 어떤지 한번 볼게요.
1: Yeah. She says,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0: 네, 딱 여기만 봤을 때에는 아직 뭐 유머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1: yeah.
0: 정말로 세 가지로 분류를
1: yeah.
0: 했을 것 같아요.
1: He's really just telling us.
0: Yeah. Those who, 그 다음 세 번째도 those who라고 나올 겁니다. 이 패턴 기억해 주시고요.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Mm-hmm. 모든 걸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Mm-hmm. As if, 마치 뭐 하긴 한 것처럼,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1: Mm-hmm.
0: 마치 목숨이 거기 달려 있듯이 모든 걸 미리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1: Mm-hmm. They plan everything.
0: Yeah.
1: And next, the other type of people.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0: 두 번째 유형도 those who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mm-hmm. ever, 전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 Mm-hmm.
0: And just go along with 아니면 go with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가는 걸 말해요.
1: Mm-hmm.
0: Go along with.
1: Yeah, you just kind of go with the flow.
0: Yeah, go with the
1: whatever
0: flow.
1: Whatever happens.
0: Yeah, whatever happens를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1: Mm-hmm.
0: 사실 life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만 마치 제3의 존재인 것처럼 가끔 영어에서는 묘사가 돼요.
1: yeah.
0: Whatever life does to you, 뭐 이런 식으로 제3의 뭔가 개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life

0: throws at them. 그들에게 life가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도전 하나. Here's a challenge. Here's a crisis.
1: Oh, look, 위기. Here's that. Yeah. Do that.
0: Here's some trouble. Here's a 뭐 그런 거. 그래서
1: Here's a good opportunity.
0: 네, 기회
1: Sometimes
0: 하나
1: it's
0: 있다.
1: Positive. 네.
0: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번역하자면 그냥 일어나는 일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계획 없이.
1: And the third type of person.
2: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1: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0: 두 가지 아주 다른 유형을 이야기한 다음에 계획 다 짜는 사람, 전혀 안 짜는 사람.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Which is where I think I am. 바로 그곳이 제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 And next she says,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0: 중간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계획을 짜고 어떤 건 계획을 안 짜겠죠. 그 어떤 거는 해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읽을 때 Margarita 씨는 그 some things, some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발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I certainly, 물론 분명히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1: Some things.
0: 네, 이렇게 했습니다. Some things. 그냥 plan some things가 아니고
1: no.
0: some things.
1: Some things, 네. you know, a few things.
0: 네,
1: yeah.
0: 어떤 것들은 분명히 계획 짜는 걸 좋아해요. Like vacations and holidays. 여기서 보통 vacation하고 holiday는 둘 다 휴가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1: yes.
0: 굳이 구분하자면 여행이나 휴가라고 해봤는데요. 아무튼 휴가를 계획하는 건 좋아한대요.
1: And she s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0: 보통 저는 비행기표를 6 months in advance, 6개월 전에 삽니다. 이렇게 in advance는 미리란 뜻인데요. 뭐 6개월 미리. 뭐 3개월 전에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기간을 붙여주시면 돼요. 3년 미리, 3년 먼저.
1: Three years in advance.
0: 아니면 5분 미리.
1: 5 minutes in advance.
0: 네, 10 minutes in advance, 6 months in advance.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1: Yep.
0: And then?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So it's a win-win.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1: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0: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that way라고 했어요. That way,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죠.
1: Yeah.
0: 이 방법이 이미 언급이 되고 because that way,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1: If I do it that way, then I get this.
0: 그렇죠. 원래는 이제 더 굳이 풀어 설명하자면 if I do it that way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니면 if we do it that way, if we do it like that 인데 that way 그냥 하나로 쓰고요. That way I get to 하고 있습니다. Get to. Get to는 이제 어디에 가는 거 도착하는 것도 get to지만 when I get to the station 어떻게? 근데 여기서는 get to 동사 같이 쓰여서 할 기회가 있다.
1: Yes, when you have the opportunity to,
0: 네,
1: right? Or you can.
0: 네,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반년 동안 이미 비행기표를 사놨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어디 간다 신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Yeah.
0: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임박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지죠.
1: True that. So next she says, so it's a win-win.
0: 네, 그래서 win-win. It's a win-win situa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win-win 하면 또 이것도 괜찮아요. 일석이조 상황이기도 하고 서로 좋을 때도 win-win이라고 하죠.
1: Right. So if I do something, it benefits you and me.
0: Yeah.
1: Right? It's a win-win.
0: Win-win situation for both of us. 아니면 혼자 말할 때도 it's a win-win. 그래서 일석이조 상황입니다.
1: So next she says,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0: 즉흥적인.
1: Spontaneous. spontaneous.

0: spontaneous, spontaneous라고 해서 at the same time 이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면도 있냐면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떠냐면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일상 속에서 즉흥적인 걸 좋아해서 go on little adventures. Go on an adventure.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1: Yes, you go on adventures. You go on an adventure.
0: 우리말로는 그냥 모험을 한다라고 해서 do가 올 것 같지만
1: right.
0: 항상 거의 항상 go on
1: yes.
0: an adventure.
1: You always go on adventures.
0: 그리고 go on이 워낙 자주 쓰여서 좀 많이 붙어요. 그래서 방금 마가레다 씨의 발음은 go on 이렇게 안 했어요.
1: No.
0: gone.
1: Go on adventures.
0: 네, go on little,
1: little adventures.
0: little까지 섞여가지고
1: yeah.
0: 더 듣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Go on little adventures.
1: True that.
0: Mm-hmm.
1: So let's go on to the next part.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and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0: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That way.
1: That way.
0: 네. 그리고 that way와 똑같은 뜻인데 글을 쓸 때나 조금 더 포멀한 격식을 갖춘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By doing so.
1: Oh, 네. yeah.
0: 그렇죠?
1: By doing so, 네. we can blah, blah, blah.
0: By doing so, we were able to achieve a 30% increase in 이렇게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Yes.
0: 그래서 that way,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그래서 작은 멋진 카페와 가게들 그리고 totally
1: underrated. Underrated.
0: 네.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1: yeah.
0: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갤러리와 박물관 그리고 other
1: attractions. Attraction.
0: 명소. 가서 뭔가 할 만한 일이 있는 그런 곳을 attra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광 명소는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하고 그런 곳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And she says lastly,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0: 그래서 I totally recommend 완전히 추천합니다. For you guys, 여러분이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다리가 그냥 여러분을 데려가게끔 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디로? Wherever they feel like it. 데려가는 것이 여기서는 it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냥 다리가 이끄는 곳으로 가볼 것, 발길이 닿는 곳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가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게 아니고
1: no.
0: once in a while. 어쩌다
1: once
0: 한 번씩 가끔씩.
1: Sometimes, once in a while.
0: All right. That's it.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So it's a win-win.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as if, as if 하면 마치 뭐뭐 한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go along with whatever 뭐뭐뭐 하면은 뭐가 됐든 어디에 맞춰서 대응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오시죠.

0: I plan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Some things I like planning,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1: 다시 한번 볼게요.
0: Martin says,
1: I plan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여기서 put them, 이것은 put
0: The
1: the
0: plans.
1: plans into action. 그래서 어떤 거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운 것들을 항상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했고요.
0: And Mari says,
1: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Some things I like
0: Right.
1: planning. 어떤 것들은 저는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wing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날개라는
0: Of
1: 명사지만
0: course.
1: 이런 경우에 wing it 하면은 즉흥적으로 하는 걸
0: When
1: 말합니다.
0: you wing it, you just do it spontaneously,
1: 네.
0: right?
1: 그래서 네. 어떤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네요.
0: Just see what happens. All right, perfect.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잠깐만.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네, 가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쭉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1: Planning입니다.
0: 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to plan and be spontaneous.
0: 저는 계획을

0: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 and be spontaneous, 즉흥적인 것도 좋아합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리처드 씨입니다.
0: 네, 리차드 씨의 이야기가 1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짧은 요약 문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Richard Xi,
0: 나와주세요.
1: 나와주세요.
2: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리차드 씨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이 요약 문장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마지막에 나오는 at a time 하면은 한 번에 라는 뜻인데,
1: yes.
0: 네, 그래서 뭐 one at a time 하면 한 번에 하나씩, 아니면 one person at a time 하면
1: yes.
0: 한 번에 한 명씩 뭐 말하세요, 나오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Mm-hmm. 그래서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Mm-hmm. 한 번에 몇 주씩, 몇 달씩 업무 일정을 계획 짜놓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1: Wow, that's a lot in advance.
0: Mm-hmm. That's very organized.
1: I go from day to day.
0: 그날그날 계획을 세우신다는 분과
1: I need to,
0: 네, 몇 주, 몇 달 계획 세우신다는 분이 있네요.
1: All right, let's hope we can get some encouragement from Richard to okay. be more prepared. Let's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1: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얘기는.
1: 그래서 중간에 and가 but 이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Yes, 네. in this case.
1: But also.
0: Yeah. 네. I think but would be a little bit better.
1: 네. Yeah. 의미 전달을 할 때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solid plan. Solid라는 것은 여러 뜻 중에 고체가 있어요. 고체. Liquid, 액체 말고.
0: Oh, yeah.
1: 고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계획인 거예요.
0: Yeah. So a good plan. It doesn't have holes, right? 네. It's going to work. Mm-hmm. It's thorough.
1: 네. 그래서 제대로 세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일에 대한 탄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한대요.
0: Yes. And not just this week though. He says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five-year plan?
1: 네, 오늘 이번 주까지 갔다가, and actually, 사실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올해 일어날 일, next year, 내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살짝 바꿔서, what's my five-year plan? 5년 계획이 뭔지까지도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That's great.
0: That is awesome. Let's take a look at it at the next part.
2: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0: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1: I don't know why I am so 뭐뭐뭐.
0: So organized.
1: 네, organized는 정리된 체계적인 계획성이 있는 이란 뜻인데, organized를 빼고도 이 문장 정말 응용하기 좋습니다. I don't know why I am so lazy. 제일 먼저 저도 떠올랐는데요, 지금 즉흥적으로. I don't know why I am so smart 뭐 이런 거 밖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I don't know why I am so 뒤에 이제 내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뭐뭐한지 모르겠다라는 yeah. 건데요. 계획성이 좋으면서도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계획성이 이렇게 좋으면서도 5년씩 생각을 하면서도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I think he can afford to be spontaneous from time to time because he's organized.
0: Yeah, because his schedule is so organized. I'm sure every minute of every day isn't scheduled, but during those free times, something happens. Yeah. It's nice.
1: So it's a nice balance.
0: Yeah, it is a great balance. So next he say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1: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I just enjoy life. 저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그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0: And he says next,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1: 문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언제라는 부분이 뒤에 나올 겁니다.
0: Yeah.
1: 그래서 저는 began really meticulously.
0: Yes, meticulously, meticulously.
1: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면서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업무 일정을 꼼꼼하게 짜기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하면서 다음 문장에서 when으로 시작할 거예요.
0: Yes, so when he says next.
2: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0: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1: 언제였냐면 제 아내와 제가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인터넷으로 정기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Work 뒤에 이제 on the internet이 왔기 때문에 on the internet이라는 것은 정말 그 다음에 onlin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videos on the internet, making videos online 이런 표현도 예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0: Yeah.
1: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그냥 요즘에 making videos online처럼 말을 하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일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뭔가 일을 하는 것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Yeah. Basically just on the internet, it could be anything.
1: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0: Yeah, anything.
1: Yeah,
0: right?
1: All right.
0: Perfect. And he says,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0: 6 months at a time.
1: 네, that's when. That's 다음에 이런 의문사들. That's when. That's mm-hmm. why. That's what. That's
0: where?
1: 네, 나머지
0: 있죠. I don't know. That's where?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이면은 그거야말로 바로 이겁니다라고 mm-hmm. 해서 that's when 그때 이렇게 한 겁니다. That's mm-hmm. why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Mm-hmm. That's what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mm-hmm. 흐름인데요.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mm-hmm. 6 months at a time. 그러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일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때 바로 몇 달씩, 6개월씩 내다볼 수 있게 되었대요.
0: Hmm.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0: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1: 6 months, look out 6 months at a time. Mm-hmm.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의 예를 들고 있죠. Mm-hmm. 그래서 6개월씩 미리 내다보는 행동의 예로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를 여기서 do라고 했지만
0: make.
1: 그죠? Mm-hmm.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even if it was summertime. 여름이어도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 만들지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Hmm.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요.
0: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1: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planning, 계획을 짜는 것은 is a really useful tool, 정말 유용한 tool, 도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0: yes.
1: 진짜 어떤 도구를 막 뭐
0: no.
1: hammers, rulers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0: No, it's not that.
1: 그냥 어떤 행동 자체를 too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Yeah.
1: But I think living by the
0: spur of the moment,
1: 네.
0: spur of the moment,
1: is also really good. 그래서 즉석 그런 즉흥적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즉석의 충동이라고 그냥 번역은 했지만 spur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0: Yeah.
1: 말을 타는 사람 그 신발 뒤에
0: yeah, there's like a spiky around spike thing.
1: 네.
0: And they use it to spur the horses to move forward.
1: 네,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으로 말에게 말을 차면 말이 그걸 맞고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말 입장에서는 이 spur가 찌르는 것이 예상됐던 행동은 아니잖아요.
0: Yeah.
1: 갑자기 뭐 앞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0: yeah.
1: 즉석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0: yeah.
1: spur of the moment, 그 순간의 충동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0: That's a great example that you had with the horses.
1: Thank you.
0: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like spontaneous activities or do you like planning out your day and planning out events in the future? I actually like both. I like spontaneity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5-year plan.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패턴도 준비했는데요. 먼저 5-year 뭐뭐뭐 뒤에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5, 보통 이제 5년이라고 하면 5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years, s까지 붙죠. 그런데 붙여쓰고 하이픈 사용을 해서 s를 빼고 형용사로 쓰기 때문에 s가 마지막에 필요가 없습니다. 5년간의, 5년짜리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뭐뭐뭐 at a time이라고 하면 한 번에 몇 개씩, 몇 명씩 이런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계획 그리고 즉흥성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miss university and being able to have spontaneous nights out instead of having to plan them days in advance. I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with spontaneous plans. Like, yes, I want to be surprised, but then I also want a head start to plan what I'll say or how I'll act.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Elliot says,
0: I miss university, 대학 시절이 그립고, and being able to have spontaneous nights out, 갑자기 즉흥적으로 외출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립대요. Mm-hmm. 무엇 대신에? Instead of having to plan them days in advance. 여기서 them이라는 것은 nights out.
1: Nights out.
0: 친구들 만나서 밖에서 노는 거를 여기서 them이라고 받고 있고, 미리 며칠 전에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하는데,
1: yeah.
0: 대학 때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1: That's right.
0: 그다음
1: Annabeth says
0: I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애증 관계예요. Mm.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with mm-hmm. spontaneous plans. 즉흥적인 계획과 애증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Lik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es, 네, 물론입니다. I want to be surprised.
1: Yes.
0: 물론 이렇게 가끔씩 예상 못 했던 거를 겪는 거 좋아요.
1: Of course.
0: But then I also want a head start. Head start 하면은 뭐 달리기 시합 같은 거 할 때 먼저 출발하게 해주는 게 이제 head start
1: yeah.
0: 아니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를
1: yeah.
0: 말하는데요.
1: To be able to start or plan in advance a
0: 네.
1: bit.
0: 그래서 미리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좀 계획 짤 수 있게
1: mm-hmm.
0: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증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1: All right.
0: That's it.
1: Grea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and I hope that you guys were able to learn a lot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0: 감사합니다.
1: time. 감사합니다. Bye.

0: 그래도 용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천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제목이요. 아들의 실력을 핑계 삼은 아빠라고
1: 오,
0: 해서
1: 예.
0: 남편이요. 기대되시죠? 자,
1: 네.
0: 상의도 없이 게임기를 샀습니다.
1: 아유.
0: 자,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케이스인데,
1: 그쵸.
0: 이제 핑계를 댈 뭔가 돌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1: 사실은 내가 갖고 싶어 샀지만, 아들을 핑계 삼아 이제 게임기를 내세웠다.
0: 와, 굉장히 촉이 좋으시네요.
1: 아, 그럼요. 딱
0: 만약에
1: 봐도, 예.
0: 상황이 남편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당장 저는 환불 조치.
0: 환불 조치
1: 예,
0: 바로
1: 환불
0: 들어가라.
1: 조치로 바로 들어가고요. 아, 왜냐면은 그 게임기를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아이들과
0: 맞아요.
1: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0: 이 진지함을 들었을 때 지금
1: 예.
0: 보고 계시죠? 예, 조심하셔야 될것
1: 절대 안
0: 같습니다.
1: 됩니다.
0: Alright. 자, 오늘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글만
1: 오.
0: 들어도, 이거 봐도 굉장히 이게 떨리네.
1: 그렇죠.
0: 아,
1: 예.
0: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는가.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좀 오늘 핵심이 될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지금 뭔가 변명이 들어왔는데 바로
1: 네.
0: 튕겨나간 그런 느낌.
1: 그러네요. 이분의 그, 이 최후가 어떨지. 이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털이 쭈뼛쭈뼛 서는데요, 저는요.
0: 많은 아버지분들이 굉장히 떨고 계실 것
1: 예,
0: 같아요.
1: 그렇죠,
0: Alright,
1: 그렇죠.
0: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아, 좀 긴장됩니다. 과연 아들을 핑계 삼아 게임기를 산 아빠의 최후는 어떨지
0: Alright.
1: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2: What did you say, honey?
1: You buy 그 게임 플레이어.
2: Game player?
1: Yes.
2: What's that?
1: 아니, 게임 머신.
2: 아,
1: Play.
2: game
1: Yes.
2: console?
1: Yeah. You bought it.
2: Me?
1: Yeah, but without asking me.
2: Oh!
1: Yeah.
2: Oh, it wasn't me.
1: 응?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또 핑계. 마유
2: It wasn't
1: 핑계.
2: me. Mayu begged for it. Please,
1: 마.
2: please, daddy.
1: 아니,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2: Was it? Yeah.
1: 마유 doesn't 마유 don't like 비디오 게임.
2: No!
1: 마.
2: No. Trust me.
1: 응?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No. No.
2: Trust me,
1: You are a
2: ma'am.
1: liar.
2: He is like a pro gamer, Mayu.
1: I don't believe. I
2: Really?
1: can't believe.
2: No, really. Mayu begged for it. Not me. It wasn't me. It wasn't me.
1: 마유?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 마유?
0: 아유, 어떡합니까?
1: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얼른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요.
0: 자, 남편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저는 잘 활용해가지고 영어
1: 네.
0: 패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1: 아, 정말
0: 하겠습니다.
1: 뼛속부터 영어 선생님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4: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3: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4: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게임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1: 아유, 게임기가
0: 앞에서.
1: 또 이게 한두 푼
0: 그러니까요.
1: 아니거든요.
0: 그걸 딱 발견한 아내분이
1: 놀래시지.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1: 어?
0: 지금 떨리고 있는 상황인
1: 그렇죠. 근데 말투가 굉장히 고분고분하거든요.
0: 거예요.
1: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이런
0: 아,
1: 느낌이죠.
0: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1: 제가 또, 아니, 저는 사실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0: 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1: 이런 경우
0: 받더라고요.
1: 있죠? 네.
0: 에, Did you buy your without asking me?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끊을까 봐요.
1: 오케이.
0: 예.
1: 그러면 did you buy a 뭐가 돼야
0: 게임기가
1: 될까요?
0: 들어가야
1: 게임기를
0: 되겠네요. 그죠?
1: 샀냐?
0: 그럼 게임기니까 게임이 일단은 영어잖아요.
1: Yes.
0: 그쵸? 게임? 진짜 게임은 우리가
1: 네.
0: 한글처럼 되게 많이 쓰네요.
1: 그럼요.
0: 예.
1: 그런 것들이 있죠.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죠?
0: 그러게요. 게임 두개 중에 고민이에요.
1: 네.
0: 게임 플레이어 아니면 게임 머신.
1: 오.
0: 근데 플레이어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1: 오.
0: 아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럼 머신으로 갈게요.
1: 이렇게.
0: 기계니까. 이게 맞나요?
1: 오케이.
0: 머신. 예.
1: So, did you buy a game machine without asking me?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Game console.
0: 콘솔?
1: Yes.
0: 이거는 완전
1: 콘솔.
0: 방송국 용어인데요? 콘솔.
1: 그렇습니까?
0: 예.
1: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거 얘기를 할
0: 지금 저희
1: 때.
0: PD님도 콘솔에 계시는 거거든요.
1: Right.
0: 예.
1: 이게 원래 사실은요. console이라고 하는 게 본체를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컨트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부분, 큰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게임 콘솔을 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게임기가 이런 브랜드 프로덕트 네임스들이 있잖아요. 무슨 숫자 들어가고 이런 게임기 이름이
0: 그쵸.
1: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로 많이 불러요.
0: 네.
1: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게임기라고 한다면 일반 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Did you buy a game console? 여기까지는 그냥 샀냐예요.
0: 네.
1: 네, 여기서 더, 이게 산것 자체도 지금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중요한 건 without asking me.
0: 묻지도
1: 나한테
0: 않았어.
1: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확
0: 아이고야.
1: 그랬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물어봤으면
0: 못
1: 무조건
0: 싸게
1: no. 네,
0: 하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Alright. 자, 일단은 without이라고 하는 거 하면 뭐뭐 없이예요. 그렇죠?
0: 맞아요.
1: with는 함께이지만 out이 들어가면서 뭐뭐 없이. So 예를 들어서 without you, without this car, right? without their help 이런 식으로 명사 없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0: 동명사 ing가 붙었네요.
1: 맞아요. 그래서 ing를 넣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은 채 혹은 의역하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없이 뭘 했다잖아요, 사실은.
0: 그죠?
1: Right? 그런데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without go, without eat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0: 네.
1: 먹다 없이, 가다 없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0: 네.
1: So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은 채 그러면 without
0: Eating.
1: eating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0: 네.
1: 멈추지 않은 채, 멈추지 않고 그러면
0: Without stopping.
1: stopping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0: Oh.
1: 나 있잖아,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 먹지도 않고 일했잖아.
0: I worked without eating.
1: 그렇죠. I worked without eating.
0: Oh.
1: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달렸대요.
0: 예.
1: 근데 멈추지 않고 달렸대요. 과거로.
0: She ran
1: She ran
0: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You
0: Oh.
1: got it.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0: 네.
1: 하지 않은 채라고 좀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뭐 하지 않고라고 애당초에 해석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의역 버전으로 이렇게.
0: 네.
1: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고 하면 뭔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이런 순서가 생각날 것 같아서
0: 그러게 완전 넥스트
1: 사실은
0: 같아요.
1: 약간 동시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저는 좀 직역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worked without eating.
0: I worked without eating.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She ran without stopping.
1: Alright. 자, 그리고 명령어로도 할수 있는데, 이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0: 네.
1: 자, 그거 먹지 마. 너손 씻지 않은 채로는, 한마디로, 손 씻고 먹어, 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0: 네.
1: 그거 먹지 마. 그럼 어때요?
0: Don't eat it.
1: Don't eat it, right? 너의 손을 씻지 않은 채로.
0: Without washing your
1: 그쵸?
0: hands.
1: Without washing, ing. Your hand. 오,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0: 와우.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0: 네.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완전 당황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나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마유인 거예요.
0: 그럼 애 이름이군요.
1: 그러니까 마유가

0: 아, 그걸 사달라고 빌었어요. 아, 약간
1: 아,
0: 치사하네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네.
1: 마유가 지금 이 자리에 없나 보죠?
0: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1: 네.
0: 있는데.
1: It was me. 나 아니었어요. 마유, for it. 아, 마유가 그거를 사달랬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 네.
1: 사달라고 빌었어요는 너무.
0: 빌었어요.
1: 아, 마유 위시다. 아니야, 아니야. 호프. 마유 호프트. 그쵸?
0: 그걸 희망했어요.
1: 예.
0: 아, 그게 뭐, 호흡한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예.
0: 말 그대로 정말 빌었다라는 말을 쓰고
1: 아.
0: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사를 한 번도 왕초보 영어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BEG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비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거는 그만큼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싹싹 빌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그래서 우리가 그냥 bag 하는 거가 빌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1: 예.
0: 뭐를 얻고 싶어서 비는 것. 그래서 뒤에 전치사 뭐 썼을까요, 제가?
1: For.
0: For. 다는 아닌데 for 뒤에 어떤 명사가 오잖아요. 보통
1: 네.
0: 그 명사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1: 아,
0: 들어가요.
1: 네.
0: Okay? So, beg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사달라고 빌다. 뭔가를 간청하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1: Yes.
0: So again,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내가 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1: 네.
0: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빈 거예요. 아주 갖고 싶어요. 이런
1: 어어
0: 느낌으로
1: 어.
0: 과거형으로. 그러면 일단 브라이언은 빌었다. 어떻게 해요?
1: Brian begged
0: Begged. 그렇죠? 근데 토이를 얻으려고.
1: for toys.
0: For a
1: for a
0: toy or
1: toy.
0: 여러 개면 toys 좋아요.
1: 네.
0: Okay.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써요. 용서를 빌다, right?
1: 그쵸.
0: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빈 거잖아요. 그죠?
1: 네.
0: So 그녀는 빌었다.
1: She begged.
0: Begged, right? 용서라는 명사가 뭘까요? 용서하다는 forgive인데요.
1: 그쵸.
0: 명사는 뭘까요?
1: 명사가 있어요?
0: Forgive.
1: 용서가요? Niece.
0: Yes.
1: 아.
0: 그러면은 그녀는 forgiveness를 달라고 빌었대요.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Exactly. She
1: Oh.
0: begged for forgiveness. She did something wrong and she begged for forgiveness. You
1: 근데 여기
0: understand?
1: 만약에 forgiving 하면은요?
0: For forgiving, I mean,
1: 말이 안 돼요?
0: forgiving도 용서함이 될 수는 있지만
1: 예.
0: 일반적으로 얘는 거의 굳어져 있어요.
1: 아,
0: Okay? Alright.
1: forgiven.
0: 자, 읽어보겠습니다. Brian begged for a toy.
1: Brian begged for a toy.
0: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자, 그리고요, 사람에게 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for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당신을 얻으려고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I am begging you.
1: 어?
0: Alright? 이렇게 하면 나 너한테 비는 거야. 제발 봐줘. 이런 느낌이죠. I'm begging you.
1: I'm
0: 이것도 같이
1: begging you.
0: 알아두시면
1: Yes.
0: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It was me. Mayu begged for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자, 이랬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죠.
1: 네.
0: 걔는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1: 엄마가
0: 네.
1: 너무 잘 알아요.
0: 그러니까.
1: 아들을 너무 잘 아는데 어디다 대고.
0: 이거는 안
1: 예.
0: 되죠.
1: 그치, 안 통하죠.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아.
0: 자, 일단은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읽어보세요.
1: 그거
0: 쭉.
1: 없어도 말 되잖아요, 지금.
0: Go ahead.
1: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없이 읽으면.
1: 그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0: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1: 에에에.
0: 그런데 자,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1: 도.
0: 않는다고요. 제가 이거는 거의, 양념을 살짝 친 겁니다. 그래서 힌트 좀 드릴게요.
1: 예.
0: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1: 아.
0: 심지어.
1: He doesn't even like인가 보다.
0: 오케이. 예. 원어민들이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1: 저는 just나

0: only를 쓰려고 그랬어.
1: Only.
0: 예.
1: Well,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네요. 그렇죠?
0: 그는 오직 좋아하지
1: 오직
0: 않았어.
1: 좋아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죠?
0: 이상하네요.
1: So,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정답? 맞습니다. So, 심지어 뭐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쓸때 even을 좀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I don't like fried chicken. 이러면은 나는 fried chicken 안 좋아해.
0: 네.
1: 이거죠. 근데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0: 난 치킨도 안 좋아해.
1: 심지어 나 치킨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무슨 뭐 너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다.
0: 네.
1: 이렇게 양념이 약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할 때, I like you, I like that. 명사 보통 나오잖아요. Like
0: 그쵸.
1: something, right?
0: 네.
1: 그런데 어떤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즐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like 뒤에 ing가
0: ing.
1: 여기 지금 딱 보이죠, 그렇죠?
0: 네.
1: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like ing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 즐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like 대신에 enjoy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즐기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 좋아해.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So, 나는 좋아한다.
0: I like
1: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
0: learning
1: learning, 새로운 것들,
0: new thing.
1: new things.
0: the.
1: Right. So, I like learning new things. How about this? 운동하는 게 우리 무슨 out이었죠?
0: workout.
1: Workout, right? 그러면은 그는 운동하는 걸안 좋아해. 여기 주어가 거의 마유라고 볼수
0: 아,
1: 있겠네요.
0: 그럼.
1: 자, 그는 워크아웃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그렇죠. ing
0: 오,
1: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So he
0: yes.
1: doesn't like working out. 아, 좋아해야 되는데요. 자, so 요렇게 like ing. like ing.
0: 근데 워크아웃이 한 단어 아니었나요?
1: workout?
0: 예.
1: 그거는 명사로 쓸 때, 운동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Right.
0: 네.
1: 자, 이거는 그냥 동사기 때문에 work 띄고 out.
0: 아웃이군요.
1: Yes.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I like learning new things.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자, 그럼 질문형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0: 네네.
1: 그러면 너 있잖아. 책 읽는 거 좋아해? 자,
0: 오.
1: 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너럴하게. 너
0: 네.
1: 책들 읽는 거 좋아하니?
0: Do you like reading books?
1: 그렇죠.
0: 오.
1: 질문형이지만 여전히 ing, right? So do you
0: 그러네요.
1: like reading books? Okay. 자,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0: 왜요?
1: 아이가 안 좋아한다고 엄마는 확신했잖아요.
0: 그쵸, 이 마지막 대사
1: 아,
0: 중요하거든요.
1: 중요합니다.
0: 예.
1: 절 믿으세요, 부인. 이거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0: 예.
1: 걔는 마치 프로 게이머 같답니다.
0: 갑자기 무슨 집사처럼.
1: 아, 알고 보니까
0: 예.
1: 저 뒤에서 아들이 엄마 몰랐죠? 그러면서 아이도
0: 그쵸.
1: 알고 보니 좋아했던 거예요.
0: 예,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게이머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마유도 좋아하는 게 맞군요.
1: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될 수도 있죠.
0: 그러게요.
1: 이건
0: 약간 냄새가
1: 어차피
0: 좋진 않아요.
1: 학교에서
0: 예.
1: 아이가 뭐 돌아오거나 하면은 다 들통이 날
0: 그쵸,
1: 텐데 참.
0: 그쵸.
1: 자, 보겠습니다. Right? So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ight? 정답. 게이머. 맞습니다.
0: Yes.
1: 비디오 게임 선수, 게이머. 요즘에는 이제 뭐, 그쵸. 게임 자체가 e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를
0: 너무
1: 잡았잖아요.
0: 사랑받죠. 뭐,
1: 그렇죠.
0: 올림픽 종목에도
1: That's
0: 있으니까요.
1: right. 그렇기 때문에
0: 예.
1: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졌죠. 그죠. 프로 게이머, right? 자, 근데 그는 실제로 프로 게이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뛰는 선수로 뛴다예요?
0: 아니요, 몸 같다고.
1: 같다.
0: 예,
1: 그러니까 진짜
0: 맞습니다.
1: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잘한다는 느낌?
0: 그쵸?
1: 그걸 느낌을 주려고 어떤 단어 썼을까요?
0: Like.
1: Like, okay. So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So like 명사 하면 명사 같은, 뭐
0: 같은.
1: 명사처럼 뭐요 정도로 해석이
0: 오.
1: 가능하겠죠.
0: 네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진짜 벽을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0: 그래요?
1: 갑자기 예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생각이 났어 제가.
0: 벽을 잘 탄다고?
1: 아, 그는 마치 스파이더맨 같아.
0: Ah, he is like a
1: Alright, he's
0: Spider-Man.
1: like Spider-Man. 이렇게 쓰면
0: 와.
1: 되겠고요. How about this? 그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1: 성 같은 거.
0: 아.
1: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봤는데 진짜 그게 성이라는 게 아니라 성처럼 화려한 집이 있잖아요.
0: 그쵸, 뭔가 웅장한 느낌의.
1: 해외에서 특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그건 마치 성 같다.

0: 이로 시작하는 성.
1: 그쵸. It is like a castle.
0: 오, it's like a castle.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진짜 얘가 스파이더맨이다. 그게 진짜 캐슬이다는 아니지만
1: 아니고.
0: 아 진짜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 같다. Yes. Okay. So 읽어보겠습니다. He is like Spider-Man.
1: He's like Spider-Man.
0: It's like a castle.
1: It's like a castle.
0: All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1: 아, 근데 여기 스파이더맨 앞에는 관사어가 안 들어가는군요.
0: 어, Spider-Man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뭔가 특정한 형용사를 넣으면
1: 네.
0: 뭐 특이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스파이더맨 같다라고도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맨은 슈퍼맨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1: 그쵸, 이름이니까.
0: 됩니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참고로 추가를 한번 해본다면
1: 네.
0: 이런 말 많이 쓰죠. 와, 너 딱 너희 아버지 같다. 이런 거 있죠.
1: 너무 많이 쓰죠.
0: 말투, 뭐 생김새, right? 근데 like 말고 여기서 느낌 조금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1: 어?
0: 그냥 뭐뭐 같다가 아니라 딱 뭐뭐 같다 그러면
1: 그래요?
0: 무슨 like라고 할까요?
1: Just like.
0: Yes, yes, yes.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1: Yeah.
0: 너는 진짜 딱 너의 아버지 같아.
1: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0: 그렇죠.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1: 오.
0: right? 근데 이거는 정말 너 행동이 비슷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도 할 수도 있죠.
1: 그렇죠.
0: 너는 그럼 누구 닮았니? 막
1: 넌
0: 이러면서.
1: 네 아빠 닮아가지고 하여튼간 너는 하여튼간 그래.
0: 옆에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는.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0: 그렇죠. 네.
1: 그럼 이거는 you look like your father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0: 그거는 생김새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1: 아.
0: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김새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쵸. 좀 성향이나 이런 거
1: 하는 행동
0: 맞아요.
1: 아,
0: 뭐 말투
1: 맞아, 맞아.
0: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1: 오케이.
0: 자, 그리고 trust m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나를 믿어라. 당신이 안 믿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는
1: 네.
0: 진짜 자신 있게 뭔가를
1: 네.
0: 사실 전달할 때 쓰는 추임새 같은 겁니다. So trust me. 아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뭐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잘 빠져나가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이 아빠가 잘 그래서, 빠져나가셨어.
0: That's right.
1: 네.
0: 자 마지막으로 ma'a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당연히 본인의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여자를 존중하는 호칭을 남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ma'am. 좀 재미 요소를 넣은 것뿐입니다.
1: 여기서 벌써 뭔가 사죄를 네. 하는
0: 맞습니다.
1: 듯한 느낌.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without ing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0: 나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는 일했다 먹지도 않은 채 해보세요.
1: I worked without eating.
0: I worked without eating.
1: Mm-hmm.
0: 걔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그렇죠. Like that.
1: Mm-hmm.
0: 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자, 당신은 게임 콘솔을 샀나요? 일단.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0: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1: Without asking me?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자, 다음은요. Like ing.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목소리 크게요. 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New things. 걔는 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
1: He doesn't like
0: working out. 운동하는 거? Yes.
1: Yes.
0: 자, 그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는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을
1: He doesn't even like video playing video games.
0: Okay. Wow, that's a long sentence right there. Okay. 자, 읽어 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He doesn't like working out.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4: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3: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4: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eally? He loves game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어, 자랑스럽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ould you bring me a fork?
0: There you go. Could you bring me a fork?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Without 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웬디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손을 씻지 않은 채 먹었다.
1: 저런.
0: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정말 무섭습니다.
1: 왜요?
0: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Part 1. 되겠습니다.
1: 맞아요. 한창 그 다래끼 있을 때 제가 옆에서
0: You know.
1: 예, 얼른 병원 가보세요.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슬기 씨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1: 예.
0: 제가 놔뒀다가 이게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큰 작업이 됐습니다.
1: 나름 그 다래끼도 골든 타임이 있나
0: 맞아요.
1: 보더라고요.
0: 맞아요. 아, 이게 에이. 너무 아팠던 고통이 있어서
1: 네.
0: 실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써봤고요.
1: 재밌겠는데요.
0: 오늘하고 또 내일 연결돼서 또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눈에 다래끼가 난 situation.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와. 자, 일단 눈꺼풀 알아야 되죠.
1: 네.
0: 다래끼 알아야 되죠. 아마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얄 수도 있습니다.
1: 눈은
0: 단어.
1: 그냥 아이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오늘 다 배우게 될 거고요. 두
1: 야.
0: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의사가 짜려고 할때 기절할 뻔했어. 저 진심 기절할 뻔했거든요. 네.
1: 그래요.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과연 이 다래끼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직접 가서 영어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Swollen?
2: Yeah,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Swollen?
2: Swollen. You know, like big.
1: Bigger.
2: What happened?
1: 보지 마. 아니, 여기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2: What?
1: 어?
2: Sorry? Do you know English?
1: 이렇게 I 그 저기 I explain.
2: Yes, please.
1: 오케이. Do you know 다래끼?
2: 다래끼? Who's
1: 다래끼. No.
2: that? Your friend?
1: A little 그 problem in my eyes.
2: Oh, that's
1: Yeah.
2: called 다래끼.
1: Oh, yeah.
2: Oh, that. Oh.
1: 너무 아파.
2: Ouch.
1: I'm so sick.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See doctor?
2: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봤지.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요.
2: 하?
1: 의사가 이걸 꾹 짜잖아. 이거 튀어나와가지고. 짜. 닥터?
2: Doctor?
1: Touch this 이거 딤플? 이거 다래끼?
2: Oh yeah,
1: Yes.
2: you touched it.
1: So, I say.
2: Oh, it's painful.
1: Yeah.
2: Oh, it looks really painful.
1: 너무
2: Oh my
1: 아파. 너무 아파.
2: God.
1: So 그래서 빅. 그래서 빅이에요.
2: Wow.
1: Don't look at me.
2: I don't want to.
1: 예. 얼마요? 얼마?
0: 아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픕니다. 아, 또 아파요.
1: 그러게요. 예.
0: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를 정말 중요한 생활 영어로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1: 네.
0: 뭐, 부었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래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눈꺼풀이라든가, 이거는 진짜 무슨 어려운 시험 영어가 아니죠.
1: 네.
0: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생활.
1: 일상 속에서.
0: 그렇습니다. 그런 어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4: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4: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가 이제, 상대방을 봤더니, 오, 눈이 완전 부어 있는 거예요.
1: 저런, 저런.
0: 네, 눈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부었네.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What happened to your eye?
0: 어순대로 끌어볼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1: What happened? 우리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0: 뭐가 벌어졌니?
1: 너의 눈에
0: 그렇죠.
1: It's all 부었다.
0: 네.
1: 응.
0: 부은 거를 드디어 쓸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1: 부었다.
0: 예, 교재에 꼭 한번
1: 네.
0: 써보시고, 뭐,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요, 그죠?
1: 그쵸, 그쵸. 근데 뭐, 부었다라는 말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잖아요.
0: 오케이.
1: 예.
0: 그럼.
1: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0: 네.
1: It's all like a balloon.
0: 오!
1: 풍선처럼. 그죠? Like a.
0: 근데 여기서 본론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1: 오, 두 개일 것 같아요.
0: 와,
1: 와.
0: 와, 오케이. 자, 물론 아실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
1: 네.
0: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1: 아유,
0: 싶어요. 제가
1: 감사합니다.
0: 말했지만 어휘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1: 의미만이라도.
0: 그럼요. 알수 있는 걸로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웃음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1: 네.
0: 풍선 같아. 가능하죠, right? 하지만 오늘 부어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swollen.
1: Swollen.
0: 들어본 적 있나요?
1: 저
0: swollen?
1: 좀 익숙한데요?
0: 오케이.
1: 네.
0: swollen이라고 하는 게 부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붓다라고 하는 동사 swe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형용사의 모양입니다.
1: 네.
0: swollen. 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드릴 게 뭐냐면요. 퍼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퍼피? 퍼피 강아지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0: 걔는 퍼피고요.
1: 아, 예.
0: PPY입니다. 퍼피.
1: 그렇군요.
0: So, 퍼피 하다는 거는 얼굴이 붓거나 푸석푸석한 거 있죠. 보통
1: 아.
0: 아침에 자다가 깼는데 그죠? 이렇게 뭐 새벽에 물을 많이 마셨든 뭐 전날 밤에 라면을 먹었든
1: 예, 예, 예.
0: 그런 모습을 보통 퍼피라고 많이 불러요.
1: 어.
0: 근데 swollen 같은 경우에는 더 포괄적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하고 아니면 어디 뭐 벌에 쏘여서 그럴 수도 있고
1: 그쵸.
0: 어디가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 그런데 팔이 이렇게 무슨 뭐 다쳐서 팔이 이렇게 부었을 때 퍼피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1: 네.
0: 얘는 보통 그냥 얼굴이 이렇게 부은으로 써주시면
1: 때?
0: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t's all swelling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0: 보통 여러분들 이 all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갖고 있죠?
1: all은 모두 다.
0: 모두 다,
1: 네.
0: right?
1: 네.
0: 물론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요 회화체에서 완전히라는 뜻도 있어요.
1: 아, 완전히.
0: That's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He's happy 대신에
1: 네.
0: He's all happy. Look at him. He's all happy.
1: 아, 완전
0: 이러면,
1: 행복해.
0: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는 완전 행복해. 이렇게도 가능해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Alright, swollen이라고 했고요. 자, 앞부분에 이거는 사실 질문형으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그렇죠.
0: What happened? 여기까지만 해서도 문장 완성되잖아요.
1: 무슨 일이야?
0: 그래, 뭐 What happened?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1: 오.
0: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What happened? 뒤에다가 to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body part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하지만 그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Right? 예를 들어 사람을 써볼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거는 결국에는 너에게 무엇이 벌어졌냐가
1: 네.
0: 되겠죠.
1: What happened to you?
0: 그렇죠. Hey,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좀 스타일을 바꿔본다고
1: 네.
0: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탄 거예요.
1: 아.
0: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과 슬기 씨가
1: 네.
0: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1: 아이고 아이고.
0: 어떻게 할까요?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0: 그죠? Hey, what happened to your hair?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칭찬으로는 절대 쓰진 않아요.
1: 그렇죠.
0: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appened to you?
1: What happened to you?
0: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0: 네. 자, happened는 근데 네. 과거형이죠?
1: 과거요.
0: 뭐가 벌어졌니?
1: 네.
0: 근데 이거 진행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초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진행형도 돼요.
1: 예.
0: So, 비동사랑 섞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왠지
0: 뭐가 벌어지고 있지 나에게 될까요?
1: What is happening to me?
0: What is happening to me? 좋아요.
1: Oh,
0: very nice.
1: Yes.
0: 이거는 특히나 뭔가 그 superhero

0: 예, 관련되어
1: 그쵸?
0: 있는 얘기.
1: Oh, what's happening to me?
0: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Just like this.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Alright. 자, 여기에서 일단은 부은이라는 형용사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아,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네, 제가 두개다 비워두기는 양심에 찔려서 제가 다래끼는 여기로 이렇게 살짝
1: 아, 이거
0: 넣어놨습니다.
1: 근데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0: 아,
1: 하고.
0: 그렇습니까?
1: 왜,
0: 오케이.
1: 뭐, 본것 같죠?
0: Alright.
1: 예. 이게 bad sty가 그 아주 심한 다래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On my 눈꺼풀인데.
0: 아하.
1: 눈꺼풀.
0: 네.
1: 눈꺼풀. 그러면은 그 이게 어쨌든 눈을 덮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 여기.
1: 저는 뚜껑. 아이리드로 가볼까요?
0: What?
1: 뚜껑이 리드예요.
0: 저 지금
1: 맞죠?
0: 뚜껑이라 그래서 막 다른 거쓸줄 알았거든요.
1: 아유,
0: 들어보셨어요? 아이 리드?
1: 리드.
0: 예스.
1: 아이리드는 처음이에요.
0: 처음? 오케이.
1: 리드는 그냥
0: 자,
1: 뚜껑이라서
0: 눈을
1: 아이랑.
0: 덮는 거니까 뚜껑이다.
1: 네.
0: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네.
0: 보도록 할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정답?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 eyelid 맞아요.
1: 전 진짜 그냥 생각한 거예요.
0: Yes. 리드가 진짜 뚜껑
1: 맞,
0: 맞잖아요. Right?
1: 뚜껑이에요.
0: 그런데
1: 예.
0: 눈을 덮고 있으니까. 그리고 one word인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1: 아,
0: Yes.
1: 우와.
0: 그리고 양쪽을 다 얘기할 때는 물론 눈처럼 eyelids라고 해서 S를 포함을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eyelid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래끼는 여기 제가 아예 대놓고 써놨는데요. 이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STYE, sty, 그리고 E를 제거해서 sty, 이렇게 STY라고도 씁니다.
1: 네.
0: Okay, so sty, 뭐 STYE, STY 있다라고 하면 다래끼가 되겠는데,
1: 네.
0: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또 강조하지만,
1: 예.
0: 이 명사, 뭐 형용사 이런 단어들 좋아요, right? 그렇지만 이 친구들을 동사랑 묶을 줄 모르면 문장에 못 넣을 거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그냥 나 단어만 많이 알아. 이게 되니까 다래끼가 나다라고 하는 거 엄청 간단하게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Right? 저
1: 네.
0: 동사 못 썼어요.
1: Had.
0: Exactly. So, have a sty. 얘를 알아야 돼요. 이왕 알거 여기까지만 하면 아깝잖아요.
1: 그쵸.
0: 조금만 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아, 스타이가 셀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수 있게 되고, 그렇죠? So
1: 네.
0: have a sty라고 하면 다래끼가 나다. 특히나 다래끼가 아주 심하게 났으면 이런 거 뭐죠? Bad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Right, so 그녀는 아주 심한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She had a bad
0: 그렇죠?
1: style.
0: 현재형으로 쓰면
1: She has a
0: she has a
1: bad
0: Bad sty.
1: style.
0: 이러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1: 그쵸,
0: She has
1: 그쵸.
0: a bad sty. 자, how about this? 나는 다래끼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나는 다래끼 하나가 있어요.
1: I
0: Have a
1: have a sty.
0: sty. 그리고 양쪽 눈꺼풀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1: 이치?
0: Both.
1: 이치예요?
0: Both.
1: A both?
0: Both eyelids. 이렇게
1: eyelids.
0: 쓰는데 여기서 전치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1: On.
0: 왜냐하면 그 eyelids 안쪽에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1: 네.
0: 거기 피부에 이렇게 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1: 그쵸. 아무래도 올라오잖아요.
0: That's
1: 다래끼는.
0: right. On
1: 아.
0: both eyelids.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have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1: She has a bad
0: I
1: sty.
0: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의사는 만나 봤어? 걱정이 되는
1: 오,
0: 거예요. 아이, 너무
1: 네.
0: 크게 났으니까.
1: 그쵸, 그쵸.
0: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1: 예.

0: 어이쿠.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건데요.
1: 네.
0: 예.
1: 나눌 수 있을까요?
0: Go. Did you go?
1: 너는 갔니?
0: 응.
1: 그리고 뭐 했니?
0: 봤니?
1: 아하.
0: 그리고 의사를. 네.
1: Yes.
0: 어이쿠, 또 이거 오만 가지 있잖아요, 우리.
1: 오만
0: 예,
1: 가지.
0: 오만 가지
1: 근데
0: 있는데.
1: 뭔가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남이 아픈 걸볼 때도 이거 많이 쓴단 말이야. 아이고, 아야, 아야, 이런 거.
0: 그래요?
1: 네. 만약에
0: 그래요?
1: 제가 꼬집었어요.
0: 예.
1: 그러면은,
0: 아치.
1: 오, 아치.
0: 예. 아치.
1: 제 책에는 아니죠?
0: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1: 예.
0: 아추잖아요.
1: 그거 뭐라고 쓸까요?
0: 아우치. 아, 아치.
1: 어.
0: 이렇게 갈까요?
1: 오케이. 오케이.
0: 아이치.
1: 오케이. 그건 에이끼라고 원래는 사실 할 수가
0: 아,
1: 있는데.
0: 그래요?
1: 자, 스펠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겁니다. 네.
0: 아.
1: 여기서 오우가 아니고요. 아우로
0: 아우치.
1: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ou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쿠. 아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아하.
1: 만약에 내가 다쳤다.
0: 네.
1: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
0: 응.
1: 아우치. 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0: 예.
1: 그런데 남이 다친 거를 보거나, 남이 굉장히 좀,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아우치.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끔찍해.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밤에 거실에서 발가락을 어디 찧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한
0: 아우.
1: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일이 아닌데도, 아우치.
0: 아우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Right.
0: 아.
1: 하지만 얘는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아우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0: 어쩌면은 약간 조롱하는 걸 수도
1: 그럼요.
0: 있겠네요.
1: 너무 진지한 상황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0: 아하.
1: 근데 여기서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아우치 이렇게 쓰는
0: 귀엽게.
1: 거죠. Right.
0: 네네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o 하고 뭐가 같이 섞였죠?
0: And
1: And
0: see.
1: see. Alright. So go and see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친구예요.
0: 응.
1: 그래서 굉장히 같이 많이 씁니다.
0: 세트.
1: 전에도 yes
0: 야.
1: 한번 세트로 간다 했었죠.
0: 맞아요.
1: So go and see someone 이러면은 누군가를 정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0: 그쵸,
1: 그렇죠?
0: 그쵸.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명령어로 해보세요. 이거 그냥 거의 똑같아요. 명령어로 가서 의사를 만나봐. 그럼 어떻게 해요?
0: Go
1: 그냥
0: and see a doctor.
1: go and see a doctor. Right?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0: 네.
1: 상대방이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면 툭 하면 던질 수 있는 말이니까. go and see a
0: 가봐야죠.
1: doctor. Yes.
0: 예.
1: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할 건데 하려면 go하고 see 둘다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0: 네.
1: 자, 나는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봤어. 그러면 나는 갔다니까 I go가 아니라
0: I went.
1: I went. 그 다음에 and
0: And so,
1: saw the
0: the doctor,
1: 선생님,
0: teacher.
1: teacher, there you go.
0: Yes.
1: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음흠.
1: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좀 생각보다 빈도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가서 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나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0: 네.
1: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Go and see a doctor.
0: Go and see a doctor.
1: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자, 본문으로 갈게요.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Alright.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때 기절할 뻔했어.
0: 아,
1: 라고 했습니다.
0: 그쵸. 그러니까
1: 자,
0: 짜려고 할 때는 사실 짠 것도 아닌데,
1: 네.
0: 예, 그때 벌써 기절을 할
1: 이미,
0: 뻔했다라는 게.
1: 그 공포심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0: 맞아요.
1: 거기에 빛을 쫙 비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공포심이 엄청나지고.
0: 앞도 잘안 보이고, 막
1: 그리고 보통
0: 이러니까.
1: 원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0: 네.
1: 따끔해요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0: 그쵸.
1: 저는 이렇게 하셨어요. 아플 겁니다.
0: 오우.
1: 그래서, 이렇게
0: 경고가 제대로
1: 됐습니다. Right.
0: 들어왔네요. Yeah, when it tried to eat,
1: 나눠보세요.
0: 그가, 여기서 끊어야겠는데요?
1: 오케이.
0: 예. 그거를, 저기, 짜려고 할 때,
1: 노력할 때, 그쵸? 아니,
0: 예.
1: 직역을 하면.
0: 그쵸. I almost passed out. 나 거의 갈
1: 이거였다.
0: 뻔했어.
1: 갈
0: 그
1: 뻔했어.
0: 기절할
1: 기절할
0: 뻔했어. 예,
1: 뻔했어.
0: 이건데, 이게 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짜다. 짜다.
1: 자, 이거는 제가 많이
0: 짜다.
1: 의역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오케이. 원래는 쥐어 짜는 거는 스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0: 아.
1: 단순하게 그 스퀴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다르기는 아시겠지만, 터트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터뜨리다.

0: 라는 동사를
1: 터뜨리다.
0: 터뜨리다를 가져와 봤습니다.
1: 터뜨리다는
0: 근데 이제 보통 의사가 터뜨리라고 할 때라고는 안 하니까.
1: 그쵸, 그쵸.
0: 네.
1: 예. 터뜨리다가 이거 아닌가요? 범.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지? 범, 범푼가?
0: 오케이, 오케이.
1: 범문가 뭐.
0: 제 생각에는 그
1: 예.
0: BOMB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건가요?
0: 폭탄.
1: 아, 그 폭,
0: 폭탄 할 때, 자, 그게 아니고요.
1: 폭탄 터지잖아요.
0: Right, right.
1: 예.
0: 자, 보겠습니다. Yeah, when he tried, 노력했죠.
1: 네.
0: To 그걸 터뜨려. 나는 거의 기절했다. 기절할 뻔했다. 정답은요?
1: 아, pop it.
0: 팝. 팝. Right?
1: 아, 너무 쉬운
0: 네,
1: 말이었어요.
0: 이 팝이라고 하는 게 터뜨리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1: 네.
0: 이게 사실 그거 말고도 갑작스럽게 뭔가 팍 벌어지는 일에 관련된 거는 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pop-up store이라든가 뭔가
1: 맞아요.
0: 튀어나온다.
1: 익숙하죠.
0: Right? Okay, so pop은 여기서 터뜨리다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pass out 썼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1: 완전히,
0: 이렇게
1: 그쵸, 그쵸. 해롱해롱,
0: 해롱해롱
1: 넉다운.
0: 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진짜 패스해서 뒤로 넘어간 느낌인 거예요. Okay, so pass out은 기절하다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덜렁 동사 하나예요. 동사인
1: 네.
0: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기절했다. 이거는 기절했다는 뜻도 되지만 피곤했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 네.
0: 우리도 피곤하면 나 완전 기절했잖아 라고 하죠.
1: 그죠.
0: 그래서 모두가 기절했다. 어떻게 할까요?
1: Everybody passed out.
0: Yes. Everybody or everyone passed
1: Everyone
0: ou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지도 몰라 라고 할때 우리 조동사 뭐 쓰죠?
1: passed out.
0: Might? 그러면 나 기절할지도 몰라.
1: I might passed out.
0: Passed?
1: passed
0: Pass
1: out.
0: out, right? Might 뒤에는 동사
1: 아,
0: 원형입니다.
1: 그렇죠.
0: I might pass out. 이거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수도 있다가 되겠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 보다가 I might pass out. 이렇게도
1: 그렇죠.
0: 쓸수
1: 무서운 영화
0: 있겠죠.
1: 볼 때.
0: That's right. So pass out은 뭐 피곤해서든 아니면은 뭐, you know, 진짜로 뭐 실신하는 게될 수도 있고 이렇게 pass out
1: 네.
0: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Everyone passed out.
1: Everyone passed out.
0: I might pass out.
1: I might pass out.
0: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단어를 먼저 아시더라고요.
1: faint?
0: faint라고 하는 것도 기절을 하는 건데요. 얘는 거의 실신하다라는 뜻입니다. fain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현기증이 나든가 이런 식으로
1: 예.
0: 할때 보통 faint를 쓰고요. 피곤해서 faint 한다고는 쓰지는 않아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포괄적이라 볼수 있죠.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패턴이 여기 almost 뒤에 과거 동사를 쓴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거의 뭐뭐 했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은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뭐뭐 할 뻔했다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almost forgot. 나 거의 잊었어. 그러면 아직 잊은 건 아니죠.
1: 그쵸?
0: 그러니까 잊을 뻔했다가 되는 거죠.
1: 나 완전 까먹을 뻔했다. 약간 이런
0: 와, 맞아요.
1: 느낌.
0: She almost got an A라고 하면 A를 받을 뻔은
1: 아하,
0: 했지만은
1: 못 받은
0: 못
1: 거죠?
0: 받은 거예요.
1: 비 받았네, 딱
0: That's
1: 보니까.
0: right. Okay. 자, 읽어볼게요.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빗도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미션 정리할게요.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1: I had the best eye on my eyelid.
0: Right. 자, 두 번째. 의사가 짜려고 할때 기절할 뻔했어.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오케이,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2: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2: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덩어리 표현이죠. 네. Have a sty. 가봅니다. 걔는, 그녀는 심한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She has a bad sty.
0: 그렇죠. Has. 이게 중요한 겁니다.
1: Yes.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나는, 과거형으로 예. 나는 심한 다래끼가 눈꺼풀에 났다.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There you go. 세 번째, 난 두 눈꺼풀에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래끼가 있다.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그렇죠. 아직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0: It's okay, it's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Very nice. 자, 다음은요. Pass out.
1: 아하.
0: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 네.
0: 자, 다들 기절했어. 모두가 기절했어.
1: Everyone passed out.
0: 그죠? Everyone passed out.
1: Mm-hmm.
0: 나 기절할지도 몰라. 나 무서운 거 못 보거든, 이러면서.
1: I might pass out.
0: 그렇죠. I might pass out.
1: Mm-hmm.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좀 깁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그가 그걸 터뜨리려고 할 때.
1: When he tried to pop it.
0: 오케이. 난 거의 기절했어.
1: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자, 그래서 뭐 할 뻔했다라고 할 땐 almost를 쓰고 과거동사 쓰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1: 네.
0: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1: 한번 읽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passed out. I might pass out.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Oh, 읽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0: 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5: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5: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Yeah,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Yeah, when I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Oh no! Oh, so sick.
0: Yes.
1: 와.
0: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1: 네.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ndy ate without washing her hands.
0: 그렇죠. Without ing.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1: 네.
0: Have a sty. 이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하고 시간상 50문제를 다풀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보시고 방송을 보면서 문제를 좀 맞춰가는 형식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읽기에 1번, 2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서 유형 7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법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에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고향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사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도착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도착해도가 맞는지, 도착하거나가 맞는지, 도착하더라도, 도착하자마자라는 문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향에 그다음에 도착하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도착, 일이 일어난 다음, 바로 뒤에 다음에 상황이 오는 문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쉽게 답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뭐 하자마자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문장이 매끄러운지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고향에 도착해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이상하죠. 고향에 도착하거나 고향에 도착하더라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네, 이세 가지, 세 답안은 문장이 매끄럽지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착해도는 사실 가정이나 양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법이고요. 아오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착하더라도, 더라도라고 하는 문법과 굉장히 비슷한 문법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앞에 상황이 되어도 뒤에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오도 같은 경우에도 앞에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뒤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나타낼 때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하거나 뭐뭐거나라고 하는 문법이 나오는데요. 이 문법은 선택 중에 하나를 취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라는 문법, 어떤 행동이 나타난 다음 바로 다른 행동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늦어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뒤에 어떻게 문장을 끝맺음 할 건지, 어떤 문법을 사용할 건지 있는데요. 자, 넘어지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늦어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급하게 뛰어가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문법 어떤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을 뻔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넘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럴 뻔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늦어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그럴 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질 셈이다. 뭐뭐 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산된 판단이나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뭐뭐 지려던 참이다라는 표현은 막 그것을 하려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지기 나름이다, 뭐뭐 하기 나름이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조건이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법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여기에 어울리는 내용을 빈칸에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우리가 앞에 살펴

봤던 것처럼 뭐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문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는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려면 가려고 가는 대신에, 그리고 가는 바람에 라는 문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법 표현들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법 표현들입니다. 뭐 이런 문장들이 달라질 뿐이지, 이런 문법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방학에 여행을 가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실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으려고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법 표현들, 가려면, 으면이라고 하는, 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 때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 으려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로 뭐뭐 하기 위해서와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뭐 하는 대신에라는 것, 가는 대신에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행동을 포기하고 다른 행동을 선택할 때 어떤 대신에라고 하는 것은 A를 버리고 B를 이야기했을 때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뭐 하는 바람에, 여러분, 가는 바람에로 나와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 오래된 옷이지만 한두 번만 입었으니까 새 옷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오래전에 샀지만 한 번, 두번 입으면 뭐새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새 옷인 줄 몰랐다. 새 옷일 리가 없다. 그다음에 새 옷이나 다름없다. 새 옷이기 마련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우리가 풀이를 보면서 자, 새 옷인 줄 몰랐다. 이거는 이제 각각을 나타내는 표현일 때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 새 옷일 리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강한 부정. 그거 새옷 아니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새 옷이나 마찬가지예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새 옷이나 다름없다라는 표현 어떤가요, 여러분? 실제로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과 거의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 옷이기 마련이다. 여러분, 항상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법 표현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은 여러분, 화제 고르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서 유형 8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택지에 제시되는 것들이 조금 쉬운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안내, 광고, 문구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안쓴것 같은 편안함이고요. 여러분, 더 선명한 하루를 경험하세요. 선명하다,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 하루 종일 안 쓰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쓰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침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선명하다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수건이나 모자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 하루 종일 안쓴것 같은 편안함, 더 선명한 하루를 경험하세요라는 것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약도 택배

그래도 여기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24시간 당신의 옆에 있는 든든한 친구 무엇을 우리가 광고 문구에서 좀볼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1번 체육관, 2번 우체국, 여행사,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이 약, 그다음에 도, 그죠? 여러분 이거 약도 어떤 길 찾아가는 지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약도, 택배, 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도, 택배도 보낼 수 있는 여기가 어디냐? 약도 살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는 여기 24시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체육관 아니죠? 우체국 아니죠? 여행사 아니죠? 네, 편의점에서 모두 다할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멈춰요, 지켜요, 신호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딱 눈에 보입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약속이라고 해서 사실 이 신호등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어떤 교통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환경보호 아니죠? 그다음에 자리양보 아니죠? 3번 교통규칙이라는 답이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뭐뭐 하지 마십시오. 뭐 주의사항과 관련된 안내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뭔가 규칙이나 그다음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젖은, 물에 젖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사용 후에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는 조건인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두 번째에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안내, 네 번째 장소 문의. 전혀 이런 안내문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입니다. 자, 9번은요,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것인데요. 종합서 유형 9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핵심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혹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수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혹은 이러한 축제와 관련된 안내문이 있다면, 보통 언제,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와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의 종류와 핵심적인 표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머리에 좀 넣어두시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회 녹색 환경 문화 축제라고 되어 있고요. 벌써 4회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처음 축제가 열렸다. 이런 내용이 오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금방 또 이런 숫자나 그다음에 시간, 기간 이런 것들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제는 일주일 동안 열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나요? 아니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일주일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 축제는 인주시청에서 진행한다. 어떤가요, 여러분? 인주시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공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축제에서 재활용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 여러분 했는데요. 재활용 가방은 구입이 아니라 체험,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축제에서 체험을 하려면 현장에서 신청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가요?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보고, 도표를 보고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때 빠르게, 여러분, 1인 가구 한달 생활비라고 하는 제목을 어디에 썼는지 이와 관련된 응답 비율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은 순서대로 일단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식비가 31%, 주거비 27%, 그다음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비가 14%인데 사실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 해서 그럼 문화비가 적은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주거에 사용하는 비용이 두 번째로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27%입니다. 그러니까 식비 다음에 두 번째로 많았다라고 하는 거 벌써 우리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월 생활비 중 교통비와 기타의 비율이 같았다. 여러분, 교통비 10%, 기타 9%. 답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1인 가구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지출했다.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50%를 뜻해야 되는데 식비는 31%이기 때문에 절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통신비가 문화생활에 쓰는 돈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라고 했는데요. 통신비 9%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생활에 쓰는 돈 14%이기 때문에 두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글을 보고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 일단 인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가정에 장난감 도서관 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장난감을 빌려주는 서비스이다. 자, 이 도서관을 이용하면 새 장난감을 자주 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용 가정들의 만족도가 높다. 인주시청은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자, 어떤 특정한 이 단어들을 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읽기 지문에는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처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선택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에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택지 1번. 올해 처음으로 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아니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 이 서비스는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가정에 여러분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아니죠. 아까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내년에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1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최근 폭설로 인해 차량 사고와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폭설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지에서 다르게 제시될 수가 있죠. 눈이 온다고 했는데 뭐 비가 온다든가. 그죠? 그런 표현으로 바뀌게 될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가운데 눈길에 멈춰 있는 차를 학생들이 밀어주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학교 근처에서 멈춰 있는 차를 발견한 학생들은 여러 명이 함께 차를 밀며 도왔다. 여러분, 또 혼자 밀었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예측하시면서 자, 이 모습을 본 시민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따뜻한 행동에 칭찬을 보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뉴스 이런 텍스트들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많은 비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아졌다. 여러분 어떤가요? 눈이 내리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 학생 여러 명이 힘을 모아 차를 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학생 여러 명이 함께 차를 밀며 도왔다. 나오죠? 자, 이거는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한 시민이 차량 사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여러분, 차량 사고와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길에 멈춰 있는 차를 학생들이 밀어주는 장면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을 말린 것이 아니라 그런 따뜻한 차를 밀어주는 따뜻한 행동에 칭찬 잘했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3번 문제는 다음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종합서 유형 10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있고 그 문장들을 우리가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합서 유형 10에는 또 다른 문제 유형도 있는데요. 문장 하나를 주어주고 그 문장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문제 유형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13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런 가나다라의 문장을 주고 순서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연결 표현과 지시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나, 따라서, 뭐, 이런 표현들이 연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시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저와 같은 단어들이 있는지, 근데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순서, 첫 번째 순서에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시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초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가와 다가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선택지가 2개 정도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되나? 처음부터 봐야 되나?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서는 가와 다를 먼저 올 문장이 무엇인가를 빠르게 파악하시면 되겠지요. 자, 나번, 특히 따라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도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속이 더 편하고 효과도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처음에 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와 라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가와 다 중에서 이첫 번째 오는 문장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딱 밝히고 있고요. 답은 보면은요, 전문가들은 비타민을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먹느냐에 해당되는 내용,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비타민을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와 다 중에서 우리가 다는 첫 번째로 올수 없기 때문에 지우고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뒤에 보시면 다가올 것인지,
라가 올 것인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언제 먹느냐?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 그 전에 오면 되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라가 나왔기 때문에 라를 읽어보면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속이 더 편하고 효과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는 말했지만 언제라고 해당하는 내용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라가 사실은 또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전문가들은 비타민을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속이 더 편하고 효과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먹는 것에 대한 이유였고요. 마지막 나를 보시면 따라서 네, 마지막에 어떤 정리하는 형태들로 결론적으로 비타민의 효과를 보려면 식사 후에 먹어야 한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 결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러한 문장들을 이 순서대로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감점받으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들은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 마지막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인데요. 자, 16번은 18번까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는 빈칸의 앞뒤 문장의 내용 연결어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칭찬이 오히려 여러분 뭐예요? 반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뒤에 칭찬을 받을 사람이 기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도리어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가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아니죠.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아니죠.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실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빈칸에 들어갈 말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내용 연결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단어들을 찾으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읽기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신발 빨아서 햇볕에 잘 말렸더니 뽀송뽀송한 게 기분이 너무 좋아.
1: 우와, 너희 신발 빨기만 했는데도 새 신발이 다 됐냐?
2: 그치! 새 신발 신어서 기분 좋은데! 이 기분 그대로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자!

0: 여장들 안녕.
1: 좋지야 안녕.
0: 유장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2: 달라진 거? 글쎄. 귀여운 얼굴은 그대로.
3: 귀여운 잠옷도 그대로.
4: 귀여운 신발. 아! 오, 신발이 다르네. 그거 장화 아니야?
0: 맞아. 이거 엄마가 사주셨다.
1: 우와, 좋겠다.
4: 근데 오늘 비 오는 줄은 몰랐네.
0: 오늘 비 와?
4: 에잉? 아니, 오늘 비가 와서 그래서 그 장화 신은 거 아니었어?
3: 그러게, 장화는 비 올 때 신는 신발이잖아.
0: 근데 나 오늘 비 와서 장화 신은 거 아니야. 그냥 신은 거야. 그동안 이 노란 장화 엄청 신고 싶었거든.

0: 일주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는 거야. 왜 비 안 와? 노란 장화 빨리 신고 싶은데.
1: 아, 그래서 못 참고 비 안 오는데도 장화 신고 온 거구나?
0: 응. 내 장화도 비 올 때까지 가만히 집에서 기다리기 싫었을걸?
1: 어? 어?
0: 우와!
1: 너는? 안녕! 난 지아의 노란 장화야. 지아 말대로 나도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었어. 나도 지아 발에 딱 신겨서 여기저기 막 신나게 돌아다니고 싶었다고.
0: 너도 그랬구나.
1: 응.

0: 걱정 마, 노란 장아야. 나 이제부터 비가 오든 안 오든 너 계속 신고 다닐 거니까.
1: 우와! 어? 정말? 나를 계속 신고 다니겠다고?
0: 응. 왜? 안 돼?
1: 그게...
2: 그렇다면 여기서 문자!
3: 어? 불금했다! 아자!
2: 지연은 방금 비가 오든 안 오든 장화를 계속 신고 다닐 거라고 했어. 그렇다면 장화를 계속 신고 다닐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뭘까? 보기가 있어. 1번, 좋아하는 장화를 계속 신으니 기분이 계속 좋다. 2번, 요즘처럼

0: 장화를 계속 신으면 신발 안에 땀이 차서 냄새가 나고 공기가 안 통해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다. 3번, 장화를 신고 친구들과 뛰어놀다간 움직임이 불편해 넘어질 수도 있다. 이 중에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장화를 계속 신으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뭘까?
1: 정답 1번. 장화를 계속 신으면 기분이 계속 좋다.
2: 날 그렇게 좋아해줘서 고마워.
1: 고맙긴.
0: 1번. 또 정답이야. 그리고 정답이 또 있는가?
2: 2번도 정답일 것 같은데?
3: 3번도 정답인 것 같고.
0: 맞아. 1번, 2번, 3번 모두 정답입니다. 와! 장화를 계속 신으면 기분은 계속 좋겠지만 장화는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꽉 막혀 있어. 그러다 보니 발에 땀이 나면 땀이 신발 속에 꽉 갇히게 됐지. 그래서 냄새가 나고 공기가 안 통해 피부가 가려워질 수도 있어. 게다가 친구들과 뛰어놀 때 운동화가 아닌 장화를 신으면 움직임이 둔해 넘어져 다칠 수도 있어. 어때 장화야? 내 말이 맞지?
2: 맞아. 그래서 지아가 나를 계속 신고 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좀 걱정한 거야.
4: 하긴 신발도 다 날씨와 상황에 맞게 신어야 하는 거잖아.
3: 그래, 그건 그렇지.
1: 나도 비 오는 날만 장화 신고 싶다고. 근데 비 언제 와?
4: 딩딩아, 응? 우리가 도와주면 어때?
3: 그래, 우리 오랜만에 마법 한번 쓰자.
0: 좋아. 지아야, 우리 요정들이 원래 날씨 마법은 잘 안 쓰는가?
2: 이번엔 특별히
3: 지아와 노란 장화를 위해서 날씨 마법
2: 쏜다!
3: 쏜다!
2: 쏜다!
5: 우와! 날씨 마법?
0: 내려라 비
2: 후두둑!
3: 후두둑!
0: 후두둑!

0: 장화 신으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 요정들.
1: 지아가 좋아하니까
2: 우리도.

0: 아이가 함께하는 노란장화 찾기.
1: 신발장 안에서 노란장화를 찾아봐.
0: 준비 시작. 너무 빨라? 그럼 한 번 더. 노란 장화는 어디 있을까? 여기!

0: 이번엔 빨간 장화 찾기! 어디 있을까? 아직 못 찾았다고? 그럼 한 번 더! 빨간 장화는 어디 있을까? 여기!
1: 빨리 비 오면 좋겠다.

0: 아직도 밖에 비가 오네.
1: 하, 우리 마법이 좀 셌나? 비 잠깐만 오게 하려고 했는데.
2: 그러게, 오랜만에 하는 마법이라 힘 조절이 잘 안 됐나 봐.
3: 그렇다면 잊지 마서 문자
4: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3: 다음 중 비 오는 날 밖에 나갈 때의 옷차림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0: 비 오는 날의 옷차림?
3: 보기가 있어. 1번 까만 비옷에 까만 우산. 2번 분홍색 비옷, 무지개 우산, 그리고 선글라스. 3번 노란 비옷, 투명 우산, 그리고 창화. 이 중에서 비 오는 날 옷차림으로 가장 적당한 건 뭘까?
2: 정답! 1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비 오면 날씨도 어두컴컴한데 옷도 어두컴컴하게 입으면 눈에 잘 안 띄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
0: 맞아! 비 오는 날엔 옷도 우산도 다 밝은 색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정답은 2번!
5: 난 정답 3번 같은데? 비 오는 날에 투명한 우산을 들어야 앞이 잘 보인다고 유치원에서 배웠거든.
3: 오, 좋아. 그럼 정답을 발표할까? 비 오는 날 옷차림으로 가장 적당한 건? 바로 3번!
0: 와! 근데 왜 3번이지?
2: 그러게.
3: 비 오는 날 어두운 색깔의 옷과 우산보다는 이렇게 밝은 색깔의 옷과 우산을 드는 게 좋아.
0: 그래야 눈에 잘 띄어서 자동차들이 나를 조심조심 피해갈 수 있거든. 근데 왜 난 정답이 아닌 거야?
3: 선글라스 때문에. 비 오는 날 선글라스를 끼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그러다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투명 우산을 쓰면 앞이 잘 보여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2: 와! 오늘 지하 장화 덕분에 여러 가지 많이 배웠다.
0: 그러게! 이제 밖에 비 그친 것 같다.
3: 응? 지아야, 너도 얼른 유치원 가야지.
5: 응. 비 그쳤으니까 유치원 갈 때는 장화 말고 다른 거 신어야겠네.
3: 그래, 신발장에서 운동화가 비 그쳤으니까 나 신어줘 하고 기다리고 있을걸.
5: 그러겠다. 유정들, 오늘도 즐거웠어. 나 갈게. 안녕.
4: 안녕.
0: 유치원 잘 다녀와.
2: 아, 나도 장화 있었으면 좋겠다.
3: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6: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7: 아들!
8: 위험해!
6: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9: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7: 잠깐만.
6: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7: 괜찮아?
8: 응, 괜찮아.
10: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어디세? 업체 부른 거 맞지?
1: 응, 아까 불렀어. 금방 올 거야.
2: 여기구나! 완벽 시공 서비스! 전화하신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 대표 홍다리입니다.
1: 홍다리면
0: 홍다리 조롱박걸?
2: 자, 보자. 여기 바닥에서 물이 쏟는 것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저 벽속에 있는 파이프가 문제라는 건데, 그럼 여기 바닥도 뚫고 벽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0: 잠깐! 아니, 무슨 여기가 새는데 벽까지 뚫어요?
2: 전문가눈으로만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못 믿으시면 다른 업체 부르시던가요?
0: 아니요.
1: 공사해주세요.
2: 맡겨만 주시면 완벽한 시공으로 보답해드릴게요. 드드드. 드드드.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0: 아니, 무슨! 구멍을 한 시간째 뚫어요!
2: 뭐라고요? 한 끼 더 먹자고요?
0: 아니, 구멍을 한 시간째 뚫냐고요! 아, 한 시간째 뚫냐고! 한 시간째!
2: 아니,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지금이라도 딴 업체 부르세요.

0: 작업하는데 진짜 너무 거슬리거든요. 저쪽으로 좀 떨어져 주세요. 아, 나 정말 몇 번을 얘기...
1: 조롱 닭벌 암컷. 병원 공사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조금.
0: 아 뜨거워. 아 뜨거워.
2: 주사 놓기 전에 확인 좀 할게요. 홍다리 조롱 닭벌 암컷 맞으시죠?
0: 아 네 맞습니다.
2: 감염 예방 파상풍 주사예요. 따끔.
0: 정말 나 진짜 이런 실수 안 하는 벌인데 누가 하도. 옆에서 그냥 정신 사납게 하는 바람에
3: 동동간호사 전문가를 불렀으면 믿고 맡겨야지.
2: 아니 무슨 구멍을 한 시간째 파고 있었다니까.
3: 아니 구멍을 한 시간
0: 여기요. 아, 저요 그렇고 그런 날림 건축업자 아니거든요. 땅굴방 시공만 무려 100번을 넘게 한 구멍 건축에 자부심과 철학이 있는 그런 V벌이라고요.
3: 우와! 동동 좀! 근데 그 땅굴방이 뭔가요?
0: 내가 원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제 작품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땅굴 보이시죠? 요거 지렁이님이 의뢰한 건데 물이 많이 샜어. 그래가지고
4: 저흰 잔뿌리 덮인 평지에 사는데 다리가 붉은색이라 붉을 홍자를 써서 홍다리 조롱박벌이라고 하죠. 홍다리 조롱박벌 암컷은 붉은 다리로 맨 땅에 구멍을 뚫으며 땅굴을 파죠.
3: 우와 진짜 야무지게 잘 파시네요.
4: 우린 땅굴 파기에 달인이니까요.
2: 우와 엄청 잘 파시네요. 그런데 땅굴은 왜 파는 거예요?
0: 그건 문제를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왜 땅굴방을 만드는 걸까요? 1번 알을 낳아 키우려고. 2번 애벌레의 먹이를 저장하려고.
2: 왠지 알을 낳을 것 같은데?
3: 알이 애벌레 되고 애벌레 되면 먹이를 먹겠지?
2: 그럼 혹시 둘 다?
0: 둘 다 정답! 네가 좋아.
4: 땅굴방에 알을 낳고 또 먹이도 저장하죠. 제가 없어도 애벌레가 혼자 깨어나 시원한 굴 속에서 신선하게 보관된 먹이를 맛있다. 먹으며 자라나는 거죠.
5: 땅속이라 시원해서 너무 좋다.
3: 아, 아기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땅굴을 파시는구나.
2: 어? 개미다! 개미굴인 줄 알고 왔나?
4: 어머! 저 개미 녀석! 저 때부터 있었네?
3: 어? 파리도 보고 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저 파리!
2: 왜요? 아는 파리예요?
0: 아니요. 제가 구멍을 파고 있을 때 제 땅굴방에 관심이 많은지 구경하고 갔거든요.

0: 있으시죠?
1: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이걸 혼자 다 파신 건가?
0: 당연하죠. 혼자서도 척척 혼자서 다 시공하죠.

0: 이거 몇 평이나 돼요? 좁지 않나?
1: 오, 아니요, 아니요. 배짱이 7마리는 들어갈 정도로 아주 충분히 넓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이거 더울 것 같은데 환경 좀 잘 돼요?
1: 어머나 세상에. 아, 덥다뇨, 덥다뇨. 땅속 자연냉각 시스템으로 한드름에도 아주 시원하답니다.
0: 애벌레 키우시는 거죠?
1: 아, 네네네. 저기 혹시 집 지을 생각 있으시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완벽 시공 서비스 저희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에서 완벽하게 시공해드립니다.
0: 아, 예, 뭐 집 지을 일은 없는데 연락드릴게요. 예.
1: 아, 연락 꼭 주세요. 예. 아, 홍다리 시공 전문 업체예요. 개미, 배짱이 놓고 가라. 개미, 배짱이 놓고 가라!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땅굴을 팠죠. 어, 바쁘다 바빠. 아, 땅굴집 만들고 있을 때 신기한지 구경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뭐 다들 제 잠재적 고객분들이시니까요.
2: 아, 그렇구나. 근데 아까 작업하는 속도 보니까 땅굴집 작업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1: 그럼 뭐 빨리빨리 날림으로 부실 공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이야말로 제 건축 철학이라고요.
3: 아,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죠.
1: 보자 보자. 땅굴방 하나에 한나절 정도 걸리니까 여기 공사도 뭐 한나절 정도면 끝나겠네요.
2: 네, 오늘 안엔 끝나서 다행이네요.
3: 동동 간호사 좀. 그럼 한나절 공사하면 땅굴집은 완성인가요?
1: 어머머, 아니죠. 일단 땅굴 시공이 끝나고 나면 먹이를 잡아다가 채워 넣어야죠.
4: 다른 동물들이 못 보게 입구를 막고 사냥을 나서죠. 우리가 주로 사냥하는 먹이는 배짱이. 우린 배짱이를 죽이지 않고 침으로 마비만 시키죠. 살아있어야 우리 애벌레가 더 신선한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
3: 개미가 배짱이 끌고 간다!
2: 아까부터 얼쩡거리더니 노리는 게 있었네.
4: 그러니까요. 배짱이가 사라져 당황했는데 다행히 바로 훔쳐가는 걸 발견했죠. 개미 너!
3: 다행이다. 힘들게 잡은 먹이를 놓칠 뻔했네요.
1: 놓치다뇨. 건축이든 육아든 뭐든지 완벽한 벌. 그런 실수는 절대로 안 하죠.
2: 와, 그러시겠죠. 워낙 철저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배짱이는 땅굴방에 몇 마리나 저장해요?
1: 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요.
3: 그렇게나 많이요? 알을 많이 낳으시나 봐요.
1: 그건 문제로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땅굴 하나에 몇 개의 알을 낳을까요?
2: 복이 없어요?
1: 주간식.
2: 배짱이 7마리니까 알도 7개?
3: 에이, 모기는 수백 개도 낳는데 겨우 7개? 한 100개?
1: 정답은